0: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7: 커피 구조대와 흔들이를 막아라.
8: 여봉, 오늘 딴 아몬드 좀 봐용.
9: 와, 많이도 땄네요. 아몬드유 뽑기에 딱인데요. 진짜 고소해. 식당에 있는 쉐이크에다 섞으면 기가 막히겠다.
8: 자, 이 나무는 대머리 독수리 머리털만큼 깨끗하게 땄으니까 다음 나무로 가볼까? 아, 이거 원 너무 많네. 하, 저 고수염 보고 힘내야겠다.
10: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깜짝 놀랄 만한 거 보여줄까요?
9: 아, 윈나 씨, 이건 또 뭐죠?
10: 헤라는 반나 왕흔들이라고. 두 분 아몬드 우유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아몬드 우유를 엄청 빨리 따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8: 말씀만 들어도 정말 고맙네요. 근데 우린 옛날 방식대로 직접 따는 게 좋은데요.
10: 아이고, 나도 그 맘 알죠. 그래도 고집만 부리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요?
8: 와, 아몬드 나무가 너무 불쌍할 지경이네. 왜 그럴싸하네요?
10: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아몬드를 따는 농부가 될걸요? 아이고야, 아직 조금만 손을 더 봐줘야 하나?
11: 자, 사과 하나 더 간다, 제이스.
12: 우와, 사과 진짜 많다. 사과 파이도 만들고, 사과잼이랑 사과 피자랑.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배가 고파지네. 어디 간식 없나? 아이고, 사과에 낚였네. 갑자기 물고기가 된 줄.
10: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 과수원을 시원하게 털어버릴걸요.
8: 그럼 더 여유있게 우유를 만들 수 있긴 하겠네요. 그만 멈춰!
9: 아이고, 어디 가는 거지?
10: 이 고물진차가! 그만 좀 탈탈 털어!
8: 곡식 저장탑이 쓰러질 것 같은데 커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죠?
13: 라이더, 큰일 났어. 좀 살려줘. 윙건 아저씨가 나무 터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농작을 완전 망쳐놨어.
14: 아이고, 곡식 저장탑을 흔든 거예요?
13: 조금 있으면 탑이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탑 말고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문제야.
14: 지금 바로 농장에 갈게요, 아라저씨.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5: 라이더가 부른다!
16: 조심해, 마셜!
17: 위험해!
16: 내 진심을 담은 사과야.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윙넛 아저씨가 알 아저씨를 위해서 아몬드 나무 흔드는 기계를 발명했대.
2: 와, 거기 아몬드 우유 맛 최고인데.
1: 어, 진짜 맛있지. 근데 이 흔들 기계가 고장나서 곡식 저장탑이 쓰러질 것 같대. 곡식 저장탑을 세우고 기계를 당장 멈춰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를 타고 가서 곡식 저장탑이 쓰러지지 않게 막아줘.
3: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경찰차를 타고 가서 견인고리로 저 기계를 당겨주고.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앞에 보던 애교 살았네. 안 그래도 간신히 버텼는데.
1: 좋아, 러블. 저장갑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줘.
2: 알았어.
0: 고맙다, 라이더. 덕분에 살았네.
1: 근데 말썽물 인기계는 아직 돌아다녀. 저기로 가던데? 저희가 가서 막을게요. 가자, 얘들아. 아이고, 흔들기계가 나무 위 집도 떨어뜨릴 뻔했네.
2: 제자리에 돌려놓을게. 알렉스가 없어서 망정이지.
3: 뭐야, 알렉스는 저기 있는데?
4: 라이더, 알렉스가 기계 안에 있어.
5: 알렉스, 너 그거 타고 뭐 하는 거야?
6: 할아버지, 제세 장난감 좀 주세요.
5: 안 돼! 내 소중한 과일들이! 귀한 망고까지!
1: 제이스! 새로 교체한 견인고리로 저 기계를 갑판 데서 떨어뜨려!
4: 알았어! 견인고리! 손잡이 꽉 잡고 있어, 알렉스! 당겨!
1: 안 되겠는데! 알렉스! 시동 좀 꺼줄래? 열쇠를 돌려! 맞을 뻔했네. 빨리 꺼야 하는데.
5: 알렉스, 돌아와.
1: 걱정 말고요, 할아버지. 저희가 알렉스를 구해올게요. 빨리 가자, 얘들아.
7: 알렉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6: 새로 생긴 내 장난감 창대! 재밌어 보이지? 엄청 크고 덜덜 떨려!
1: 데이트, 다들 괜찮아?
7: 우린 괜찮아.
4: 안 돼! 미용실 간판이!
1: 우리가 고쳐줄게. 루키, 미용실 간판 좀 지붕에 다시 달아줄래?
2: 초록 에너지 출동!
1: 가자, 체이스! 저 엉망진창 기계를 멈춰야지!
2: 나는 여길 맡을게!
5: 뭐야? 너 운전 누구한테 배웠어?

0: 오지 못하게 도로를 통제해줄래?
1: 알았어. 럭! 볼까?
0: 좋아. 이제 저 흔들이를 막자.
2: 혼자서 멈췄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0: 우리 본부로 가잖아. 스카이, 마셜, 왕 흔들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3: 알았어, 금방 가자.
0: 마셜, 네가 알렉스를 내려줘.
3: 사장님, 이제 내려와, 알렉스. 예! 우린 괜찮아.
0: 마셜, 이제 시동을 꺼버려.
3: 다 됐어, 스카이, 내려줘.
0: 이 난리통에 하나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알렉스.
4: 완전 대박이야. 또 타면 안 돼?
5: 우리 알렉스 구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6: 미용실이 고쳐준 것도 고맙고.
0: 아니야. 갑자기 또 땅에 흔들리면 우리를 불러줘.
6: 단짠 호박 아몬드 우유 준비됐어요.
7: 나도 다 고쳤는데 이제 가져가서 해봐요. 아이, 그럼 이제 왕 흔들이로 한번 흔들어볼까요?

0: 밀크쉐이크 진짜 맛있네요.
1: 그치? 다들 코스염을 달고 있네.
2: 퍼피 구조대와 날아다니는 빵집.
3: 우와, 진짜 무겁네요.
4: 너네 없었으면 오늘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마워.
5: 아저씨, 여기도 보세요. 이 풍향계만 고치면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우, 근데 사방팔방 부네. 감사해요. 이제 뭐하죠?
4: 그만하면 됐어. 좀 쉬자. 우와, 이것 봐. 너희들 먹으라고 갓 구운 빵을 갖다 주시네.
1: 안녕, 얘들아. 이따 본부 가져가서 먹으라고 굽는 김에 넉넉히 구워왔어.
3: 진짜 잘 먹을게요. 어? 가비도 빵 먹고 싶은가 봐요.
4: 가비도 입이 있으니까. 하지만 얘한테 빵을 떼주면 다른 애들도 한 입씩 달라고 성질을 내겠지. 그렇게 다 주면 뭐가 남겠니? 게다가 우리 가비는 풀만 가득한 염으로 얼마나 좋아한다고. 자, 여기 있어, 가비. 맛있게도 냠냠 먹자.
5: 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4: 여보, 우리가 왜 이 안에 갇혔죠?
1: 내가 어떻게 알아요?
4: 저기 좀 봐요. 이게 다 뭐래요?
1: 알, 어떻게 된 거죠?
4: 모른데도요. 오늘따라 농장 애들이 정말 이상하게 놀고 있네요.
1: 봐요, 저기 감이에요.
4: 이것 좀 보게. 염소가 피아노를 치고 있네. 그것도 아주 잘 치네.
6: 아무래도 관악기는 잘 못 불죠. 난 윗니가 더 튀어나왔어요.
4: 말도 안 해.
6: 아, 내 정신 좀 보게.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깜빡했네. 맛있게도 냠냠 먹자. 당신이 항상 쓰던 말이잖아요.
4: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1: 가비가 말을 하고 피아노 치는 거요?
4: 아니요, 이게 어물이요. 의외로 괜찮아요. 먹을래요?
1: 어, 됐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죠. 저걸 갖고 잘도 잠궜네. 여기 있기 싫어.
4: 이 소리는 어째서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요.
7: 어, 얘들아, 잘 갔다 왔어?
3: 응, 유미 아주머니가 빵도 주셨어.
5: 난 풍향계 타고 빙빙 돌았어.
8: 네, 알 아저씨. 굳이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4: 딱히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동물들이 우리 농장을 뺏고선 유미랑 같이 날 우리 애다 가둬놨어.
8: 오,

0: 구대 시장님도 부르시네요. 잠시만요. 네, 구대 시장님 별일 없으시죠?
1: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지금 돼지가 경호기에 닭들을 태우고 막 몰고 다니고 있어. 아니, 뭐 웃기기는 한데 거사고 나면 안 되잖아.
0: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3: 조심해!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어른들이 염소 우리에 갇혀있고 돼지가 경운기를 타고선 시내를 막 돌아다닌대.
2: 동물이 운전을 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1: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가 연장을 사용해서 어른들을 풀어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사람들이 안 다치게 확성기로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동물들을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편지 배달 엄청 급해. 길이나 전세냈냐? 이 돼지?
1: 여러분 다 괜찮으세요?
2: 어디 갔지?
3: 저기로 갔어!
1: 고마워요!
0: 이쪽이야!
4: 루키, 어서 풀어드리자.
5: 응, 알았어. 이런 느슨한 문 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어? 스크루드라이버!
6: 고마워, 얘야.
0: 이제야 염소들 기분을 좀 알겠네.
6: 이게 다 뭐야?
7: 맛있게 도장장 먹자!
6: 봤어? 가비가 골랐는 거!
0: 뭐야? 저 양들 지금 뭐하고 있어? 물론 가비를 따라잡고 싶겠지. 특히 양이라면. 근데 혹한 다 무너지겠네.
4: 루키, 양들이 저 투석기를 못쓰게 막아줘. 우린 돼지를 막으러 갈게.

0: 거기서 지금 과속하고 있어. 견인고리?
1: 이 투석기를 못 쓰게 만들랬지. 돌팔매질 같은 거 못 하도록. 와! 집게팔.
2: 잘했어, 로키.
1: 고마워, 대장. 옥수수밭 휘젓는 돼지들은 막았어?
3: 유미가 구운 맛있는 빵으로 살살 꼬드겠지.
4: 내 빵을 좋아해서.
3: 빵 얘기를 해서 그런가? 어디서 자꾸 가꾼 빵 냄새가 나네.
4: 베티나니? 너 빵에다 이스트를 얼마나 넣은 거야?
5: 그럼 그렇지. 소들이 요리를 제대로 할 리 없는데 쟤들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3: 뭔 일이래?
2: 조심해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스카이, 소들이 농장에 있는 집을 타고 날아가 버렸어. 헬리콥터를 타고 빨리 좀 와줘.
6: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라이더, 날아다니는 집 찾았어.
2: 스카이, 소들한테 어서 땅으로 내려오라고 해볼래?
6: 대장, 소들이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 베티나는 조종하느라 바쁘고 다른 소들은 계속 빵만 먹어.
7: 맛있게 조종해 먹자.
6: 이 새들도 빵을 먹고 싶나 봐. 가, 가. 베티나,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 네 비행기에 빵집에, 아니 그 빵집 비행기 고도를 높여봐.
5: 좋아. 역시 소들은 땅도 제대로 못 굽고 날지도 못해.
2: 좋아, 얘들아. 소들이 비상착륙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자. 체이스는 가서 찾기를 통제해줘. 로키는 비상활주로를 만들고.
0: 알았어, 라이더.
2: 스카이, 베티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속도를 늦춰줄래?
6: 그럼 저기 앞 콤을 살짝 들어줘볼까?

0: 있는 집을 바닥에 살살 내려놔줘.
1: 어우, 세상에.
2: 어우, 난 못 봐. 어우, 안 돼. 이 길로 오지 말라고 해줘.
0: 안 돼요, 늦었어요. 물러나세요.
3: 와, 라이더, 니네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니? 태어나서 이렇게 과감한 동물 구조 활동은 처음 봤어.
0: 고생하셨어요, 알 아저씨. 또 동물한테 농장을 뺏기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큰 소리로 부르세요.
3: 맛있게도 냠냠 먹자. 뭐야, 닭꿈이었어? 여보, 요 빵 한 조각만 줄래요?
4: 당신이 웬일이래요? 원래 굳으세라 빵 안 주잖아요.
3: 아, 그랬지. 근데 하나 주면 가비가 안궁시렁대고 소는 빵을 안 굽고, 그리고...
4: 네?
3: 뭐, 그냥 가축들 먹을 빵까지 다 굽죠. 왜냐면 당신 빵은 전부 좋아하니까요.
5: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랜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4: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0: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칠성.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3: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커피 구조대와 아야야 유량.
8: 라이더, 하프파이프 협곡에 데려다줘서 고마워. 신나게 놀다 가자. 여기가 대박인 게 큰 파이프 모양 코스랑 꼬불꼬불 코스 있대. 천연 스케이트보드장이잖아. 좀 더 말해줄래, 용감한 데니 엑스? 내일 자세히 보여줄게. 이 새 보드를 타고.
9: 와,
10: 진짜? 되게 재밌겠네. 내일 아침 일찍부터 타려면 얼른 자자.
11: 잠이 올지 모르겠네. 난 너무 설레서 진짜. 안 되겠다. 자긴 자야겠어.
10: 잘 자, 얘들아. 참, 저 아래쪽에 있는 가시덤불 조심하고. 발바닥 찔리면 아프니까.
8: 맞아. 아야야 강아지처럼 되기 싫으면 말이야.
12: 아야야 강아지? 그게 누군데?
8: 누구긴. 유령 강아지.
12: 우와.
8: 유령 강아지?
12: 유령이래. 좀 더 말해봐.
7: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 댕이.
8: 한번 들어봐봐. 그냥 살짝 무서운 유령 강아지 얘기야. 이름이 아야야인 거지. 한밤중에 꽃발로 걷다가 씻는데 가시덤불 위에 숨어있다. 누가 오잖아. 그럼 똑같이 만들어버린대. 이 소리 나게. 아야야.
13: 그렇게 어이없는 얘긴 처음 듣는데.
7: 맞아, 진짜 황당해.
8: 그래, 난 스트리머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간을 키워야지.
10: 에이, 괜찮아 러블, 여긴 유령 같은 거 없어.
12: 아야야 유령이란 거 진짜 무섭죠? 안 그래요, 위대한 시드 선장님?
14: 에헤이, 난 유령보다 내가 사막에다 숨겨놓은 돈이 털리는 게 더 무서워.
12: 저기요, 그 돈은 무인도에 묻었잖아요. 사막이 아니고.
14: 어, 그래. 아. 작전 변경 가르비. 보물 대신에 난 저기 저 스케이트보드 가질래.
12: 선장님이 꾸역꾸역 밟아야 하는 요 자전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14: 그래, 넌 발도 안 다쳐나?
12: 근데 어떻게 빌려요? 쟤네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요.
14: 겁을 줘서 쫓아내면 되지. 아야야의 도움을 받는 거야.
12: 아야야 강아지 어디요?
8: 아, 우리가 유령인 척 겁주자고요.
14: 맞아 아르비. 아님 이렇게 부를까? 아야야.
15: 이게 무슨 소리지?
7: 아야야 소린데. 데니가 말해준 유령 얘기가 진짜였나봐.
10: 진정해 러블, 세상에 그런 게.
12: 러블 말대로 아야야 유령이야.
14: 유령 그림자도 한번 보여줄까? 아우 아우 에우 아우 아우.
12: 아야야가 온다.
14: 아우 아우.
10: 뭐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보자.
12: 다들 가시덤불 조심해.
14: 갔어! 저 스케이트보드는 이제 우리 거다!
7: 바짝부터 와, 데니. 어? 데니는 어딨지?
13: 저건 데니 스케이트보드인데?
14: 데니!
10: 어디 가?
12: 이리 와! 쟤 지금 협곡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한밤중에?
10: 우리가 구해줘야겠지?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12: 어? 방금 뭐였지?
13: 마셜, 조심해!
12: 걱정 마! 난 아야야는 아냐. 내 코가 아야한 거니까.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얘네가 어두운 협곡 안까지 가서 다치기 전에 구해줘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넌 데니를 찾을 수 있게 협곡에 불을 비춰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다음은 케이스. 넌 데니가 꼬불거리는 코스까지는 못 가도록 그물을 쳐줘.
0: 교통경찰 케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안경한테 잡힐 순 없지. 와! 저거 내가 본 스케이트보드잖아. 야, 이게 우연이면 다냐? 한 갈 때까지 가보자. 뭐야? 왜 여기 이런 게 있어?
1: 스카이, 데니를 찾으면 우리한테 알려줘.
2: 바로 알려줄게, 대장.
0: 저 위대한 시드 선장님, 속도를 늦춰야겠어요.
3: 아, 됐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네?
2: 데니, 멈춰. 잠깐, 데니가 아니네. 너는 욕심쟁이 해적 시드잖아.
3: 이제야 왔냐? 아, 나 바쁘다. 안녕.
2: 라이더, 스케이트보드는 전에 만났던 해적 시드가 훔쳐간 거였어. 지금 그걸 타고 도망치는데.
1: 뭐라고? 그렇구나. 둘 다 다칠지 모르니까 멈추게 해볼래?
2: 바로 갈게.
1: 체이스, 데니를 찾아줄래? 스케이트보드를 탄 게 데니가 아니래.
4: 알았어, 대장. 바로 찾은 것 같은데? 데니, 멈춰!
0: 내 스케이트보드 찾기 전엔 안 가! 그리고 데니 X야!
4: 바위 사이에 걸려있어.
1: 잘했어, 체이스. 스카이, 그물에 걸린 데니를 들어서 옮겨줄래?
2: 그래, 적어도 데니는 구하겠네. 기다려, 조심해요. 다시 데리러 올 거니까.
0: 위대한 시드 선장님, 이제 멈추죠.
3: 멈춰? 뭐래? 이 귀한 보물을 여기서 포기하자고? 저기 작아!
0: 저걸 훔쳐와요? 빌려와요? 트럭 본부를요?
3: 아니, 저 손전등! 손전등이 있어야 이 가시밭에 턱이... 아이야! 아, 찔릴 거 아니야! 어서, 아르비!
2: 이제 안 가네, 못 말리는 데니.
0: 엑스! 아이, 그렇다고 고마운 게 사라지진 않지.
1: 전부 다 고생 많았어. 근데 시드랑 아르빈은 어떻게 됐지? 아까 그 울음소리네? 주마, 초음파 탐지기로 저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줄래?
0: 이 소리는 그쪽 근처 큰 바위들 뒤에서 나는 건데.
1: 아, 저거네. 러블, 네가 가서 저 큰 돌을 치워줄래?
5: 나한테 아야야 유령이 숨어있는 바위를 치우라고?
1: 유령은 그냥 뿜어낸 얘기야. 걱정 마, 우리가 금방 갈게.
5: 알았어. 더블 스피드로 출동.
3: 손전등은 어디 있어? 너무 깜깜해.
5: 안 돼. 라이더, 바위 치우러 왔는데 아야야 유령이 정말로 있나 봐.
1: 러블, 설사 세상에 유령이 있더라도 난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5: 봤어, 라이더? 아야야 유령은 시드랑 아르비였어.
0: 내 보드를 타고 도망가잖아.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막아야지.
3: 저 틈을 지나가자. 쟤네 차로는 어림없으니까.
1: 저 둘을 막게. 다들 차량 조명을 절벽에다 쏴줘. 스카이, 불을 밝혀서 시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공중으로 들어버려.
2: 알았어, 라이더.
3: 야, 이게 무슨 짓이야?
0: 야,
3: 소리지?
0: 아, 저건 뭐죠?
6: 저건 아야야야야!
0: 내 사랑스러운 보드야. 고마워, 퍼피 구조대.
1: 또 누가 보드를 함부로 가져가면 우리 큰 소리로 불러줘.
5: 아님 짓든가.
4: 퍼피 구조대와 밤샘 야광 파티.

0: 기억하지? 구대희 시장님은 야광 파티를 하지 공룡 파티를 하려는 게 아니란다.
1: 할아버지, 어디 갈 땐 최대한 멋지게 꾸미잖아요.
0: 물론 잘 차려입으면 좋지.
1: 네, 전 이 공룡옷 입은 게 제일 멋지거든요.
0: 안녕하세요. 모두 야광 띠 두르고 야광 파티 가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1: 이 파티 진짜 기대돼요.
0: 아니, 이게 무슨 짓이니?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예!
0: 이 테이프는 왜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오늘 야광 파티에 맛있는 간식이 없기만 해봐라.
2: 와, 살려줘!
3: 우리 파티 손님은 언제 오려나? 어? 저기 둥둥 떠다니는 요상한 뚱이는 대체 뭐라?
2: 뭐야, 빌라야?
3: 저건 누군지 딱 알겠네. 근데 저 사람은 둥둥 떠서 뭐 하는 거래? 어이구, 치카레타야. 보아하니 새로운 파티 게임은 아닌 것 같네.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4: 아, 시장님, 가고 있어요.
3: 여기 파티장이 난리가 났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둥둥 떠다녀. 와, 저분들 좀 내려줄래? 알렉스도 많이 겁먹었어.
4: 걱정 마세요, 시장님.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저거 외계인 꼬마 비행 잡시네. 안 돼, 조심해. 우와! 야광 벌리 스트라이크.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서들와. 우리 동네 밤샘 야광 파티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다나 봐. 손님들이 방울에 갇혀서 떠다닌대.
2: 멋지다.
3: 진짜 이상하다. 근데 너희 혹시 밖에 있는 우주선 봤어?
4: 어, 나 봤어. 그거 꼬마 외계인이 사던 거 아닌가?
0: 맞아. 그 외계인이 가끔씩 사람들한테 방울광선을 쐈잖아.
1: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럼 우리가 떠다니는 사람들을 내려줘야겠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네가 짚라인에 흡착컵을 달아서 저 방울에다 붙인 다음 끌어내려줘.
0: 스파이 체이스 즉시 출동!
1: 그리고 마셜, 소방차 사다리를 타고 저 방울들을 같이 끌어내려줘.
3: 멍멍소방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더, 이제 마음이 놓이네. 손님들이 다 하늘에 떠 있어서 먹을 것도 못 드리고 있었어.
1: 내가 데려올게. 아! 사다리! 아! 물대포 발사! 날아다니는 것도 좋았는데.
2: 저거 봐! 케이티랑 켈리야!
3: 내가 맡을게!
2: 체이스, 생각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3: 그러게! 롱! 찍찍이 신발! 짚라인! 꽉 잡아, 케이티! 지금 내려줄게!
1: 고마워. 이제 목욕할 때마다 비눗방울이 달리 보이겠어.
2: 체이스, 저기도 부탁해. 험딩어 시장님.
4: 진짜 진짜 맛있는 파티 음식이 있어야 할 거야.
1: 저건 또 뭐지? 사다리! 구멍이 너였구나. 내가 금방 꺼내줄게. 물대포 발사! 내가 받아줄게! 난 괜찮아.
5: 이만 먹으면 돼.
1: 야, 괜찮아. 겁내지 마, 외계인아.

0: 앉아 멈춰.
1: 우리야 우리 네 친구.
0: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밤샘 야광 파티하느라 이런 옷을 입어서 달라 보이는 거니까.
2: 삐파?
3: 봐, 테이프를 붙인 거야.
2: 나도 사실은 공룡이 아니라 그냥 나라고.
4: 나비 버피는 말해볼.
2: 솔가이더, 나 좀 도와줄래?
0: 너 지금 어디 있어, 마셜?
2: 방울 속에 갇혀서 바다 위까지 왔어.
0: 우리가 바로 갈게, 마셜.
2: 알았어, 여기서 기다릴게. 아님 저기 있든가, 빨리 와줘.
0: 스카이, 마셜이 방울에 갇혀서 바다 위를 떠다닌대. 헬리콥터로 데려다 줄래? 서둘러야 돼.
2: 밤하늘을 나는 스카이.
4: 마셜, 어디까지 갔어?
2: 대장, 찾았어.
0: 좋아, 이제 케이블이랑 벨트를 써서 잡아줘.
2: 준비 완료. 벨트.
4: 이걸 어째? 헬기 프로펠러 바람 때문에 방울이 계속 날아가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안 돼. 방울이 자꾸 움직이면 마셜을 못 잡을 거야.
0: 아, 그래. 네가 스카이를 도와주러 갈래? 스카이, 네 헬리콥터 날개 바람으로 방울을 마을 한복판에 쭉 날려보내줄래?
2: 바로 날려줄게.
0: 이번 작전은 특별히 우주에서 도와주기로 했어.
2: 주원이 꽉 잡아, 마셜. 비누방울이 엄청나게 빙빙 돌 테니까.

0: 간식이 다 어딨게 여기지롱.
1: 멋진 파티네요, 고대의 시장님.
2: 고마워, 퍼피 구조대. 덕분에 내 파티도 손님들도 다 무사했어.
1: 참 다행이에요. 또 밤샘 파티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2: 근데 저 외계인만 야광 장식이 없는 게 좀 걸리네.
1: 아닐걸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0: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모여라!
1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0: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10: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10: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4: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6: 마데카 솔메이트.
17: 진동.
15: 얼굴엔
17: 순한 킬킬.
15: 진물엔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17: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속이 가자!
6: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5: 인증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과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엔
5: 순한 킬킬,
7: 눈물엔
5: 덥덥한 말,
8: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안녕하세요.
4: 어, 별이랑 써니 왔구나.
3: 와, 택배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5: 지은 언니가 달림이한테 보냈던데?
3: 저한테요? 우와, 신난다. 얼른 열어볼래요, 얼른.
4: 어디 보자. 자.
3: 우와, 엄청 큰 알이다.
5: 편지에 이게 공룡을 화석이라네.
3: 공룡 알이요?
6: 우와, 신기하다.
5: 지은 언니가 공룡 세미나에 갔다가 달림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보냈대.
3: 지은 언니 최고!
6: 우와, 진짜 공룡의 화석을 보다니.
7: 여기서 진짜 공룡이 나올 수도 있어?
8: 이건 화석이라서 그건 안 돼.
7: 화석?
8: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서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진 거야. 그래서 생명이 없어.
3: 공룡 화석이라니. 그래도 진짜 공룡이 태어났어.

0: 있으면 좋겠다.
1: 아, 밀크야. 그만 좀 해.
0: 밀크가 아니잖아. 너 설마 공룡? 저 알에서 나온 거야? 이야, 신난다. 진짜 공룡이 나왔어. 엄청 귀엽다.
2: 갈리마.
0: 어떡하지?
2: 갈리마, 일어나야지.
0: 아, 네.
2: 이불 속에 밀크야?
0: 아, 네. 밀크야, 가만히 있어.
2: 아, 얼른 내려와서 아침 먹자.
0: 네.
1: 엄마, 아빠, 만약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3: 글쎄,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0: 네, 신고요? 왜요?
3: 그야, 무서운 공룡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걱정 마.
2: 아마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서로 데려가려 난릴걸?
3: 그렇겠네.
0: 연구요?
4: 뭐? 진짜? 공룡이 태어났다고?
0: 짜잔! 아기 공룡이야.
5: 우와, 엄청 귀엽다.
2: 진짜 공룡이 나오다니.
4: 얜 이름이 뭐야?
0: 핑크야. 꼬리에 핑크점이 있어서.
4: 예쁘다.
0: 어른들이 알면 안 돼. 경찰이 잡아간대.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게 있어. 핑크 어랑.
4: 우와, 잘한다.
0: 핑크는 내가 꼭 지켜줄 거야.
4: 우리도 도와줄게.
0: 근데 핑크는 어떤 공룡일까?

0: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오직 그 초식공룡이거든.
1: 너무 크면 집에서 못 키우잖아.
0: 걱정 마. 어른이 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1: 다행이다.
2: 핑크 아직 배고픈가 봐.
1: 그럼 프리마는 공원에 데려가자. 핑크야, 많이 먹어.
2: 엄청 잘 먹네.
0: 풀이 맛있나 봐.
3: 공룡이잖아. 얘들아, 여기 진짜 공룡이 있어.
0: 진짜? 어디 어디? 어쩌지?
1: 핑크, 얼음.
0: 에이, 인형이잖아.
3: 진짠데? 막 움직였다고.
0: 에이, 잘못 봤겠지.
3: 이상하다.
1: 안 들켰다.
4: 이상하다. 채소가 다 없어졌네. 분명히 어제 사다 놨는데.
1: 휴, 들킬 뻔했네.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빠가 아끼는 거라고.
4: 달림아, 냉장고에 있던 채소 못 봤니?
1: 아, 제가 먹었어요.
4: 네가?
1: 이제 채소 잘 먹으려고요.
4: 그래? 엄마가 간식 준비해줄게.
1: 네. 핑크, 얼음.
4: 응? 뭐라고?
1: 얼음.

0: 그래. 알았어.
1: 어? 엄마, 응? 전화 왔어요.
0: 어, 누구지?
1: 핑크, 이 말썽쟁이.
2: 여보, 나왔어.
1: 어? 아빠?
2: 응? 못 보던 인형이네.
1: 네.
2: 아빠가 과일 사왔어. 맛있겠다. 인형이 움직이잖아. 저리 가. 저리 가.
1: 얼음.
0: 왜 그래?
2: 인형이 움직여. 내 과일도 뺏어 먹고.
0: 무슨 소리야. 그냥 인형인데? 귀엽게 생겼네.
3: 진짜 살아있잖아.
2: 내가 잡을게.
0: 달림아,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1: 죄송해요.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해서요.
0: 아, 그건...
1: 핑크, 우리가 키우면 안 돼요? 네?
2: 달림아, 사람하고 공룡은 같이 살 수 없어.
1: 핑크랑 약속했어요. 꼭 지켜준다고.
0: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금방 엄청 커질 거야.
1: 커지려면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때까지만요. 네, 제발요. 어.
2: 이러면 어떨까? 엄청 커지면 보내기로.
1: 진짜요?
0: 그러자. 대신 커지면 꼭 보내는 거다.

0: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요?
1: 핑크야 얼음!
0: 잡았다!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핑크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신고한대.
1: 핑크야, 왜 이렇게 커진 거야?
0: 경찰이 금방 올 거야.
1: 안 돼요! 못 보내요!
0: 달림아, 엄청 커지면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1: 그치만... 핑크는 아직 아기 공룡이라고요!
2: 핑크도 여긴 좁고 답답할 거야.
0: 그래,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자.
1: 핑크랑 헤어지기 싫어요! 어떡해, 핑크를 데려갈 건가 봐. 달토끼야, 네가 도와주면 안 될까?
3: 그럼 핑크가 원래 살던 곳에 데려다주면 어떨까?
1: 공룡 세계로?
3: 응. 하지만 엄청 힘든 모험이 될 거야.
1: 나 할 수 있어. 꼭 핑크를 지킬 거야. 써니랑 별이도 같이 가자.
3: 좋아.
1: 얘들아, 같이 가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
3: 우리도 핑크 친구잖아.
4: 그럼 꼭 핑크 가족을 찾아주자.
3: 좋아. 어디 떠나볼까?
1: 우와, 어서 가자. 야,
3: 우리도 가자.

0: 여긴 어디지? 우리 공원인가? 어? 핑크야, 왜 그래? 어? 무슨 소리지? 달리나! 우야! 어? 썬이랑 별이다! 어?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1: 대체 여긴 어디지?
2: 우리 진짜 공룡 세상에 온 것 같아.
0: 정말? 그럼 이제 핑크 가족을 만날 수 있겠네.
2: 좋아할 일이 아니야. 또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큰일이라고. 무슨 소리지?
0: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0: 좀 으스스하다.
1: 설마 또 티라노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2: 무섭게 그런 얘기 하지 마.
1: 뱀이다!
2: 뭐야, 나뭇가지잖아.
0: 그러네.
2: 잠깐만, 저기 뭐가 지나갔어.
0: 또 뱀일까봐?
2: 이번엔 진짜라고.
3: 어디? 내가 가볼게.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0: 갔나? 멀리 간 것 같아.
1: 다행이다.
0: 이제 안 오겠지?
2: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아기 공룡을 괴롭히고 있어.
0: 이제 우리가 혼내주자.
2: 그러자.
1: 난 사양하고 싶다.
0: 아기 괴롭히지 마!
2: 이러다 절벽에서 떨어지겠어!
3: 얘들아, 랩터들이 덤벼들면 둘씩 나눠 양쪽으로 피하는 거야! 알았지?
0: 그래!
2: 예쁘다! 저기 봐, 핑크 엄마도 핑크 점이 있어.

0: 헤어지기 싫어. 핑크야, 엄마랑 행복해야 해. 꼭.
1: 핑크야. 간지러워. 엄마.
0: 어? 밀크 너였어? 어? 핑크는? 넌 영원한 내 친구. 반짝반짝 핑크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속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번엔 내 차례야. 또 성공!
1: 써니야, 엄마가 데리러 오셨네.
2: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1: 지금도 많이 논 것 같은데.
3: 더 놀고 싶은데.
1: 다음에 실컷 더 놀아.
3: 얼만큼요?
2: 밤까지요? 아, 맞다! 응? 우리 파자마 파티하자!
4: 파자마 파티? 그래, 좋아!
1: 파자마 파티? 글쎄... 뭐, 안 될 거 없지.
2: 우와! 그날 패션쇼도 하자!
4: 게임도 하고!
2: 요리도 하고!
4: 좋아, 좋아!
2: 밤새 비밀 얘기도 하는 거야!
3: 무서운 이야기도!
2: 신난다! 신난다!
5: 할리마, 뭐해?
2: 파자마 파티 초대장 만들어요. 써니 줄 거야.
1: 오, 멋진데?
2: 엄마, 잠옷도 새로 사면 안 돼요? 써니도 산대요.
1: 그래.
2: 방도 예쁘게 꾸밀 거예요.
1: 오, 기대되는데?
5: 아빠도 준비한 게 있지. 짜잔! 노래방 마이크! 써니랑 노래하면서 놀면 재밌을 거야.
2: 우와, 정말 최고의 파자마 파티가 될 거예요. 써니한테 초대장을 줘야지. 어? 써니야!
4: 달리마!
2: 어? 누구야?
4: 얜 우리 옆집에 이사온 보라야.
2: 안녕! 안녕!
4: 보라도 나처럼 햄스터 키우는 거 있지?
2: 와, 귀엽다.
4: 그리고 나처럼 운동도 엄청 잘한다. 자전거도 잘 타고 달리기도 완전 잘해.
2: 정말?
4: 또 나랑 똑같이 보라색을 제일 좋아한대. 이름도 보라고.
2: 예! 우와, 신기하다.
4: 달리마, 누가 빨리 달리나 할 거니까 심판 봐줄래?
2: 어, 그럴까? 준비, 출발! 야!
4: 달리마, 이것 봐라! 우리 완전 높이 올라가지!
2: 예! 나도 간다! 얘들아, 우리 미끄럼도 탈, 어?
4: 우와! 귀여워!
2: 얘들아, 잘 가!
4: 너도 잘 가!
2: 안녕! 하참! 초대장! 내일 줘야겠네.
6: 오늘은 팔찌 만들기를 할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 구슬을 골라서 예쁜 팔찌를 만들어보세요.
2: 우와, 예쁘다. 예쁘게 만들어서 써니 줘야지. 써니야, 어? 짜잔.
4: 우와, 예쁘다. 나 주는 거야?
2: 마음에 들어?
4: 어, 완전 좋아. 아참, 어? 나도 완성했지.
2: 우와, 이쁘다. 이거 나한테.
4: 보라가 마음에 들어 할까?
2: 뭐? 보라?
4: 아, 어제 보라가 입긴 줬거든. 어때? 내가 만든 팔찌도 예뻐?
2: 아니, 별론데.
4: 그래? 별로야? 아, 어떡하지?
7: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6: 안녕.
4: 얘들아, 우리 집에 가서 놀래?
8: 어? 오늘은 사양할게. 엄마랑 도서관 가기로 했거든.
2: 난 좋아. 그리고 이거?
4: 그럼 빨리 가자. 보라도 오기로 했으니까.
2: 보라?
4: 응. 저번처럼 놀이터에서 놀자.
2: 치, 또 둘이만 놀려고? 아, 맞다. 나도 오늘 밀크 목욕시켜주기로 했었지.
4: 어? 어, 그래? 그럼 같이 못 놀아?
2: 응. 써니는 이제 나보다 보라가 더 좋은 걸까? 어? 달토끼야.
4: 왜 그래, 달리마? 무슨 일 있어?

0: 그렇게 걱정되는 걸까? 뭐 나도 햄스터 10마리 키울 수 있는데.
1: 10마리나?
0: 뭐 나도 달리기 엄청 잘할 수 있는데.
1: 좀 더 빨리.
0: 뭐지? 온통 보라 보라 보라 보라. 나도 보라색을 좋아해볼까?
2: 뭐지?

0: 모르겠어. 너도 내가 이상하지?
1: 아니, 나 같아도 속상할 것 같은데.
0: 정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달리마, 택배 왔다.
0: 어? 뭔데요?

0: 파자마 파티를 잊은 건 아니겠지? 오늘은 써니가 안 올 건가 봐. 초대장을 줘야 하는데.
1: 재밌다.
0: 어, 써니다.
1: 다시 놀이터에서 놀자.
0: 뭐야, 또 보라랑 같이 놀고 있잖아. 치.
1: 나 달림이랑 파자마 파티 하기로 했다. 어?
0: 정말 좋겠다.
1: 응, 너무 기대돼.
0: 써니도 기억하고 있었잖아.
1: 가자.

0: 달님이가 진짜 너무 좋아.
1: 뭐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0: 큰일 났다.
2: 어?
0: 팔찌, 달님이가 준 팔찌가 없어졌어.
2: 뭐?
0: 어디 갔지? 아까 놀이터에서 못해 흘렸나 봐.
3: 걱정 마, 내가 같이 찾아줄게.
0: 아까 여기서 흘렸나? 저 안에서 흘렸나?
2: 어떡해, 지금 나타나면 이상할 텐데.
0: 어딨지? 어디 있는 거야? 여기도 없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2: 어떡해. 어? 이건 내가 준 팔찌잖아.
0: 꼭 찾아야 해.
3: 찾을 수 있을 거야.
0: 달님이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야.
2: 써니야, 근데 어쩌지?
0: 어? 팔찌다! 팔찌가 어떻게 내려왔지? 어?
2: 안녕.
0: 달님아, 뭐야? 언제 왔어?
2: 그게 지금.
0: 어?
2: 근데 팔찌가 저기 있길래.
0: 아, 찾아줘서 고마워.
3: 우와, 찾았다.
2: 얘들아, 이거.
0: 이게 뭐야?
2: 파자마 파티 초대장. 보라야, 너도 같이 올래?
0: 어? 나도?
2: 응, 우리 다 같이 재밌게 놀자.

0: 나는 힘이 엄청 세. 쿵쾅 쿵쾅.
1: 재밌다.
0: 이제 블록놀이 하자.
1: 뭐해? 싫다. 꽃뇽 꽃뇽.
0: 계속 공룡놀이만 했잖아. 이제 다른 거 할 거야.
1: 뭐해? 싫다. 꽃뇽 꽃뇽.
0: 달콩아 봐봐. 엄청 높지? 정말? 언니 말 안 듣고 고집만 피우고. 너랑 안 놀아. 혼자 놀 거야.
2: 달림아,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잘 놀아줘야지. 간식 먹고 사이좋게 놀아.
1: 우유 우유.
0: 네. 달콩아 마셔.
1: 언니 자. 어?
0: 더 달라고? 자. 이제 안 돼. 넘친단 말이야. 너 진짜 왜 그래? 말썽이나 부리고.
2: 또 왜 그래?
1: 엄마,
2: 얼른 화장실 가자.
0: 치.
2: 달콩아 신네. 조금만 더.
0: 달콩이 또 못 싸요? 그럴 줄 알았어. 골고루 먹어야지. 채소를 안 먹으니까 응가가 잘 안. 아우, 방귀 냄새.
2: 고소한 달콩이 방귀 냄새.
0: 방귀쟁이, 너무 지독해.
3: 얘들아, 아빠가 선물 사왔다.
0: 아빠.
3: 달콩이는 아직도 변비야?
2: 오늘도 실패네.
3: 자, 이건 달림이 닮은 별 스티커.
0: 진짜 진짜 예뻐요.
3: 이건 달콩이가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
0: 달콩아, 언니 하나만 줄래?
1: 싫어, 안 줄 거야.
0: 딱 하나만 바꾸자.
1: 응? 싫어, 언니 싫어.
0: 달콩이도. 치, 내가 놀아주나 봐라. 맨날 놀아달라고 귀찮게 하면서 말은 진짜 안 들어. 너넨 동생이 없어서 좋겠다.
4: 난 동생 좋은데? 같이 놀면 재밌잖아.
5: 난 별로. 혼자 노는 게 편해.
0: 그래, 맞아. 얼마나 귀찮다고.
6: 내 동생은 말썽쟁이.
1: 언니!
6: 말 안 듣고 제멋대로.
1: 언니!
6: 나를 귀찮게 해. 나를 힘들게 해. 내 동생은 말썽쟁이. 내 동생은 심술쟁이. 무엇이든 제 맘대로.
1: 엄마!
6: 모두 귀찮게.

0: 놀아줄게.
1: 정말?
0: 응, 나만 믿어. 으아, 으아, 으아, 으아, 공룡이다. 으아,
2: 공룡이야.
0: 그래, 신나게 놀자고.
1: 오래 못 버틸걸. 공룡이 나가신다.
2: 공룡아, 놀다, 놀자.
3: 벌써 두 시간째야.
1: 잘 버티네.
0: 달콤아, 이제 그만하자.
2: 우리 진짜 다 놀아, 놀아.
0: 벌써 세 시간째야.
2: 여기 공룡 많아, 놀자, 놀자.
3: 알로사우루스랑 티라노사우루스네.
2: 그걸 다른 거야?
3: 닮았지? 근데 다른 시대에 살았던 공룡이야. 내가 자세히 알려줄까?
0: 아, 이제 좀 쉬자.
3: 이건 트리케라톱스야.

0: 생겼지? 그런데 풀을 먹는 착한 공룡이야.
1: 개미다, 개미다.
0: 목이 긴 얘는 브라키오사우루스고, 얘는 하늘을 나는 푸테라노돈이야.
2: 무슨 냄새야?
3: 완전 지독해.
2: 별이 뭐야?
4: 별이는 방귀 냄새도 못 맡나봐.
3: 별이야, 넌 냄새 안 나?
0: 냄새? 잘 모르겠는데. 이건 벨로시랩터야. 너처럼 작고 귀엽지?
4: 달콩이 왜 저래?
0: 난 말야, 동생 갖고 싶다는 거 취소할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5: 얘들아, 간식 먹고 놀아. 별이가 달콩이랑 잘 놀아주네.
0: 네.
4: 어? 하트 쿠키네.
1: 어? 다이 오빠.
0: 고마워.
4: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1: 오빠, 짠.
0: 어? 아, 짠.
1: 짠,
0: 짠, 짠.
4: 어? 짠이었어? 더 달라는 게 아니라?
0: 달콩아, 갈게.
1: 오빠, 안녕.
0: 별아, 달콩이랑 어? 엄청 친해졌네.
4: 아까 동생은 귀찮다고 하지 않았어?
0: 그랬는데 달콩이는 좀 귀여운 것 같아. 공룡 얘기하면 엄청 좋아하고 박수도 쳐줘.
4: 어? 그거 뭐야?
0: 아, 이거 달콩이가 붙여줬어.
4: 그거 달콩이가 엄청 아끼는 스티커인데.
0: 달콩이는 별이가 진짜 좋은가 봐. 그런가?
6: 달림아, 우리 이제 갈게.
0: 안녕.
4: 잘 가. 나한텐 절대 안 주더니. 치, 미워.
1: 피아노.
0: 맞아. 우와, 달콩이랑 별이 엄청 잘 논다.
6: 내놔. 이거 내 거야.
4: 달콩아.
0: 달콩이 왜 울어? 울지 마.
4: 달콩아, 무슨 일이야?
1: 울지.
4: 너, 내 동생 왜 울렸어?
6: 내 사업을 가져갔단 말이야.
4: 그렇다고 내 동생을 울려?
6: 나도 오빠일걸.
1: 오빠.
5: 누가 내 동생 울렸어?
0: 어쩌지?
5: 너야? 내 동생 괴롭힌 게?
6: 오빠, 얘가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4: 얘가 먼저 내 동생 울렸거든.
5: 조그만 게, 너 나한테 혼나볼래?
4: 나도 달콩이 언니거든.
1: 방귀 냄새.
6: 방귀 폭탄이다.
0: 방귀 냄새 너무 지독해.
6: 별이, 너 달콩이 방귀 냄새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0: 그럴리가. 아, 어젠 코감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았어.
6: 어? 그런 거였어?
0: 뭐야? 냄새 맡고 다 도망갔네?
4: 야호!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동안아라 키스.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굿소!
2: 클릭소! 멀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벼 가죠.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덥덥한 말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게 뭐야? 이건 가지고 놀면 못 써. 안 되지, 그럼. 아가한테 무화용 젖꼭지가 따로.

내가 엄마가 되고 얘가 아가가 돼야 해. 오, 알겠다. 제비 뽑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할게. 아주 공평하게 하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돼지가 엄마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지 뭐. 그럼 난 아가가 될게.

이게 뭐야? 아가도 배고파 죽겠는데 돼지 엄마는 딴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봐, 저기 좀 뭐라니까.

0: 엄마가 완전 지쳤네. 이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1: 자, 하나, 둘, 셋, 넷. 자세 바로 하고. 그렇지. 아! 좋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누가 엄마를 할 거야?

초콜릿 먹으러 온 거야?

0: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데? 그래,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곰마, 운동을 하려면 초콜릿이 필요해.
1: 자, 이제 라디오 운동 교실을 시작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팔을 옆으로 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편하게 숨 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세 유지하면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친구들.
0: 이거 봐봐. 초콜릿 없이는 안 된다니까.
1: 이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까요? 옆구리 운동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굽혀서.
0: 안녕, 곰마.
1: 더 굽히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반대쪽으로.
0: 잘난 척만 하기는. 운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얘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저기 곰아, 빨리 구급차 불러.

아직도 진짜 모르겠어? 초콜릿 좀 달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달콤한 초콜릿 이거다

좋은 게 생겼잖아. 너도 살 빼고 싶지 않아? 좋아, 그럼 초콜릿.

여기가

곰막.

전문가는 다르다니까. 자, 돼지야, 이 멋진 사진 한번 봐봐. 뭐야, 아니 아니 멈춰. 음식은 사진부터 먼저 찍고 난 후에 맛있게 먹는 거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곰마, 우리 소풍 즐기는 모습 좀 찍어줄래? 어서 곰마, 뭘 그렇게 망설이고 서 있어. 돼지는 이런 소풍이 처음이란 말이야.

곰마, 돼지가 마음에 안 든대. 각도가 예쁘지 않다나? 사진 다시 찍어야겠어.

이번엔 정말 잘 나왔네. 근데 예쁘진 않은 것 같아. 엄마, 멋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쁘게 나와야 한다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오, 정말 예쁘게 나왔네. 엄마, 네가 찍은 사진 중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

하나, 둘, 찰칵! 다음은 누구 차례야? 자, 웃어. 그 다음. 좋아.

돼지 너? 어쩜 이렇게 게을러졌니? 누굴 닮아서 이러는 거야? 먹기만 하고 놀고 있잖아. 누군가는 네 도움을 필요로 할 텐데. 원래 도와주는 게 좋겠다. 아주 비밀스럽게. 나한테 진짜 완벽한 계획이 있지. 우리만의 비밀 도우미단이야.

야! 그건 우리 거야! 우리 거라고! 여기서 도와준 건 바로 우리라고! 진짜 비밀 도우미는 네가 아니라 우리였다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토끼 쟤는 통나무 하나도 못 들어올린다니까! 돼지야, 그만 가자. 우리 말을 전혀 안 믿어. 괜찮아, 울지 마. 저 거짓말쟁이를 분명 혼내줄 수 있으니까. 시작해!

응.

0: 이제 정말 알겠지? 우리가 바로 진짜 비밀 도움이었다니까. 토끼 저 녀석!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야.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다시 몰래 도와줄게. 근데 이번엔 절대 절대 엿보면 안 돼. 뭐해 돼지야. 작전 시작. 내가 이 빵들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덥덥한데.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8: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나온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보물상자 소동.
8: 보물상자가 분명히 저쪽으로 날아갔었는데.
9: 도드! 어디가?
8: 하프! 아, 너희들이구나.
4: 도드,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9: 어디 가는 거야?
8: 뭘 좀 찾... 아니, 그냥 놀러 가는 거야.
9: 어디로 놀러 가는데? 같이 놀자!
8: 아니, 아차! 내가 집에 뭘 놓고 왔나 보네.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잘 가, 얘들아.
10: 토드가 좀 이상한데?
9: 맞아, 좀 이상해.
4: 얘들아, 우리 랄라님에게 가볼까?
8: 물범 녀석들, 보물상자를 뺏길 수는 없지.
10: 어? 얘들아, 우리 등대성으로 가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볼까?
9: 맞아. 의사 선생님도 랄라님에게 눈꽃나무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4: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딘가 남아있는 눈꽃나무 열매가 있을지도 몰라.
9: 찾으러 가보자. 아자! 도드, 어디가? 등대섬에 가?
8: 아니, 그게 난 그냥 등대섬 한 바퀴 돌아보려고.
4: 우린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보려는 중인데.
8: 그래? 아니, 난 그 보물 그냥 산책하려고.
10: 우리 그럼 산책하면서 같이 찾아볼까?
8: 같이? 아니, 난 혼자 있고 싶은데.
9: 도드, 그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어?
8: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9: 이건 망치 냄새인데.
8: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빨리 가, 어? 난 간다.
9: 뭐야, 뭔가 밍숭밍숭한데.
10: 도드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9: 그런 것 같아.
3: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9: 안 되겠어, 도드를 날아가 봐야겠어.
3: 하프!
8: 이제 따돌린 것 같은데. 진짜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3: 도드! 도드! 어딨어? 도드!
8: 안녕, 오늘 자주 만나네.
9: 도드, 어디 가는 거야?
4: 같이 가자.
8: 나 운동을 좀 하려고 운동섬에 갈 거야.
10: 운동섬은 이쪽 방향인데.
8: 아차차, 집에 뭘 놔두고 왔네. 지금 너희들 날 따라오는 거야? 아, 난 놀이섬에 가려고. 집이 아니라. 물범들아, 우리 놀이섬에 가서 같이 놀래?
0: 좋아!

0: 타러 가자, 회전컵.
1: 그래, 가자.
0: 우후, 신난다. 또 타자, 또 타자.
2: 이제 그만, 제발 그만.
3: 그래? 응? 재밌는데.
0: 한 번만 더 타자.
4: 아프, 토드가 힘들어하잖아.
5: 그래, 실컷 탔으니까 이제 그만 타자.
4: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눈꽃나무 열매 찾으러 갈까?
6: 그래, 오늘 실컷 놀았으니 우리 다음에 또 놀자. 빨리 가봐, 곧 해가 지겠다.
3: 아, 아쉬운데, 아쉬워.

0: 먹고 싶어. 다자, 다자, 다자, 다자, 다자, 다자, 다자.
1: 여보, 우리 이제 열매 찾으러 가자.
0: 알았어.
2: 안녕.
3: 안녕, 안녕. 빨리 서둘러 가. 빨리 잘 가, 얘들아. 지긋지긋한 물범 녀석들. 이제 보물상자는 내 거다.

0: 가져봐봐라.
1: 내가 제품할 거야.
2: 분명히 이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데. 응?
3: 와, 보물상자다!
2: 아, 쓰레기잖아.
3: 뭐야!
4: 얘들아, 잠깐만! 우리가 놀이기구를 끄고 왔나?
5: 글쎄, 기억 안 나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6: 어쩌 있겠지 뭐. 그게 중요해?
4: 아니야, 다시 가보자.
3: 살려줘! 살려줘요! 오지마! 오지마! 살려줘요!
4: 우리가 전원을 껐었구나.
5: 살려줘! 이 소리는 토드 같은데?
6: 토드다! 토드!
3: 쟤네들 뭐야?
5: 바다 쓰레기 때문에 괴물처럼 변한 거야.
4: 거북이를 뒤집으면 돼.

0: 이제 살았다.
1: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게, 우리가 왜 여기 누워있어?
2: 아참, 이 하프님께서 그물에 잡혀있던 너희를 구해냈다 이 말씀. 요새 쓰레기 그거 엄청 무서운 거야. 어?
3: 맞아, 조심해야 해. 어,
1: 그럼 너희들이 우리 구해준 거네.
4: 고마워.
2: 잘가 얘들아.
1: 토드, 괜찮아?
0: 괜찮아. 근데 쟤네들 진짜 뭐야?
5: 갑자기 저런 녀석들이 자꾸 나타나서 걱정이야. 랄라님도 일어나지 못하고 눈꽃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3: 그래서 눈꽃나무 열매를 찾아야 하는데.
2: 그런데 토드는 여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1: 맞아, 집에 안 가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0: 사실은 등대가 폭발했을 때 보물 상자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걸 봤거든. 그걸 찾으려고.
6: 와? 멋지다.
5: 네모난 상자 말하는 거지? 그거 분명히 눈꽃나무 열매 상자일 거야.
0: 눈꽃나무 열매 상자? 보물 상자가 아니고?
1: 맞아,
3: 그게 이쪽으로 날아왔다고?
0: 보물 상자도 아닌데 괜히 고생만 했네. 잘가, 오늘은 고마웠어.

0: 집은 그 집이지. 야! 아니야, 더 큰 집. 반짝반짝 그 집 내 거야.
1: 크라. 자야. 더 큰 집, 더 큰 집. 크라.
2: 아니야. 하프, 좋은 아침이야.
0: 호프, 너 꽃머리핀 새로 했구나.
2: 호프, 어떻게 알았어? 색깔도 모양도 똑같은데.
0: 아, 새거 냄새 나잖아.
3: 얘들아, 우리 랄라님 보러 병원에 가자.
0: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눈꽃 상자도 찾아보자.
2: 좋아.
0: 나나의 붕어빵 냄새 난다.
2: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가보면 알겠지.
0: 골라, 나나.
4: 말도 안 돼. 진짜 붕어빵이 있잖아.
0: 맛있겠다.
2: 얘들아, 랄라님 아직 누워 계시잖아. 랄라님은 괜찮으세요?
5: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눈꽃 열매만 있다면 랄라님 병을 낫게 할 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0: 우리가 오늘 눈꽃 열매를 찾아볼게요.
2: 토드가 방향도 알려줬어요.
6: 그래도 섬은 너무너무 넓은걸.
2: 얘들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힘을 내자.
7: 내가 어제 상자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못 찾았어.
3: 그게 뭐야?
0: 이 냄새는...
7: 무슨 냄새가 나, 하프?
0: 이 냄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냄새야. 눈꽃 열매가 들어있던 상자라서 젤리 냄새가 나나 봐. 이 냄새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2: 맞아. 방금 전에도 하프가 냄새로 내 머리핀이 새건 걸 알아냈어. 병원에 붕어빵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줬고.
7: 너 정말 대단한 코를 가졌구나.
0: 당연하지. 이 하프님만 믿으라고.

0: 너의 코만 믿을게.
1: 그래, 등푸른 생선파이 먹은 윙크야.
0: 오빠, 분명 양치질을 했는데 냄새나.
2: 윙크, 너 오늘 머리 좋아졌겠다. 등푸른 생선이 머리에 좋다잖아.
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냄새 많이 나.
3: 아니야, 윙크, 냄새 안 나.
1: 맞아, 나만 맡을 수 있지. 자, 출발하자.
0: 아빠,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2: 맞아, 놀랐잖아.
1: 미안, 미안. 붕어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0: 여긴 너네 집이잖아.
1: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0: 가프, 왜 또 갑자기 멈춘 거야?
1: 여기서 갑자기 냄새가 끊겼어.
0: 자, 여기 손잡이 냄새를 다시 맡아봐.
2: 아, 이제 알았어. 다시 가보자.
3: 약 처방해드릴 테니 하루 정도 푹 쉬세요. 응? 간호사 쌤, 바이탈 체크 좀 해주세요.
4: 네, 선생님.
3: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눈꽃나무 열매가 정말 필요한데.

0: 이건 왜 탔어? 여기 눈꽃 상자가 있는 거야?
1: 맞아. 이걸 왜 탄 거야, 하픈?
2: 아, 예전부터 이걸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
3: 하픈! 너 진짜?
4: 높은 곳은 무서워. 흔들려! 너무 흔들려!
0: 진정해. 괜찮아.
1: 재밌어, 재밌어.
4: 흔들려. 그만해, 하픈.
0: 저기 뭐가 있어?
4: 뭐가 있는데? 얼른 말해줘.
0: 저기 얼음 덩어리 위에 상자 같은 게 있어.
2: 우와, 정말이네. 뭐가 있어?
5: 도드도 상자가 날아간 곳이 놀이섬 쪽이라고 했었어.
0: 그렇네. 호프, 너 눈이 정말 좋다. 예.
1: 빨리 가보자, 가보자. 빨리.
4: 아, 호프, 움직이지 마. 흔들리잖아.
2: 맞아. 같은 냄새가 나.
0: 그래? 빨리 가서 확인해보자.

0: 어떡해. 상어가 상자 주위를 맴돌고 있어. 저 상어도 쓰레기 때문에 변한 거야.
1: 괴물 상어도 눈꽃 열매를 좋아하나 봐.
2: 어? 쟤 지금 응? 뭐 하는 거야?
0: 응? 상자 옆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여.
3: 하! 얘들아! 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래서 말이야, 이건.
1: 우리, 뭉크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4: 그래!
1: 슈퍼 점프!

0: 성공이다, 성공!
1: 맞아. 좋았어!
2: 역시, 이 방법이 될 줄 알았어.
1: 배터린 게 있어.
0: 상호야, 진정해. 난 널 구해주려는 거야. 잠깐만 그대로 있어.
1: 그래, 그래. 잘한다, 상호야. 다 됐다.
3: 고마워, 얘들아.
1: 이제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주자.
4: 영차! 영차! 영차!
1: 와! 이 둥꽃 열매가 랄라님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2: 당연히 도움이 될 거야.
1: 저 밧줄은 남의 것을 가져와서 치우자. 가자!
5: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하게
7: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아빠, 저게 뭐야?
15: 글쎄.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EBS IN 포키젤?
18: 네.
1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5: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5: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5: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뽀로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커피 구조대와 아야야 유량.
7: 라이더, 하프파이프 협곡에 데려다줘서 고마워. 신나게 놀다 가자. 여기가 대박인 게 큰 파이프 모양 코스랑 꼬불꼬불 코스 밑에 천연 스케이트보드장이잖아. 좀 더 말해줄래, 용감한 데니엑스? 내일 자세히 보여줄게. 이 새 보드를 타고.
8: 와, 멋있네.
9: 되게 재밌겠네. 내일 아침 일찍부터 타려면 얼른 자자.
10: 잠이 올지 모르겠네. 난 너무 설레서 진짜 안 되겠다. 자긴 자야겠어.
9: 잘 자, 얘들아. 참, 저 아래쪽에 있는 가시덤불 조심하고. 발바닥 찔리면 아프니까.
7: 맞아. 아야야 강아지처럼 되기 싫으면 말이야.
11: 아야야 강아지? 그게 누군데?
7: 누구긴 유령 강아지.
12: 유령 강아지?
7: 유령이래. 좀 더 말해봐.
6: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 댕이.
7: 한번 들어봐봐. 그냥 살짝 무서운 유령 강아지 얘기야. 이름이 아야야인 거지. 한밤중에 꽃발로 걷다가 씻는데 가시덤불 위에 숨어있다. 누가 오잖아? 그럼 똑같이 만들어버린대. 이 소리 나게. 아야야.
13: 그렇게 어이없는 얘긴 처음 듣는데.
6: 맞아, 진짜 황당해.
7: 그래, 난 스트리머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간을 키워야지.
9: 에이, 괜찮아 러블, 여긴 유령 같은 거 없어.
7: 아야야 유령이란 거 진짜 무섭죠? 안 그래요, 위대한 시드 선장님?
14: 에헤이, 난 유령보다 내가 사막에다 숨겨놓은 돈이 털리는 게 더 무서워.
7: 저기요, 그 돈은 무인도에 묻었잖아요. 사막이 아니고.
14: 어, 그래. 작전 변경 야르비. 보물 대신에 난 저기 저 스케이트보드 가질래.
7: 선장님이 꾸역꾸역 밟아야 하는 요 자전거.

0: 빌리기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1: 그래, 넌 발도 안 닿잖아.
0: 근데 어떻게 빌려요? 쟤네가 옆에서 자고 있는데요.
1: 겁을 줘서 쫓아내면 되지. 아야야의 도움을 받는 거야.
0: 아야야 강아지 어디요? 아, 우리가 유령인 척 겁주자고요.
1: 맞아, 아르비. 아님 이렇게 부를까? 아야야.
2: 이게 무슨 소리지?
3: 아야야 소린데 데니가 말해준 유령 얘기가 진짜였나 봐.
4: 진정해 러블. 세상에 그런 게.
0: 러블 말대로 아야야 유령이야.
1: 유령 그림자도 한번 보여줄까?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0: 아야야가 온다.
1: 아우 아우.
0: 와도 왔어.
4: 뭐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보자.
0: 다들 가시던 걸 조심해.
1: 갔어. 저 스케이트보드는 이제 우리 거다.
3: 바짝부터 와 데니. 어? 데니는 어딨지?
5: 저거 데니 스케이트보드인데.
2: 데니
4: 어디가?
0: 이리 와. 쟤 지금 협곡 한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한밤중에.
4: 우리가 구해줘야겠지? 우리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0: 어? 방금 뭐였지?
5: 마셜 조심해.
0: 걱정 마. 난 아야야는 아니야. 내 코가 아야 한 거니까. 아이코?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애니가 어두운 학공 안까지 가서 다치기 전에 구해줘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넌 데니를 찾을 수 있게 협곡에 불을 비춰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다음은 체이스. 넌 데니가 꼬불거리는 코스까진 못 가도록 그물을 쳐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커피 구조대 출동하자. 아,

0: 알아야 유령한테 잡힐 순 없지. 와, 저거 내가 사실 케이트 보드잖아. 야, 네가 유령이면 가냐?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뭐야, 왜 여기 이런 게 있어?
1: 스카이, 데니를 찾으면 우리한테 알려줘.
2: 바로 알려줄게, 대장.
0: 저, 위대한 시드 선장님, 속도를 늦춰야겠어요.
3: 아, 됐어. 뭐야, 왜 이렇게 어두워? 예?
2: 데니, 멈춰. 잠깐, 데니가 아니네. 너는 욕심쟁이 해적 시드잖아.
3: 이제야 왔냐? 아, 나 바쁘다. 안녕.
2: 라이더, 스케이트보드는 전에 만났던 해적 시드가 훔쳐간 거였어. 지금 그걸 타고 도망치는데.
1: 뭐라고? 그렇구나. 둘 다 다칠지 모르니까 멈추게 해볼래?
2: 바로 갈게.
1: 체이스, 데니를 찾아줄래? 스케이트보드를 탄 게 데니가 아니래.
4: 알았어, 대장. 바로 찾은 것 같은데. 데니, 멈춰.
0: 내 스케이트보드 찾기 전에는 안 가. 그리고 데니 X야.
4: 걸려있어.
1: 잘했어, 체이스. 스카이, 그물에 걸린 데니를 들어서 옮겨줄래?
2: 그래, 적어도 데니는 구하겠네. 기다 못 조심해요. 다시 데니로 올 거니까.
0: 위대한 시드 선장님, 이제 멈추죠.
3: 멈춰? 뭐래? 이 귀한 보물을 여기서 포기하자고?
1: 전부 다 고생 많았어. 근데 시드랑 아르빈 어떻게 됐지? 아까 그 울음소리네. 주마, 초음파 탐지기로 저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줄래?
5: 이 소리는 그쪽 근처 큰 바위들 뒤에서 나는 건데.
1: 아, 저거네. 러블, 네가 가서 저 큰 돌을 치워줄래?
6: 나한테 아야야 유령이 숨어있는 바위를 치우라고?
1: 유령은 그냥 꾸며낸 얘기야. 걱정 마, 우리가 금방 갈게.
6: 알았어. 더블 스피드로 출동.
3: 손전등은 어디 있어? 너무 깜깜해.
6: 안 돼. 라이더, 바위 치우러 왔는데 아야야 유령이 정말로 있나 봐.
1: 러블, 설사 세상에 유령이 있더라도 난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6: 봤어, 라이더? 아야야 유령은 시드랑 아르비였어.
0: 내 보드를 타고 도망가잖아.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막아야지.
3: 저 틈을 지나가자. 쟤네 차로는 어림없으니까.
1: 저 둘을 막게. 다들 차량 조명을 절벽에다 쏴줘. 스카이, 불을 밝혀서 시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공중으로 들어버려.
2: 알았어, 라이더.
3: 야, 이게 무슨 짓이야?
0: 야,
3: 뭔 소리지?
0: 아, 저건 뭐죠?
7: 저건 아야야야야!
0: 내 사랑스러운 보드야. 고마워, 퍼피 구조대.
8: 또 누가 보드를 함부로 가져가면 우릴 큰 소리로 불러줘.
6: 아님 짓든가.
4: 퍼피 구조대와 밤샘 야광 파티.

0: 안녕 얘들아, 오늘 밤샘 야광 파티에 입고 갈 옷인데 어때?
1: 너랑 진짜 잘 어울린다.
0: 짠, 여기 너희가 입고 갈 야광 옷도 준비해놨지.
2: 좋아.
1: 멋지다. 고마워 라이더.
3: 우린 야광 파티에 가. 환한 불빛 너무 멋져.

0: 무력하지. 구대인 시장님은 야광 파티를 하지 공룡 파티를 하려는 게 아니란다.
1: 할아버지, 어디 갈 땐 최대한 멋지게 꾸미잖아요.
0: 물론 잘 차려입으면 좋지.
1: 네.

0: 옷 입은 게 제일 멋지거든요.
1: 안녕하세요. 모두 야광띠 두르고 야광 파티 가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0: 이 파티 진짜 기대돼요.
2: 아, 아, 비비가 빠빠비.
1: 아니, 이게 무슨 짓이니?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이 테이프는 왜 이렇게 간지러운 거야? 오늘 야광 파티에 맛있는 간식이 없기만 해봐라.
3: 와, 살려줘!
4: 우리 파티 손님은 언제 오려나? 와, 저기 둥둥 떠다니는 요상한 똥이는 대체 뭐라?
3: 오라빌라야!
4: 저건 누군지 딱 알겠네. 근데 저 사람은 둥둥 떠서 뭐 하는 거래? 어이구, 치카레타야. 보아하니 새로운 파티 게임은 아닌 것 같네. 라이더를 불러야겠어.
5: 아, 실장님, 가고 있어요.
4: 여기 파티장이 난리가 났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둥둥 떠다녀. 와, 저분들 좀 내려줄래? 알렉스도 많이 겁먹었어.
5: 걱정 마세요, 시장님.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0: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어서들 와. 우리 동네에 밤샘 야광 파티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다나 봐. 손님들이 방울에 갇혀서 떠다닌대.
2: 멋지다.
3: 진짜 이상하다. 근데 너희 혹시 밖에 있는 우주선 봤어?
4: 어, 나 봤어. 그거 꼬마 외계인이 사던 거 아닌가?
0: 맞아. 그 외계인이 가끔씩 사람들한테 방울광선을 쐈잖아.
1: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럼 우리가 떠다니는 사람들을 내려줘야겠지?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케이스? 네가 짚라인에 흡착컵을 달아서 저 방울에다 붙인 다음 끌어내려줘.
0: 스파이 체이스 즉시 출동.
1: 그리고 마셜, 소방차 사다리를 타고 저 방울들을 같이 끌어내려줘.
3: 멍멍 소방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만났었지?
1: 안녕하세요, 시장님.
2: 라이더, 이제 마음이 놓이네. 손님들이 다 하늘에 떠 있어서 먹을 것도 못 드리고 있었어.
3: 내가 데려올게. 사다리! 물대포 발사! 날아다니는 것도 좋았는데!
1: 저거 봐! 케이트랑 켈리야!
4: 내가 맡을게!
1: 체이스, 생각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4: 그러게! 찍찍이 신발!

0: 짚라인. 꽉 잡아 KT, 지금 내려줄게.
1: 고마워. 이제 목욕할 때마다 비눗방울이 달리 보이겠어.
2: 체이스, 저기도 부탁해. 험딩어 시장님.
3: 진짜 진짜 맛있는 파티 음식이 있어야 할 거야.
4: 저건 또 뭐지?
5: 사다리.
4: 부엉이 너였구나. 내가 금방 꺼내줄게.
5: 물대포 발사.
4: 내가 받아줄게.
5: 난 괜찮아. 이봐, 보고 배.

0: 앉아 멈춰.
1: 우리야 우리 네 친구.
0: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 밤샘 야광 파티하느라 이런 옷을 입어서 달라 보이는 거니까.
2: 이사?
3: 봐, 테이프를 붙인 거야.
2: 나도 사실은 공룡이 아니라 그냥 나라고.
4: 바비 바비 백발의 꿀.
2: 졸라이더 나 좀 도와줄래?
0: 너 지금 어디 있어 마셜?
2: 방울 속에 갇혀서 바다 위까지 왔어.
0: 우리가 바로 갈게 마셜.
2: 알았어, 여기서 기다릴게. 아님 저기 있든가 빨리 와줘.
0: 스카이, 마셜이 방울에 갇혀서 바다 위를 떠다닌대. 헬리콥터로 데려다 줄래? 서둘러야 돼.
2: 밤하늘을 나는 스카이. 마셜 어디까지 갔어? 대장 찾았어.
0: 좋아, 이제 케이블이랑 벨트를 써서 잡아줘.
2: 준비 완료. 아! 벨트. 이걸 어째? 헬기 프로펠러 바람 때문에 방울이 계속 날아가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1: 안 돼, 방울이 자꾸 움직이면 마셜을 못 잡을 거야.
0: 아 그래, 네가 스카이를 도와주러 갈래? 스카이, 네 헬리콥터 날개 바람으로 방울을 마을 한복판에 쭉 날려보내줄래?
2: 바로 날려줄게.
0: 이번 작전은 특별히 우주에서 도와주기로 했어.
2: 주엉이 꽉 잡아 마셜. 비누방울이 엄청나게 빙빙 돌 테니까

0: 음식이 다 어딨게 여기지롱.
1: 멋진 파티네요, 구대희 시장님.
2: 고마워, 퍼피 구조대. 덕분에 내 파티도 손님들도 다 무사했어.
1: 참 다행이에요. 또 밤샘 파티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2: 근데 저 외계인만 야광 상식이 없는 게 좀 걸리네.
1: 아닐걸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글릭소!
12: 글릭소! 얼마세가?
1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2: 글릭소!
1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2: 글릭소!
1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을 가져!
15: 다들 뭐 먹는 거지?
16: 이게 뭐예요?
1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진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진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12: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뭉뚱이랑
1: 노래해.
2: 나는 고양이 매일 쓱쓱싹싹
3: 세수해. 나는
2: 고양이
3: 나는 고양이.

0: 넌 누구야? 응?
1: 누구긴? 나야 나. 내가 진짜 멋쟁이. 너희들 말고 너.
2: 응? 아닌데. 우리 최고 멋쟁이 맞는데.
1: 그러면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멋지게 노래할 수 있냐오?
0: 해봐.
1: 냐옹 냐옹.
2: 할 수 있지. 야.
0: 시작. 야옹 야옹.
1: 인정 인정. 멋쟁이 인정.
0: 좋아요. 그럼 최고 멋쟁이 고양이들 모두 같이 노래할까요?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엑스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핏.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13: 옳지.
12: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13: 옳지.
12: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13: 옳지.
14: 우리 모두
15: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6: 얼리면 더 맛있어.
17: 커피 구조대와 흔들이를 막아라.
18: 여보, 오늘 딴 아몬드 좀 봐용.
19: 와, 많이도 땄네요. 아몬드 육 뽑기에 딱인데요. 진짜 고소해. 식당에 있는 쉐이크에다 섞으면 기가 막히겠다.
18: 자, 이 나무는 대머리 독수리 머리털만큼 깨끗하게 땄으니까 다음 나무로 가볼까? 아, 이거 원 너무 많네. 하, 저 고수염 보고 힘내야겠다.
20: 안녕하세요, 두 분. 깜짝 놀랄 만한 거 보여줄까요?
19: 아, 윙나 씨, 이건 또 뭐죠?
20: 헤라는 봤나? 왕흔들이라고. 두 분 아몬드 우유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아몬드 우유를 엄청 빨리 따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18: 말씀만 들어도 정말 고맙네요. 근데 우린 옛날 방식대로 직접 따는 게 좋은데요?
20: 아이고, 나도 그 맘 알죠. 그래도 고집만 부리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까요?
18: 와, 아몬드 나무가 너무 불쌍할 지경이네. 꽤 그럴싸하네요.
20: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빨리 아몬드를 따는 농부가 될걸요? 아이고야. 아직 조금만 손을 더 봐줘야 하나?
21: 아, 사과 하나 더 간다, 제이스.
22: 우와, 사과 진짜 많다. 사과 파이도 만들고, 사과 잼이랑 사과 피자랑.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더 배가 고파지네. 어디 간식 없나? 아이고, 사과에 낚였네. 갑자기 물고기가 된 줄.
20: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 과수원을 시원하게 털어버릴걸요.
18: 그럼 더 여유있게 우유를 만들 수 있긴 하겠네요. 그만 멈춰!
19: 아이고, 어디 가는 거지?

0: 좀 탈탈 털어. 아이고, 또 어디가?
1: 혹시 저장탑이 쓰러질 것 같은데 커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죠? 라이더, 큰일 났어. 좀 살려줘. 윙넛 아저씨가 나무 터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농작을 완전 망쳐놨어.
2: 아이고, 곡식 저장탑을 흔든 거예요?
1: 조금 있으면 탑이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탑 말고도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서 문제야.
2: 지금 바로 농장에 갈게요, 알아저씨.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릅니다.
4: 조심해, 마셜!
5: 위험해!
4: 내 진심을 담은 사과야. 한 번만 봐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윙넛 아저씨가 알 아저씨를 위해서 아몬드 나무 흔드는 기계를 발명했대.
2: 와, 거기 아몬드 우유 맛 최고인데.
1: 어, 진짜 맛있지. 근데 이 흔들 기계가 고장나서 곡식 저장탑이 쓰러질 것 같대.
3: 멈춰!
1: 곡식 저장탑을 세우고 기계를 당장 멈춰야 해.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를 타고 가서 곡식 저장탑이 쓰러지지 않게 막아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경찰차를 타고 가서 견인고리로 저 기계를 당겨주고.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버피고는 겨우 살았네. 안 그래도 간신히 버텼는데.
1: 좋아, 러블. 저장탑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줘.
2: 알았어.
0: 고맙다, 라이더. 덕분에 살았네.
3: 근데 말썽 부린 기계는 아직 돌아다녀. 저기로 가던데?
1: 저희가 가서 막을게요. 가자, 얘들아. 아이고, 흔들 기계가 나무 위 집도 떨어뜨릴 뻔했네.
2: 제자리에 돌려놓을게. 알렉스가 없어서 망정이지.
4: 뭐야, 알렉스는 저기 있는데?
5: 라이더, 알렉스가 기계 안에 있어.
6: 야호! 알렉스, 너 그거 타고 뭐 하는 거야?
7: 할아버지, 제세 장난감 좀 주세요.
6: 안 돼! 내 소중한 과일들이! 귀한 망고까지 망했잖아.
1: 제이스, 새로 교체한 견인고리로 저 기계를 갑판 데서 떨어뜨려.
5: 알았어! 견인고리! 손잡이 꽉 잡고 있어, 알렉스! 당겨!
1: 안 되겠는데? 알렉스, 시동 좀 꺼줄래? 열쇠를 돌려!
7: 다리 안 나요!
1: 나 마실 뻔했네. 빨리 꺼야 하는데.
6: 알렉스, 돌아와.
1: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희가 알렉스를 구해올게요. 빨리 가자, 얘들아.
8: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새로 생긴 내 장난감 차인데 재밌어 보이지? 엄청 크고 덜덜 떨려.
1: 제이크, 다들 괜찮아?
8: 우린 괜찮아.
5: 안 돼! 미용실 간판이!
1: 우리가 고쳐줄게. 로키, 미용실 간판 좀 지붕에 다시 달아줄래?
2: 초록 에너지 출동!
1: 가자, 체이스! 저 엉망진창 기계를 멈춰야지.
2: 나는 여길 맞출게.
6: 뭐야? 너 운전 누구한테 배웠어?
7: 이러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네.
1: 제이스, 다른 차가 오지 못하게 도로를 통제해 줄래?
5: 알았어. 옷깔.
1: 좋아. 이제 저 흔들이를 막자.
4: 혼자서 멈췄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1: 우리 본부로 가잖아. 스카이, 마셜, 왕 흔들이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
9: 알았어,
7: 당겨줘.
9: 자, 이제 그만.
7: 안녕, 스카이.
9: 멋져라, 알렉스. 날아간다.
7: 우와, 왔다. 하늘도 나네. 내년 생일에도 이거 또 타면 좋겠다.
1: 잘했어, 스카이. 이제 마셜, 네가 알렉스를 내려줘.
9: 자자리! 이제 내려와, 알렉스.
7: 예!
9: 우린 괜찮아.
1: 마셜, 이제 시동을 꺼버려.
9: 다 됐어, 스카이. 내려줘.
1: 이 난리통에 하나도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알렉스.
7: 완전 대박이야. 또 타면 안 돼?
6: 우리 알렉스 구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10: 미용실을 고쳐준 것도 고맙고.
1: 아니야. 갑자기 또 땅에 흔들리면 우리를 불러줘.
10: 단짠 호박 아몬드 우유 준비됐어요.
0: 나도 다 고쳤는데. 이제 가져가서 해봐요. 아, 그럼 이제 왕 흔들이로 한번 흔들어볼까요?

0: 다들 코스염을 달고 있네.
1: 퍼피 구조대와 날아다니는 빵집.
2: 우와, 우와, 진짜 무겁네요.
3: 너네 없었으면 오늘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마워.
4: 아저씨, 여기도 보세요. 이 풍향계만 고치면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우, 근데 사방팔방 부네. 감사해요. 이제 뭐 하죠?
3: 그만하면 됐어. 좀 쉬자. 우와, 이것 봐. 너희들 먹으라고 갓 구운 빵을 갖다 주시네.
0: 안녕 얘들아. 이따 본부 가져가서 먹으라고 굽는 김에 넉넉히 구워왔어.
2: 진짜 잘 먹을게요. 어? 가비도 빵 먹고 싶은가 봐요.
3: 가비도 입이 있으니까. 하지만 얘한테 빵을 떼주면 다른 애들도 한 입씩 달라고 성질을 내겠지. 그렇게 다 주면 뭐가 남겠니? 게다가 우리 가비는 풀만 가득한 염으로 얼마나 좋아한다고. 자, 여기 있어 가비. 맛있게도 냠냠 먹자.
4: 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3: 여보, 우리가 왜 이 안에 갇혔죠?
0: 내가 어떻게 알아요?
3: 저기 좀 봐요. 이게 다 뭐래요?
0: 알, 어떻게 된 거죠?
3: 모른데도요. 오늘따라 농장 애들이 정말 이상하게 놀고 있네요.
0: 봐요, 저기 감이에요.
3: 이것 좀 보게. 염소가 피아노를 치고 있네. 그것도 아주 잘 치네.
5: 아무래도 관악기는 잘 못 불죠. 난 윗니가 더 튀어나와서요.
3: 말도 안 해.
5: 내 정신 좀 보게.

0: 주셨어. 난 풍향계 타고 빙빙 돌았어.
1: 네, 알 아저씨. 굳이 감사 인사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2: 딱히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생겨서 동물들이 우리 농장을 뺏고선 유미랑 같이 날 우리 애다 가둬놨어.
1: 오, 안 돼. 구대희 시장님도 부르시네요. 잠시만요. 네, 구대희 시장님, 별일 없으시죠?
3: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지금 돼지가 경호기에 닭들을 태우고 막 몰고 다니고 있어. 아니, 뭐 웃기기는 한데 거사고 나면 안 되잖아.
1: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4: 날개가 부른다.
5: 조심해.
6: 이거 봐라, 나 빵 모자 샀어.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어른들이 염소 우리에 갇혀있고 돼지가 경운기를 타고선 시내를 막 돌아다닌대.
2: 동물이 운전을 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된다.
1: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출동할 대원은 로키, 네가 연장을 사용해서 어른들을 풀어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1: 그리고 체이스, 넌 사람들이 안 다치게 확성기로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동물들을 막아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편지 배달 엄청 급해. 길이나 전세 냈냐? 이 돼지?
1: 여러분 다 괜찮으세요?
2: 어디 갔지?
3: 저기로 갔어!
1: 고마워요!
4: 이쪽이야!
5: 루키, 어서 풀어드리자.
6: 응, 알았어. 이런 느슨한 문 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어? 스크루드라이버!
7: 고마워, 얘야.
4: 이제야 염소들 기분을 좀 알겠네.
7: 이게 다 뭐야?
8: 맛있게 고장난 먹자!
7: 봤어요? 가비가 골랐는 거!
4: 뭐야? 저 양들 지금 뭐하고 있어? 물론 가비를 따라잡고 싶겠지. 특히 양이라면. 근데 헛간 다 무너지겠네.
5: 로키, 양들이 저 투석기를 못 쓰게 막아줘. 우린 돼지를 막으러 갈게.

0: 얘들아, 거기서 지금 과속하고 있어. 견인구리.
1: 이 투석기를 못 쓰게 만들랬지. 돌팔매질 같은 거 못 하도록. 와, 집게판.
2: 잘했어, 로키.
1: 고마워, 대장. 옥수수밭 휘젓는 돼지들은 막았어?
3: 유미가 구운 맛있는 빵으로 살살 꼬드겠지.
4: 내 빵을 좋아해서.
3: 빵 얘기를 해서 그런가? 어디서 자꾸 가꾼 빵 냄새가 나네.

0: 그럼 그렇지. 소들이 요리를 제대로 할 리 없는데 쟤들을 믿은 내가 어리석었어. 뭔 일이래?
1: 어, 조심해요.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스카이, 소들이 농장이 있는 집을 타고 날아가 버렸어. 헬리콥터를 타고 빨리 좀 와줘.
2: 지금 바로 날아갑니다. 라이더, 날아다니는 집 찾았어.
1: 스카이, 소들한테 어서 땅으로 내려오라고 해볼래?
2: 대장, 소들이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 데티나는 조종하느라 바쁘고 다른 소들은 계속 빵만 먹어.
3: 맛있게 조종하며 먹자.
2: 이 새들도 빵을 먹고 싶나 봐. 가, 가. 데티나,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 네 비행기에 빵집에, 아니 그 빵집 비행기 고도를 높여봐.
0: 하, 좋아. 역시 소들은 빵도 제대로 못 굽고 날지도 못해.
1: 좋아, 얘들아. 소들이 비상착륙을 할 수 있게 준비해주자. 체이스는 가서 찾기를 통제해줘. 로키는 비상활주로를 만들고.
4: 알았어, 라이더.
1: 스카이, 베티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속도를 늦춰줄래?
2: 그럼 저기 앞 코만 살짝 들어줘볼까?

0: 이제 스카이는 집을 바닥에 살살 내려놔줘.
1: 어우, 세상에.
2: 우와.
1: 어우, 나 못 봐. 어우, 안 돼. 이 길로 오지 말라고 해줘.
0: 안 돼요, 늦었어요. 물러나세요.
3: 와, 라이더, 니네 없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니? 태어나서 이렇게 과감한 동물 구조 활동은 처음 봤어.
0: 고생하셨어요, 아라저씨. 또 동물한테 농장을 뺏기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큰 소리로 부르세요.
3: 맛있게도 냠냠 먹자. 뭐야, 닭똥이었어? 여보, 요 빵 한 조각만 줄래요?
4: 당신이 웬일이래요? 원래 굳으세라 빵 안 주잖아요.
3: 아, 그랬지. 근데 하나 주면 가비가 안궁시렁대고 소는 빵을 안 굽고, 그리고...
4: 네?
3: 뭐, 그냥 가축들 먹을 빵까지 다 굽죠. 왜냐면 당신 빵은 전부 좋아하니까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0: 토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0: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0: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0: 8이야
1: 당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 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0: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 가베 가족
2: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 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2: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안녕하세요.
5: 너 별이랑 써니 왔구나.
4: 와, 택배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6: 지은 언니가 달림이한테 보냈던데.
4: 저한테요? 우와, 신난다. 얼른 열어볼래요, 얼른.
5: 어디 보자.
4: 자. 우와, 엄청 큰 알이다.
6: 편지에 이게 공룡을 화석이라네.
4: 공룡 알이요?
7: 우와, 신기하다.
6: 지은 언니가 공룡 세미나에 갔다가 달림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보냈대.
4: 지은 언니 최고!
7: 우와, 진짜 공룡의 화석을 보다니.
8: 여기서 진짜 공룡이 나올 수도 있어?
9: 이건 화석이라서 그건 안 돼.
8: 화석?
9: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서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진 거야. 그래서 생명이 없어.
4: 공룡 화석이라니. 그래도 진짜 공룡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7: 아, 밀크야. 그만 좀 해.
4: 밀크가 아니잖아. 너 설마 공룡? 저 알에서 나온 거야? 이야, 신난다. 진짜 공룡이 나왔어. 엄청 귀엽다.
6: 달림아,
4: 어떡하지?
6: 달림아, 일어나야지.
4: 아, 네.
6: 이불 속에 밀크야?
4: 아, 네. 밀크야, 가만히 있어.
6: 아, 얼른 내려와서 아침 먹자.
4: 네. 엄마, 아빠, 만약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5: 글쎄,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4: 네? 신고요? 왜요?
5: 그야, 무서운 공룡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걱정 마.
6: 아마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서로 데려가려 난릴걸?
5: 그렇겠네.
4: 연구요?
8: 뭐? 진짜? 공룡이 태어났다고?
4: 짜잔! 아기 공룡이야.
7: 우와, 엄청 귀엽다.
6: 우와, 진짜 공룡이 나오다니.
8: 얜 이름이 뭐야?
4: 핑크야. 꼬리에 핑크 점이 있어서
8: 예쁘다.
4: 어른들이 알면 안 돼. 경찰이 잡아간대.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게 있어. 핑크 얼음.

0: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오직 큰 초식공룡이거든.
1: 너무 크면 집에서 못 키우잖아.
0: 걱정 마. 어른이 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1: 다행이다.
2: 핑크 아직 배고픈가 봐.
1: 그럼 프리마는 공원에 데려가자. 핑크야, 많이 먹어.
2: 엄청 잘 먹네.
0: 풀이 맛있나 봐.
3: 공룡이잖아. 얘들아, 여기 진짜 공룡이 있어.
0: 진짜? 어디 어디? 어쩌지?
1: 핑크, 얼음.
0: 어이, 인형이잖아.
3: 어? 진짠데? 막 움직였다고.
0: 어이, 잘못 봤겠지.
3: 이상하다.
1: 안 들켰다.
4: 이상하다. 채소가 다 없어졌네. 분명히 어제 사다 놨는데.
1: 휴, 들킬 뻔했네.
3: 어?
1: 어?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빠가 아끼는 거라고.
4: 달림아, 어? 냉장고에 있던 채소 못 봤니?
1: 아, 제가 먹었어요.
4: 네가?
1: 이제 채소 잘 먹으려고요.
4: 그래? 엄마가 간식 준비해줄게.
1: 네. 어, 핑크, 얼음.
4: 응? 뭐라고?
1: 아, 얼음 넣어 달라고요.
4: 아, 그래. 알았어.
1: 어, 엄마, 응? 전화 왔어요.
4: 어, 누구지?
1: 핑크, 이 말썽쟁이.
5: 여보, 나왔어.
1: 어? 아빠?
5: 응? 못 보던 인형이네.
1: 아, 네.
5: 아빠가 과일 사왔어. 맛있겠다.
1: 어? 어?
5: 인형이 움직이잖아. 저리 가. 저리 가.
1: 얼음.
4: 왜 그래?
5: 인형이 움직여. 내 과일도 뺏어 먹고.
4: 무슨 소리야? 그냥 인형인데? 귀엽게 생겼네.
6: 뭐야? 진짜 살아있잖아?
5: 내가 잡을게.
4: 달림아,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1: 죄송해요.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해서요.
4: 그건...
1: 핑크, 우리가 키우면 안 돼요? 네?
5: 달림아, 사람하고 공룡은 같이 살 수 없어.
1: 핑크랑 약속했어요. 꼭 지켜준다고.
4: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금방 엄청 커질 거야.
1: 커지려면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때까지만요. 네? 제발요. 어.
5: 이러면 어떨까? 엄청 커지면 보내기로.
1: 진짜요?
4: 그러자. 대신 커지면 꼭 보내는 거다.

0: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요?
1: 핑크야 얼음!
0: 잡았다!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핑크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신고한대.
1: 핑크야, 왜 이렇게 커진 거야?
0: 경찰이 금방 올 거야.
1: 안 돼요! 못 보내요!
0: 달림아, 엄청 커지면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1: 그치만... 핑크는 아직 아기 공룡이라고요!
2: 핑크도 여긴 좁고 답답할 거야.
0: 그래,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자.
1: 핑크랑 헤어지기 싫어요.
3: 어떡해, 핑크를 데려갈 건가 봐. 달토끼야, 네가 도와주면 안 될까?
4: 그럼 핑크가 원래 살던 곳에 데려다주면 어떨까?
3: 공룡 세계로?
4: 응, 하지만 엄청 힘든 모험이 될 거야.
1: 나 할 수 있어. 꼭 핑크를 지킬 거야. 써니랑 별이도 같이 가자.
4: 좋아.
1: 얘들아, 같이 가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
4: 우리도 핑크 친구잖아.
5: 그럼 꼭 핑크 가족을 찾아주자.
4: 좋아. 어디 떠나볼까?
1: 우와, 어서 가자. 야,
4: 우리도 가자.

0: 아이, 간지러워. 핑크야, 무사했구나. 어? 여긴 어디지? 우리 공원인가? 어? 핑크야, 왜 그래? 어? 무슨 소리지? 달리나! 우야! 어? 썬이랑 별이다! 어? 어?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1: 대체 여긴 어디지? 우리 진짜 공룡 세상에 온 것 같아.
0: 정말? 그럼 이제 핑크 가족을 만날 수 있겠네.
1: 좋아할 일이 아니야. 또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큰일이라고. 무슨 소리지?
0: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같이 가보자.
1: 스테고사우루스다. 어? 머리가 바위에 깔렸어.
0: 우리가 도와주자. 얘들아, 더 힘을 줘. 됐다. 따라오라는 것 같아. 가보자.
2: 와, 멋지다.

0: 좀 으스스하다.
1: 설마 또 티라노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2: 무섭게 그런 얘기 하지 마.
1: 뱀이다! 뭐야, 나뭇가지잖아.
2: 그러네.
1: 잠깐만,
2: 저기 뭐가 지나갔어.
1: 또 뱀일까봐?
2: 이번엔 진짜라고.
3: 어디? 내가 가볼게.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2: 달리면 뒤에.
1: 어떡해! 이러다 잡아!

0: 돌아갔나? 멀리 간 것 같아.
1: 다행이다.
0: 이제 안 오겠지?
2: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아기 공룡을 괴롭히고 있어.
0: 우리가 혼내주자.
2: 그러자.
1: 난 사양하고 싶다.
0: 아기 괴롭히지 마!
2: 이러다 절벽에서 떨어지겠어!
3: 얘들아, 랩터들이 덤벼들면 둘씩 나눠 양쪽으로 피하는 거야! 알았지?
0: 그래!
2: 얘들아!
3: 뿌리 나무에 박혔나봐.
2: 어떡해. 우리가 도와주자.

0: 막다른 길이야.
1: 내 친구는 건드리지 마!

0: 엄마랑 행복해야 해. 꼭. 간지러워. 엄마. 어? 밀크 너였어? 어? 핑크는? 넌 영원한 내 친구. 반짝반짝 핑크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0: 앞에서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4: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워줘.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붙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꾹꾹 누르면 다 됐다.
1: 린다 린다 그린다 쌤, 어서 가요 그린다 쌤. 마리가 아주 근사한 파티를 준비했대요. 마리 생일이잖아요.
0: 아하, 쌤도 들었지. 벌써 준비했지. 짠.
1: 오, 린다 쌤이네요. 마리한테 주는 그림 선물이에요?
0: 아니. 짜자잔. 생일 축하합니다.
1: 우와.
0: 쌤이 만든 깜짝 카드.
1: 린다 쌤, 저도요, 저도. 저도 깜짝 카드 만들어서 말이 줄래요.
0: 좋았어. 조화 카드는 이렇게 해볼까?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고, 또 접고, 다시 펼친 다음 돌려서 한 장만 올려. 그럼 준비 끝.
1: 그 다음은요?
0: 그 다음은 그림을 그려야지. 이렇게

0: 조아는 마리한테 무슨 선물 주고 싶어?
1: 저는요, 책도 주고 싶고, 사탕도 주고 싶고, 곰돌이 인형도요, 많이 많이 주고 싶어요.
0: 와, 그렇게나 많이?
1: 네.
0: 상자가 아주 커야겠는걸? 자, 이렇게 펼치면,
1: 우와, 상자 뚜껑이 열렸다.
0: 여기에 조아가 주고 싶은 책이랑, 달콤한 사탕, 깜찍한 곰돌이까지.
1: 우와.
0: 이제 다시 종이를 접어줄게. 자, 봐봐. 네. 마리가 상자를 열면 짠!
1: 우와, 상자를 열면 선물이 가득해요. 이제 카드는 준비됐고. 아, 케이크! 린다쌤, 케이크를 잊을 뻔했어요.
0: 생일하면 케이크가 빠질 수 없지.
1: 네.
0: 쌤이 금방 만들어줄게.
1: 네네, 좋아요.
0: 이번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다음 가위로 요만큼 양 옆을 잘라. 위로 한번 접었다가 펴주고, 그리고 반대로 밀어 넣어주면.
1: 볼로 튀어나왔어요.
0: 그 위에도 한 번 더 자르고, 접고, 넣고, 또 한 번 자르고, 이렇게 하면
1: 이건 계단 아니에요?
0: 계단 같아 보이지?
1: 네.
0: 잘 봐봐. 맛있게 꾸며줄게. 크림이 줄줄줄.
1: 맛있겠다.
0: 생일초도 그리고 리본을 얹고 이제 다시 접어볼까? 자, 기대하시라. 짜자잔.
1: 우와, 카드를 여니까 케이크가 짠. 선물 상자에 케이크까지. 마리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0: 우리 얼른 마리한테 가자.
1: 네, 좋아요.
0: 친구들도 깜짝 카드 주고 싶은 사람 있죠? 오늘 꼭 만들어봐요.
1: 만들어보세요.

0: 잡도록 좋아.
1: 오늘 삼삼이한테 줄 깜짝 카드를 만들 거야. 삼삼이 여기서 해, 빨리.
2: 오케이. 종이를 반 접어주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줄 거야.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고 반대쪽도 똑같이 두 번 자르고. 됐다. 이제 이걸 이렇게 펴서 볼록 튀어나오게 반대로 접어줄 거야. 반대쪽도 이렇게 접어주고. 됐다. 이 풀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칠해서 내 사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줄 거야. 옆으로 닫고 이제 색종이를 준비해서 삼삼이를 그려줘야지. 삼삼이는 머리가 뾰족뾰족하니까 그려주고 눈도 네 코랑 입까지 그려주고 다리까지 그려주면 됐다. 삼삼이도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풀지.

0: 칠을 해서 삼삼이도 붙여줄 거예요. 됐다. 좀 꾸며줘야겠다. 먼저 하트를 볼에 칠해서 위에다가 붙여주고 네잎클로버도 붙여줘야겠다. 삼삼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구름 이렇게 붙이고 구름을 한 개 더 붙여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락을 꼭꼭 눌러주면 다 됐다!
1: 어? 혜원이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뭐하고 있었어?
2: 삼삼이 주려고 카드 만들고 있었지.
1: 카드?
2: 볼래? 짜잔!
1: 깜짝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2: 재밌지?
1: 잠깐! 뭐라고 써있는 거지? 삼삼이 눈은 초롱초롱해! 우와! 이렇게 감동적인 카드는 처음이야! 내 눈이 초롱초롱한 걸 알아준 건 혜원이가 처음이야! 나 정말 감동받았어! 고마워, 혜원아!
2: 나도 고마워, 삼삼아!
1: 더 볼래, 내 눈? 삼삼!
3: 입니다. 아기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아기가 눈 뜨는 그림이에요. 감사합니다.
4: 전 티씨고 우리 집이에요.
5: 안녕하세요.
4: 가족들이고요.
6: 초콜릿 비가 내린다.
4: 얜 티씨예요. 제 상상 친구죠. 근데 상관없어요.
6: 상관없어.
4: 티씨.
6: 티씨.
7: 캠핑장에서
8: 티씨, 너 정말 그 새 신발 신고 다닐 생각이야? 오늘 여기서 티씨?
4: 그럼요, 절대로 안 벗을 거예요.
8: 아, 그래?

0: 티씨, 텐트 치는 것 좀 도와줘.
1: 네. 엄마, 그냥 전 차 안에 있을까 봐요.
2: 그건 안 되지. 엄마, 아빠 안 도와줄 거면 아비랑 놀아줘.
3: 나랑 놀자!
2: 캠핑장 책자 보니까 정글 놀이터가 있다는데 길 따라 내려가 볼래?
3: 하! 놀이터!
4: 이런 진흙탕만 아니라면 뭐...
0: 바비 곁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4: 바비! 이런 게 바로 진짜 놀이터지.
3: 맞아!
4: 꼭 무슨 정글 유적지 같아. 지금 당장 모험을 떠나야 할 것 같지 않아? 숨겨진 도시를 찾아서.
5: 우와. 아, 근데 내 새 신발이 다 더러워질 텐데.
4: 티씨, 그렇다고 이렇게 재미있는 모험을 안 할 수는 없잖아.
3: 모험!
4: 그리고 엄마가 바비랑 떨어지지 말라셨잖아.
5: 어?
4: 바비!
3: 모험이야!
4: 빨리 가는 게 좋겠다.

0: 건너가서 바비를 악어들한테서 구할 거야. 좋아, 네가 내려가면 내가 악어들을 따돌려 볼게. 좋았어. 악어들아, 나도 봐봐라.
1: 안녕.
0: 내 손을 잡아.
1: 싫어, 무서워. 바비.
0: 잘 가세, 신발아.
1: 빨리! 어?
0: 알았어, 바비. 좋아, 가자.
1: 안 왔다!
0: 큰일 날 뻔했네. 티씨, 응? 이 신발! 내 동생이 엄청난 위험에 처했는데 신발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
1: 야호!
2: 야호!
0: 저기야. 숨겨진 도시. 완전 멋지다.
1: 맞아.
0: 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할까?
1: 아이스크림!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얼굴엔
5: 순한 길길.
3: 진물엔
5: 똑똑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7: 옛설 칫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도레미 친구들, 이제 소풍 갈까요?
1: 네!
0: 볼 때는 뭐래요?
2: 고마운 일이 있을 땐 이렇게 말해봐.

0: 도와주셔서요.
1: 소풍에 데려와 주셔서요.
2: 빨대를 꽂아주셔서요. 손수건 빌려주셔서요.
3: 우리를 사랑해.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내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8: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9: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10: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8: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9: 귀찮아하죠.
8: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10: 게을러지지요.
8: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9: 오빠가 귀찮다고 해.
7: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11: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10: 이따가 먹는다고 해.
7: 이따가요.
11: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12: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7: 그러던가.
11: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9: 귀찮다고 해.
10: 이따가 먹는다고 해.
7: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11: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12: 아우 목말라. 좀 먹어야겠다. 귀신이다! 귀신!
7: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12: 누나야?
7: 어?
12: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7: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12: 응? 나 물 마시려고. 응.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7: 어? 그 나는 잠이 안 와서.
12: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7: 아니거든!
12: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7: 어, 잘 자.
12: 잘 자.
7: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12: 누나 줄넘기 하자.
7: 귀찮아. 안 할래.
12: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7: 싫어. 안 한다고.
8: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9: 아우 귀찮게.
10: 아우 이따 하지.
8: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 있느냐? 깜빡여라.
12: 줄넘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13: 황금 시간! 황금 시간! 황금 시간!

0: 황금시간딱지야!
1: 황금시간딱지? 황금시간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 있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2: 어? 이리 내놔!
3: 너의 황금시간은
4: 내가 훔쳐간다.
1: 누나가 사라졌다!
5: 아,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0: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5: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3: 시간 도둑님이시다.
5: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0: 어? 사춘기?
5: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0: 사춘기가 뭐예요?
5: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0: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5: 빙고!
0: 빙고!
5: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0: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5: 노노노노노노. 아, 뭐 내가 저 사춘기 문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0: 어? 어떡하지? 키가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6: 오빠가 어서 뛰어!
0: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7: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8: 성장판을 찾아와!
0: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7: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6: 올 줄 알았어.
8: 역시 호빵이야.
0: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7: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6: 성장 호르몬 감독님!
9: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10: 아, 예. 네.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9: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우와!
3: 잠깐.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4: 들어가십시오, 성장호르몬 감독님.
5: 형님, 조명 다 꺼주세요.
4: 네. 연골 세포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0: 예. 네.
1: 어?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2: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3: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0: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2: 그럼 저는...
3: 안 커! 아니, 못 커!
2: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4: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5: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4: 자!
5: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2: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4: 아, 그렇다면! 축구는
5: 어떠세요?
2: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4: 자, 그렇다면!
5: 달리기는 어떠세요?
2: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5: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3: 그럼,
6: 이건 어때요?
2: 오! 우와! 줄넘기네요!
3: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0: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고. 키도 키울 수 있어.
2: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4: 성장판 무대 불이 다시 켜졌어.
7: 성장호르몬 감독님.
8: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쑥쑥이를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1: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0: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3: 어떡해요?
0: 이렇게?
3: 오! 귀찮지만.
0: 응?
3: 작전 제시!
2: 키를 위한 황금 시간!
0: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3: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다 귀찮아했는데.
4: 어? 근데 하는데?
3: 응?
4: 줄넘기?
0: 뭐야? 또?
3: 어디?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2: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3: 어, 알았어.
2: 자, 같이 뛰는 거야. 시작.
0: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4: 아유, 고민 하지 마세요.
3: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5: 뭐야? 컷! NG! NG!
6: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3: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6: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3: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밥? 귀찮잖아. 먹지 마.
4: 이따 먹어.
2: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3: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7: 황금 시간.
2: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6: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3: 성장호르몬 감독님!
2: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8: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4: 에이, 설마. 아니지?
2: 네? 저 줄넘기 빤 했는데요.
3: 혹시 밥도 안 먹고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2: 네?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3: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 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7: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2: 네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어요.
3: 설마 또
9: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거다.
10: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0: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11: 남성 호르몬과
10: 여성 호르몬을
0: 깨워버릴 거니까.
12: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13: 나는 여성 호르몬.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12: 몸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13: 그래? 그럼 더 자자.
14: 응? 띠똥띠또! 시간도도 내 지방 먹고 힘내! 똥!
15: 오, 지방세포, 날 응원하러 온 거야.
14: 띠똥!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 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응원하겠뚱. 힘내라 뚱. 힘내라 뚱.
15: 오, 고마워 지방세포.
0: 아, 잠깐. 성 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14: 힘내라 뚱. 힘내라 뚱.

0: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1: 시간 도둑이 사춘기문 가까이 갔나 봐.
0: 곧 사춘기문이 열리는 건가?
2: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3: 이제 기성장 끝?
4: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2: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3: 골고루!
4: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5: 오빠가 너만 믿는다!
4: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1: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4: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1: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옷방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뒤뚱 뒤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키 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3: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호떡아,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2: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4: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5: 꿀꺽, 꿀꺽! 으라차차차차!
2: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4: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3: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6: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3: 네? 또 왜요?
7: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3: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4: 아, 이쪽이야. 이쪽.
3: 빨리 좀 말해주시지.
8: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 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9: 눈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0: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도둑 중에 시간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
3: 눈부셔! 이게 다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0: 기쁜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9: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3: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0: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나만 보라고. 폰만 봐.
2: 호빵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4: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0: 황금 시간 잡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1: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2: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3: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폰만 봐.
4: 그래, 신나잖아. 폰 봐, 폰 봐.
1: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2: 야단났어.
4: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2: 호빵아, 시간이 없어.
5: 오빠,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6: 어? 오빠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발이야, 가발이라고.
3: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2: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4: 오, 오, 오,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1: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2: 어서 가서 자. 어서.
6: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얼른 불 끄고 자야지.
0: 문을 열 수 있었는데.
7: 오빠가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8: 맞다, 맞다, 맞다.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진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식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자, 뭐든지 가지고 돌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와,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 박스는 뭘까?
1: 글쎄요.
0: 자, 외쳐볼까? 하나, 둘, 셋. 박스는! 띵동! 어, 왜 박스가 없어요?
1: 어? 요?
0: 이거라고? 아, 이거? 아, 오케이. 빠이빠이.
1: 빠이빠이.
0: 자, 뭐가 되게 굉장히 크다, 어? 우리가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
1: 흔들어요!
0: 흔들어! 에이쉐이키. 궁금할 땐 흔들어. 뮤직박스! 뮤직박스! 뭐? 뭐지?
1: 바이올린 같은데?
0: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이 안에 들어있다고?
1: 바이올린? 어? 글쎄? 여기 어.
0: 자, 한번 이거 한번 봐볼까?
1: 네.
0: 자, 두구두구 해야지. 짜자잔!
1: 뭐든지
0: 바이올린? 어, 그러면 하나, 둘, 셋 한번 열어볼까, 우리?
1: 네,
0: 어?
1: 네, 다 같이.
0: 자, 하나, 둘, 셋! 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요!
2: 아니요! 나는 바이올린 요정 댄이에요!
0: 우와! 어, 근데 이 바이올린,
3: 네.
0: 이 소리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나는 거예요?
2: 하! 이 줄을 그으면 이 박스 안에서 소리가 이렇게 하다가 퍼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0: 우와.
1: 우와.
0: 우와, 그 소리가 촥 하고
2: 맞아요.
0: 오, 또 보여주세요, 또.
2: 네. 그러면 지금 노래 부른 것 같이.
0: 네.
2: 어, 이런 것도 있지만, 어, 어,
1: 아,
2: 아,
1: 아, 아, 아, 아,
0: 아,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 우와, 요정님, 진짜 소리가 딱, 딱 끊어지는 것 같아. 딱, 딱, 딱. 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1: 딱.
0: 어, 선생님도 저를 따라서 계속 뛰네요. 왜 뛰어요? 어?
2: 너무 신나서요. 너무 신나서요.
0: 아, 그래요, 그래요. 저도 신나요.
2: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줘도 될까요?
0: 오, 예.
2: 사실 네. 이 손가락을 써서 아까 지우님이 말한 그 줄을 튕기면 이런 소리가 나요.
0: 어머.
1: 어.
0: 어머.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머 진짜 신기하다. 막
3: 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탄
0: 떠보여주세요.
2: 아, 또? 그러면 이 줄을

0: 하나 하는 것보다 동시에 줄을 할 수 있어요.
1: 동시에요? 그러면 줄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개지 우리가 네 개인데 동시에 줄이라면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 가운데도 동시에 할 수 있고 네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0: 네.
1: 어 신기하다. 그치?
2: 여기가 지금 하늘 점핑하고 있는 거고.
1: 어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보여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0: 사실 네. 오늘 위해서 네.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딱 이렇게 가요.

0: 뒤를 다.
1: 근데 나 후니 삼촌은 갑자기 몸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 어? 야, 이게 뭐지? 어?
2: 아, 그러면 네. 우리 게임할까요?
1: 무슨 게임이요?
0: 게임?
2: 제가 연주를 할 테니까 우리 동물 상상해봐요.
1: 동물이요?
2: 동물?
1: 저희는 진짜 동물이란 건 진짜 자신 있습니다.
2: 오케이.
1: 요정님이 어떤 연주를 하시든 간에 저희는 동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0: 네.
1: 어.
2: 첫 번째.
0: 얼룩말?
1: 어? 얼룩말? 아, 그러니까 결이 있는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요. 네. 얼룩말일 것 같아. 뭔가.
0: 정답! 토끼?
2: 오! 정답! 저는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상상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네.
0: 토끼.
2: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동물일까요?
1: 아, 두 번째.
0: 정답.
1: 어, 뭐?
0: 호랑이. 호랑이 맞는 것 같아.
3: 호랑이다, 호랑이다.
2: 호랑이도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살짝 달라요. 잠시만요.
0: 유식동물인데, 정답. 뱀.
2: 우와, 제가 생각한 거 딱 지금 방금 말했어요. 제가 뱀 생각하면서 이걸 연주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동물을 상상하고 있을까요?
0: 소?
2: 오, 소!
0: 정답! 거북이?
1: 어? 어? 소하고 거북이? 아니, 요정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신 거예요?
2: 느릿해서 저는 거북이 생각하면서 연주를
0: 했어요. 맞췄다! 우리 맞췄어. 너가 거북이하고 느리니까 나도 거북이 탐색한 게
1: 신났어,
0: 맞췄어. 두 번째로 이겼다.
1: 이야.
2: 마지막 게임!
1: 마지막
0: 게임? 두 번. 진짜 시트 같은데?
2: 제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멍!
0: 강아지!
2: 맞아요! 제가 멍멍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연주합니다.
1: 아, 근데 힌트를 너무 쉽게 줘요.
2: 아, 그래요?
1: 아! 요정님, 저한테 아주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네. 요정님이 연주해 주시면 우리가 동물로 변신해 볼게요. 그 아까 했던 뱀을 해보는 건데요. 뱀이 처음엔 뱀처럼 레레레레레 가다가 조금 다른 뱀으로 연주해 주세요.
2: 오케이.
1: 아니, 가능하세요?
2: 좋아요.
1: 아니, 가능하시냐고.
2: 가능합니다.
1: 아우, 진짜 다 하시네.
0: 아닙니다.
1: 자, 우리 아까 그 뱀처럼 가다가 조금 다른 뱀으로 연주해 주시네요. 한번 표현해 보자. 자, 뱀. 갑자기 뱀이 자꾸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음악이 계속
2: 소심한 뱀. 소심한 뱀.
1: 아! 자, 이번에는 뭐 해보고 싶어?
0: 거북이.
2: 거북이 좋아요.
1: 거북이.

0: 그럼 좀 달라졌어요. 그 거북이가 뭐지? 이렇게 아주 느리느리 가다가 조금 뭐 그.
1: 아, 바다에 들어가 봐요. 바다에 들어갔다. 바다에 들어갔다.
0: 우와, 정말 근데 정말 뭐든지 표현하는 바이올린이네요.
2: 네, 맞아요.
0: 야, 아니 이제 우리의 이 상상을 다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저희 그냥 보내드리기 뭐하니까
2: 네.
0: 저희를 위해서 공연 박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2: 네, 그럼 우리는 공연 박스로 가요.
3: 우와!
1: 어디 갔어?
0: 어디 갔어?
1: 어디 갔어? 여자 언니!
0: 아니

0: 뭐든지 가지고 돌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바!
1: 뮤직 바!
0: 어? 박스맨! 박스맨이다! 박스맨! 뵙겠습니다. 제가 어? 어? 허리 다쳤나 봐. 허리 어떻게? 아, 박스맨 잠깐만. 내가 안마해 줄게. 자. 괜찮아? 이거는 내가 들게요. 하나. 아, 이거 무겁지 않은 것 같은데. 박스맨이 안마해 주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들어요. 자, 하나, 둘, 셋.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내 허리를.
1: 나 지금 무겁긴 하다.
0: 얘들아,

0: 이거 물고기 들리는 거 아니겠지?
1: 전 피아노 소리 같아요.
2: 그래? 나는 뭐 톡톡톡톡 톡톡톡톡
0: 물?
2: 톡톡톡톡 통, 물? 통통통 통통통통
0: 비눗방울 통통통. 소리 아닌가?
2: 비눗방울?
0: 응.
2: 오늘은 바로
0: 뭐지?
2: 토닥토닥 안마해요. 내가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 자, 니네들 어떻게 해야 돼? 뜨그뜨그뜨그 더 힘차게! 더 힘차게! 자, 과연 뭐가 들었을까?
0: 우와!
2: 짜잔!
1: 인형이다! 인형이에요!
2: 인형?
0: 인형! 인형 주세요!
2: 어? 인형인데? 자,
0: 인형.
2: 인형. 인형이다. 예쁜 인형인데. 인형 놀이 하라는 보다.
3: 안녕. 안녕, 안녕. 반가워. 나는, 나는 니네들이 보듯이 쌍둥이야. 쌍둥이 삐약이라고 그래. 쌍둥이 삐약이, 삐약이. 니네들 뭐니?
0: 우리는 쌍둥이 곰이야.
3: 쌍둥이 곰, 너는?
0: 쌍둥이 토끼야.
3: 쌍둥이 토끼. 근데 나 배고파. 아우 배고파. 뭐가 먹고 싶어.
0: 이거 안마기네. 안마 똑같다.
2: 우와. 잠깐만. 우와 이거 되게 시원하다.
0: 아 좋다.
2: 이거 진짜 안마하면 딱 좋겠는데.
1: 안마는 거 안마 그거네. 안마네.
2: 내가 이거 목 디스크가 있어. 아니.
1: 우리 엄마 목 디스크 있는데.
2: 진짜?
1: 네, 우리 엄마 목 디스크 있어요.
2: 진짜 힘드시겠다. 목을 많이 이렇게 하시지?
1: 네.
2: 그지? 너무 시원하다. 근데, 니네들 그러면은, 안마 해본 적 있어?
0: 나는 안마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안마를 해준 적이.
2: 그렇게 안마를 해줘. 누구한테 안마를 해줬어?
0: 가족.
2: 가족? 와, 진짜? 그러면 안마 누구한테 해드리고 싶어?
0: 저요?
2: 응.
0: 글쎄요.
2: 니네들은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 후니아찌를 안마해 주는 거 어때? 후니아찌. 자, 안마해 주세요. 아우, 쉬었네. 어깨 찾아봐요. 어깨. 팔. 아우, 시원하다. 자, 이번엔 이 후니아찌가 안마해줄게. 앉아보세요. 후니아찌는 이렇게 안마한다? 리듬에 맞춰 안마하면 훨씬 더 재밌어. 자, 봐봐. 도닥도닥. 지우씨도 한번 해볼까? 시작!
1: 도닥도닥.
2: 딴딴. 도닥도닥. 빰빰. 도닥도닥. 빰빰. 내가 너무 세게 했어.
4: 와, 신난다!
5: 숲속에 아주 유명한 놀이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코끼리 놀이터예요.
4: 와, 신난다!
5: 코끼리 코는 그네, 코끼리 등은 미끄럼틀, 코끼리 다리는 숨바꼭질 놀이터. 코끼리 놀이터는 정말 재밌어요. 해가 쨍쨍 비치는 어느 날, 오늘따라 코끼리 아저씨가 힘들어 보이네요.
6: 힘이 빠지네.
5: 코끼리 아저씨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7: 우리랑 놀아주시느라 병나셨나 봐. 우리가 안마해드리자.
5: 병아리는 부리로 콕콕 두드리는 걸 좋아해. 아기 곰은 손으로 어깨 누르는 걸 좋아해. 토끼는 세게 두드리는 걸 좋아해. 그랬더니 코끼리 아저씨가 다시

0: 일어났어요.
1: 아이 친구들이 안마를 해주니 힘이 나는걸? 에? 자, 이제 괜찮단다. 어서 놀러오렴.
0: 코끼리 아저씨는 더욱 힘차게 놀아주었어요.

0: 우와, 다행이다. 우리 동물 친구들 정말 재미있게 안마를 하네. 자, 우리 동물 친구들처럼 우리 안마놀이 한번 해보자. 응? 자, 병아리는 부리로 해봐.
1: 토닥토닥구구
0: 아기 곰은 손으로 토끼는 두 발로 자 신나게 토닥토닥구 우와 너무 시원해 여러분들 시원하죠?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사.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Oh, hi, Silu. Hi, Cobit.
1: What are you doing?
0: Me?

Beat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도마나라 키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글릭소
8: 글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9: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1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2: 지당하신 말씀.
1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 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투스브러쉬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미용지역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짜비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무릎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나는 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 아코디언
0: 아니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 트라이앵글
3: 아닌데
2: 알겠다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너 혼자 실컷 도와줘. 다해도 짜증나서 같이 하기 싫대. 너 망토 있다고 계속 잘난 척 하잖아. 망토 생긴 후부터 계속 그랬어. 거짓말. 혼자 영웅놀이 실컷 해? 와, 나 같아도 이런 문자 받았으면 화났겠다.
5: 그치?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 아, 근데 나는 그런 문자 보낸 적이 없거든. 이것 봐. 내 채팅창에는 봉기랑 문자한 게 하나도 없잖아.
4: 아마 이것도 분명 꿈잡이가 보낸 후에 다 집었을 거야.
5: 내가 속은 거야. 그냥 세안이한테 왜 그러냐고 바로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괜히 화부터 냈어.
4: 아니야, 나도 본게 네가 왜 그러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막 화부터 냈는데 뭘.
6: 이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꼭 믿자.
7: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화부터 내지 말고 서로 먼저 물어보고.
6: 그래, 그러자.
7: 그래, 그러자.
6: 우리는
4: 이제 번개계단 활동은 그만해야겠지?
5: 맞아. 이젠 정말 안 입을 거야.
6: 아이, 뭐 굳이 망토 안 입어도 친구들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을 거야. 그치?

0: 얘들아,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내가 쏠게.
1: 별로 안 먹고 싶어.
0: 그럼 운동장에서 축구나 한판 할까?
1: 그냥 여기 있자.
0: 여기서 계속 멍하니 이렇게 뭐 하자고. 차라리 훈련하는 게 낫지. 그때가 제일 신나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라도 좀 하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1: 나, 그때 정말, 신났는데.
0: 응?
1: 그때, 여기서 말이야.
0: 내가 처음으로 너희 앞에서 날아올랐잖아. 난 그때 내가 정말 영웅이 된 것만 같았어. 아, 그래서 여기 오자고 한 거구나. 맞아. 번개 그때 정말 멋졌는데.
1: 응? 무슨 소리지?
0: 뭐야?

0: 근데 너 뭐?
1: 그런데 그때 망토가 날아온 거야. 내가 분명 망토를 상자에 넣어뒀거든? 근데 망토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날아왔다고. 내가 위험한 걸 알고.
2: 맞아요. 망토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3: 그래. 너희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1: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3: 근데 망토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받은 거면 결국 꿈잡이가 노리는 게 망토가 아니라는 건데.
1: 망토가 아니라면 설마. 응?
3: 이대로면 망토 때문에 번개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1: 망토가 나를 지켜준 것 같다. 비니 비행기 때가 공격했을 때다. 교관 선생님이 공격했을 때도. 내가 위험할 때마다 망토는 언제나 나를 지켜줬어. 누나, 나한테 망토가 필요해. 응?
3: 그런 것 같긴 한데.
1: 근데 꿈잡이가 왜 번개를 노리는 걸까요?
3: 그건 아직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이대로 꿈잡이가 널 노리게 놔둘 순 없어.
2: 맞아요, 맞아요.
3: 번개를 보호하려면 우선 번개를 노리는 꿈잡이들을 잡아야 해.
2: 어떻게요?
1: 어떻게?
3: 그건 지금부터 방법을 찾아봐야지.
2: 뭔가로 꿈잡이를 끌어들이면 어떨까요?
3: 끌어들인다고?
1: 아! 꿈잡이가 여기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핸드폰에 들어오게 해서 잡는 거예요.
2: 만약에 꿈잡이가 뛰쳐나오려면 내가 이걸 확 내려칠게. 핸드폰에 들어갈 때 달려가 덮어주자.
1: 난 그럼 못 움직이게 꾹!

0: 뭐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 뭔가 목적이 확실해야지만 움직이는 건가? 목적?
1: 목적이라면 번개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물건?
0: 그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 경비 아저씨랑 교관님한테도 들어갔었잖아.
2: 그럼 이번에 누가 좋을까?

0: 몸에 들어가기 전에 꼭, 꼭 잡아야 해.
1: 응, 이번엔 꼭!
0: 누나!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내가 바로 뛰쳐나가서 구해줄게.

0: 방법도 아닌가 봐. 아,
1: 꿈잡이가 원하는 걸로 확실하게 유인해야 하는 걸까?
0: 꿈잡이가 원하는 거.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2: 와우! 작전 성공!
3: 닭두럭빵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이란 에너지의 부피가 극적으로
2: 설명이 쏙쏙 들어 일타강사 아님 닭두럭빵의 진실을 알았음 기발한 박사 레전드인 듯. 역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 조회수도 쭉쭉 올라가고 이 기세를 몰아서
4: 또 뭘 만들고 있는 거야?
2: 진실 제2탄을 찍어서 올리는 거지. 하늘의 연구원, 하늘의 연구원.
5: 네,
2: 하늘의 연구원, 우리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 기발한 박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이 인기, 이 반응들에 보답하고자 우리는 6시 칼퇴근.
5: 네, 내일 뵙겠습니다.
2: 굿.
6: 그럼 이제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2: 내일 뵙다니, 내일 뵙다니. 자네가 찍은 영상이 반응이 지금 대폭발이야 정말. 이럴 때 제 2탄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
6: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오늘.
2: 내가 이번엔 정말 잘할게. 응?
6: 그럼 내일 찍으시죠. 내일.
2: 내일이라니. 내일이라니. 이 기발한 연구소의 운명이 이제는 자네 손에 달렸어. 알잖아. 너만 믿는 거.
6: 찍으시죠.
7: 봉개야.
8: 이제는 망토를 버려야 해. 맞아. 어서 버려.
9: 알겠어. 다시는 망토를 입지 않을 테야.
5: 다시는 망토가 번개에게 오지 못하게 상자를 땅에 놓자.
9: 그럼 나는 삽 가지러 갔다 올게.

0: 작전도 날아갔어.
1: 아, 이번 작전도 실패한 건가?
2: 아니야. 전부는 아니어도 다이 덕분에 몇 마리는 잡았어.
0: 우와.
3: 꿈잡이가 원하는 걸로 확실하게 유인해야 하는 걸까?
0: 꿈잡이가 원하는 걸. 어? 아,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망토를 이용하는 거예요. 망토가 늘 꿈잡이를 막아버리니까 꿈잡이는 망토를 없애고 싶지 않을까요? 아,
3: 좋은 생각이야. 진짜 망토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가짜 망토를 만들어올게.
0: 우와, 좋아. 좋아요. 이번엔 정말 성공하는 거야?
2: 우선 이걸로 꿈잡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파보면 뭐든 나오겠지. 누나가 내일 연구소에 가서 조사해볼게. 꿈잡이를 막아낼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4: 함부로 망토를 사용하지 않고 얌전히 있겠습니다.
0: 얘들아, 우리 내일 학교 끝나자마자 누나 연구소로 가자.

여기가 한울의 집 주소가 맞지?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망토가 있어.

아무도 안 계신가요?

0: 소리였구나.
1: 얼마나 강력한 섬유일지 한번 볼까?

0: 이거 그냥 섬이잖아. 어? 어? 아닌데? 분명히 독특한 섬유 조직이었는데?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가짜야?
1: 풀렸어!
2: 우와!
3: 똑같아!
2: 싱크로율 100!
3: 아, 너무 기대돼. 꿈잡이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2: 아, 그니까.
4: 그치, 궁금하긴 한데. 우리 정말 누나 일하는 곳에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거야?
2: 당연하지.
4: 아, 근데 얘들아, 연구소 가면 작전대로 박사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2: 아이, 아, 당연하지.
3: 알았어, 걱정 마.
2: 걱정 마.

0: 하늘에 내가 끝까지 뒤쫓아서 진짜 망토 반드시 찾아낸다.
1: 뭐야?
2: 박사님, 제 친구들이에요. 같이 놀러 왔어요.
3: 안녕하세요.
4: 아니 뭐 내가 놀러 오라고 했지만은 여기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친구들까지 우르르 데려고 와서는
2: 저희 박사님께 사인 받으러 왔어요. 박사님 광분한 거 봤거든요.
4: 광고? 들어본 광고? 내가 산타로 나온 거? 아니 근데 내가 막 분장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2: 정말요? 와, 전 딱 보니까 박사님 이거 딱 알겠던데요?
4: 뻥! 여런 센스쟁이!
3: 박사님 사인 해주세요.
4: 얼마든지. 에이 뭐 사인 가지고 되겠어? 내가 사진도 찍어줄까?
2: 그럼 괜찮아요.
4: 그래요. 그럼 뭐 사인만 하지 뭐.
1: 박사님, 퇴근 시간도 다 됐고 애들 데리고 연구소 좀 구경시켜줘도 될까요?
4: 얼마든지. 마음껏 구경시켜줘라. 자, 그럼 우리는 나가자고.
0: 아, 박사님. 저는 할 일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4: 요런 센스 없게. 아니, 우리가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겠어? 빨리 나와!
0: 아, 전 그래도...
4: 빨리 가! 아, 나와! 그, 나와! 저... 나와, 빨리! 아, 여기요. 빨리 와!
1: 이건 박쥐 모양으로 생겼지만 진짜 박쥐는 아니야.
2: 그럼 뭔데?
1: 뭔가 알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망토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구상에는 없는 물질이지.
2: 그러면 다른 별에서 외계인이 보낸 건가요?
1: 글쎄. 아마 망토가 우리 지구에 떨어졌을 때 같이 따라 떨어진 것 같아.
2: 그럼 꿈잡이를 막을 방법은요?
1: 아직 꿈잡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꿈잡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정확히 알 수 없겠지.
2: 아니야. 어쩜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3: 그게 뭔데?
2: 망토. 망토는 꿈잡이를 막을 수 있어.
1: 그래, 망토라면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잡았다 놓친 꿈잡이들까지 잡으려면 망토의 힘은 엄청 강해져야 할 거야.
2: 망토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번개가 있고 그냥 날기만 했지만 지금은 뭐든 다 막아내기까지 하고 이젠 순간이동까지 막 하잖아요.
3: 맞아요. 번개랑 함께하면서 망토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2: 맞아. 그건 확실해.
1: 하지만 번개 너가
2: 꿈잡이를 막으려면 망토는 더 강해져야 해. 그리고 그건 나만 할 수 있어. 누나, 나도 이제 더 강해질 거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0: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하늘의 연구원 왜 그러나?
3: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딨지?
2: 아니 도대체 뭘 찾는 거야? 평소에는 늘 차분하던 사람이 왜 그런 건가?
4: 하늘의 연구원 뭘 잃어버렸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죠?
3: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2: 설마 돈이라도 잃어버린 건가? 내가 먼저 찾으면 반반인 거야?
4: 어? 별거 아니라고?
3: 분명 여기 있었는데 분명 서랍을 잠가뒀었는데 다른 데 있을 리 없어. 누가 가져간 건가? 누가?

0: 도대체 이게 뭘까? 무언가에 들어가면 그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1: 번개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내야 해.

이게 그 뭔가에 들어가서 강력한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0: 그러던데 엄마는 엄청 강한 사람이었다면서?
1: 나 오늘부터 훈련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야. 엄마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줘.
2: 오늘은 망토의 새로운 능력, 순간이동을 연습할 거야.
0: 그걸 연습할 필요가 있어? 망토가 알아서 옮겨주는데.
3: 아니지. 번개 네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순간이동 능력인 거지.
4: 맞아, 번개야. 네가 원할 땐 원하는 곳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3: 좋아. 그럼 어디로 가볼까?
4: 아, 내가 처음 날았던 공원으로 가볼게.
3: 오, 좋아, 좋아.
4: 번개 화이팅! 화이팅! 망토야! 딩동공원으로!
3: 와, 진짜 갔어!
0: 와, 정말 공원으로 갔을까?
5: 이게 무슨 냄새지?
0: 에?

0: 그만. 그만. 진동공원으로.
1: 공원으로 가야 돼.
2: 아, 분명히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0: 너 뭐야? 아,
3: 미안. 군간이 좀 연습 중이었어.
0: 아, 한 번 걔도 진짜.

이게 무언가를 더 강하게 해준다 이거지. 우선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과연 얼마나 강하게 해줄까?

오, 바뀌었어. 그럼 과연 이 정도도 뚫을 수 있을까?

0: 이렇게까지 강력해지다니. 도대체 하늘에는 이렇게 대단한 걸 어떻게 가지게 된 거야?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일단 다 뚫어뽑을 업그레이드 시켰어. 이제 기발한 박사만 뛰어넘어.
1: 날 뛰어넘어?
2: 박사님.
1: 여태 집에 안 가고 실험 중이었나 보군. 설마 답드러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공한 건가?
2: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1: 그래? 색깔만 봐도 딱 아니네. 아니야. 나 기발함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 그럼요.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1: 잠깐만. 저건 뭔가?
3: 별거 아닙니다.
1: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응? 저게 뭐야?
3: 아니, 별거 아닙니다.
1: 봐봐.
3: 아니, 볼 이유가 없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1: 내가 볼게, 내가 확인할게.
3: 아니, 아니 보실 필요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1: 내가 확인해 볼게, 나와봐.
3: 별거 아니라서 확인하실 필요가. 아니.
1: 어? 아, 맞다. 아, 근데 핸드폰. 아, 나 이거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어, 엄마, 나 이제 퇴근해요. 어, 나 힘들었죠. 이런 돈까지 필요한데요.
0: 길 뻔했네.
4: 기발함, 이제 다시는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다.

0: 아, 맞다. 준아가 가짜 망치 챙겼어?
1: 응? 아니.
0: 그래? 그럼 어디 갔지? 여기 뒀던 것 같은데? 쇼파 잘 떨어졌나? 응? 안 보이는데?
2: 응?
0: 어디 갔지?
2: 응?
1: 아, 정신 차려. 가만히 좀 있어.
0: 아니, 이상하잖아. 어디 갔지?
1: 왜 저래, 진짜.
0: 어.
1: 한동기, 이거 봐, 이거.
0: 아, 뭐?
3: 한 공원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이 SNS를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놀이꾼들 사이에서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라 불리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작가의 인터뷰입니다.
4: 하늘을 찍으려고 카메라 들고 몇 컷 찍고 있는데 뭐가 휙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아, 전 순간적으로 새인 줄 알고 셔터를 눌렀죠. 근데 확대해서 보니까 망토 입고 나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 보세요. 망토의 요 마크 꼭 번개 같죠.
3: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에 대하여 외계인이다, 합성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데
0: 너 맞지?
3: 빠르게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0: 그런 것 같아. 나도 모르고 찍혔나 봐. 어떡해. 누나, 나 찍혔나 봐.
1: 아니야. 얼굴 안 찍혔으니까 아무도 너인지 몰라.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 너가 번개망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그럼 나 어떻게 되나?
1: 그러니까 이제 절대 망토 입고 날지 마. 너 이거 들키면 안 되니까.
0: 응, 알겠어. 절대 안 날게. 응.
5: 하늘을 나는 번개 망토? 이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사람이 망토를 입고 난다고? 참네.
1: 이러다 조용해져야 할 텐데.
6: 뭐야 이 망토? 이 마크 분명 하늘의 컴퓨터에서 봤던 망토랑 똑같은데. 하늘이가 갖고 있는 망토가 하늘을 나는 망토라고? 말도 안 돼. 설마 하늘에 또 정체가 뭐야? 일단 확인해보자.

0: 당신 망토 갖고 있지?
1: 반응하네.
0: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당신이지?
1: 맞구나.

0: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야? 전화번호도 없이. 누군가 망토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번개야. 아무래도 누군가가 망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
1: 누가?

0: 누나가 조심하라고 했어. 도대체 누가 망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1: 그러게. 아, 도대체 누굴까? 안 그래도 뉴스에 망토가 나와서 걱정인데.
0: 뉴스에 나오고 혹시나 싶어서 여기 번개해결단 방에 들어가 봤거든.
2: 하늘나는 번개망토가 나타났어. 올해 도와준 것도 번개망토잖아.
3: 우리 같은 사람일까?
2: 우리 친구 번개망토 진짜 하늘에 나는 영웅이면 좋겠다.
4: 맞아.
2: 그러면 진짜 좋겠다.
1: 다들 번개가 하늘을 나는 망토였음 하고 바라네.
0: 번개가 진짜 영웅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
5: 그러게. 다들 좋아하네.
0: 근데 이렇게 계속 소문이 퍼지면 안 돼.
1: 그건 그래.
0: 이렇게 소문이 계속 퍼졌다가는 어쩌면 요즘에 저 누군가가
6: 한번개 네가 뉴스에 나온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맞지?
0: 아닌데요?
6: 아니긴. 너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다. 요원, 이 아이를 데려가자.
7: 네?
0: 안 돼! 왜 이러세요? 안 돼!
2: 가지 마! 안 돼! 번개하자고!
1: 보통 히어로 영화를 보면 악의 무리인 누군가 용을 막 쫓아가잖아.
0: 안 돼! 잡혀가기 싫어.
1: 걱정 마. 넌 절대 못 데려가게. 내가 막아줄게.
5: 그래, 우리가 있잖아.
2: 고맙다, 친구들아.
7: 얘들아! 아니,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1: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7: 아니, 이 할미 스카프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서 저기 저 높은 나무에 걸려버렸어.
0: 그럼!
7: 왜? 도와줄게?
2: 공원 관리하는 분께 도와달라고 할게요.
7: 아유, 그런 건 아무나 못해. 어? 뭐라도 가지고 휙 올라갔다 오든 해야지. 뭐라도 갖고 가서 휙 하고 올라갔다 와야지.
2: 제가 119에 연락해드릴게요.
7: 119? 아, 됐어. 그럴 거면 내가 했지. 안 도와줄 거면 관둬. 됐어.
0: 왜 저렇게 화를 내시냐?
5: 그렇긴 해도 당분간은 조심해야지.
0: 맞아. 날다가 또 들키면 안 되니까.
2: 잠깐만.
0: 누나가 빨리 오래. 가자.
2: 그래.
0: 당신 망토 갖고 있지? 하늘에 나는 번개망토. 당신이지?
8: 번호도 없이 이런 문자가 왔어.

0: 도대체 누가 보낸 거지? 어? 설마 이번에도 꿈잡이가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요?
1: 어쩌면 그럴지도. 사실 우리가 잡은 꿈잡이도 없어졌어.
0: 네?
2: 어?
1: 문자를 보낸 자가 꿈잡이도 가져간 것 같아.
0: 어떡해. 아, 맞다. 가짜 망토도 없어졌잖아. 누나, 내가 집에 아무리 지져봐도 없어. 아무래도 가짜 망토도 누가 가져간 것 같아. 그것도 그 사람일까?
1: 설마 우리 집에까지?
0: 누구지? 누구?

0: 감히 입장 가짜만처럼 날 속여? 분명 하늘에 나는 진짜 망토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 비슷한 방법으로 얻었을 거야. 그게 뭔지만 알아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걸
1: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지.
0: 아, 뭐야? 뭐야? 누구야?
1: 꿈잡이를 보낸 자다.
2: 어? 꿈잡이? 이 박쥐가 꿈잡이야?
1: 그래, 날 믿어라. 자,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2: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세상에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깜놀상 받았다 우쭐 대는 기발한 박사도 천재라고 우스든 한우라도 둘 다 내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못하게!
1: 좋다. 나를 도와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지.
2: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지?
1: 번개의 꿈을 좌절시켜라.
2: 번개? 한우의 동생 한 번개?
1: 그래. 번개의 꿈을 좌절시켜라.
2: 번개의 꿈?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푹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동영상 소리였구나. 잡잡아. 그리피, 뭐 좀 찾은 게 있어?
1: 밤새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찹찹이는 안 보여.
0: 매드 쿼카, 대체 찹찹이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2: 덫이 발견된 곳 중심으로 더 찾아보자.
3: 목표 희귀종 발견.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산악기후 지역. 희귀종의 이름은 검독수리입니다.
0: 슈퍼탐사대 X, 우선 출동하자.
4: 정말 높다, 핑!
2: 검독수리의 둥지는 보통 절벽에 있어. 절벽 주변을 우선 찾아보자.
4: 로티! 잡혀봐!
5: 로티, 어디 가는 거야?
2: 찹찹인 줄 알았구나.
1: 정말 찹찹이 소리랑 비슷하네.
4: 근데 왜 이렇게 우는 거냐, 핑? 검독수리!
2: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날카로운 부리, 커다란 날개와 크고 억센 발톱. 우리가 찾고 있는 검독수리가 맞아.
4: 검독수리가 왜 이렇게 낮게 날고 있는 거냐, 핑?
2: 그건 아마도... 검독수리가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는 힘은 사자가 무는 힘보다 강해.
1: 와, 사자보다도?
2: 응, 그래서 자기 몸집보다 큰 동물도 거뜬히 낚아챌 수 있다고 해.
0: DNA 코인을 어떻게 확보하지?
1: 캔디코가 잡혀갔어.
4: 대장.
0: 모두 얼른 차에 타. 그리피, 검독수리가 캔디코를 잡아갔어. 따라가는 중이야.
6: 뭐? 캔디코 통신을 이쪽에서 연결해볼게.
0: 캔디코! 캔디코!
7: 괜찮아, 캔디코?
4: 로티?
6: 내 쪽에서 통신을 연결했어. 우리가 지금 차로 쫓아가는 중이야. 주변에 뭐가 보여?
4: 절벽에 있는 둥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0: 얼른 구해줄게! 모두 꽉 잡아!

0: 미치겠어.
1: 로티, 어? 터치스크린 아래쪽에 빨간 버튼 보이지? 어? 이럴 줄 알고 슈퍼X 로켓 부스터를 준비했지. 어서 눌러봐.
0: 좋았어. 로티카 슈퍼X 로켓 부스터

0: 고산병이 있을 수도 있어. 얼른 치료해야 하는데.
1: 고산병? 그게 뭐냐, 핀?
0: 고산병은 해발 2000m 이상 지대에 갑자기 올라갔을 때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병이야.

0: 그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냐띠?
1: 우리는 괜찮아. 검독수리는 비교적 낮은 위치에 둥지를 만들거든. 다만 검독수리는 해발 3,000m 높이 이상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새라서 붙잡혀서 같이 날았던 캔디코가 괜찮을지 걱정돼.
2: 어? 저기 봐! 다른 검독수리가 있어.
0: 삥! 갇힌 거냐, 삥!
1: 잘 지난 건가? 저쪽도 상태가 위급해 보여.
2: 혹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1: 일단 어서 산소부터 마셔. 고산병에 도움이 될 거야.
0: 괜찮냐, 삥?
3: 고마워, 얘들아. 덫에 걸린 친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유인한 것 같아.
2: 저것도 그 매드코카가 놓은 덫인가?
1: 그런 것 같아. 일단 검독수리를 구해주자. 이런 족쇄잖아. 풀 수 있겠어?
2: 걱정 마. 이럴 때를 대비한 슈퍼 팝툴이 있거든. 만능 열쇠가 여기 있다. 열쇠를 이렇게 돌리면 됐어.
1: 자, 이제 괜찮을 거야.
0: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1: 놀라게 해서 미안하대. 아깐 마음이 너무 다급했다고.
3: 이해해. 괜찮아.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아! DNA 코인 확보 성공!
0: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다, 삥!
1: 아니, 뭐라고?
2: 왜 뭐라고 하는데?
1: 이거랑 똑같은 표시가 있는 친구를 봤대. 우리보다 더 작은 동물인데 목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0: 그거 첩첩이 아니냐, 삥!
3: 이렇게 생긴 동물이 맞아?
2: 어디서 봤어? 첩첩이는 무사해?
4: 조용히 해! 내 검독수리! 이 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장 이리 와봐! 가만 안 둬!
1: 검독수리들의 말이 바다 한가운데 동물들을 가두고 있는 거대한 배가 있대. 거기에 첩첩이도 갇혀 있나 봐.
3: 바다.
0: 다른 단서는 또 없냐, 삥? 너무 막연하다, 삥!
2: 괜찮아.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는 알았으니까.

0: 검독수리 DNA 구인 저장 완료. 그리피, 레드코카의 배를 찾았다고?
1: 테라피아를 중심으로 동남쪽 방향에 거대한 크기의 미확인 물체를 확인했어. 크기나 이동 속도로 볼 때 검독수리들이 봤다는 배가 분명해.
2: 그동안 우리가 육지만 찾았기 때문에 레드코카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3: 찹찹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울까.
4: 레드코카 절대용사몬 탱가피!
0: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야. 슈퍼탐사대 X 준비됐지?
5: 어?
0: 가자, 우리 친구.

0: 아비를 구하러.
1: 잡차!
2: 역시 전설이 사실이었어. 네 녀석만 있으면 이 행성의 생태계를 우리 소나기에 넣을 수 있다.

0: 접쳐봐! 접쳐봐!
1: 동물들이 갇혀있냐, 삐!
2: 로티, 지하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1: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3: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대업을 방해하다니!
0: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희망의 빛!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매드코카 기지 발견. 매드코카 기지 발견. 탐색 시작.
2: 로티, 입구를 찾았어.
3: 가자, 슈퍼탐사대 X! 우리 친구를 구하러! 13화, 희망의 빛!
4: 모든 것은 마스터 그레이님의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2: 뭐야! 이 녀석들이 여기를 어떻게!
3: 코카, 무슨 일에 꾸미고 있는 거지?
2: 로티, 지하 2층 복도 끝에 수상한 공간이 있어. 확인해봐.
3: 알았어. 하트핑, 베블리, 너인 동물들을 구출해줘. 응. 캔디코는 나랑 찹찹이를 찾아보자. 응. 어? 캔디코, 뭐하고 있어?
5: 어?
3: 찹찹이 소리야!
6: 로티, 먼저 가. 곧 따라갈게.
3: 잡잡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빨리 꺼내줄게. 기다려봐. 놀라지 마. 너희를 구하러 왔어.
6: 이제 걱정 마렵니.
3: 캔디코!
6: 어? 로티! 잡잡아!
7: 무사했구나.
3: 아, 맞다. 베블리랑 하트핑은?
6: 동물들을 무사히 구조해서 지금 구명보트에 태우고 있어.
3: 다행이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볼까?
6: 응.
3: 와, 뭐지?
8: 감히 마스터 그레이님의 위대한 계획을 파괴하다니! 이 배 탄 걸 후회하게 해주마!
3: 캔디코! 뭐지?
6: 어? 혹시 드론들을 부르려는 거야?
2: 뭐?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6: 소용없어. 지하의 드론들이 한가득이더라고. 모두 고장나서 한 대도 못 올 거야.
2: 와, 말도 안 돼!
3: 오, 역시 캔디코!
8: 이 녀석들이 이렇게까지 날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3: 이 녀석이 뭐라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8: 너희 중 누구도 이 배를 빠져나갈 수 없다!

0: 멈춰! 캔디코!
1: 잘 가라. 지금

0: 뭐야 저리 미키야.
1: 첩첩이야 엄마 아빠
2: 그렇게

그만둬, 매드 코카! 어떻게 나에게? 캐디코!

0: 잡아. 너라도 어서 도망쳐. 어서.
1: 모두 조용해졌군. 모든 건 마스터 그레이님을 위해!

0: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고. DNA 코인 에너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대체 무슨 일이지?

0: 역시
1: 로티 괜찮아?
0: 잘 모르겠어. DNA 코인들이 날 도와주려 하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이제 저 녀석에게 절대 질 것 같지 않아.
2: 슈퍼 탐사 엑스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1: 로티
0: 로티
2: 멈춰! 멈추라고!
0: 모두들 구명 보트를 향해 뛰어!
3: 접촉.
1: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0: 그만해. 간지러. 찹찹이가 가족을 찾아준다는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대. 그래. 알았어. 그만. 너희 덕분에 모두를 구할 수 있었어. 고마워. 어? 슈퍼탐사.

0: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구하는 거야.
1: 테라피아와 생명의 나무를 위해,
2: 이 행성을 위해, 띵!
3: 모든 동식물들을 위해,
4: 그리고 우리를 위해.
5: 슈퍼 탐사의 에이스!
6: 이번에도 날 방해하려는 건가? 슈퍼 탐사대 X.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우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줄무랑
3: 덥다.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0: 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여기서 꺼내줘. 난 이제 캐치돼도 괜찮아, 빙글.
1: 조용히 해. 네가 캐치되면 제니가 곤란해져 다해.
2: 남은 상자는 이게 다야. 이 중에 틀림없이 그게 들어있겠지?
1: 거기서!
3: 짜잔짜잔아! 나무 걸렸다고 솔지! 빙글빙글 풀어져 꿀에!
1: 놓칠 수 없지. 플로라 하트로 변신해서 추격하자. 열려라!

0: 죽을 것 같아 다 해!
1: 서술지!
0: 얘들아! 마지막 열쇠 티니핑을 너희에게 넘겨줄 순 없다 다 해!
2: 다이핑!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쥬?
0: 다 제니를 위해서야! 제니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

0: 드디어 마지막 하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처음부터 그건 없었던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안에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라고.
1: 제니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내가 용서 안 해. 사해!
2: 우린 제니의 행복을 방해한 적 없다고.
3: 파이팅! 이런 식으로는 모두 불행해질 뿐이야.

어째서 난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없는 운명이야? 어째서 왜? 왜? 왜?

지니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다해. 이런 마음에 네가 알 리가 없지. 다해. 조금만, 조금만 더. 행복은 남의 방해에서 얻는 게 아니었죠. 시끄러워. 네가 뭘 한다고 다해. 나도 로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로미를 위하는 내 마음을 제니를 위하는 네 마음에 결코 끼치지 않았죠. 핑크핑에게 빨리 가봐야 했죠. 이번에야말로 미안해. 속도가 너무 빨라, 솔직히. 저걸 어떻게.

0: 입은 핫도인. 마침내 내 손으로 운명을 거머쥐었어. 녀석이 결국 레이븐 하트윙을 찾아낸 건가? 상자에서 나가기 전에 부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이런, 뭐야, 다 똑같이 생겼어.
1: 일단 저 좀 아무거나 하나 맞춰보자.

0: 어쩌지? 이제는 진주가 또 늘어나나 봐. 계속해서 늘어나면 더 찾기 힘들어질 거야. 어떡하지? 크리세스! 저게 진짜야, 그래!
1: 정말?
0: 핑글핑은 얼음의 튀니핑이지만 눈물은 따뜻해서 얼지 않아, 그래!
1: 알았어.

드디어 15, 13 미팅을 전부 다 캐치했어.

0: 고마워, 프라피.
1: 알피. 드디어 그걸 손에 넣었어. 이제 로미는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돌아와.
0: 제니!

0: 스토키?
1: 제니한테서 로미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야, 쥬! 이제 상자를 열 수 있게 됐어, 쥬! 이거 봐! 너희 덕분에 마스터키를 얻었어! 상자야! 이제 드디어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
2: 정말 고마워!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아!
1: 행운핀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나나?
0: 저런 상자 속에 있는 걸 보면 분명 못생겼을 거야, 솔지.
1: 혹시 실제 모습도 상자인 거 아냐, 그래?
0: 자, 그럼 열어보자.

0: 티무, 너 정말 아름답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바꿈한 것 같아.
1: 로미,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라면 틀림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멋진 행운이 로미를 지켜주기를.

0: 있는데 분명 여기에 뒀는데 설마 로미가 열쇠 티니핀을 모두 캐치한 거야? 얼마나 더 나를 방해해야겠어. 로미 기다려, 너한테서 반드시 마스터 키를 다시 뺏어올 테니까.
1: 티니핀 패션쇼.
2: 위대한 신행운 핑핑,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하세요. 나
3: 저도요, 솔직 용서해주세요, 솔직.
4: 괜찮아,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구로 대해주면 돼.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로미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내셨군요.
1: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5: 티니핑이 모두 캐치되면 저한테도 알람이 오도록 해뒀거든요.
1: 아참, 마스터키도 얻었어요.
4: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5: 오, 그래, 잘 지냈니? 봉인이 풀려서 천만다행이구나.
4: 네, 로미 공주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1: 둘이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5: 아무튼 마스터키의 행운핀까지 있으니 미스틱 마을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기도 하지, 모두 아주 잘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당장 마을로 들어갈 수는 없단다. 어떻게 된 건지 북쪽의 네모 산기슭으로 가는 길이 사라져버렸거든. 저도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지요.
2: 집에 가고 싶은데 봉다.
4: 걱정 마, 우리가 문을 만들면 돼. 마스터키의 힘으로 열쇠들을 이어서 미스틱 마을로 가는 비밀의 문을 만들 수 있거든. 행운의 힘이여, 비리는 자들을 인도해라. 지금이야 로미, 어서 마스터키를 여기 꽂아. 마스터키어, 열쇠 티니핑들의 열쇠를 하나로 모아라.
2: 집에 가는 꿈이야.
0: 뭐? 벌써 가? 아직 카트로즈 컬렉션을 다 만들지 못했는데. 패션
2: 컬렉션?
0: 여기서 공부한 패션 아이디어들로 옷을 만들고 있었거든. 패션 거의 다 됐는데.
4: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0: 엄청난 힘이 보호하고 있어. 치, 그 방법밖에 없겠군.
1: 그럼 다들 잘 놀다가.
2: 네, 언니. 걱정 마세요.
3: 어, 곧 있으면 시작인데.
0: 어?
2: 러비! 주먹핑, 방글핑, 드럭핑.
3: 이게 얼마만이야.
2: 다들 어서 와. 초대해줘서 고마워, 좋아. 보고 싶었어, 방글.
4: 반가워, 비더. 이거 다른 친구들이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비더. 정말 기대된다, 비더.
2: 패션 쇼끝나면 우리 옷도 만들어주겠지, 방글?
5: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열쇠 티니핑 패션쇼 타임!

0: 맞아. 패션쇼도 최고였어.
1: 그치. 오늘 다들 진짜 멋졌어.
2: 롱이돌.
1: 뭐야?
3: 드디어 열쇠가 완성됐어.
1: 이런 건 진짜 엄마 같죠. 멋지다, 솔지.
0: 이제 마스터키를 돌려서 문을 열면 돼.
4: 알겠어. 그럼 마을을 되돌리러 가볼까?

0: 열쇠들이 왜 다시 돌아오지 않지?
1: 예! 빨리빨리 가자, 빨리!
0: 제니!
2: 레이븐 하초인, 모든 걸 레이븐 큐브 속으로!
1: 네가 어떻게 여기에?
2: 놀랄 것 없어. 빼앗긴 내 걸 찾으러 온 것뿐이니까.
1: 제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2: 너랑 할 얘기 없어. 아, 저기 있군.
1: 그건 네게 아니야, 제니.
2: 소용없어. 제니, 어서 변신하자.
1: 응? 뭐라고?

0: 스 라비린스! 그걸 그렇게 사용할 줄은! 드디어 전설의 힘을 얻었어! 내가 진정한 프린세스야! 네 그 작은 하늘도 내 거야. 자, 이번엔 누구의 핫도잉이 더 강한지 한번 볼까?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1: 한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0: 진동. 얼굴엔
12: 순한 킬킬.
10: 진물엔
13: 순하게
14: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5: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킹과 함께.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4: 내일 떠나자.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금.
13: 얼굴엔
15: 순한 킹킹.
13: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9: 핏핏핏.
1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0: 매일매일 락토핏.
1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찾았다.
1: 한 모금만 달라니까.
2: 싫어. 마지막 한 모금이라고.
1: 알파.
3: 그만.
1: 이게 무슨 일인가요?
4: 알파가 제 옷에 주스 쏟았다고요.
1: 군타, 알파한테는 왜 매달려 있었던 거죠? 알파, 괜찮아요? 교실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4: 야, 알파, 너!
1: 군타, 친구를 괴롭히면 어떡하나요?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0: 군타.
1: 군타는 재밌어. 재밌는데 군타는 미워.
0: 아니 아니 아니.
1: 군타는 안 미워. 안 미운데 장난은 미워. 군타가 조금만 착해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럴 수 있을 리가.
0: 아, 신기한 도화지다. 그런데 뭘 그리지? 아하, 그래, 착해진 쿤타를 그려보는 거야. 짜잔, 착한 쿤타 완성.
2: 알파, 보건실에 가서 다친 곳은 없나 살펴볼까요?
0: 네.

0: 여기 생각보다 괜찮잖아. 그럼 마법 유치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실까?
1: 가자라 슈퍼 울트라

0: 아구. 이건 우리만의 비밀.
1: 비밀? 제쿤타 맞지? 어? 어. 이번엔 쿤타가 너무 심했어.
0: 친구들, 이 책들 전부 본 거야. 제자리에 두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1: 다행이다. 우리 애기 못 들었나 봐.
0: 베리,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프면 꼭 보건실 가봐.
1: 쿤타 맞지?
0: 알파!
2: 쿤타, 왜?
0: 미안.
2: 뭐?
0: 짓궂은 장난, 미안, 미안해. 나쁜 모습.

0: 안 칠게. 함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알파. 난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 정리하러 갈게. 나중에 봐.
1: 훈타가 정리를? 훈타가 진짜로 착해졌나 봐.
2: 좋긴 한데 이상해.
3: 훈타가 착해졌다고?
4: 아, 내 그림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0: 알파, 너 때문에 로블리한테 혼났잖아.
3: 훈타.
2: 훈타, 알파가 힘들어하잖아.
0: 쟤 또 엄살이.
1: 놀이터에 있는 장난감들을 정리하러 간 거 아니었어?
0: 내가 장난감을 정리하러 갔다고?
2: 말도 안 된다, 팬!
0: 아우, 진짜 웃겼어.
2: 웃겨.

0: 핀핀, 우리 가서 얼른 과자나 먹자.
1: 먹자, 핀!
0: 너는 누구야?
2: 누구니?
0: 진짜 쿤타지. 우리가 진짜 쿤타. 너는 가짜 쿤타. 내가 진짜 쿤타야.
2: 내가 진짜 쿤타야.
0: 따라하지 마.
2: 따라하지 마.
0: 진짜. 진짜.
3: 쿤타 진짜 이상해. 착해진 거야? 나빠진 거야?
1: 분명 착한 쿤타를 봤었는데. 쿤타가 여러 명이다, 핀!
0: 뭐? 쿤타가 여러 명이라고?
1: 쿤타, 멈춰!
4: 얘들아, 도와줘!
0: 준이, 그러니까.
2: 저런, 아프겠다.
0: 조심 좀 하지!
1: 핀핀, 누가 진짜 쿤타야?
4: 나야! 나야!
0: 베리야, 너를 걱정해줬던 내가 진짜야. 줄이야, 너를 도와주었던 내가 진짜야. 아니야, 나 좀 봐. 친구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내가 진짜 진짜야. 친구에게 사과하고 친구들을 돕고 내가 바로 진짜. 그럼 난
2: 알파한테 장난치다 혼났는데.
0: 진짜가 잡혔지.
5: 저 쿤타가 진짜야. 내가 쏟았던 음료수 자국이 남아있어.
0: 뭐라고?
5: 그래, 내가 진짜라니까.
2: 어때, 이제 믿을 수 있지? 어? 뭐야? 왜 그래?
1: 친절한 쿤타도 좋았는데.
2: 뭐라고?
5: 너희들 혹시 내가 그린 그림 소원에서 나온 쿤타들이야?
0: 그림 소원?
5: 쿤타가 착해줬으면 해서 신기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0: 칭, 어쩔 수 없군. 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게 됐지만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해야겠어.
3: 너희 계획이 뭔데?
0: 마법 유치원을 망치는 계획.
6: 다들 어디로 간 거지? 쿤타가 둘, 아니 셋, 아니!
3: 가짜 쿤타들을 잡아야 해요!
6: 가짜 쿤타요?
5: 제가 신기한 도화지에 소원 그림을 그렸더니 거기서 나타났어요!
6: 신기한 도화지, 소원 그림, 그리고 가짜 쿤타! 상황 과거예요. 가짜 쿤타들에게서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를 빼앗아야 해요.
1: 어? 그럼 지금이 마법을 쓸 시간이라는 거죠?
3: 넷을 한꺼번에 어떡해?
1: 그러니까 마법을 쓸 시간인 거지.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3: 자, 어서 그림을 되찾아오자.
0: 찾았다, 가짜 녀석들아. 뭐야, 진짜 녀석이잖아. 나도 끼워줘. 마법 유치원은 맨날 날 혼내기만 해. 나도 마법 유치원을 다 망칠 테야.
2: 오, 진짜?
0: 그래, 역시 너는 우리랑 노는 게 어울리지. 안 그래? 잘 생각했어. 속았지, 가짜 녀석들아. 진짜 녀석이 뭐 하는 짓이야? 난 가짜야. 네가 진짜지? 야, 나도 가짜야. 이 녀석이 진짜 아니야? 난 진짜 가짜라고. 진짜라고? 가짜라고? 아, 헷갈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야? 잠깐. 우리가 싸우는 건 진짜가 원하는 일이야. 그림을 가진 녀석이 무조건 가짜잖아. 그림을 가진 녀석이 진짜 쿤타를 찾아줘. 나야,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짜 그림은 아니겠지? 한번 볼게. 자, 잘 받았다, 이 가짜 녀석들아. 예,
4: 저 녀석이 진짜였어.
0: 가만두지 않겠다.
5: 이 녀석들이 합체됐잖아.
0: 준이, 도와줘.
1: 주피 주피 주피 주. 반짝반짝 비누 방울.
7: 그림을 내놔!

힘을 내게 던져! 알파, 부탁해! 아! 잘못했어. 다시는 심한 장난 안 칠게. 아니야, 쿤타. 우리 모두 널 좋아한다고. 정말.

0: 없는 친구?
1: 이번 시간은 종이 접기 시간. 상상력을 펼쳐서 무엇이든 마음껏 접어보아요.
2: 3살 때 아클라타 종이접기 대회 챔피언이었던 이몸께서 실력 발휘 좀 해보실까?
3: 큰타, 네가 아클라타 챔피언이면 나는 우주 챔피언.
2: 해보자는 거야?
3: 아유, 좋지.
1: 그런 대회는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겠지요?
2: 우리 친구 아니에요.
4: 곱게 펼친 색종이를 접어
2: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접어
4: 동물 아니, 자동차 아니, 그런 것으론 모자라.
2: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테야.
1: 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준이와 쿤타의 작품이군요. 어?
5: 저희가 만든 건데요?
1: 응? 그럼 준이와 쿤타의 작품은? 응?
4: 작품명 잘가 겨울아. 봄이 오면 헤어져야 하는 눈사람의 슬픔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2: 그건 종이접기가 아니고 종이뭉치기잖아. 내 작품은 살아 움직이는 로봇이다.
5: 어? 로봇?
2: 짜잔. 내 로봇을 부수면 어떡해, 핑핑.
5: 걷기 힘들다, 핑.
2: 야, 또 찢어졌다.
3: 찢어지는 로봇은 처음이야.
2: 종이 뭉치기보단 내게 낫거든.
1: 자, 종이 접기는 여기까지. 이제 팀을 나눠 스피드 퀴즈를 해볼까요? 자.
3: 베리공주는 저런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없어요.
1: 아니요, 설명을 해주세요.
3: 차마 입에 담을 수도.
1: 에이, 통과.
3: 응원 기도?
2: 대체 뭔데?
1: 통과.
6: 저기 가는 러블리 조심하세요.

0: 말고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타이어라고요.
1: 타이어 맛있어, 핀.
2: 슬퍼하지 마세요, 로블리.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맡겨주세요.
3: 안 봐도 별로야.
2: 나 잘할 수 있다고.
3: 내가 더 낫거든.
2: 너? 진짜?
0: 둘다 그만. 괜찮아요? 혹시 다친 데 없어요?
2: 네.
0: 됐어요. 저도 괜찮아요.
3: 로블리!
0: 저는 좀 쉬어야겠네요. 다음은 체육활동 물풍선 싸움 시간이에요. 마음껏 뛰놀고 즐겨주세요. 단, 준이와 군타가 또 싸우지 않게. 준이, 군타 대 다른 친구들 2대6 대결로 하겠어요.
3: 네? 나는 퀴즈 내보지도 못했는데.
4: 준이 발견! 모두 공격해! 숨어! 저기 숨어!
3: 당한 후에 알아차리면 소용없거든.
5: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인 건가?
4: 얘들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작전을 짜자.
3: 답답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해. 그건 숨어도 숨은 게 아니거든.
4: 뭐야? 함정에 제 발로 들어와 적군 군타. 바다라 군타.
2: 잠깐. 군타를 공격하면 알지?
4: 우리가 졌어.
5: 토니가 함정을 팔 거라 생각했지. 나의 승리다.
6: 거기까지 생각을? 대단해.
5: 그 정도야 기본이지.
2: 누구야?
5: 토니가 졌다고 말했잖아.
3: 난 토니 편 아닌데. 이제부터 1대7이다.
2: 그만 멈춰, 군타!
3: 안 멈추면 어쩔 건데?
4: 주피추! 안 돼, 준이! 마법은 꼭 필요할 때만 써야 한다는 말이야!
5: 지금이 그때거든?
3: 어디 해보시지? 나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
2: 주피추, 주피추, 주피추!
5: 마법의
4: 주문을 잘못 외워서 마법이 이상해졌나 봐.
2: 뭐라고?
3: 점점 커지고 있잖아. 못 쓸만한 마법 없어.
4: 마법의 빛도 아닌 것 같고 오막도 아니고 코정하는 더더욱 아니고 마법 이동도 아무것도 없어.
3: 그냥 터뜨려버리자.
5: 함부로 터뜨렸다간 물이 쏴. 물이
4: 진짜 어떡하지? 로블리가 알면 큰일인데.
0: 전 걱정 마세요. 웬만해선 이 로블리 놀라지 않습니다만. 비상! 모두 차렷! 물풍선이 터질 것 같으니까 테이프로라도 좀 막아야 됐어요.
2: 테이프를 붙여도 소용이 없네.
4: 로블리, 풍선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0: 마법 때문에 부풀어오르는 게 멈추질 않고 있군요. 절대, 절대 터지게 둬서는 안 돼요.
2: 그럼 어떻게 하죠?
0: 그러니까...

0: 어?
1: 따이.
0: 봉이, 물풍선에 물을 성 바깥으로 쏘아보내자는 말이지?
1: 따이.
2: 좋아요. 준이 돈이 마법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0: 준이 돈이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돈이 변신. 와, 이제 진짜 터질 뻔한다.
3: 어떻게 좀 해봐. 여기가 터질 것 같아. 서둘러.
2: 준이, 돈이, 단 한 번에 성공해야 해요. 실패하면 여기가 물바다가 될 거예요.
0: 주피, 주피, 주피, 주!
2: 이번에도 문제의 원인은 준이 군타 둘인가요? 설마 또 싸웠어요?
4: 아니요.
5: 우리는 친구인 거야.

0: 저구를 언제 다 퍼낸다. 앞으로 절대 절대 유치원 놀이 중 마모 금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긴긴
1: 식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4: 클릭서!
5: 클릭서!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2: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3: 덥덥.

0: 단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별별 맛이 나는 별맛나.
1: 어?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소름이 끼친단 말이지. 꼭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0: 엄마야, 내가!
1: 뭐야, 뭘 밟은 건가? 아무것도 없네. 뭐지?
2: 일어나 듣겠다. 아이들이 기다리겠어.
1: 다행히 안 늦었다. 얘들아.
0: 내가 1등.
2: 내가 더 빨랐거든.
1: 날 기다린 게 아니었네. 잠시나마 기뻤다.
0: 별 만나. 봄날의 벚꽃잎 맛. 이건 오싹오싹 공동묘지 맛.
3: 토니,
0: 너는 꼭 별 만나 먹을 때만 슈퍼파워냐? 맛있는 걸 어떡해.
3: 됐고, 내 공동묘지 맛 내놔.

0: 번개 맛!
1: 사랑의 맛!
2: 팬이 맛!
3: 네!
4: 별개 맛이 나는 재미있는 바나나!
5: 무지개 맛이다!
1: 치! 자기들끼리 다 먹었네! 불꽃 매운맛? 새로 나온 과자구나. 매운 건 못 먹으니 남겨놨구만. 향기로워. 대박! 맛있어! 최고야, 최고! 어? 어. 먹어볼래? 자.
2: 매운 거 싫어.
1: 그래, 먹어봐.
6: 아, 벌써 끝을 왔니.
1: 그래도 맛있었지. 어? 봉이야! 별맛나 과자가 이상하게 변했어. 봉이야? 봉이야!
0: 어둠의 별맛나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1: 너 대체 누구야?
0: 마법 유치원은 허늘로 끝이라구.
6: 준이에게 알려야.
1: 예뻐져라 예뻐져라 베리베리 예뻐져라 예뻐 예뻐 맛이 정말 정말 최고야 베리베리 예뻐졌나? 와! 이건 내 얼굴이 아니야!
0: 해치웠나? 물론이지.

0: 먹어보라고. 먹어보라니까. 싫어. 나는 매운 거 싫어.
1: 다음 차례는 저 녀석들이.
2: 아직 남은 과자들이 있겠지. 그럼 마저 해치우자구.
0: 드디어 멈추셨군. 자, 아, 우리 같이 핵폭탄 매운맛의 과족 부족. 어? 어? 남은 별만나 과자가 있었네. 어? 넌 안 먹는다며?
3: 그건 매운맛이고.
0: 어쨌든 먼저 먹으면 그만이지.
3: 먹어보겠니?
0: 저기! 루블리!
3: 루블리.
1: 걱정 마세요, 준이도요.
3: 이유가 뭐죠?
1: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혹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0: 특이한 점?
3: 뭐, 마법 스캐닝.
1: 마법 스캐닝이요?
0: 맞아요, 토니가 저를 향해 마법 스캐닝을 쓰려 했어요.
1: 어, 마법 스캐닝은 물건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
0: 아, 토니가 뭔가 알아낸 거예요.
3: 그때 준이는 별만나 과자를 먹으려 했는데.
1: 별만나 과자라. 관찰해바라기로 과자 봉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지요.
0: 어? 놀이터에 두고 왔었는데.
1: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친구들이 먹었던 별만나 과자도 말이지요. 토니와 친구들이 쓰러졌던 순간을 봐야겠어요.
0: 저게 뭐야?
1: 저 녀석들이 범인이었군. 우리가 저 녀석들을 잡아야 해요. 들켰을까?
4: 들켰으면 어쩌지? 들키면 안 돼. 요리조리 꼭꼭 숨어 다니면 돼.
5: 얘들아, 여기 못 보던 과자가 있어.
1: 쉬,
5: 뭐가 그렇게 급해? 이 과자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6: 잠깐, 파란 친구가 왜 안 오지?
7: 뭐라고?
6: 저기로 간 흔적이 있어. 사랑아, 여기 있어?
7: 멈춰! 이건 함정이야!
8: 이 녀석들, 함정을 만들다니! 이 악당들을 혼내주고야 말겠어! 악당 녀석들에게 친구를 괴롭힌 벌을 주자!
0: 기다리고 있었다.

0: 누군지 말해.
1: 응, 말할 것 같아.
2: 얘네들 상태를 보니 아주 더러운 곳에서 온 것 같아.
1: 뭐라고?
2: 설마 화장실?
1: 감히 우릴 보고 화장실 출신이라고 하다니.
0: 화내는 걸 보니 맞는 것 같은데.
1: 아니야, 아니라고.
3: 우린 어둠의 기운이 깃들어서 편하게
1: 그걸 말하면 어떡해.
0: 오호라, 어둠의 기운이라고? 그게 어디에서 온 건데?
1: 그게
2: 설마 화장실에 똥의 기운인 건가? 그렇다면 곧 다 똥일 것 같아.
0: 똥이 묻어서 변한 거 맞잖아.
1: 아니야, 아니야, 비밀의 숲이야.
0: 아, 비밀의 숲. 저는 어둠의 기운에 대해 조사해봐야겠어요. 주미, 슈리, 친구들을 부탁해요.

0: 죽어버린 거!
1: 다시 나무질 안 할게!
2: 이게 어떡해. 어, 맞다! 별 만나 과자!
3: 일어났냐? 여기, 별 만나 과자.
2: 에? 준이 저리 치워! 별 만나 과자에 이상한 게 숨어 있다고!
3: 이제 괜찮아. 상해버린 별 만나는 슈리하고 로블리가 처리했거든.
2: 정말?
3: 자. 이제 안심하고 먹어도 돼.

0: 밤의 노랫소리.
1: 이번엔 한 친구씩 돌아가면서.

0: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귀여워.
1: 쇼리, 나 기다리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한다고.
2: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
1: 못하겠으면 그냥 빠져. 마이크 테스트.
3: 핀핀은 방귀쟁이. 핀핀은 방귀쟁이.
4: 핀핀은 방귀쟁이.
1: 토끼 한 마리가 뛰어. 운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자.
2: 이제 그만해.
1: 아우, 진짜.
5: 군카 준이.
6: 시우리,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많이 힘들지요? 괜찮아요. 합창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파이팅! 모두들 열심히 잘 알겠지요?
7: 네!

핀핀 배고프다 핀. 나 혼자 먹을 거다 핀.

0: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핑. 이런 나라, 핑!
1: 혼자 먹지 마! 분명 엄청난 냄새가 났는데.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핀.
1: 이상한 소리?

0: 대체 뭘 하고 놀았길래 이렇게 다쳤대?
1: 저리 안 가!
2: 귀신 봤다, 팬!
0: 어디서?
2: 귀신을 봤다고!
0: 귀신에게서 도망치다 이렇게 됐다.
2: 아, 귀신 정말 싫다. 중이

0: 좋아, 준비됐지? 배가 아파서 안 되겠어.
1: 진짜야?
0: 아야야.
1: 그럼 어쩔 수 없지. 널 위해 준비했는데. 뇌병인 거 딱 걸렸죠?
0: 내 별 맞나?
1: 안 돼. 어? 뭐지?
2: 바로 이 소리야.
1: 화장실 쪽이야. 가자. 누구냐? 어서 나와.

주었나?

0: 지면 안 돼!
1: 저쪽에 친구들이 자고 있는데!
2: 시끄럽죠?
0: 시끄러워서... 준이, 안 되겠어. 마법이 필요해.
3: 알았어, 준이.
0: 준이, 준이, 마법의 히어로. 주핏, 주핏, 주핏, 주. 준이, 준이, 변신. 이래선 마법의 빛으로 맞출 수가 없어.
3: 준이, 마법의 빛이 아니고 비눗방울이야. 비눗방울에 귀신을 가두는 거지.
0: 그래. 주피 주피 주피 주! 귀신아, 정체를 밝혀라!
4: 준이! 아우, 미안. 노래 연습을 몰래 하려고 변장을 했었어.
5: 여러분, 드디어 합창 발표 날이에요. 모두 준비됐지요?
6: 네.
3: 그러니까 슈리가 용기를 내보려고 밤마다 연습을 했다는 거지?
6: 아,
3: 슈리, 괜찮을까?
0: 긴장하지 말라고 순서도 바꿨잖아. 괜찮을 거야.
5: 자, 모두 즐겁게.

나이

0: 하는 말.
1: 우와, 너무 예쁜 목소리야, 슈리.
2: 최고였어.
0: 얘들아, 난 내 모습이 항상 부끄러웠거든. 거울 속 내 모습 맘에 들지 않아. 후들후들 다리 어색한 표정.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2: 얼굴엔
3: 순한
2: 줄무랜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손판! 무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피스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뽀롱뽀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3: 야호
4: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눈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4: 홍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어느덧 드디어 연극제를 시작합니다. 올해 이야기는

0: 싶은 친구들은
1: 모두 모션에 도전해봐.
2: 와, 인어공주.
1: 인어공주면 우리잖아.
2: 우와, 재밌겠다. 우리 같이 오디션 보러 가자.
1: 좋아.
2: 예.
3: 자, 빨리빨리. 그거 단단히 막아.
2: 우리 중에 누가 인어공주로 꼽힐까?
1: 글쎄, 제일 예쁜 나?
4: 원장님 역할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2: 안녕, 인디고. 응? 어? 너도 오디션 보러 온 거야? 응.
5: 아니.
6: 우린 조명팀이야.
1: 연극의 꽃은 여주인공이지.
7: 주인공 역할 참가자들 올라오세요.
2: 우리야.
8: 네.
2: 내가 인어공주인데 뭘 기대가 달라지지.
4: 난 과학 선생님이 왕자 대역이야. 대사를 다 까먹었어.
3: 불쾌한 왕자가 미안하다. 탈락한 애들한테도 배역을 줄 수는 있는데 하기 싫은가 보나.
2: 정말 공주 할래요. 저요, 저요.
3: 오, 너희한테 딱인데. 주인공 옆에서 연기 잘해라. 그럼 수고.
1: 너희가 내 시종들이구나. 자,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것부터 연습해볼까?
2: 저 바다 위로 갈 수만 있다니. 말을 잘 못해요.
4: 말만 잘하는구만.
3: 드디어 내일이 공연이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자, 내일 잘하자. 파이팅!
8: 파이팅!
9: 야, 빨리 가자. 곧 시작한대. 얼른.
10: 아휴, 좀 있으면 시작이구나.
4: 난 인어공주라니. 너희들.
10: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11: 안녕하세요.
12: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자자, 이쪽으로.
3: 교장 선생님도 오셨군. 내 진가를 보여드릴 순간이다.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 실수하면 안 돼.
2: 네. 전교생이 다 모인 것 같다.
10: 학기 내내 놀림받게 될 거야.
4: 졸업할 때까지 날 조개 뚜껑이라고 부르겠지.
2: 그래, 우리 나가지 말자.
3: 무슨 일이야?
2: 아까 먹은 샌드위치가 상했나봐요.
3: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지?
2: 제가 대사 잘해요.
1: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2: 제가 더 예뻐요. 제발.
3: 연극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라.
2: 내가 먼저 갈 거야.
3: 그대로 입고 올라가면 어떡해. 망했다. 망했어.
13: 잘들 싸우는군. 수호요정 빼지 없는 무대다. 좋아, 너희 정체를 드러내준다. 무대에는 화려한 해파리가 딱 어울리지.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레인보우 캐처를 빼앗아오거라.
2: 드디어. 이런.

0: 트윙클 퍼플 갤럭시 파이어.
1: 셋이지?
2: 어, 어. 두 다리가 생겼으니 이제 육지.
1: 두 다리로 걸어 육지에 가리라.
2: 대사도 못 외우는 게.
3: 누가 주인공이야?
1: 응. 어, 운명의 장난. 저 바다 위 갈 수만 있다면 내 목소리를 크게 해도 좋아.
2: 주인공은 나라고.
3: 대체 어쩌려는 건지.
4: 블록!
5: 우와! 특수 효과다!

0: 정체를 들키겠어.
1: 다행이다. 연극인 척 해야겠어. 다시 생각해보니 악당과 거래할 순 없도다. 내 힘으로 육지에 가겠노라.
2: 아, 뭐야. 너무 위험해서 진짠 줄 알았네.
1: 재미가.

0: 잘하는데.
1: 왜 연극제를 맡는다고 해서?
0: 어? 오, 화학 선생. 무대 장치 정말 멋졌어. 최고요. 다시 봤어요.
2: 아, 드디어 다 끝났다.
3: 터플! 인간들이 연극인 줄 알았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위험해.

0: 미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그치?
1: 맞아. 우리가 좀 주인공에 욕심 부렸어.
2: 그래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게 돼서 다행이야. 버블금이야.
0: 근데 아까 조명이랑 음악이 딱딱 맞지 않았어? 정말 신기하지 않아?
1: 그냥 우연이겠지.
0: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
3: 오늘의 스타들, 액션하드 인어공주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셋 중에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0: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야.
4: 이건 내가 만든 무대가 아닌데?
0: 별밤 캠핑!
5: 당장 풀지 못해!
6: 다시 한번 묻겠다. 인디고가 심해상의 공주가 맞느냐?
5: 화이트 골든이 깨어나시면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6: 뭐라? 깨어나? 그럼 화이트 골드가 잠들었단 말이냐? 나를 가두려고 마법의 힘을 다 쓴 게로구나.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심해성에 살아남은 공주. 저 아이라면 복수를 위해 무엇이든 할 테지.
7: 귀찮게 무슨 캠핑이야. 자, 별을 관찰한 후에 별자리 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드디어 책에서만 보던 별을 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겠군.
0: 우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라니. 정말 정말 낭만적이지 않아?
1: 우선 지금부터 좀 풀자.
8: 그래 그래,
6: 기대된다.
1: 뭐야?
0: 얘들아, 인디고도 우리랑 같이 별 관찰하기로 했어.
1: 뭐? 난 싫은데? 아직 못 믿겠어. 제가 심해서 공주라는 거.
0: 아유, 왜 그래?
9: 우리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어. 블록을 놔줬으니까.
10: 내가 왜 너희를 이해시켜야 하지?
1: 뭐? 됐어. 퍼플, 이리 나와. 저런 애랑 어울리지 말고.
0: 인디고!
10: 어? 이런 변신이 풀리면 어쩌려고. 기다려!
8: 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10: 오렌지! 대체 어디 간 거야? 블록? 너 왜 혼자?
6: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으니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10: 블랙다이아!
6: 심해성에서 능캐도 살아남았지만 블록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10: 용서 못해! 그래, 네가 우리 부모님을 해쳤지?
6: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 것 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또 보자.
10: 블랙다이아.
0: 인디고! 대처에 경고가 울렸어. 괜찮아?
1: 어머, 저거 오렌지 네 가방 아니야?
8: 어? 너 설마 오렌지의 쾌차를 훔치려던 거야?
9: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1: 무슨 설명이 필요해? 쟨 블랙다이아랑 한패라고.
0: 잠깐.
9: 됐어.
0: 인디고.

0: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겠군. 블랙 다이아의 수화를 학교에 둘 순 없지.
1: 어쩌지?
2: 꼬맹아, 위험할지 모르니까 변신하고 확인해봐.
3: 버블 타임 스타!
1: 잠깐만, 인디고. 네가 블랙 다이아와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하는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 아니라고 하면 난 무조건 믿을 거야.
4: 저 그게 룩.
2: 가까이 오지 마.
1: 인디고.
0: 공격 자세야, 다들 조심해. 저런 짓 안 했어.
5: 버블 버블 하트 팡.
6: 글로벌 스타일.
5: 역시 블로비 지켜준 거야.
1: 블로비, 인디고를 감싸고 있어.
7: 공주들을 도와준다고 너와 같은 편이 될 것 같은. 어차피 넌 혼자가 될 것이다.
1: 인디고,
2: 내 손 봐. 이러다 둘 다 당한다고.
1: 그때도 내가 위험해질까 봐 먼저 손을 놨어. 난 인디고를 믿어. 야!
6: 폭발기!
2: 얘들아 멈춰! 블록들이 우리 마법을 흡수해서 커지는 것 같아.
1: 공격이 안 통하면 포탈밖에 방법이 없는데.
2: 저건 또 뭐야? 곧 타임스탑이 풀릴 거야.
1: 모르겠다. 일단 공격!
5: 버블 스파크! 버블 팡!
2: 조심해!
1: 포탈로 유인해! 인디고! 친구를 두고 피하지 않아! 버블 스파크!
0: 버블버블 루나!

0: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섀도우 퀸. 호플, 안 돼. 정신 차려. 날 구하려다 네가. 호플,
1: 널 기다렸어 인디고. 이제 친구들을 구하자.
0: 섀도우 퀸이 풀릴 거야. 가자.
1: 호텔에 빨리 들어가고 있어.
2: 모두 무사하네.
3: 어차피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0: 내가 해야만 해.
3: 블록이 된 백성을 구할 힘은 없지.
0: 서둘러. 타임스탑이 풀리고 있어.
3: 너희 부모처럼 나약해.
0: 나는 달라.
4: 미안해요. 이제 뭐해.
5: 화이트 골드님이 위급할 때 쓰라고 주신 힘인데 벌써 써버렸네요. 러브는 더 이상 심해성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0: 타임스톱이!
1: 저기! 나도 하늘을 보고 있어!
6: 에?

0: 상태의 유성우는 처음 보는데.
1: 빨리빨리.
2: 꼼짝없이 들키는 줄 알았어.
3: 스릴 넘치네.
2: 심해 왕국의 백성들은 블랙다이아에게 전멸당했다고만 알고 있었어. 사실은 블룹이 원래 백성이었다니.
3: 아무 죄도 없는 백성들을.
1: 화이트 골드님은 왜 인디고의 존재를 숨긴 걸까?
0: 제가 시종장님과 화이트 골드님이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4: 이제 인디고 공주의 존재를 다른 왕국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공주가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
5: 심해성에 생존자가 있다는 사실을 블랙다이아가 알게 되면 분명히 인디고 공주를 노릴 터 최대한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해야 합니다.
4: 아니, 설마 아직도 부모를 해친 게 누군지 모르는 건가요?
5: 우리 아가... 시간이 없어. 너라도 빠져나가야 해.
6: 꿈이 아니었구나.
0: 공주님.
5: 인디고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보다는 소중한 친구들이 먼저 생기길 바랄 수밖에요.
6: 나를 지키려고 비밀로 하신 거야.
1: 정말 힘들었겠다. 나 말이지. 널 환영해. 인디고. 나도.
2: 오해서 미안해.
1: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3: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1: 버블잼이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완성이야.
6: 곧 완성.
1: 우와, 우리 똑같네.
2: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여왕 후보가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1: 일곱 명의 공주도 다 모이고. 뭔가 좋은 징조야.
3: 맞아. 이게.
5: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보잘것없는 힘으론 어림도 없다. 네 손에 완성된 버블잼이 모두 있다면 또 모를까.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닥터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질병.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식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클릭서!
6: 클릭서! 얼마세가?
7: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6: 클릭서!
7: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8: 재밌다! 저속으로만 있는 입체 세상.
6: 클릭서!
8: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밥에 가죠.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동네 아이도 호키지 않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데이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 핑과 함께!
4: 숲속에 가자!
5: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장소
4: 2층입니다!
5: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6: 얼굴엔
4: 순한 킬킬
6: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4: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미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1: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2: 저 칙칙한 상자는 뭐야?
0: 자.
3: 수상한데?
1: 꼭 선물 같아.
2: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4: 있어. 말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한 애야.
1: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
3: 상자가...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 상자를 더 찾아보자. 좋아.
5: 이렇게 손을 대보자.
6: 레오한테 눈을 그려달라고 하자.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곧 과학 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 텐데.
1: 레오다.
7: 이제 어쩌죠?
6: 그래, 방법이 있어.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왔다, 골라타.
3: 수호 요정?
7: 너희는
3: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7: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6: 레오, 너의 도움이 필요해.
7: 어? 도움?
8: 또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9: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1: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10: 너 일부러 우리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11: 어우, 답답해. 말을 좀 해봐.
10: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1: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우.
3: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 봐 겁이 났었던 거야.
7: 나도 사과하고 싶어.
1: 보고 싶다.

0: 정말? 문을 그리라는 거지?
1: 블록이 그림을 자르고 있어.
2: 이게 왜 이러지?
1: 레드, 괜찮아?
2: 사미, 따라오고 있어.
1: 서둘러! 모두 내 팔을 꽉 잡아. 이야, 간다!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0: 설마 다친 건가? 아니 이게 왜?
1: 쉐도우 허블! 쉐도우 킹! 멈췄어.
2: 이 기회에 빨리 나가자. 손잡이가 없어.
3: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2: 얜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성과 함께 사라지고 말 거야.
4: 같이 가야지.
3: 당연히 데려가야지.
2: 우리랑 같이 가자.

0: 빨리 나가야 해. 곧 가라앉을 거야.
1: 나가자. 어? 옐로우, 빨리 와. 뭐해?
2: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 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1: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0: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3: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2: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 줄래?
1: 어? 같이 가자, 옐로우.
2: 한번 해볼게.

0: 돌아왔어.
1: 옐로우, 정말 고마워. 레옹! 핑크스타!
2: 샤이렘, 공주님!
3: 걱정시켜서 미안해.
1: 핑크스타, 괜찮아?
4: 어? 아, 얘들아, 이거!
1: 레오, 대단한데?
5: 쓸모가 있구나, 너.
6: 어? 나?
5: 그런가?
7: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8: 화이트 골드님, 블랙다이아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7: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9: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어. 이제 버블잼이 힘을 블로백에 주지 못하게 됐군. 곧 어둠의 홀을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주마.
1: 내 꿈을 노래해.
10: 자, 여러분, 내일까지 장래희망 적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1: 네. 장래희망?
11: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우주에 갈 거야.
1: 난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10: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도록 해요.
1: 너흰 다 여왕이 되고 싶다고? 왜 여왕이 되고 싶은 건데?
11: 왜냐니? 여왕이 되면 모두가 날 우러러볼 테니까.
12: 난 엄마 아빠가 무조건 여왕이 되라고 하셨어.
13: 제일 센 사람이 여왕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14: 자신이 잘하는 게 장래희망이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여왕은 똑똑한 내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1: 옐로우는?
15: 난 여왕이 되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 난 잘하는 게 없는데. 내 꿈을 찾아서? 그래, 여기 가면 뭔가 떠오를지도 몰라. 여기가 맞나?
11: 뭐야? 저 품이 없는 사람은?
10: 또 말썽이네.
1: 선생님 가수였어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잖아요.
10: 어릴 때 꿈이 가수였거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원한다면 꿈이 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공연을 시작해볼까?
11: 잠깐만요. 지금 그런 복장으로 공연을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13: 전 무대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12: 난 그럼 간식을 준비해올게.
14: 악기는 내가 고칠게.
1: 난 널 도와줄게.
3: 노란색이.
1: 옐로우! 어? 내가 갖다 줄게! 레드! 정말 멋지다! 아주 조금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11: 어떻게?

0: 뭔지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좋아하는 걸 찾은 다음 계속 노력하다 보면 꿈을 찾을 수 있을 거야.
1: 네, 선생님!
2: 인간 따위를 통해 꿈을 배우다니. 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어디 보자. 단단한 껍데기로 공격을 튕겨내는 대왕족의 불. 가거라. 꿈 따위 꾸지 못하도록 악기를 다 부수고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오거라.
0: 우와! 내가 꿈꾸던 무대야. 얘들아 고마워.
1: 멋진 공연이 될 거야.
0: 악기들이 다 어디 간 거지?
1: 놓지 못해!
3: 퍼플, 뭐 하는 거지?
4: 퍼플, 또 장난 시작이군. 퍼플!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잖아. 장난 좀 그만해!
0: 저게 뭐지?
1: 블루비야!
5: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4: 더블 타임!

0: 동물의 악기를 다 먹어버렸어. 스크래퍼 도행기 블라썸.
1: 비켜봐. 거북
0: 선생님의 악기야.
1: 스크림팟, 아직 입안에 악기가 더 있어. 섣불리 공격했다간 부서질 거야.
0: 알겠어. 내가 포털로 블럽 위에서 공격할게. 그동안 블럽을 붙잡아줘.
2: 응, 좋았어.

도와줘야 해. 라인 파괴. 선배, 마법봉을 지켜. 야!

0: 조금만 더. 이건 선생님의 꿈이란 말이야. 제발.
1: 위험하다니까. 예.

0: 이런... 악기들이 바람에 날아가서 바다에 빠졌나 봐.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내 공연을 위해 애써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난 정말 행복한 선생님이야.
1: 선생님.
2: 야우, 열받아. 열 대만 더 때려줄 걸.
1: 그래.
3: 야, 지저분하게 뭐 하는?
1: 우리가 직접 악기를 만들면 어떨까요?
2: 우와, 이거 괜찮은데?
1: 이것 봐.
2: 그럴듯한데?
1: 레드, 나도 와봐. 네 거야.
4: 퍼플, 네가 잘하는 거 찾았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내는 거 말이야.
2: 퍼플의 끈기는 무시무시하지.
1: 맞아. 얘들아,
0: 퍼플도 잘하는 걸 발견했구나. 이제 꿈에 더 가까워졌네.
1: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모델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9: 순한 킹킹.
4: 눈물엔
9: 덤덤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너 혼자 실컷 도와줘. 달도 짜증나서 같이 하기 싫대. 너 망토 있다고 계속 잘난 척 하잖아. 망토 생긴 후부터 계속 그랬어. 거짓말. 혼자 영웅놀이 실컷 해? 와, 나 같아도 이런 문자 받았으면 화났겠다.
2: 그치.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
1: 아, 근데 나는 그런 문자 보낸 적이 없거든. 이것 봐. 내 채팅창에는 봉기랑 문자 한 게 하나도 없잖아.
3: 아마 이것도 분명 꿈잡이가 보낸 후에 다 집었을 거야.
2: 내가 속은 거야. 그냥 세안이한테 왜 그러냐고 바로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괜히 화부터 냈어.
1: 아니야, 나도 본게 네가 왜 그러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막 화부터 냈는데 뭘.
4: 이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꼭 믿자.
1: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화부터 내지 말고 서로 먼저 물어보고.
4: 그래, 그러자.
1: 그래, 그러자.
4: 우리는 번개!
1: 단. 이제 번개교단 활동은 그만해야겠지?
2: 맞아. 이젠 정말 안 입을 거야.
1: 아유, 뭐 굳이 망토 안 입어도 친구들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을 거야. 그치?

0: 얘들아,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내가 쏠게.
1: 별로 안 먹고 싶어.
0: 그럼 운동장에서 축구나 한 판 할까?
1: 그냥 여기 있자.
0: 여기서 계속 멍하니 이렇게 뭐 하자고. 차라리 훈련하는 게 낫지. 그때가 제일 신나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라도 좀 하자고,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1: 나, 그때 정말, 신났는데.
0: 응?
1: 그때, 여기서 말이야.
0: 내가 처음으로 너희 앞에서 날아올랐잖아. 난 그때 내가 정말 영웅이 된 것만 같았어. 아, 그래서 여기 오자고 한 거구나. 맞아. 번개 그때 정말 멋졌는데.
1: 응? 무슨 소리지?
0: 뭐야?

0: 근데 너 뭐? 어.
1: 그런데 그때 망토가 날아온 거야. 내가 분명 망토를 상자에 넣어뒀거든. 근데 망토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날라왔다고. 내가 위험한 걸 알고.
2: 맞아요. 망토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3: 그래. 너희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4: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3: 근데 망토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받은 거면 결국 꿈잡이가 노리는 게 망토가 아니라는 건데.
4: 망토가 아니라면 설마...
3: 이대로면 망토 때문에 번개가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4: 망토가 나를 지켜준 것 같다. 비밀 비행기 때 공격했을 때 교관 선생님이 공격했을 때도 내가 위험할 때마다 망토는 언제나 나를 지켜줬어. 누나, 나한텐 망토가 필요해. 응?
3: 그런 것 같긴 한데.
4: 근데 꿈잡이가 왜 번개를 노리는 걸까요?
3: 그건 아직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이대로 꿈잡이가 널 노리게 놔둘 순 없어.
2: 맞아요.
3: 번개를 보호하려면 우선 번개를 노리는 꿈잡이들을 잡아야 해.
2: 어떻게요?
4: 어떻게?
3: 그건 지금부터 방법을 찾아봐야지.

0: 아이들을 끌어들이면 어떨까요?
1: 끌어들인다고?
0: 아! 꿈잡이가 여기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핸드폰에 들어오게 해서 잡는 거예요.
2: 만약에 꿈잡이가 뛰쳐나오려면 내가 이걸 확 내려칠게. 핸드폰에 들어갈 때 달려가 덮어주자.
0: 나는 그럼 못 움직이게 꾹!

0: 뭐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 뭔가 목적이 확실해야지만 움직이는 건가?
1: 목적? 목적이라면 번개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물건?
0: 그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 경비 아저씨랑 교관님한테도 들어갔었잖아.
2: 그럼 이번에 누가 도울까?
3: 나?

0: 몸에 들어가기 전에 꼭 잡아야 해.
1: 응, 이번엔 꼭.
0: 누나, 조금이라도 위험해지면 내가 바로 뛰쳐나가서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0: 방법도 아닌가 봐. 아.
1: 꿈잡이가 원하는 걸로 확실하게 유인해야 하는 걸까?
0: 꿈잡이가 원하는 거.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2: 와우! 작전 성공!
3: 다뚜러뻥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발이란 에너지의 부피가 극적으로
4: 설명이 쏙쏙 들어옴. 일타강사 아닌 다뚜러뻥의 진실을 알았음. 기발한 박사 레전드인드. 역시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 조회수도 쭉쭉 올라가고 이 기세를 몰아서
5: 또 뭘 만들고 있는 거야?
4: 진실 제2탄을 찍어서 올리는 거지. 하늘의 연구원, 하늘의 연구원.
1: 네,
4: 하늘의 연구원, 우리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 기발한 박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이 인기, 이 반응들에 보답하고자 우리는 6시 칼퇴근.
1: 네, 내일 뵙겠습니다.
4: 굿.
6: 그러면 이제 저 내일 뵙겠습니다.
4: 내일 뵙다니, 내일 뵙다니. 자네가 찍은 영상이 반응이 지금 대폭발이야 정말. 이럴 때 제 2탄을 찍어서 올려야겠다고.
6: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바빠서 오늘.
4: 내가 이번에 정말 잘할게.
6: 그럼 내일 찍으시죠. 내일.
4: 내일이라니. 내일이라니. 이 기발한 연구소의 운명이 이제는 자네 손에 달렸어. 알잖아. 너만 믿는 거.
6: 찍으시죠.

0: 어서 버려. 아, 알겠어. 다시는 빵 터리지 않을 테야.
1: 다시는 망토가 번개에게 오지 못하게 상자를 땅에 묻자.
0: 그럼 나는 삽 가지러 갔다 올게.

0: 멈췄네.
1: 날아갔어. 아, 이번 작전도 실패한 건가?
2: 아니야. 전부는 아니어도 다이 덕분에 몇 마리는 잡았어.
3: 홈잡이가 원하는 걸로 확실하게 유인해야 하는 걸까?
1: 홈잡이가 원하는 걸.
4: 어? 아,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 망토를 이용하는 거예요. 망토가 늘 꿈잡이를 막아버리니까 꿈잡이는 망토를 없애고 싶지 않을까요? 아,
3: 좋은 생각이야. 진짜 망토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내가 가서 가짜 망토를 만들어올게.
4: 우와, 좋아. 좋아요. 이번엔 정말 성공하는 거야?
2: 우선 이걸로 꿈잡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 파보면 뭐든 나오겠지. 누나가 내일 연구소에 가서 조사해볼게. 꿈잡이를 막아낼 방법을 알아낼 때까지
5: 함부로 망토를 사용하지 않고 얌전히 있겠습니다.
6: 얘들아, 우리 내일 학교 끝나자마자 누나 연구소로 가자.

여기가 한울의 집 주소가 맞지?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망토가 있어.

렌다. 아무도 안 계신가요?

얼마나 강력한 섬유유장을 볼까?

0: 이거 그냥 섬이잖아. 응? 아닌데? 분명히 독특한 섬유 조직이었는데? 그럼 이건 뭐야? 이건 가짜야?
1: 풀렸어!
2: 우와!
1: 똑같아!
2: 싱크로율 100!
1: 아, 너무 기대돼! 꿈잡이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2: 아, 그니까!
3: 그치, 궁금하긴 한데 우리 정말 누나 일하는 곳에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거야?
1: 당연하지!
3: 근데 얘들아, 연구소 가면 작전대로 박사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1: 당연하지.
2: 알았어, 걱정 마.
1: 걱정 마.
2: 가자.
4: 하늘에 내가 끝까지 뒤쫓아서 진짜 망토 반드시 찾아낸다.
5: 뭐야?
1: 박사님, 제 친구들이에요. 같이 놀러 왔어요.
6: 안녕하세요.
7: 아니 뭐 내가 놀러 오라고 했지만은 여기가 무슨 놀이터도 아니고 친구들까지 우르르 데려고 와서는
1: 저희 박사님께 사인 받으러 왔어요. 박사님 광고 나온 거 봤거든요.
7: 광고? 들어본 광고? 내가 산타로 나온 거? 아니 근데 내가 막 분장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던데?
1: 정말요? 와, 전 딱 보니까 박사님 이거 딱 알겠던데요?
7: 뻥! 여런 여런 여런 센스쟁이!
1: 박사님 사인해주세요.
7: 얼마든지 얼마든지. 에이 뭐 사인 가지고 되겠어? 내가 사진도 찍어줄까?
1: 그럼 괜찮아요.
7: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뭐 사인만 하지 뭐.
5: 박사님 퇴근 시간도 다 됐고 애들 데리고 연구소 좀 구경시켜줘도 될까요?
7: 얼마든지 얼마든지 마음껏 구경시켜주도록. 자, 그러면 우리는 나가자고.
8: 아, 박사님. 저는 할 일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7: 요런, 요런, 요런 센스 없게. 아니, 우리가 있으면 애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겠어? 빨리 나와!
8: 아니, 전 그래도.
7: 빨리 가, 가! 아, 나와! 가, 나와. 가, 저... 나와, 빨리! 아,
5: 여기요.
7: 빨리 와! 아니, 저기... 빨리 와, 빨리 와!
5: 이건 박쥐 모양으로 생겼지만 진짜 박쥐는 아니야.
1: 그럼 뭔데?
5: 뭔가 알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망토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구상에는 없는 물질이지.
1: 어? 그러면 다른 별에서 외계인이 보낸 건가요?
5: 글쎄. 아마 망토가 우리 지구에 떨어졌을 때 같이 따라 떨어진 것 같아.
1: 그럼 꿈잡이를 막을 방법은요?
5: 아직 꿈잡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꿈잡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정확히 알 수 없겠지.
1: 아니야. 어쩜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2: 그게 뭔데?
1: 망토.

0: 망토는 꿈잡이를 막을 수 있어.
1: 그래, 망토라면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잡았다 놓친 꿈잡이들까지 잡으려면 망토의 힘은 엄청 강해져야 할 거야.
0: 망토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번개가 있고 그냥 날기만 했지만 지금은 뭐든 다 막아내기까지 하고 이젠 순간이동까지 막 하잖아요. 맞아요. 번개랑 함께하면서 망토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맞아. 그건 확실해.
1: 하지만 번개 너가
0: 꿈잡이를 막으려면 망토는 더 강해져야 해. 그리고 그건 나만 할 수 있어. 누나, 나도 이제 더 강해질 거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있는 것들이요.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어?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새콤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하늘의 연구원 왜 그러나?
3: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딨지?
2: 아니 도대체 뭘 찾는 거야? 평소에는 늘 차분하던 사람이 왜 그런 건가?
4: 하늘의 연구원 뭘 잃어버렸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죠?
5: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2: 설마 돈이라도 잃어버린 건가? 내가 먼저 찾으면 반반인 거야?
4: 어? 별거 아니라고?
3: 분명 여기 있었는데
5: 분명 서랍을 잠가뒀었는데 다른 데 있을 리 없어. 누가 가져간 건가?

0: 도대체 이게 뭘까? 무언가에 들어가면 그게 강력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
1: 번개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내야 해.

이게 그 뭔가에 들어가서 강력한 힘을 내게 하는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0: 엄마, 아빠가 그러던데 엄마는 엄청 강한 사람이었다면서? 나 오늘부터 훈련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야. 엄마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줘.
1: 오늘은 망토의 새로운 능력, 순간이동을 연습할 거야.
0: 그걸 연습할 필요가 있어? 망토가 알아서 옮겨주는데.
2: 아니지. 번개 네 스스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네 마음대로 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순간이동 능력인 거지. 맞아, 번개야. 네가 원할 땐 원하는 곳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0: 좋아. 그럼 어디로 가볼까? 내가 처음 날았던 공원으로 가볼게.
2: 오, 좋아 좋아. 번개 화이팅! 화이팅!
0: 망토야! 딩동공원으로!
2: 우와, 진짜 갔어!
0: 우와, 정말 공원으로 갔을까? 이게 무슨 냄새지? 에?

0: 공원. 공원. 진동공원으로.
1: 공원으로 가야 돼.
2: 아, 분명히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
0: 너 뭐야? 아,
3: 미안. 공간이 좀 연습 중이었어.
0: 아, 한 번 게도 진짜.

이게 무언가를 더 강하게 해준다 이거지? 우선 이걸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과연 얼마나 강하게 해줄까?

0: 우와! 이렇게까지 강력해지다니. 도대체 하늘에는 이렇게 대단한 걸 어떻게 가지게 된 거야?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일단 다 뚫어뽑으러 업그레이드 시켰어. 이제 기발한 박사만 뛰어넘어!
1: 날 뛰어넘어?
0: 박사님?
1: 여태 집에 안 가고 실험 중이었나 보군. 설마 다뚜러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성공한 건가?
0: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1: 그래? 색깔만 봐도 딱 아니네. 아니야. 나 기발함을 뛰어넘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그럼요.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1: 잠깐만. 저건 뭔가?
0: 별거 아닙니다.
1: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야?
0: 아니, 별거 아닙니다.
1: 봐봐.
0: 아니, 볼 이유가 없는 게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1: 내가 볼게, 내가 확인할게.
0: 아니, 내가 보실 필요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1: 내가 확인해 볼게, 나와봐.
0: 별거 아니라서 확인하실 필요가. 아니.
1: 어? 아, 맞다. 아, 근데 핸드폰. 아, 나 이거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어, 엄마, 나 이제 퇴근해요. 어, 나 힘들었어요. 이거 돈까지 끼워주세요.
0: 길 뻔했네. 기발함, 이제 다시는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다.

0: 아, 맞다. 준아가 가짜 망치 챙겼어?
1: 응? 아니.
0: 그래? 그럼 어디 갔지? 여기 뒀던 것 같은데? 소파 제일 떨어졌나? 응? 안 보이는데?
2: 응?
0: 어디 갔지?
2: 응?
1: 아, 정신사나. 가만히 좀 있어.
0: 아니, 이상하잖아. 어디 갔지?
1: 왜 저래, 진짜. 응. 한번개 이거 봐, 이거.
0: 아, 뭐?
3: 한 공원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이 SNS를 통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놀이꾼들 사이에서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라 불리며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작가의 인터뷰입니다.
4: 하늘을 찍으려고 카메라 들고 몇 컷 찍고 있는데 뭐가 휙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아, 전 순간적으로 새인 줄 알고 셔터를 눌렀죠. 근데 확대해서 보니까 망토 입고 나는 사람 같더라고요. 아, 보세요. 망토의 요 마크 꼭 번개 같죠?
3: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에 대하여 외계인이다, 합성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데
1: 너 맞지?
3: 빠르게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0: 그런 것 같아. 나도 모르고 찍혔나 봐. 어떡해. 누나, 나 찍혔나 봐.
1: 아니야. 얼굴 안 찍혔으니까 아무도 너인지 몰라.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 너가 번개망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0: 그럼 나 어떻게 되나?
1: 그러니까 이제 절대 망토 입고 날지 마. 너 이거 들키면 안 되니까.
0: 응, 알겠어. 절대.

0: 응?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이 뭐야?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사람이 망토를 입고 난다고? 참네.
1: 이러다 조용해져야 할 텐데.
2: 뭐야 이 망토? 이 마크 분명 하늘의 컴퓨터에서 봤던 망토랑 똑같은 거. 하늘이가 갖고 있는 망토가 하늘을 나는 망토라고? 말도 안 돼. 설마 하늘에 너 정체가 뭐야? 일단 확인해보자.

0: 당신 망토 갖고 있지?
1: 반응하네.
0: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당신이지?
1: 맞구나.

0: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야? 전화번호도 없이. 누군가 망토를 알고 있는 게 분명해. 번개야. 아무래도 누군가가 망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건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우선 지금부터 모르는 사람들 다 조심해. 다혜랑 세안이도 조심시키고.
1: 응, 알았어.
2: 하늘의 동생하고 친구들도 망토에 대해 알고 있군. 근데 그렇다고 묻는다고 순순히 말해주진 않을 거고.

0: 누나가 조심하라고 했어. 도대체 누가 망토에 대해 알고 있는 거지?
1: 그러게.
0: 아, 도대체 누굴까? 안 그래도 뉴스에 망토가 나와서 걱정인데. 뉴스에 나오고 혹시나 싶어서 여기 번개해결단 방에 들어가 봤거든.
2: 하늘나는 번개망토가 나타났어. 우리 도와준 것도 번개망토잖아.
3: 우리 같은 사람일까?
2: 우리 친구 번개망토 진짜 하늘에 나는 영웅이면 좋겠다.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진짜 좋겠다. 다들 번개가 하늘을 나는 망토였음 하고 바라네.
4: 번개가 진짜 영웅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
5: 그러게. 다들 좋아하네.
0: 근데 이렇게 계속 소문이 퍼지면 안 돼.
6: 그건 그래.
0: 이렇게 소문이 계속 퍼졌다가는 어쩌면 요즘에 저지 누군가가
7: 반번개 네가 뉴스에 나온 하늘을 나는 번개망토 맞지?
0: 아닌데요?
7: 아니긴. 너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다. 요원, 이 아이를 데려가자.
8: 네?
0: 안 돼! 왜 이러세요? 안 돼!

0: 얘들아! 아니,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1: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0: 아니, 이 할미 스카프가 바람에 휙 날아가 버려서 저기 저 높은 나무에 걸려 버렸어.
2: 그럼
0: 어? 왜? 도와줄게?
2: 공원 관리하는 분께 도와달라고 할게요.
0: 아유, 그런 건 아무나 못해. 어? 뭐라도 가지고 휙 올라갔다 오든 해야지. 뭐라도 갖고 가서 휙 하고 올라갔다 와야지.

0: 제가 119에 연락해드릴게요.
1: 어? 119? 아, 됐어, 됐어. 그럴 거면 내가 했지. 안 도와줄 거면 관둬, 관둬. 됐어.
0: 왜 저렇게 화를 내시냐? 그렇긴 해도 당분간은 조심해야지.
2: 맞아. 나 이따가 또 들키면 안 되니까. 응? 잠깐만.
3: 누나가 빨리 오래. 가자, 가자.
2: 그래.
0: 당신 망토 갖고 있지?
2: 하늘에 나는 번개 망토. 당신이지?
4: 번호도 없이 이런 문자가 왔어.
2: 도대체 누가 보낸 거지? 어? 설마 이번에도 꿈잡이가 누군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요?
4: 어쩌면 그럴지도. 사실 우리가 잡은 꿈잡이도 없어졌어.
2: 네?
5: 어?
4: 문자를 보낸 자가 꿈잡이도 가져간 것 같아.
2: 어떡해.
3: 아, 맞다. 가짜 망치도 없어졌잖아. 누나, 내가 집에 아무리 지져봐도 없어. 아무래도 가짜 망치도 누가 가져간 것 같아. 그것도 그 사람일까?
4: 설마 우리 집에까지?

0: 감히 이딴 가짜방처럼 날 속여? 분명 하늘에 나는 진짜 망토가 있는데 이것도 분명 비슷한 방법으로 얻었을 거야. 그게 뭔지만 알아내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걸
1: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지.
0: 아, 뭐야?
1: 꿈잡이를 보낸 자다.
0: 어? 꿈잡이? 이 박쥐가 꿈잡이야?
1: 그래, 날 믿어라. 자,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0: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세상에 나 같은 인재를 알아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마음껏 자랑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깜놀상 받았다 우쭐대는 기발한 박사도!

0: 천재라고 우스든 한우라도 둘 다 내 앞에서 잘난 체하지 못하게.
1: 좋다. 나를 도와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지.
0: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지?
1: 번개의 꿈을 좌절시켜라.
0: 번개? 한우의 동생 한 번개?
1: 그래. 번개의 꿈을 좌절시켜라.
0: 번개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8: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2: 마데카 솔메이트
13: 칠성. 얼굴엔
14: 순한 킬킬.
15: 중물엔
16: 순하게 지켜줄게.
1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8: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20: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1: 매일매일 락토핏.
1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여기서 꺼내줘. 난 이제 캐치돼도 괜찮아, 빙글.
1: 조용히 해. 네가 캐치되면 제니가 곤란해져 다해.
2: 남은 상자는 이게 다야. 이 중에 틀림없이 그게 들어있겠지?
1: 거기서!
3: 잔잔잔잔아! 약속 걸렸다고 솔지! 빙글빙을 풀어줬구래!
1: 놓칠 수 없지. 플로라 하트로 변신해서 추격하자.

0: 훔칠 순 없지. 마지막 열쇠 티니핑을 너희에게 넘겨줄 순 없다, 다해!
1: 다해핑! 왜 자꾸 우리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쭈!
0: 다 제니를 위해서야! 제니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 다해!

0: 드디어 마지막 하나.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혹시 처음부터 그건 없었던 게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 안에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라고.
1: 제니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내가 용서 안 해. 다해!
2: 우린 제니의 행복을 방해한 적 없다고.
3: 나의 삥! 이런 식으로는 모두 불행해질 뿐이야.

어째서? 난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없는 운명이야? 어째서? 왜? 운명 따위, 운명 따위.

신이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 뭐든지 다해! 이런 마음에 네가 알 리가 없지! 다해! 조금만... 조금만 더... 행복은 남의 방해에서 얻는 게 아니었지! 시끄러워! 네가 뭘 한다고 다해! 나도 로미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로미를 위하는 내 마음을 제니를 위하는 네 마음을 갖고 뛰지 않았죠! 빙글빙에게 빨리 가봐야 했죠! 이번에야말로 미안해. 속도가 너무 빨라, 솔직히. 저걸 어떻게 멈추지도 않아. 절대 못 봐.

0: 기분 합동행. 마침내 내 손으로 운명을 거머쥐었어.
1: 녀석이 결국 레이븐 하트윙을 찾아낸 건가? 상자에서 나가기 전에 부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0: 이런, 뭐야, 다 똑같이 생겼어.

0: 빌딩 캣!
1: 친구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뻐, 빙글! 해냈어!
0: 드디어 15, 10살 티니핑을
1: 전부 다 캐치했어!
0: 달빛, 드디어 그걸 손에 넣었어. 이제 로미는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 돌아와.
1: 제니!

0: 정기?
1: 제니한테서 로미로 소유권이 넘어온 거야, 쥬! 이제 상자를 열 수 있게 됐어, 쥬!
2: 이거 봐! 너희 덕분에 마스터 키를 얻었어! 상자야! 이제 드디어 상자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
0: 정말 고마워!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니 꿈만 같아!
1: 행운핑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나나?
2: 저런 상자 속에 있는 걸 보면 분명 못생겼을 거야, 솔직히!
1: 혹시 실제 모습도 상자인 거 아냐, 꿀에?
2: 자, 그럼 열어보자.

0: 아니, 해븐핑, 너 정말 아름답다.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를 탈바꿈한 것 같아.
1: 로미,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너라면 틀림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멋진 행운이 로미를 지켜주기를.

0: 안 돼. 분명 여기에 뒀는데. 설마 로미가 열쇠 티니핀을 모두 캐치한 거야? 얼마나 더 나를 방해해야겠어. 로미, 기다려. 너한테서 반드시 마스터키를 다시 뺏어올 테니까.
1: 티니핀 패션쇼.
2: 위대한 신생 음식님, 그동안의 무례를 용서하세요. 감사.
3: 저도요, 솔지. 용서해주세요, 솔지.
4: 괜찮아. 그냥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구로 대해주면 돼.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로미 공주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열쇠 티니핑들을 모두 캐치해내셨군요.
1: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5: 티니핑이 모두 캐치되면 저한테도 알람이 오도록 해뒀거든요.
1: 아참, 마스터키도 얻었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5: 오, 그래. 잘 지냈니? 봉인이 풀려서 천만다행이구나.

0: 루미 공주님을 만난 건 행운이었어요.
1: 둘이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2: 아무튼 마스터키의 행운 핀까지 있으니 미스틱 마을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해준 덕분이기도 하지. 모두 아주 잘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당장 마을로 들어갈 순 없단다. 어떻게 된 건지 북쪽의 네모 산길을 걸어가는 길이 사라져버렸거든. 저도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지요.
3: 집에 가고 싶은데 봉자.
0: 걱정 마. 우리가 문을 만들면 돼. 마스터키의 힘으로 열쇠들을 이어서 미스틱 마을로 가는 비밀의 문을 만들 수 있거든. 행운의 힘이야.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해라. 지금이야 로미. 어서 마스터키를 여기 꽂아. 마스터키어, 열쇠 티니핑들의 열쇠를 하나로 모아라.
3: 아직 카트로즈 컬렉션을 다 만들지 못했는데. 패션
4: 컬렉션?
3: 여기서 공부한 패션 아이디어들로 옷을 만들고 있었거든. 패션 거의 다 됐는데.
0: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거야. 마법의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
4: 그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1: 뭐 같이 하면 금방이니까 솔지.
5: 나도 할래. 모델로 딱이지 달라.
4: 그럼 다 같이 패션쇼를 하는 건 어때쥬?
0: 그거 좋다. 그럼 이곳에서의 생활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데?
4: 좋아. 화려한 파티 파티는 나도 맡겨. 파티
6: 무대도 튼튼하게 만들어야겠군. 고쳐.
7: 패션쇼에 음악이 빠질 순 없지.
8: 맛있는 음식도 냠냠.
9: 예쁜 헤어스타일이 막 떠올라 꾸며.
4: 그래,
6: 다 같이 멋진 패션쇼를 만들어보자.
5: 좋아.

아.

0: 뭔가 엄청난 힘이 보호하고 있어. 그 방법밖에 없겠군.
1: 그럼 다들 잘 놀다가.
2: 네, 언니. 걱정 마세요.
3: 어, 곧 있으면 시작인데.
0: 어?
2: 러비!
3: 조아핑, 방글핑, 비로핑. 이게 얼마만이야.
2: 다들 어서 와.
4: 초대해줘서 고마워, 좋아.
2: 보고 싶었어, 방글.
5: 반가워, 비더. 이거 다른 친구들이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비더. 정말 기대된다, 비더.
2: 패션쇼 끝나면 우리 옷도 만들어주겠지, 방글?
6: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열쇠 티니핑 패션쇼 타임!

0: 정말 성공적인 수였어. 얘들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1: 맞아, 패션쇼도 최고였어.
0: 그치, 오늘 다들 진짜 멋졌어.
2: 롱이다.
0: 뭐야?
3: 드디어 열쇠가 완성됐어.
0: 이런 건 처음만 같죠.
3: 멋지다, 솔지.
1: 이제 마스터키를 돌려서 문을 열면 돼.
0: 알겠어. 그럼 마을을 되돌리러 가볼까?

0: 열쇠들이 왜 다시 돌아오지 않지?
1: 예! 빨리빨리 가자, 빨리!
0: 제니!
2: 레이븐 하트윙, 모든 걸 레이븐 큐브 속으로!
1: 네가 어떻게 여기에?
2: 놀랄 것 없어. 빼앗긴 내 걸 찾으러 온 것뿐이니까.
1: 제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줘.
2: 너랑 할 얘기 없어. 아, 저기 있군.
1: 그건 네게 아니야, 제니!
2: 소용없어. 제니, 어서 변신하자.
1: 응? 뭐라고?

0: 미스틱 파워의 프린세스 라비린스!
1: 그걸 그렇게 사용할 줄은...
0: 드디어 전설의 힘을 얻었어. 내가 진정한 프린세스야!

0: 네 그 작은 행운도 내 거야. 자, 이번엔 누구의 핫주행이 더 강한지 한번 볼까?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6: 예썰 치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넘버블럭스 친구들
10: 모여라.
9: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0: 20까지 확실해.
11: 우리 같이 놀자.
9: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9: 변신
12: 우리 모두 8.
9: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9: 넘버블럭스 가배가족.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난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자, 뭐든지 가지고 돌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와, 뭐든지 뮤직 박스. 오늘 박스는 뭘까?
1: 글쎄요.
0: 자, 외쳐볼까? 하나, 둘, 셋. 박스는! 띵동! 어, 왜 박스가 없어요?
1: 어?
0: 이거라고? 아, 이거? 아, 오케이. 빠이빠이.
1: 빠이빠이.
0: 자, 뭐가 되게 굉장히 크다, 어? 우리가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에이쉐이키, 에이쉐이키. 궁금할 땐 해는 너.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뭐? 뭐지?
1: 바이올린 같은데?
0: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이 안에 들어있다고?
1: 바이올린? 어? 글쎄. 요즘 어?
0: 자, 한번 이거 한번 봐볼까?
1: 네.
0: 자, 두구두구 해야지.
2: 아니요, 나는 바이올린 요정 댄이에요.
0: 우와!
1: 대박.
0: 근데 이 바이올린,
3: 네.
0: 이 스토리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나는 거예요?
2: 아, 이 줄을 그으면 이 박스 안에서 소리가 이렇게다가 퍼지는 거예요. 딱 이렇게.
0: 우와.
1: 우와.
0: 우와, 그 소리가 촤악 하고,
2: 맞아요.
1: 우와, 우와.
0: 우와, 또 보여주세요, 또.
2: 네. 그러면 지금 노래 부른 것 같이,
0: 네.
2: 이런 것도 있지만,
0: 요정님 진짜 소리가 딱딱 끊어지는 것 같아. 딱딱딱딱 끊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저를 따라서 계속 뛰네요. 왜 뛰어요?

0: 너무 신나서요. 너무 신나서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저도 신나요.
0: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줘도 될까요?
1: 오, 예.
0: 사실 네. 이 손가락을 써서 아까 지우님이 말한 그 줄을 튕기면 이런 소리가 나요.
2: 엄마.
3: 엄마.
2: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1: 진짜 신기하다.
2: 파티 타임이죠.
1: 이야, 파티 타임. 와,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0: 아, 또? 그러면 이 줄을 하나 하는 것보다 동시에 줄을 할 수 있어요.
1: 동시에요? 그러면 줄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개지, 우리가. 네 개인데 동시에 줄이라면 하나, 둘, 두 개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 가운데도 동시에 할 수 있고 네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요?
0: 네.
1: 오, 신기하다. 그치?
3: 여기가 지금 하늘, 점핑하고 있는 거.
1: 어,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서. 보여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0: 사실 오늘 위해서 네.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딱 이렇게 가요.

0: 길을 다.
1: 근데 나 훈이 삼촌은 갑자기 몸이 이렇게 계속 움직여. 어? 야, 이게 뭐지? 어?
2: 아, 그러면. 네. 우리 게임할까요?
1: 무슨 게임이요?
0: 게임?
2: 제가 연주를 할 테니까, 우리 동물 상상해봐요.
1: 동물이요?
2: 동물?
1: 저희는 진짜 동물이란 건 진짜 자신 있습니다.
2: 오케이.
1: 요정님이 어떤 연주를 하시든 간에 저희는 동물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치, 얘들아?
0: 네.
2: 어. 첫 번째.
0: 얼룩말?
1: 어. 얼룩말? 아, 그러니까 결이 있는, 한 번만 다시 한 번 들어. 네. 얼룩말일 것.
3: 뭔가.
0: 전화! 토끼?
2: 오! 정답! 와우! 저는 깡충깡충 뛰는 토끼를 상상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0: 토끼!
2: 네!
0: 토끼!
2: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동물일까요?
1: 아, 두 번째!
0: 정답!
1: 어, 뭐?
0: 호랑이?
1: 호랑이
0: 맞는 것 같아.
4: 호랑이다, 호랑이다.
2: 호랑이도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건 살짝 달라요. 잠시만요.
0: 유식동물인데, 정답. 뱀.
2: 우와, 제가 생각한 거 딱 지금 방금 말했어요. 제가 뱀 생각하면서 이걸 연주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동물을 상상하고 있을까요?
0: 소?
2: 오, 소!
0: 정답! 거북이?
1: 어?
2: 어?
1: 소하고 거북이?
0: 소하고 거북이?
1: 아니, 요정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연주를 하신 거예요?
2: 느릿해서 저는 거북이 생각하면서 연주를
0: 했어요. 맞췄다! 내가 맞췄다! 우리 둘이 맞췄어. 너가 거북이하고 느리니까 나도 거북이처럼 생각해.
1: 신났어.
0: 두 번째로 이겼다.
1: 이야.
2: 마지막 게임!
1: 마지막
0: 게임? 두 번. 진짜 치타 같은데?
2: 제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멍!
0: 강아지!
2: 맞아요! 제가 멍멍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연주합니다.
1: 아, 근데 힌트를 너무 쉽게 줘요.
2: 아, 그래요?
1: 아! 요정님, 저한테 아주 재미난 생각이 났어요.
2: 네.
1: 요정님이 연주해 주시면 우리가 동물로 변신해 볼게요. 그 아까 했던 뱀을 해보는 건데요. 뱀이 처음엔 뱀처럼 레레레레레 가다가 조금 다른 뱀으로 연주해 주세요.
2: 오케이.
1: 아니, 가능하시냐?
2: 좋아요.
1: 아니, 가능하시냐고.
2: 가능합니다.
1: 아우, 진짜 다 하시네.
0: 아니,
1: 자, 우리 아까 그 뱀처럼 가다가

0: 갑자기 뱀이 자꾸 찌그러지는 것 같아요. 음악이 계속
1: 소심한데요.
0: 그치?
1: 소심한데.
0: 아! 자, 이번에는 뭐 해보고 싶어?
2: 거북이.
1: 거북이. 좋아요.
0: 거북이.
2: 거북이.

0: 근데 좀 달라졌어요. 그 거북이가 뭐지? 이렇게 아주 느리느리 가다가 조금 뭐 그.
1: 아, 바다에 들어가 봐요. 바다에 들어갔다. 바다에 들어갔다.
0: 우와, 정말 근데 정말 뭐든지 표현하는 바이올린이네요.
2: 네, 맞아요.
0: 야, 아니 이제 우리의 이 상상을 다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저희 그냥 보내드리기 뭐하니까.
2: 네.
0: 저희를 위해서 공연 박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2: 네, 그럼 우리는 공연 박스로 가요.
0: 우와!
1: 어디 갔어?
0: 어디 갔어?
1: 어디 갔어? 여자네.
0: 아니.
1: 여자!

0: 뭐든지 가지고 돌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바!
1: 뮤직 바!
2: 어? 박스맨! 박스맨이다!
1: 박스맨이다! 박스맨!
2: 참 뵙겠습니다. 제가

0: 잠깐만 봐, 허리. 어떻게. 아, 박수미. 잠깐만. 내가 안마해줄게. 자. 괜찮아? 이거는 내가 들게요.
1: 하나,
0: 셋. 아, 이거 무겁지 않은 것 같은데. 박스맨이 안마해주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자,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같이 들어요. 자,
1: 하나, 둘, 셋.
0: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내 허리를.
2: 나도 지금 무겁긴 하다.
0: 얘들아, 우리 안마주면 줘. 시원하다. 다 난 것 같아. 자, 우리 이거 같이 들자. 정말 무겁나 봐. 자, 하나, 둘. 박스맨, 앞 안 보이는데 조심해요. 박스맨, 빠빠이. 박스맨 진짜 귀엽다. 얘들 앉아.
2: 원래부터 귀여웠어요.
0: 너무 귀여워. 자, 오늘의 박스엔 뭐가 들었을까? 어? 궁금할 땐 흔들어봐. 뮤직 박스, 뮤직 박스.
2: 이거 물고기 들은 거 아니겠지?
3: 전 피아노 소리 같아요.
0: 그래? 나는 뭐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통통통통. 통통통통.
2: 비눗방울 소리 아닌가?
0: 비눗방울?
2: 응.
0: 오늘은 바로
2: 뭐지?
0: 토닥토닥 안마해요. 내가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 자, 니네들 어떻게 해야 돼? 두구두구두구 더 힘차게 자, 과연 뭐가 들었을까?
2: 우와!
0: 짜잔!
4: 인형이다! 인형이에요!
2: 인형 주세요.
0: 인형인데? 자,
2: 인형
0: 인형이다. 예쁜 인형인데? 인형 놀이 하라는 보다.
5: 안녕. 안녕. 반가워.
2: 네.
5: 나는 니네들이 보듯이 쌍둥이야. 쌍둥이 삐약이라고 그래. 쌍둥이 삐약이. 니네들 뭐니?
2: 우리는 쌍둥이 곰이야.
5: 쌍둥이 곰, 너는?
6: 쌍둥이 토끼야.
5: 쌍둥이 토끼. 근데 나 배고파. 배고파. 뭐가 먹고 싶어.
2: 이거 안마기네. 안마 똑같다.
0: 우와, 잠깐만. 우와, 이거 되게 시원하다.
2: 좋다.
0: 이거 진짜 안마하면 딱 좋겠는데?
4: 안마는 거. 안마 그거네. 안마네.
0: 내가 목 디스크가 있어. 아닙니다.
4: 우리 엄마 목 디스크 있는데.
0: 진짜?
4: 네, 우리 엄마 목 디스크 있어요.
0: 진짜 힘드시겠다. 목을 많이 이렇게 하시지? 네. 그지? 너무 시원하다. 근데 얘네들 그러면은 안마해 본 적 있어?
2: 나는 안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안마를 해준 적이 있어.
0: 그러니까 안마를 해준, 누구한테 안마를 해줬어?
2: 가족.
0: 와, 진짜? 그러면 안마 누구한테 해드리고 싶어?
2: 저요?
6: 글쎄요.
0: 니네들은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은 이 후니아찌를 안마해 주는 거 어때? 후니아찌. 자, 안마해 주세요. 시원해. 어깨 찾아봐요. 어깨. 팔. 시원하다.
4: 시원하다.
0: 시원하다. 시원하다. 자, 이번엔 이 후니아찌가 안마해 줄게요. 앉아보세요. 후니아찌는 이렇게 안마한다? 리듬에 맞춰 안마하면 훨씬 더 재밌어. 자, 봐봐. 도닥도닥. 지우 씨도 한번 해볼까? 시작! 도닥.

0: 오늘따라 코끼리 아저씨가 힘들어 보이네요.
1: 아, 힘이 빠지네.
0: 코끼리 아저씨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2: 우리랑 놀아주시느라 병나셨나봐. 우리가 안마해드리자.
0: 병아리는 부리로 콕콕 두드리는 걸 좋아해. 아기 곰은 손으로 어깨 누르는 걸 좋아해. 토끼는 세게 두드리는 걸 좋아해. 그랬더니 코끼리 아저씨가 다시 우뚝 일어났어요.
1: 친구들이 안마를 해주니 힘이 나는걸? 자, 이제 괜찮단다. 어서 놀러오렴.
0: 코끼리 아저씨는 더욱 힘차게 놀아주었어요.

0: 우와, 다행이다. 우리 동물 친구들 정말 재미있게 안마를 하네. 자, 우리 동물 친구들처럼 우리 안마놀이 한번 해보자. 응? 자, 병아리는 부리로 해봐.
1: 도닥도닥구구
0: 아기 곰은 손으로 토끼는 두 발로 자 신나게
1: 도닥도닥구
0: 우와 너무 시원해 여러분들 시원하죠?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클릭서 클릭서 얼마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들 가죠.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얼굴엔
10: 순하게
8: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9: 옛설 칫설 마데카
12: 솔.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13: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12: 출발.
13: 돼버리고 도망간다.
12: 3위 쫓아가야지.
13: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얼굴엔
7: 순한 킹킹.
5: 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시간 도둑과 황금 시간 딱지.
1: 누구의 시간을 훔쳐볼까나.
2: 아 귀찮아. 아 귀찮게 뭐하러 찾아요.
3: 이따가 찾아요. 이따가.
1: 귀찮니? 네가 귀찮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2: 귀찮아하죠.
1: 게으름이. 네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사람들이
3: 게을러지지요.
1: 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게을러져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 시간을 훔치는 게 바로 나. 시간 도둑의 일이잖아. 자, 어디 귀찮이처럼 귀찮아하고 게으름이처럼 게으른 친구 어디 없나?
2: 오빠가 귀찮다고 해.
0: 귀찮아요. 안 먹을래요.
4: 아유 귀찮다고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3: 응?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이따가요.
4: 이따가는 식어서 맛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응?
5: 누나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0: 그러던가.
4: 호떡이는 그만 먹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지 말고 한 입만 먹자.
2: 귀찮다고 해.
3: 이따가 먹는다고 해.
0: 귀찮아요. 이따가 먹을게요.
4: 아휴, 우리 호빵이가 밥을 안 먹어서 큰일이네. 어쩐다.
5: 아우 목말라. 물 좀 먹어야겠다. 귀신! 귀신이다! 귀신!
0: 귀신!
5: 귀신! 어디? 어디? 어디? 귀신! 어디? 귀신! 누나, 누나야?
0: 어?
5: 아,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근데 또 안 자고 왜 나왔어?
5: 응? 나 물 마시려고. 근데 누나는 왜 여기 있어?
0: 어? 나는 잠이 안 와서.
5: 이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뭔가 수상한데. 혹시 누나 게임하는 거 아니야?
0: 아니거든.
5: 아 깜짝이야. 아니면 아니지. 왜 소리를 질러. 잠 다 깰 뻔했잖아. 난 다시 자러 간다.
0: 어 잘 자.
5: 잘 자.
0: 오, 들킬 뻔했네. 내가 잠 안 자고 게임하는 건 어떻게 알았지.
5: 누나 줄넘기 하자.
0: 괜찮아. 안 할래.
5: 그러지 말고 줄넘기 하자.
0: 싫어. 안 한다고.
1: 어? 찾았다.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운동 안 하는 호빵이. 좋아. 호빵이의 황금 시간을 훔쳐야지.
2: 아우 귀찮게.
3: 아우 이따 하지.
1: 호빵이한테서 황금 시간 딱지를 훔쳐오면 되는데. 황금 시간 딱지야? 어디에 있느냐?

0: 깜빡여라.
1: 굴렁기는 그냥 넣어놔야겠다. 으쨔.
2: 황금 시간.
1: 눈부셔. 어디다? 이 딱지 뭐야?
3: 이건 황금 시간 딱지야.
1: 황금 시간 딱지? 황금 시간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3: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겠어.
4: 어? 이리 내놔.
0: 너의 황금 시간은
5: 내가 훔쳐간다.
1: 안 돼! 오! 아! 어! 누나가 사라졌다!
6: 아, 이런! 호빵이랑 같이 와버렸잖아.
3: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6: 아저씨, 난 시간을 훔치는
0: 시간 도둑님이시다.
6: 자, 이 황금 시간 딱지로 저 문을 열고.
3: 어? 사춘기?
6: 그래, 저 문을 열면 사춘기가 시작될 거야.
3: 사춘기가 뭐예요?
6: 사춘기는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시기야. 근데 사춘기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기성장도 멈추게 될 거야.
3: 네? 지금 크지 않으면 이대로 어른이 되는 건가요?
6: 빙고.
3: 빙고.
6: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 지금이 키 크기 위한 황금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데 호빵이 넌 키 크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더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운동도 안 하고.
3: 나 지금 안 크면 어떡해. 아저씨, 그 황금 시간 딱지 주세요.
6: 노노노노노노. 어머, 내가 저 사춘기 문에 도착하기 전에 네가 키 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를까? 그럼 난 이만 간다.
3: 이대로 멈추게 될 순 없어.
7: 호빵아, 어서 뛰어.
3: 뛰라고요? 네. 근데 누구세요?
8: 우리가 궁금하면 뛰어서
9: 성장판을 찾아와.
3: 성장판이 어디 있더라. 아, 알았다. 팔과 다리뼈 끝부분에 있는 곳이잖아. 뼈세포들이 자라는 곳. 성장판을 찾아가보자. 시간 도둑이 저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여기인가? 저기요, 혹시 여기가 성장판 맞나요?
8: 호빵아, 드디어 왔구나. 올 줄 알았어.
9: 역시 호빵이야.
3: 어? 아까 그 목소리다. 근데 누구세요?
8: 아, 우리를 소개하려면 그분이 오셔야 해. 성장 호르몬 감독님!
10: 네, 네. 성장 호르몬 감독, 여기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무대는 준비됐습니까?
1: 아, 예, 예. 조명 스탠바이! 네. 예, 조명 준비됐습니다.
10: 좋아요. 그럼 신나는 무대를 부탁드릴게요. 자, 스탠바이!

0: 연골 세포들이 성장판 무대에서 계속해서 뛸 수 있게 해줘.
1: 네? 그냥 계속 뛰면 되잖아요.
2: 우린 너 없인 못 뛰어. 호빵이 네가 뛰어야 우리도 뛸 수 있거든.

0: 잠깐! 아, 대체 무슨 일이지? 이 성장판 무대가 위험하군요. 그럼 오늘 공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전 이만.
1: 들어가시죠, 성장호르몬 감독님! 아,
2: 형님! 조명 다 꺼주세요! 네.
1: 아, 예, 예, 그, 연골 셰프님들도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예. 네.
3: 성장판 무대가 줄어들었어!
4: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5: 아무래도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양이야.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을 열면 성장판의 무대는 사라질 거야.
6: 그럼 우린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어.
4: 그럼 저는...
5: 안 커! 아니, 못 커!
4: 안 돼요! 제가 연골세포님들이 계속 뛰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2: 연골세포님들이 다시 뛰려면 성장판 무대를 밝혀야 합니다.
1: 아,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골라보세요. 점프샷! 농구는 어떠세요?
4: 네? 농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2: 아, 그렇다면! 축구는
1: 어떠세요?
4: 축구도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2: 자, 그렇다면!
1: 달리기는 어떠세요?
4: 아, 달리기! 또 좋지만 다른 운동은 없나요?
1: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5: 그럼
7: 이건 어때요?
4: 오! 우와! 줄넘기네요!
5: 우릴 위해 줄넘기 대장이 되어주겠니? 줄넘기 대장이 되면 성장판의 무대는 자극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될 거야.
6: 그럼 우린 뛸 수 있다구. 키도 키울 수 있어.
4: 줄넘기라면 자신 있어요.
2: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졌어.
1: 성장호르몬 감독님.
0: 무대는 준비됐고. 자, 연골세포님들도 준비되셨죠? 호빵이는 멈추지 말고 계속 줄넘기를 하세요.

0: 키를 키워요. 조금만 더 가면 사춘기 문이다. 문인데 왜 갑자기 늙어졌지?
1: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2: 오, 우와, 황금 시간 딱지가 돌아왔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칠 뻔했던 거야? 나 앞으로는 줄넘기, 축구, 농구, 달리기 뭐든지 할 거야.
3: 바람 누구야?
4: 시간 도둑님,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귀찮아하던 호빵이가 갑자기 줄넘기를 하던데요.
1: 왜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하고 그래? 그것도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아, 그래서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진 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4: 어떡해요?
1: 이렇게?
4: 오! 귀찮지만.
1: 응?
4: 작전 개시!
2: 키를 위한 황금 시간!
1: 호빵이 키가 크는 황금 시간을 훔칠 수 있었는데.

0: 호빵이는 운동하는 거 참 귀찮아 했는데. 그래서 그 줄넘기도 축구도 농구도 달리기도 그 다 귀찮아 했는데.
1: 어? 근데 하는데?
0: 응?
1: 줄넘기?
2: 뭐야?
3: 또?
0: 어? 누나가 줄넘기를 하네? 웬일이야?
4: 웬일은 나 줄넘기 좋아하거든. 그리고 사춘기가 오기 전에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호떡이 너도 얼른 줄넘기에 저기 있잖아.
0: 어? 어 알았어. 어.
4: 자 같이 뛰는 거야. 어? 시작.
5: 저 황금 시간 딱지를 뺏어와야
2: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도 뺏을 수 있는데.
1: 아유 고민하지 마세요.
0: 귀찮지만 우리가 다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2: 고
0: 어? 성장판 무대 전구가 왜 이렇게 깜빡거리니?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성장판 무대가 이상합니다!
6: 뭐야? 컷! 컷! NG! NG!
7: 하... 혹시 호빵이가 키 크고 싶다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3: 아, 힘들어.
0: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7: 역시 내 예상이 맞는 것 같은데.
0: 아, 누나, 나 배고파. 밥은 언제 먹어? 밥? 귀찮잖아, 먹지 마.
1: 이따 먹어.
4: 밥? 먹기 귀찮은데 이따 먹을래.
0: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건데? 왜 밥 먹기가 귀찮은 거냐고. 왜?
8: 황금 시간.
4: 어? 왜 또 황금 시간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나 키 크려고 줄넘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다시 가봐야겠어.
7: 연골세포님들이 쓰러지면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나도 필요 없잖아. 그럼 난 이만.
0: 어? 성장 호르몬 감독님!
4: 어? 어? 연골세포님들 왜 이러고 계세요? 저 계속 줄넘기 했는데 공연 안 해요?
9: 혹시 쉬지도 않고 줄넘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1: 에이 설마 아니지?
4: 네? 저 줄넘기만 했는데요.
0: 혹시 밥도 안 먹고
10: 줄넘기만 한 건 아니죠?
4: 네? 어, 밥은 귀찮아서 안 먹고 줄넘기만 했는데요.
0: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서 연골세포님들도 공연을 하죠.
10: 이러다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놓치는 건 아닌지.
0: 설마 또 시간 도둑이 훔쳐간 거다!
9: 황금 시간 딱지야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춘기 문을 열어서 문 뒤에 잠자고 있는
11: 남성 호르몬과
9: 여성 호르몬을 깨워버릴 거니까.
2: 나는 남성 호르몬이야.
12: 나는 여성 호르몬. 어?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나?
2: 눈이 다쳤는데? 에이, 아직 사춘기 아니야.
12: 그래? 그럼 더 자자.
5: 지방 먹고 힘내.
13: 오, 지방세포 나 응원하러 온 거야.
5: 뒤뚱 난 네가 빨리 사춘기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뚱. 빨리 성호르몬 만나고 싶뚱. 내가

0: 시원하게 뚝! 힘내라 뚝! 힘내라 뚝!
1: 오, 고마워 지방세포. 아, 잠깐. 성호르몬들도 지방세포의 응원을 받으면 더 빨리 깨어날 텐데?
0: 힘내라 뚝! 힘내라 뚝!
2: 성장판 무대가 더 작아졌어.
3: 시간 도둑이 사춘기 문 가까이 갔나 봐.
2: 곧 사춘기 문이 열리는 건가?
4: 우리가 공연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5: 이제 기성장 끝?
6: 안 돼요! 전 아직도 커야 한다고요! 연골세포님들 제가 가서 밥 먹을게요!
4: 하루 세 끼 편식하면 안 돼!
5: 골고루!
6: 네! 하루 세 끼 골고루!
7: 오빠가 너만 믿는다!
6: 운동도 열심히 하루 세 끼 골고루 먹을 거야.
3: 우와, 누나가 밥을 이렇게 잘 먹었나?
6: 호떡아, 너도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골고루 잘 먹어야 돼.
3: 먹는 거라면 문제 없어.

0: 황금 시간 딱지가 사라졌다. 호빵에 또 네가 가져간 거냐?
1: 밥도 열심히 먹뚱 뒤뚱 뒤뚱 살도 찌고 있뚱. 근데 지방만 먹는 게 아니야. 골고루 먹뚱.
0: 운동도 하고 밥도 골고루 먹는 거야? 그럼 피성장 황금 시간을 훔칠 수가 없잖아. 좋아. 그렇다면?
2: 진짜 맛있다.
3: 어? 황금 시간 딱지가 다시 돌아왔다. 오빠가 난 연골세포님한테 다시 가봐야겠어.
2: 또? 그래, 얼른 다녀와. 난 밥 먹고 있을게.
3: 응?
2: 누나는 밥 먹는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야 좋지.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4: 우와! 영양분이 쏟아진다!
5: 꿀꺽꿀꺽! 으라차차차!
2: 우와! 연골세포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어!
4: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약속한 대로 밥을 골고루 먹었구나.
3: 네, 그럼 이제 성장판 무대가 더 좁아지기 전에 공연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연을 시작.
6: 근데 공연을 시작할 수가 없어.
3: 네? 또 왜요?
7: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어.
3: 왜죠? 그럼 제가 가볼게요.
7: 아, 이쪽이야. 이쪽.
3: 빨리 좀 말해주시지.
8: 성장판 무대에 불이 다시 켜지고 연골세포님들이 일어나셨다고? 그럼 가서 공연을 시작해야지.
9: 문이 왜 안 열리지? 왜 안 열리는 거야?
0: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키 성장을 확실하게 방해할 스마트폰 왕자를 보냈다 이거야?
10: 성장 호르몬 감독, 나 스마트폰 왕자예요. 나야말로 시간 도둑 중에 시간 도둑이죠. 어두운 밤 번쩍번쩍 빛이 나는 내가 있는 한 성장 호르몬 감독은 절대 집 밖에 나올 수 없어요.
3: 눈부셔! 이게 나 스마트폰 왕자 때문이었어?
10: 기쁜이겠어요? 호빵이는 절대 클 수 없어요. 호빵아.
9: 호빵아, 내가 나갈 수 있게 문 좀 열어줘.
3: 네, 성장 호르몬 감독님.
10: 아니. 호빵이, 넌 나만 봐.

0: 아이가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렸어.
1: 어? 밤에 안 자고 스마트폰 왕자에게 빠져버리면 성장 호르몬 감독님은 영영 나올 수가 없다고.
2: 황금 시간 딱지다. 스마트폰 왕자가 해냈구나. 자, 그럼 다시 호빵이의 키를 위한 황금 시간을 훔쳐볼까?
0: 호빵아, 정신 차려. 너의 황금 같은 시간을 스마트폰 왕자에게 뺏길 거야.
1: 성장 호르몬 감독님이 얼른 나와야 한다고.
3: 키즈만큼은 어때? 호빵아, 넌 나만 봐. 폰만 봐, 폰만 봐.
4: 그래, 신나잖아. 폰 봐, 폰 봐.
0: 이걸 어쩌지? 스마트폰 왕자가 도파민까지 불렀어. 어, 이거 밤에 신이 나서 잠을 못 자겠는걸. 이거 야단났고.
1: 야단났어.
4: 호빵아, 이대로 키 크는 걸 포기할 거야? 시간 도둑한테 네 소중한 시간을 뺏기고 말 거냐고!
1: 호빵아, 시간이 없어!
5: 호빵아, 스마트폰 왕자한테서 떨어져! 키 크자, 제발!
6: 어? 어, 뭐야? 내가 스마트폰 왕자한테 빠져 있었던 거야? 저리 가! 가버려, 가버리라고!
3: 뭐야? 신나게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고?
1: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4: 오! 오! 오! 뭐야! 스마트폰 왕자 갔네? 아유, 그럼 신나지가 않잖아! 어, 그럼 나도 들어간다! 뿅!
0: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밤에 잠을 잘 자는 거야.
1: 어, 어서 가서 자. 어서.
6: 네. 키 클 수 있는 황금 시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황금 시간 최고 딱지다.
7: 얼른 불 끄고 자야지.
2: 문을 열 수 있었는데.
1: 호빵아, 기다려라. 네가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잘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으면 키가 클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뺏고 말 테니까.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구독!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꼬라꼬라 키가 작다면 기성차게 날뛸까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차게 날뛸까 키 당장 고민이 되면 기성차게 날뛸까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A toothbrush?
1: Draw something, Miss Pen.
0: Oh, what about that?

0: Sun.
1: Son. Daughter. Does he have a daughter?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뿅뿅! 포지텐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우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디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디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바디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공룡기차다.
1: 빈자리에 공룡을 곁에우자.
0: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0: 이번엔 내가 해볼게.
1: 패턴을 찾아보자. 분홍, 분홍, 연두, 연두.

0: 이번엔 내 차례.
1: 패턴을 찾아보자. 노랑, 노랑, 보라.

0: 해보라. 잘했어요.
1: 새 탄을 찾아보다 난 분홍.

0: 그림책 뽕뽕뽕.
1: 새를 먹는 불가사리 그레이트 북스. 먼 옛날 깊은 산속에 스님이 살았어. 하루는 스님이 밥을 먹다가 방바닥에 밥풀을 흘렸네.
2: 심심한데 이걸로 뭘 만들어볼까?
1: 스님은 밥풀로 조몰락조몰락 자그마한 짐승 모양을 빚었어. 생긴 게 코뿔소 같기도 하고 두꺼비 같기도 한 게 참 요상했지. 스님은 이것의 이름을 불가사리라 짓고 주문을 외웠어.
2: 수리수리 마수리, 불가사리야 깨어나라.
1: 그러자 불가사리가 꼬물꼬물 움직이더니 밥상으로 꾸물꾸물 기어오르는 거야. 그러더니 숟가락을 똑똑 끊어먹고 젓가락까지 오독오독 씹어먹네.
2: 쇠부채를 먹다니 신기한 놈일세.
1: 불가사리는 그날부터 절에 있는 쇠부치를 야금야금 먹어댔어. 어느새 불가사리는 강아지만큼 커졌어.
3: 철강 철강, 배고프다 배고파.
1: 불가사리는 더 먹을 게 없자 절 밖으로 뛰쳐나갔어. 어찌나 빠른지 붙잡을 새도 없었지. 불가사리는 쇠냄새를 맡고 대장간으로 쑥 들어갔어. 그러고는 닥치는 대로 쇠부치를 입안에 쓸어넣었지.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불가사리는 배가 차지 않았어.
4: 찰캉 찰캉, 배고프다 배고파.
1: 불가사리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대장간이란 대장간은 모조리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5: 야! 쇠를 먹는 괴물이 나타났다!
1: 사람들은 불가사리만 나타나면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지. 덩치가 집채만큼 커진 불가사리는 쿵쾅쿵쾅 달려가다 전쟁터에 이르렀어. 오랑캐들이 공격을 퍼붓고 있었지.
4: 킁킁, 쇠 냄새가 난다.
1: 불가사리는 오랑캐의 칼과 창을 몽땅 삼켰어. 날아오는 대포알까지 적적 받아먹었지.
4: 꽈드득 꽈드득, 맛있다 맛있어.
1: 불가사리가 무기를 죄다 먹어치우자 오랑캐들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바빴단다. 불가사리 덕분에 오랑캐가 물러나자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었어.
6: 나라를 구한 불가사리를 배불리 먹여라.
1: 궁궐 마당에 쇠부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불가사리는 그 많은 쇠부치를 한 입에 털어놓고는 다시 소리쳤단다.
4: 철공 철공, 배고프다 배고파.
1: 그러고는 쇠냄새를 따라 궁궐을 뛰쳐나갔지. 그때부터 불가사리는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 온 나라를 휘저으며 쇠란 쇠는 모조리 먹어대니 쇠부치가 남아나지 않았지.
3: 아이고, 호미도 낫도 없으니 농사를 어찌 짓나. 밥 지을 솥 하나 없으니 큰일이에요.
1: 온 백성이 불가사리를 원망했어. 임금님은 당장 불가사리를 잡아들이라고 했어. 수많은 병사가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어. 활과 창을 날리면 퉁퉁 튕겨나오고 쇠 그물을 던지면 뚝뚝 잘라먹었지.
4: 철컹 철컹, 배고프다 배고파.
1: 불가사리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임금님은 결국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
6: 불가사리를 없애면 큰 상을 내리겠다.
1: 마침 스님이 산에서 내려왔다가 방을 보게 되었어.
6: 아이고, 내가 만든 짐승이 무서운 괴물이 되었구나.
1: 스님은 당장 궁궐로 찾아갔지.
6: 불가사리는 쇠를 먹고 자랐으니 큰 불로 녹여 없애야 합니다.

0: 임금님은 스님 말대로 하기로 했어. 스님은 병사들에게 커다란 장작더미를 쌓게 했어. 그 위에 온갖 쇠붙이를 가득 올려놓고 불이 잘 붙도록 기름을 좌르륵 부었단다.
1: 쇠냄새가 난다! 쇠냄새!
0: 드디어 불가사리가 쿵쿵 땅을 울리며 나타났어. 불가사리는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더니 정신없이 쇠붙이를 먹기 시작했어.
2: 바로 지금이요!
0: 스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사들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불가사리는 괴로운 듯 소리를 질렀어. 불가사리는 입을 쩍 벌리며 불길을 활활 뿜어냈어. 그러고는 힘이 빠진 듯 꿈틀대더니 온몸이 쇳물처럼 녹아 뚝뚝 흘러내렸지. 마침내 불가사리는 완전히 녹아 스르르 땅속으로 스며들었어.
3: 불가사리가 죽었다!
0: 사람들은 부둥켜안고 기뻐했지. 이렇게 해서 쇠를 먹는 괴물은 사라져버렸단다. 불가사리가 사라지자 나라는 다시 평온해졌어. 그 뒤로 불가사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불가사리는 영영 사라지고 만 걸까?
4: 떡먹기 내기 그레이트 북스. 두꺼비랑 토끼가 맛난 떡을 만들고 있어. 팥고물 깔고 쌀가루 깔고 팥고물 깔고 쌀가루 깔고 떡시루에 켜켜이 앉혔지. 후후 불때서 한참 찌니까 뭉게뭉게 김이 오르더니 구수한 냄새가 났어.
5: 이야, 정말 맛나겠다.
4: 뜨끈뜨끈한 떡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꿀꺽 넘어갔어. 두꺼비랑 토끼가 떡을 입에 쏙 넣으려는데 글쎄, 등 뒤에서 어흥 소리가 나지 뭐야. 떡 냄새를 맡고 왔는지 커다란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어.
6: 얘들아, 너도 같이 먹자. 어흥!
4: 두꺼비랑 토끼는 호랑이가 얄미웠지만 번쩍이는 호랑이 발톱이 무서웠지.
5: 그래. 너도 같이 먹자꾸나.
4: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호랑이가 보니 떡이 얼마 안 되는 거야.
6: 저 떡을 혼자 다 먹을 방법이 없을까?
4: 욕심이 난 호랑이가 꾀를 냈어.
6: 우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형님이 떡을 다 먹기로 하자.
4: 두꺼비랑 토끼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번쩍이는 호랑이 이빨이 무서웠지.
5: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4: 호랑이 말대로 하기로 했어. 호랑이가 먼저 냉큼 나섰어.
6: 나는 이 선이 생기던 날에 태어났다. 어때?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
4: 그러자 토끼가 코를 찡긋찡긋하며 말을 받았어.
7: 그래? 이 산은 내가 흙을 날라 만든 건데. 그럼 내가 호랑이보다 형님 맞지?
4: 둘이 서로 나이 자랑을 하는데 두꺼비가 벼랑간 훌쩍훌쩍 우는 거야.
6: 아니, 두꺼봐, 갑자기 왜 우니?
4: 두꺼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
5: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래. 내 아들도 토끼랑 같이 이 산을 만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거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4: 능청스러운 두꺼비 말에 호랑이와 토끼는 할 말을 잃었어. 그리하여 두꺼비가 제일 나이 많은 형님이 되었으니 두꺼비 혼자 떡을 먹게 된 거야.
6: 아니야, 아니야. 내기를 다시 하자.
4: 마음이 급해진 호랑이가 손을 마구 저었어.
6: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던 동물이 떡을 먹기로 하자.

0: 토끼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 두꺼비도 마지못해 그러자 했지. 이번에도 호랑이가 먼저 나섰어.
1: 나는 저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다.
0: 토끼가 잽싸게 받아쳤어.
2: 나는 그 하늘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왔어.
0: 그러자 두꺼비가 말했어.
3: 나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서 제일 높은 나무 꼭대기에 갔다 왔지.
0: 두꺼비는 에헴 헛기침을 하며 떡시루를 끌어안았어. 호랑이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
1: 야야,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2: 그래 그래, 내기는 세 번 해야지.
0: 토끼도 팔짝팔짝 난리였지. 내리 두 번을 이긴 두꺼비는 억울했지만 어쩌겠어.
3: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1: 마지막 내기는 떡시루를 굴려서 먼저 잡는 동물이 이기는 걸로 하자.
0: 띠박질이라면 자신 있는 호랑이가 말했어.
2: 그래, 떡시루를 잡으면 몽땅 먹기다.
0: 날쌘 토끼도 신이 났지. 두꺼비는 울상을 지었어. 호랑이는 떡시루를 산 아래로 힘껏 굴렸어. 떼구르르, 떡시루가 쏜살같이 굴러갔어. 바로 뒤에는 호랑이가 우당탕탕 벼락같이 뛰어갔지. 조금 뒤에는 토끼가 폴짝폴짝 불이 나게 달려갔어. 한참 뒤에는 두꺼비가 꾸물꾸물 느릿하게 기어갔지. 이번에는 아무래도 호랑이가 이기겠지. 호랑이가 앞발을 뻗어 떡시루를 콱 움켜잡았어.
1: 드디어 내가 떡을 몽땅 먹겠구나.
0: 호랑이는 비죽비죽 웃음이 나왔어. 그런데 이럴 수가. 떡시루가 텅 비어있지 뭐야. 호랑이는 멍. 금세 쫓아온 토끼도 멍. 그저 가쁜 숨만 쌕쌕 내쉬었지. 두꺼비는 느릿느릿 기어가다 눈이 휘둥그레졌어. 저 앞에 나무 밑동에 떡이 걸려 있었거든. 두꺼비가 어기적어기적 가보니 진짜 떡 맞아. 글쎄, 떡은 쏙 빠져서 떨어지고 떡시루만 아래로 굴러간 거야. 그것도 모르고 호랑이와 토끼는 떡시루를 따라 계속 내달린 거지. 두꺼비는 쫄깃쫄깃한 떡을 오물오물 냠냠 맛있게도 먹었어.
3: 아유,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
0: 두꺼비는 먹다 남은 떡을 등에 지고 내려갔어.
3: 얘들아, 너희 주려고 떡 가져왔어. 어서 먹어.
0: 그런데 두꺼비 등에 붙은 떡은 엉망이었어.
1: 으잇, 더러워.
2: 그렇게 지저분한 걸 어떻게 먹니?
0: 호랑이랑 토끼는 얼굴을 찌푸리며 쌩 가버렸어. 떡은 그대로 두꺼비 등에 들러붙어버렸지. 그때부터 두꺼비 등이 울퉁불퉁한 거래.
4: 세 가지 유산, 그레이트 북스. 옛날에 늙으신 아버지와 삼형제가 살았어. 아버지는 세 가지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지. 키가 큰 첫째는 지팡이를, 기운 센 둘째는 괴짝을, 노래 잘하는 막내는 피리를 가졌단다.
5: 각자 재주껏 살다가 잘 살게 되면 다시 만나자.
4: 삼형제는 세 갈래 길에서 뿔뿔이 흩어졌어. 첫째는 타닥타닥 지팡이를 짚고 갔어. 그런데 하필 무덤가에서 해가 저물었네. 할 수 없이 무덤 옆에서 눈을 붙이려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바스락, 대그락, 바스락, 대그락. 첫째는 무서워서 머리카락이 쭈뼛 섰어. 가만 보니 여우가 해골을 머리에 쓰고 휘리릭 할머니로 둔갑하는 거야. 날이 밝자 여우는 할머니 모습으로 산을 내려갔어. 그러더니 홀례가 열리는 잔치집으로 쏙 들어갔지.
6: 저 여우가 무슨 꿍꿍이일까?
4: 뒤따라온 첫째가 담장 안을 빠끔 넘어다 보았어.

0: 할머니는 곱게 단장한 신부에게 다가가더니 사람들 몰래 옆구리를 콕 찔렀지. 그러자 말짱했던 신부가 훌썩 쓰러지네. 사람들은 찬물을 떠오랴 의원을 부르랴 난리가 났지.
1: 이런 못된 여우 같으니!
0: 첫째는 할머니에게 달려들어 들고 있던 지팡이로 후려쳤어.
1: 아니, 할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0: 손님들이 말렸지만 첫째는 멈추지 않았어.
1: 이놈은 할머니가 아니라 여우요!
0: 할머니는 다시 여우로 변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산으로 달아났단다. 여우가 달아나자 신부도 정신을 차렸어.
1: 정말 고맙소. 덕분에 내 딸이 살았구려.
0: 신부의 아버지는 첫째에게 돈도 주고 금도 주고 귀한 비단도 주었지. 첫째는 고향으로 돌아와 궁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동생들을 기다렸어. 한편 둘째는 괴짝을 지고 이 산 저 산을 떠돌아다녔어. 하루는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웬 처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2: 살려주세요! 도적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0: 둘째는 얼른 괴짝 속에 처녀를 숨겨주었지. 둘째는 괴짝에 기대어 잠자는 척했어. 곧 험상궂은 도적들이 몰려왔지.
3: 혹시 이쪽으로 지나가는 처녀 못 보았나?
0: 둘째는 천연덕스럽게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
4: 누가 지나갔어? 자느라고 몰랐네.
0: 도적들은 그 말에 다시 우르르 몰려갔지. 둘째는 처녀를 괴짝에서 꺼내주었어.
5: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0: 처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5: 저 도적들이 우리 가족을 다 죽여 저 혼자만 남았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시어요.
0: 둘째는 처녀의 손을 꼭 잡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첫째와 둘째는 함께 막내를 기다렸단다. 그 무렵 막내는 피리를 불며 원 없이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어. 비록 낡고 오래된 피리였지만 막내 입에만 닿으면 고운 가락이 흘러나왔지. 하루는 막내가 커다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려는데 멀리서 시커먼 그림자가 몰려오는 거야.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세상에! 무서운 호랑이들이 어흥어흥 울부짖고 날름날름 입맛을 다시며 오고 있네. 막내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어.
6: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겠지?
0: 그런데 호랑이들이 벼랑간 목마를 타는 거야. 맨 위에 호랑이가 앞발을 쭉 뻗기만 하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막내는 등골이 오싹하고 눈앞이 아득했지.
1: 에잇, 이왕 죽을 목숨 피리다 실컷 불어보자.
0: 막내는 눈을 딱 감고 닐리리 닐리리 피리를 불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호랑이들이 피리 소리에 흥이 나서 어깨를 들썩들썩, 궁둥이를 움찔움찔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맨 위에 호랑이도 덩실덩실, 맨 밑에 호랑이도 덩실덩실. 호랑이들은 어깨를 흔들며 춤을 추었어. 그 바람에 높은 호랑이탑이 와르르 무너져버렸지. 호랑이들은 철퍼덕 철퍼덕 떨어져 몽땅 죽고 말았어. 막내는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7: 형님, 저예요. 막내가 왔어요.
0: 먼저 와서 기다리던 형들은 두 팔을 활짝 벌려 막내를 맞아주었단다. 다시 만난 삼형제는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버지가 주신 세 가지 유산도 아들 손자 대대로 물려주었다지 아마?
8: 망주석 재판 그레이트북스. 옛날 어느 고을에 비단 장수 이서방이 살았어.
1: 이 비단을 다 팔고 와야지.
8: 이서방은 좋은 비단을 잔뜩 꾸려서 이웃마을로 장사하러 갔단다. 이서방은 산길을 오르느라 땀을 뻘뻘

0: 떨렸어.
1: 아이고, 다리 아파. 조금만 쉬었다 가자.
0: 마침 저쪽에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이네. 소나무 옆에는 커다란 무덤과 돌을 깎아 만든 망주석이 있었지. 이서방은 짐을 내려놓고 소나무에 기대앉았어.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깜빡 잠이 들었단다. 뾰로롱 뾰로롱 뻐꾹 뻐꾹. 이서방은 새소리에 놀라 퍼뜩 잠에서 깼어. 그런데 어쩜 좋아? 비단 보따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야.
1: 어? 내 비단이 어디 갔지?
0: 이서방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무덤가를 샅샅이 살피고 망주석 주변도 몇 번이나 둘러보았지. 하지만 비단은 온데간데 없었어. 이서방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어.
1: 내 비단 못 봤어? 비단이 없어졌다오.
2: 아이고 자란, 우리 원님한테 한번 가보시오.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해주는 지혜로운 분이라오.
0: 이서방은 얼른 원님에게 달려갔어.
1: 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마을 앞 무덤가에서 비단을 잃어버렸습니다.
3: 참으로 딱하구나.
0: 원님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물었어.
3: 비단을 잃어버렸을 때 옆에 누가 있었느냐?
1: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덤 옆에 망주석만 덜렁 서 있었죠.
3: 여봐라, 당장 망주석을 잡아오너라.
0: 원님의 말에 모두 어리둥절했어.
3: 뭐 들러느냐? 망주석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0: 원님이 거듭 소리치자 포졸들은 우물쭈물 망주석을 잡으러 나섰어. 포졸들이 망주석을 꽁꽁 묶어 끌고 왔어. 망주석 재판이 열린다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와글와글 관아로 몰려들었어. 원님은 망주석에게 엄하게 따져 물었지.
3: 망주석 내 이놈, 너는 날렸다. 비단 보따리를 누가 가져갔느냐?
0: 몇 번을 물었지만 망주석은 대답이 없었어. 아무렴 망주석이 말을 할 리 없잖아.
3: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니 니놈이 훔친 게로구나.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0: 포졸들은 망주석을 엎어놓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지. 딱, 딱, 딱, 우직끈. 포졸들은 손이 아파 울먹울먹하고 곤장은 부러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난리가 났어. 구경하던 사람들은 히득히득 웃어댔지. 바로 그때 원님이 짐짓 하는 듯이 말했어.
3: 누가 감히 재판을 비웃느냐? 방금 웃은 자들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어라.
0: 구경하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싹싹 빌었어.
4: 아이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0: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말하지 뭐야?
3: 비단을 한 필씩 바치면 이번만은 용서해 주마.
0: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느라 우왕좌왕했어.
5: 도대체 비단을 어디서 구하지?
3: 옆마을 주막에 비단 장수가 왔대요. 그리로 갑시다.
0: 모두들 주막으로 몰려가 너도 나도 비단을 샀어.
6: 나는 이제 부자다.
0: 옆마을 비단 장수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 사람들은 비단을 들고 돌아와 원님에게 바쳤어. 원님은 이서방에게 비단을 살펴보게 했어.
1: 이럴 수가, 이건 제 비단입니다요.
0: 그러자 원님은 사람들에게 물었어.
3: 이 비단을 어디서 샀느냐?
5: 옆마을 비단 장수에게 샀습지요.
0: 원님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
3: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0: 포졸들은 주막에 있던 비단 장수를 잡아왔어. 원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꾸짖었지.
3: 남의 비단을 훔치다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0: 옆마을 비단 장수가 바로 도둑이었던 거야. 비단 도둑은 원님 앞에 엎드려 싹싹 빌었지.
1: 원님,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0: 비단을 되찾은 이서방은 넙죽 절을 올렸어. 원님은 사람들에게 비단값을 돌려주었지.
4: 역시 우리 원님이 최고야.
0: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원님의 지혜에 감탄했단다. 이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비단 보따리를 쥐고

0: 길을 떠났어. 이 마을 저 마을로 비단을 팔러 다니며 지혜로운 원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단다.
1: 그림책 뽕뽕뽕.

0: 배고픈 길 위의 고양이들을 챙기며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1: 이리 와. 저기도 있는데. 아이고 어쩌냐 쟤네들. 됐어 됐어. 27년 정도 됐어요. 내가 못 움직일 때까지 밥을 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주기 시작했거든요.
0: 그 세월만 무려 27년이랍니다.
1: 제가 구조한 애들을 7년 동안 300마리가 넘어요. 입양 보내준 애들만.
0: 무수한 고양이들을 구조하고 입양 보내봤지만 이런 적은 또 처음이다.
1: 예인데.
0: 눈만 마주쳐도 냅다 도망가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1: 단풍이를 중심도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얘가 보호를 안 해줘.
0: 그러니까 입양 쉼터로 떠나야 하는 이 녀석이 고양이들 틈에 숨는 것도 모자라 보호까지 받고 있다는 거. 천하의 야옹신도 똘똘 뭉친 고양이들 앞에선 속수무책.
1: 숨을 들어가서 좀 나무로.
2: 여기서 놓치면 우리가 아무것도
1: 못해. 이제 끝이야.
2: 이제 끝이에요.
0: 입양 가길 거부하는 단풍이의 사연 만나볼까요? 고양이를 돌보기 위해 마련했다는 작은 쉼터. 모두 길에서 구조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1: 지금 여기에 지금 19마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숨었어, 일로. 얘는 지금 똥방맹이만 나와 있네.
0: 유기와 구조를 겪었던 아이들인 만큼 경계가 상당해 보이죠?
1: 저쪽 화재 난 집 쪽에서 진에다가 이쪽으로 쉼터 공간을 만들었어요.
0: 지난해에는 머물던 곳에서 화재까지 겪었다는데요.
1: 야, 어떡하지, 아가야. 어떡해.
0: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 급히 아이들과 머물기 위해 이곳 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 혹시라, 화재냥이. 귀 다쳐서 녹아가지고. 잘라진 애고.
0: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는지 많이 회복한 듯 싶죠.
1: 얘도 많이 다쳤더니.
0: 그날 오후 사료를 챙겨서 어디론가 가시는 듯한데요. 양손 가득 들고 찾아온 곳은 다름 아닌 고양이 급식소.
1: 그러니까 땅새를 여기를 10만 원을 주고 애들 머물게 이곳을 해준 거거든요. 여기는 편한 자리예요. 돈을 주는데 누구를 터치를 못해요.
0: 조금이라도 편하게 밥을 먹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는 급식소. 작은 잡초 한 포기까지도 깔끔하게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3: 깨끗하게 해줘야지 애들이 와요?
1: 아니, 오는 거는 들어와도 오겠지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내가 이뻐라니 남도 밟히지를 안 한다고. 길에서 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해주면 관리가 됐다라는 걸 알고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요?
0: 챙기는 급식소만 무려

0: 19곳. 돌보는 고양이들은 100여 마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1: 사료값이 많이 들어갈 때는 꽤 많이 들어가요. 200만 원 이상 300까지도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집을 옮기라고?
2: 아니, 그 이만큼만 옮겨졌어, 내가.
0: 그런데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2: 아니, 그렇게 많이 이만큼만 옮겨졌으면 해서.
1: 그다지 그렇게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점점 밀려나잖아, 지금. 사람 위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0: 하지만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 법.
1: 그게 밀려난 자리거든요, 그 직소가. 근데 또 이만큼 또 옆으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게 물려나다 보면 결국은 없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저 변했죠. 옛날엔 욕도 할 줄 몰랐지. 근데 이거는 당차지 않으면 한 마리도 살릴 수가 없어.
0: 식당을 운영하던 평범한 삶에서 고양이 엄마가 된 지금, 그 선택 뒤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3: 이 무거운 사료를 어디 가시려고 싣으신 거예요?
1: 우리 먼 거리 아이들 밥 주러 가요. 굶기지 않으려고.
3: 보통 갔을 때 사료를 얼마나 가지고 가시나요?
1: 40kg.
0: 든든하게 사료를 챙겨들고 향한 곳은 쉼터 인근에 위치한 산입니다.

0: 이거 봐, 이거 마중까지 오잖아.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다 나와요. 얘네 바보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오후 5시가 되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린다는 녀석들. 배고파 기다리는 것이기에 하루도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앞에서 기다리니 밥을 준비하는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0: 아주 머리가 아파.
1: 잘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도 잊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고양이들을 챙기게 된 걸까요?
0: 제가 98년도 4월 13일 우리 아들이 위암으로 대학 1학년짜리가 세상을 떠났어요.
1: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 가족의 밥을 챙기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0: 그냥 걔네들한테 의지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요. 걔네들은 나 기다리잖아. 똑같은 거야. 나는 걔네들 만나러 가고. 못들볼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거지.
2: 여보세요?
0: 예, 신사장님 안녕하세요.
2: 네.
0: 예, 단풍이 5개월짜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2: 네네.
0: 자리가 쉼터에 났나요?
2: 지금 그 오늘 아침.
0: 네.
2: 그 중성화 들어간 애기가 있어요.
0: 네네.
2: 그 애기 지금 빼고 거기 자리 하나 지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0: 네네.
2: 또 거기다가 일단은 누르면 될 것 같아요. 데리고.
0: 아, 심사장님 감사합니다. 단풍이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제가 구조한 애들을 입양을 보내주신 우리 신사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단풍이를 이제 전화 드려서 자리가 하나 났다 그래서 단풍이 데리고 가려고요. 단풍아!
3: 왜 단풍이를 보내시려는 거예요?
0: 어려서요.

0: 나이가 많은 애들은 그래도 나하고 지내면서 있어야 되고 입양 가기가 힘들어요.
1: 생후 3개월 만에 산에 버려졌다는 단풍이. 어릴수록 입양 갈 확률이 높기에 단풍이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하는데요.
0: 이해인데. 또 어디로 가? 아, 귀신이네. 여기로 또 들어갔으니 어떻게 잡냐고.
1: 그런데 좋은 소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는 단풍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눈치 빠른 단풍이가 요리조리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0: 풍풍이, 풍풍.
1: 어찌나 날쌘지 순식간에 도망가 숨기라도 하면 찾기도 어려운 상황.
0: 어디 갔지? 얘 귀신이네. 저기 있어, 여기. 다섯 마리나 있어.
1: 이건 또 무슨 말이죠?
0: 아주 초롱이 뒤에 꽁꽁 숨겨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있잖아.
1: 세상에, 고양이들 틈에 숨어 있었던 단풍이. 이러니 찾을 수가 있나요?
2: 어떻게 좀 힘든 상황인가요?
0: 다섯 마리인데 가장자리에 얘네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펀치 날리는 애들이. 제 애, 그나마 5개월짜리라고 아가라고 엄청 보호를 해. 아유, 다 학집인데.
1: 더큰 문제는 단풍이를 지키겠다며 호위무사처럼 울고 있는 고양이들. 조금만 다가가도 바짝 경계하고 공격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똘똘 뭉친 고양이들 모습에 제작진도 당황스러운 상황.
0: 단풍이는 그래도 구조가 돼서 이렇게 이제 구리쉼터로 가게 되면 선택이 됐으니까 단풍이한테는 참 좋은 기회예요. 또 어디로 가?
1: 입양
0: 아,
1: 쉼터로 떠나야 하는
0: 귀신이네.
1: 단풍이. 그러려면 이동장에 넣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계속 도망다니고 고양이들에게 의지하고 있으니 과연 단풍이는 무사히 떠날 수 있을까요? 단풍이를 위해 고부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3: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네요.
4: 여기 햇빛이 있어가지고.
3: 네. 너무 곤하게 자고 있는데. 근데 안에도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0: 아, 많아요.
3: 어, 네. 여기가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0: 네. 11마리가 있어요. 화재 때 치료해서 나와야 되니까 급히 이제 집을, 쉼터를.
3: 아, 지금 급하게 만든 여기가 임시
0: 네.
3: 쉼터인 거죠? 오.
0: 여기 있고,
3: 아, 여기도 있었구나, 안에 다.
0: 여기도 있고.
3: 제가 봤을 때, 그래도, 구조된 아이들의 특징을 잘 살려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뭐가 제일 눈에 띄냐면, 숨숨지 박스 같은 것들 많이 보이거든요. 자기 몸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배치가 됐고, 공간이 좁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게 다층적으로 공간을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적정하게 그래도 숨숨집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0: 안정은 되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저기 제작진이 준비한
0: 네.
3: 단풍이? 요 객관화 영상,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보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 우선 단풍이의 영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창 호기심 많을 묘생 5개월 차. 하지만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숨기 바쁜 단풍이었는데요.
3: 얘가 단풍이
0: 네.
3: 어려 보이는데 몇 개월?
0: 5개월 정도 됐어요. 너무 어려서
3: 아직 중성화도 한것 같은데?
0: 네,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0: 적정 3차도 마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중성화라든지 접종 일단 구조하면 병원 가서 검사부터 저는 다 하거든요.
1: 대단하신데 정말.
0: 네, 그게 머릿속에 아주 철칙으로 바뀌어가지고 단풍이가 네. 5개월 정도인데 사람을 좀 경계를 하잖아요. 피하잖아요 들어가면 네네.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 네네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사회성 부적 공격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심이 생기는 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대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핸들링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람 만나면은 일단 움츠러들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심해지면 공격성을 좀 보이는 공포 그러니까 방어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죠.
2: 또 다른 문제는 단풍이를 지키겠다고 나선 고양이들.
1: 함께 생활한 성묘가 새끼를 조금 뭐 가족으로 인식한다던가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애착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보호하거나 조금 방어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죠.
0: 근데 여기 조금 큰 애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거니와 네. 그 애들도 조금 저보다 어리니까 얘네들을 감싸주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희가 갑자기 저 한국에 네. 있다가 갑자기 누가 타해가지고 아프리카 던져놨는데 한국 사람 만난 거랑 지금 똑같은
0: 의지를
1: 상황이
0: 많이 하고 있어요. 네.
1: 그래서 한번 보고 네. 저희가 얼마만큼 순화 교육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동을 또 해야 되니까 네네. 한번 직접 단풍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일단 단풍이의 마음을 여는 것이 급선무. 그러기 위해선 단풍이 얼굴부터 좀 봐야겠죠.
1: 단풍이 좀 네네.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죠?
0: 네네.
1: 여기 있어요?
0: 네네.
1: 아 진짜 한번 봐볼까? 이거 귀엽게 생겼다.
0: 단풍이는 하악질을 안 하는데.
1: 하악질 하는데요? 하악질 하는데요?
0: 해요?
1: 네.
0: 하악질.
1: 귀엽게 하는데요?
0: 단풍. 걔 손바지 안 날려요. 날려요?
1: 얘는 딴 것 같은데요?
2: 뭐라고 하려면 얼굴이라도 봐야 할 텐데요.
3: 아 여기다 여기 아래.
1: 아 여기서 거기가 컬러.
2: 아이고 단풍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응?
0: 또 들어갔지. 물로 들어가서 또 나무로.
1: 아이고 어떻게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병원에 가든 아이들 구조하든 여기서 꺼낼 때. 끄집어낸다라는 과정이 되게 고양이들한테 공포심이 극한을 보일 수 있거든요. 최대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든 사람이든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계획을 바꿔 이동장 유인 작전으로 시도해보기로 한 상황.

0: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얘는 진짜 사연 아닙니다.
0: 우선 단풍이 곁에 있는 고양이들을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떨어뜨려 보는데요.
1: 야, 둘이 엄청 친한가 보네 진짜.
2: 아 지금 누구라도 의지를 해야.
1: 됐어 됐어.
2: 나가.
0: 그리고 얼른 이동장으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1: 여기서 놓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2: 못해 이제 끝이야.
1: 이제 끝이에요 진짜.
3: 애기야. 너 무서워. 너 가서 너 거기서 지내야 된다며.
1: 지금 아이들 상태 보고 단풍이 봤을 때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지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네. 상황이니까 네. 어머님이 혼자서 들어가시고 네. 저희 촬영팀도 최소한 인력으로 해가지고 네. 아이가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는 쪽으로 해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집안을 맴돌기 시작하는 고양이들. 급기야 이동장을 치우려는 건지 머리로 밀어내기까지. 헤어짐이 아쉬운 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네.
1: 잡혔다면서요.
2: 아유, 밥 먹고 들어와 보니까 네네. 들어가 있어서 그냥 문부터 저기 닫고 잡아놨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잡아놨어, 단풍이. 단풍아, 고생했어. 이제 꽃길 걸으러 가야지. 단풍, 미안해. 보낼 때마다 마음 아프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린애들은 젊은 엄마를 만나야 돼서. 얘는 꽃길 걸으러 가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는 거지.
0: 세상에 버려져 무서웠을 단풍이가 의지하며 버텼던 이곳. 하지만 이젠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3: 단풍이가 고양이들하고 같이 있다가 홀로 떨어지면 아마 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매일 15분씩 핸들링 교육이라고 해서 고양이를 가볍게 만지는, 벌을 좁히는 과정, 그 다음에 가볍게 만지는 과정을 반복한다면은 새로운 보호자와 의존하면서 잘 지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을 단풍이. 이동장 안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곧장 입양 쉼터로 향했습니다.
2: 아이고, 이게 안 잡혀가지고. 아유, 들어.
0: 이곳에는 입양을 기다리는 고양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단풍이도 여기서 새 가족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2: 단풍풍, 옳지.
0: 아직은 낯선 환경인 만큼 케이지 안에서 적응이 필요한 단풍이.
2: 길 생활보다는 그래도 선택받아서 구조가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또 좋은 엄마 만나서 생활하면 그것으로 더 좋을 게 없죠. 단풍아, 여기서 있다가 꽃길 가서 천사 엄마 만나. 단풍이 이쁘지?
0: 단풍아,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서 제작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0: 며칠 후 단풍이가 조금씩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지않아 단풍이에게도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숨쉬듯이 과학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선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과학. 이번 시즌에는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1세기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뭐죠? 바로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52년 1월 영국의 한 과학자가 풍기문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남자의 죄목은 자기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상대와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거였는데요. 문제는 그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1952년이었다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당시 영국에서 동성애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이 과학자에게 판사는 마치 선처를 해주듯이 제안을 합니다. 감옥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주사를 1년간 맞겠습니까? 저라면 차라리 감옥에 갈 텐데 이 40대의 과학자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화학적 거세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하던 연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지속적으로 투입받았는데요. 결국 몸은 점점 여성처럼 변해가고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거기다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지만 조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죠.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앨런 튜링입니다. 앨런 튜링은 영화 주인공이 되고도 남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실제로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아시죠?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우리 베네딕트 형님이 튜링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영화는 수학자인 앨런 튜링이 애니그마라는 나치의 암호를 해독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컴퓨터 얘기한다더니 수학자의 전쟁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사실 우리나라에선 컴공이 공학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컴퓨터 공학은 컴퓨터 과학의 일부 영역이고요. 컴퓨터 과학 자체는 수학과 논리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였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앨런 튜링이었습니다. 컴퓨터는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컴퓨터의 아빠냐? 이것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첨예한 주제죠. 1980년대만 해도 앨런 튜링은 이런 논쟁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튜링의 공적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2021년에는 영국 50파운드 화폐, 우리로 치면 5만 원권처럼 최고의 권이죠. 여기에 튜링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그전엔 증기기관을 만든 제임스 와트와 매튜 볼턴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튜링의 존재감을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50파운드에 튜링의 얼굴과 함께 실린 게 있었는데요. 바로 튜링의 암호 해독기였던 본부의 도면입니다. 이 장치가 컴퓨터의 탄생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 나치에 맞서서 영국,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대립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애니그마라는 기계로 모든 작전을 암호로 만들어서 전달했는데요. 영국은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블래틀리 파크라는 비밀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영국 첩보부가 이 연구소의 팀장으로 스카우트한 사람이 앨런 튜링이었어요. 튜링은 수학 천재로 명성이 자자했거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이름을 날리다가 결국 스카웃이 된 거였어요. 아무튼 튜링이 수학 팀장으로 연구소에 있을 때 영국의 골칫거리는 독일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 때문에 영국군 피해가 막대했거든요. 그래서 튜링에게 주어진 임무는 독일 잠수함과 독일군이 주고받는 암호를 푸는 거였습니다. 당시 독일이 썼던 암호기계는 애니그마라는 기계였는데요. 문장을 치면 그걸 다른 알파벳 암호로 바꿔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TREE, tree라고 입력하면 그거에 대응되는 알파벳 XEWW가 나오는 식인데요. 이렇게 만든 암호의 경우의 수가 1회가 넘었습니다. 1회가 얼마나 큰 수냐면요. 만약 돈으로 1회 원을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에게 나눠준다면 한 사람이 받는 돈이 무려 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사람이 이 암호를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튜링은 기계가 만든 암호는 기계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부라는 기계를 만들었는데요.
폴란드에서 만든 걸 개량한 장치였죠. 이걸로 암호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우선 독일군이 아침에 A, B, C, D, E, F, G, H, I, J, K라는 암호문을 보내면 아침이니까 이걸 Good Morning으로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럼 A는 Good Morning의 G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알파벳을 쫙 지어놓고 암호문이 해독되는지 확인한 건데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하면 백날 첫날에도 답이 안 나오겠죠. 그걸 해준 게 튜링이 만든 본부입니다. 본부는 알파벳을 짝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해석했을 때 말이 되는 경우를 찾아냈는데요. 독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니그마보다 복잡한 로렌츠 암호를 만든 거죠. 튜링이 있던 연구소에서는 본부의 기초에서 콜로서스라는 새로운 암호의 도끼를 만듭니다. 콜로서스는 본부와 달리 이미 해독한 내용을 기계에 저장해놓고 비교할 수 있는 기계였는데요. 초당 5,000자의 속도로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본부와 콜로서스는 2차 세계대전에 종전을 2년 앞당기고 1,400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보통 애니악을 최초의 컴퓨터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콜로서스는 애니악보다 2년 전에 만들어진 사실상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였습니다. 그런데도 본부나 콜로서스의 존재는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1970년대 후반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니악만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애니악은 범용 컴퓨터로서는 최초였습니다. 범용이 무슨 뜻이냐면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나 세탁기, 전자레인지도 내부에 컴퓨터가 있는데요. 그 하드웨어로 빨래, 음식 데우기 같은 특정한 작업만 수행하는 컴퓨터죠. 이런 건 범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게 범용 컴퓨터죠. 사실상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것이 범용 컴퓨터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컴퓨터를 이야기하면서 튜링을 소개하는 이유, 튜링이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도 바로 튜링이 이 범용 컴퓨터라는 개념을 처음 이론으로 제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튜링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요. 이때 계산 가능한 수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기에 튜링 기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튜링 기계는 진짜 기계가 아니라 가상의 기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선 칸마다 0이나 1이 적힌 끝이 없이 긴 종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0과 1로만 이루어진 숫자. 뭔가 익숙하시죠? 튜링 기계는 0과 1, 이진법을 사용하는 현대 컴퓨터가 작동하는 원리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테이프를 한 칸씩 읽는 스캐너 같은 장치가 있어요. 이 스캐너에 어떤 작동 규칙, 명령을 넣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튜링은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가상의 기계를 제안한 건데요. 이 튜링 기계, 목적은 계산입니다. 동작은 단순하지만 이걸로 공학용 계산기나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튜링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연산 규칙을 다 담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기계가 가능할지 논의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핵심적인 특징인 범용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런 특성은 늘 튜링의 관심사였습니다.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 범용성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뇌 역시 범용기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튜링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평가받는데요. 튜링은 계산하는 기계가 생각하는 기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산하는 기계가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체스 같은 게임을 하고 결국엔 지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상상한 거예요. 지능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던 튜링은 1950년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합니다. 계산하는 기계와 지능이라는 논문인데요. 논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앨런 튜링 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유명한 문장인데요. 현대 인공지능 개념에 시동을 건 논문으로 꼽힙니다. 이 논문이 유명한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튜링 테스트라는 획기적인 발상 때문입니다. 튜링 테스트는 과연 기계가 지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담긴 테스트입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마치 우리가 채팅을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르는 상대랑 채팅을 하는데 이때 그 상대는 인간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은 상대방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대방이 인간인지 기계인지를 맞히는 겁니다. 그래서 튜링은 만약 기계가 하는 답변이 사람과 아주 비슷해서 구분되지 않는 정도라면 생각하는 기계라고 봐도 좋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튜링 테스트는 어떤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튜링이 제시한 가상 대화 샘플을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은 시의 첫 행인 그대는 여름날에 비하리까? 에서 여름날보다는 봄날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운율이 맞지 않아요? 그럼 여름날 대신 겨울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운율은 맞습니다만. 글쎄요, 겨울날에 비유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 답변자는 여름날과 봄날은 운율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람이 겨울에 비유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답변자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나요? 당시 튜링은 이 정도 답변이면 상대가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인 척하는 기계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50여 년이 지나면 이 테스트를 뛰어나게 수행하는 기계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땠을까요? 튜링의 예측이 맞았을까요? 튜링이 이 테스트를 고안한 이후로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 논문이 나온 지 64년 만인 2014년에 처음으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유진 구스트만이었는데요. 모순되는 답변도 많이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과한 걸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챗GPT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2025년 4월에 챗GPT 4.5 버전이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통과했어요. 300명의 참가자가 1023회에 걸쳐 진행했는데 결과는 7대 3이었습니다. 챗GPT가 7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보고 인간이다 라는 답변을 들은 횟수가 인간보다 챗GPT가 훨씬 많았던 거예요. 튜링 테스트에서 기계가 인간을 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앨런 튜링은 이런 기계가 약 50년 후에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75년 만에 현실이 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라는 건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누구 한 사람이 한순간에 발명된 것도 아니라서 탄생 과정에 지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앨런 튜링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전쟁 때 튜링했던 일들이 국가 기밀로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어서 튜링을 컴퓨터의 아버지로 보기 시작한 건 1900

1980년대 이후에요. 그전까지 컴퓨터 개발에 누구의 공이 크냐 하고 논쟁을 하면 튜링이 아니라 다른 세 사람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공학자였던 존 프레스퍼 에커트, 물리학자였던 존 무클리,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이 사람입니다. 미래에서 온 남자라고 불릴 만큼 미친 천재로 알려진 사람, 바로 존 폰 노이만입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이자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했던 폰 노이만. 아인슈타인과 자주 비교되는 엄청난 천재입니다. 수학, 컴퓨터과학, 양자역학, 경제학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겨서 21세기를 설계한 남자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해요. 폰 노이만은 앨런 튜링보다 9년 먼저 헝가리에서 태어났는데요.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도 폰 노이만이 천재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름부터 귀족적인 폰 노이만은 아주 부유한 유대인 가정 출신인데요. 6살에는 8자리 숫자의 곱셈을 무려 암산으로 할 수 있었고 8살 때는 미적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3개를 동시에 다녔고요. 19살에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언어는 뭐 간단하게 7개 국어 정도 했다고 해요. 이런 거 말고도 입이 아플 정도로 천재적인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중에 유명한 건 28살에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라는 논문을 내서 수학계를 발칵 뒤집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폰 노이만의 이 양자역학 논문을 읽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튜링은 그 논문을 읽고 너무 재밌고 술술 잘 익혔다.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이런 말을 어머니한테 썼다고 합니다. 네,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죠. 이렇게 젊을 때부터 최고의 수학자로 널리 알려진 폰 노이만은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교수로 가게 됩니다. 유럽에 비해 수학과 과학 발전이 뒤처졌던 미국이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다 여기로 땡겨왔거든요. 이 중에 아인슈타인도 있었는데요. 당시 29살이었던 폰 노이만은 교수 중에 최연소였습니다. 노이만의 동료들은 여기 모인 천재들 중에 노이만이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빨랐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폰 노이만은 천재들의 천재였던 거죠. 폰 노이만과 앨런 튜링이 처음 만난 것도 이 시기였는데요. 튜링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이때 노이만이 튜링기계 논문을 보고 야, 이 녀석 쓸만한데 싶었던 거죠. 그래서 튜링한테 내 조교 좀 해줘. 연봉 많이 줄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튜링이 거절하죠. 튜링은 미국이 아닌 조국 영국에서 연구활동을 지속하는데요. 둘은 그 후로도 서로의 논문을 보고 각자 연구하는 데 꽤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폰 노이만이 왜 컴퓨터가 태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폰 노이만이 세운 업적이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쓰는 게임 이론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폰 노이만이 바로 게임 이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게임 이론은 게임에서 최대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수학적으로 체계화한 건데요. 여기서 게임이란 건 국가 간 외교부터 기업 간의 경쟁, 정치권의 협상,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협상까지 해당됩니다. 폰 노이만이 주로 연구한 건 2인 제로섬 게임이었는데요. 제로섬 게임은 한 참가자가 이득을 보면 다른 참가자는 똑같은 양의 손해를 보는 게임입니다. 합이 제로다. 제로섬. 폰 노이만은 제로섬 게임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유리한지 수학적으로 증명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케이크 하나를 잘라서 두 사람이 나눠서 갖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는 권한을 가지면 다른 한 사람은 잘린 케이크 조각을 먼저 가져가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럼 이때 자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선택하지 않을 만큼 작아 보이는 쪽을 가능한 크게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걸 가져갈 때 손실이 적잖아요. 뭐, 가져가는 사람의 전략은

쉽습니다. 그냥 두 조각 중에서 큰 걸 신중하게 골라서 가져가면 되죠. 아니, 그냥 반을 정확하게 나누면 되잖아 싶으실 텐데 케이크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제 제로섬 게임에서는 그렇게 반으로 딱 나누는 게 가능하지 않은 복잡한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연구한 거죠. 지금 이런 게임 이론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부터 생물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에 다 쓰이는데요. 제일 먼저 가치를 알아본 건 미국 군대였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을 벌일 때 미국이 핵폭탄 발사 단추를 언제 눌러야 할지를 결정하는데도 게임 이론이 중요한 전략을 제공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과학자들을 이야기할 때도 전쟁 이야기가 빠지질 않는데요. 2차 대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튜링처럼 폰 노이만도 전쟁의 중심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었던 폰 노이만이 나치, 히틀러에 맞서서 이 전쟁을 적극 돕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전쟁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인데요.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인 거 이제 많이들 아시죠? 여기 수장이 오펜하이머였는데요. 핵분열 실험이 계속 실패하니까 오펜하이머가 우리 천재 폰 노이만한테 좀 도와줘 하고 SOS를 한 거예요. 그때 과학자들이 만들고 있던 건 우라늄 폭탄이었는데요. 이게 농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좀 있어서 플루토늄 폭탄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플루토늄은 훨씬 복잡하고 정밀한 설계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파괴력이 강한 폭발을 위해 폭발 렌즈라는 게 필요했고 이걸 만든 사람이 폰 노이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히려면 어디서 터뜨려야 할지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는데 그것도 폰 노이만이 했죠. 그런 치밀한 계산 안에서 팬맨이라 불리는 이 플루토늄 폭탄이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되고 지상 500m 지점에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폰 노이만의 예측대로 이 폭탄은 일본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노이만이 과학적으로는 대단한 발명을 했지만 인류에겐 끔찍한 결과가 된 거죠. 맨해튼 프로젝트에 관련이 있는 과학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결과를 두고 반성과 후회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폰 노이만은 정반대였습니다. 끝까지 핵 개발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핵에 대한 두려움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슬슬 컴퓨터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노이만도 튜링처럼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이것도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폭탄 모의 실험을 할 때 어마어마한 계산량을 빠른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거든요. 노이만은 제일 빠른 계산기를 찾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만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니악입니다. 에니악, 아까 최초의 범용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죠? 당시에 미국에서 총알보다 빠른 계산기라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기존의 계산기보다 1000배나 빨랐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아는 컴퓨터와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에니악 개발자들이 컴퓨터를 들고 다닌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살았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에니악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덧셈을 하다,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배선을 사람이 매번 뽑아서 다시 끼워야 했던 거예요.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노이만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라는 걸 제안합니다. 단어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현대식 컴퓨터의 구조를 보면요. 키보드 같은 입력장치가 있고요. 중앙처리장치인 CPU가 있고요. 출력장치인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처리장치 옆에 기억장치인 메모리가 있죠. 그런데 초기 컴퓨터들, 에니악, 콜로서스 이런 애들은 메모리가 없었어요. 노이만이 한 건 CPU 옆에 메모리를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과 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해 놓았다가 명령에 따라 작업을 차례로 불러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만이 제안한 구조에서는 배선을 안 바꾸고 소프트웨어만 바꿔 끼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엔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스마트폰도 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폰 노이만은 이 새로운 구조로 에드박이라는 컴퓨터를 완성합니다. 새 컴퓨터의 획기적인 메모리, 얼마였을까요? 5.6KB였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랑 비교하면 수억 배 차이가 나죠. 그래도 중요한 건 7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런 방식의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물론 폰 노이만 구조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앙에서 아무리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도 메모리의 속도가 느리거나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된다는 거였어요. 노이만은 이걸 해결하려고 계속 고민했지만 결국 죽을 때까지 해결하진 못했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병목 현상을 줄일 수 있게 다른 구조를 가진 컴퓨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양자 컴퓨터도 그중 하나죠. 어쨌든 폰 노이만은 그 후로 컴퓨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던 IBM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IBM에 컨설팅을 제공했고요. 덕분에 1960년대에 IBM은 전 세계 전자 컴퓨터의 70%를 생산하는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IBM이 벌어들인 돈의 절반은 노이만한테 빚을 진 거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날 때부터 부자였던 노이만은 살면서도 돈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인생이 플렉스 그 자체였는데요. 슈퍼카 수집이 취미여서 페라리, 포르쉐 같은 고급차가 여러 대 있었다고 합니다.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항상 고가의 2버튼 정장만 입고 다녔다고 해요. 노이만은 파티 광이었고 음담 패설도 좋아했고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EBS 품격에 맞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폰 노이만이 핵과 컴퓨터 분야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앨런 튜링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튜링은 말년에는 기계가 아니라 갑자기 생물학 연구에 몰두합니다. 동물의 무늬에 나타나는 패턴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호랑이 얼룩말, 물고기의 무늬에 어떤 수학적 질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튜링은 이걸 1952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큰 관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튜링의 미분방 정식을 시뮬레이션하면 조개 껍데기나 열대어의 무늬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이렇게 수학으로 생물을 설명하는 분야를 지금은 수리 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야가 없던 시대에 튜링이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논문을 발표했던 해, 튜링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튜링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발각된 건데요. 제가 맨 처음에 그 시대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튜링은 아놀드 머레이라는 20살 연하의 청년과 연인 관계였는데요. 둘의 관계가 멀어질 때쯤 튜링의 집에 도둑이 듭니다. 도둑의 정체는 황당하게도 머레이의 친구였는데요. 튜링이 사는 집이 좋아 보이니까 좀 털어보려고 한 거죠. 동성애를 들키지 않으려고 신고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튜링은 바로 신고를 해버립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튜링에게 동성애 연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버리고 경찰은 튜링을 풍기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그렇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튜링은 감옥에 가는 대신에 화학적 거세를 택합니다. 연구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 후 튜링은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신체적으로 여러 부작용을 겪습니다. 국가의 모든 기밀 업무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뛰어난 학자였던 튜링의 명예가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튜링은 자신이 이룬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뒤 청산가리

0: 에 담근 사과를 베어먹고 스스로 세상을 등집니다. 고작 42살 때 일이었어요. 튜링의 주변 사람들은 튜링의 죽음은 사고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위대한 수학자의 인생이 너무 허망하게 일찍 끝나버렸다는 거죠. 튜링의 사과에서 영감을 받아서 애플의 로고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애플은 이걸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튜링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이 지나고 영국인들은 튜링을 사면해달라는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2014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동성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튜링을 사면합니다. 사후 6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된 건데요. 2016년에는 영국에서 앨런 튜링법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 사면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동성애 금지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들을 사면하는 법인데요. 이 법으로 5만 명 이상이 사후 사면을 받았습니다. 튜링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이 오늘날 수학, 과학, 그리고 사회까지 굵직하게 남아있는 거죠. 오늘은 21세기를 만든 컴퓨터라는 기술의 창시자들을 알아봤는데요. 튜링 기계를 만든 앨런 튜링과 폰 노이만 구조를 만든 폰 노이만. 둘 중 누가 진짜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참 결정하기 어려운데요. 솔직히 둘 말고도 아버지, 어머니 후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만 다룬 것 가지고도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과거에 등장한 컴퓨터가 지금은 인공지능으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다음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앨런 튜링이 생전에 남긴 말을 들려드릴 테니 다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도 만들 수 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여러분이 사랑하는 미지의 존재, 블랙홀을 연구한 과학자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4: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3: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2: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3: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3: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3: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무엇보다 즐겁고 신비로운 이야기죠. 우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블랙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블랙홀이 우주에 뻥 하고 뚫려있는 까만 구멍이 아닌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 블랙홀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블랙홀과 뗄 수 없는 과학자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009년 6월 28일 영국 런던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신박한 파티가 하나 열립니다. 바로 미래를 살고 있는 시간여행자들을 초청하는 파티였는데요. 이 파티의 초대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간여행자를 위한 파티에 당신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시간과 날짜도 오해 소지가 없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파티 주최자는 음료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시간여행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는 한 TV 채널에서 녹화도 했어요. 자, 어땠을까요? 과연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서 하는 파티에 왔을까요? 파티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여행자인 척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왜냐? 이 파티를 주최한 교수가 파티 당일까지 초대장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즉, 파티 장소와 시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교수는 파티 초대장을 파티가 끝난 이후에 공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파티가 끝난 뒤에 초대장을 받아도 과거로 시간여행을 와서 파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이런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물론 안 친한데 누가 파티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신박한 파티를 열어서 시간여행을 부정한 이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블랙홀과 우주 연구의 권위자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 휠체어를 탄 과학자로 익숙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만 유명하신 건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알아주는 과학자입니다. 우주론의 한 획을 그은 분이고요. 기존의 블랙홀에 대해서 알려져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호킹을 휠체어를 타고 얼굴에 기계를 붙인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사실 20살 무렵까지는 호킹도 두 다리로 평범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건 21살 때 진단받은 루겔릭병 때문이었어요.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난치성 희귀 질환인데요. 나중에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손가락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부착한 센서로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음성 재생장치로 발언을 해왔던 거죠.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대중적인 인기도 많았습니다. 호킹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호킹의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전동 휠체어는 4억 3,600만 원 정도에 팔렸고 박사학위 논문은 약 8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호킹을 유명하게 만든 것 중에 또 하나는 시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1988년에 발간돼서 30년 동안 천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호킹이 그동안 연구해왔던 내용과 그 당시 우주에 대한 첨단 이론들이 담겨 있습니다. 호킹이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썼다고 하는데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수식을 거의 뺐는데도 대중이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호킹입니다.

호킹 지수라는 재미있는 지표예요. 호킹 지수 아시나요? 책의 전체 페이지를 100페이지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읽은 페이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집에다가 시간의 역사 책을 사다 놓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만들어진 지표예요. 참고로 시간의 역사의 호킹 지수는 6.6입니다. 사람들이 100페이지 중에서 6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호킹은 생전에 블랙홀과 아기 우주, 호두 껍질 속의 우주를 포함해서 약 20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걸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죠. 과연 이런 호킹 박사의 열정은 어디서 샘솟았는지, 도대체 어떤 동기가 있었길래 그렇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 그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들춰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1942년 1월 8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지 딱 300년이 되던 날 태어났습니다. 갈릴레오도 우주를 연구했던 과학자죠. 출생부터 굉장히 특별한 느낌인데요. 정작 호킹 본인은 그날 태어난 아기가 나 말고도 20만 명쯤은 될 거다 라면서 딱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 티 느낌이죠. 호킹은 엘리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기생충을 연구하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그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대학을 나온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지적이고 학구적이었다고 합니다. 호킹은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합니다. 부모님 학교의 후배가 된 거죠. 입학 당시 17살이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대학 시절의 호킹은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다르게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조정 아시죠? 경주용 보트를 타고 속도 경쟁을 하는 건데요. 호킹은 맨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기자비로 활약했습니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역할이죠. 그야말로 인싸 같은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호킹이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옥스퍼드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도 잘하는 천재들을 높이 평가했다고요. 그래서 호킹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졸업할 때쯤 호킹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못했어요. 왜냐? 시험을 안 봤거든요. 시험에 지원해놓고 날짜를 까먹어서 시험을 못 보러 간 거예요. 좀 어이없는 에피소드긴 한데 공무원이 됐으면 지금의 호킹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천문우주학계는 참 행운이었죠.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가족들이랑 호수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꽈당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후로 호킹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불치병이고요. 앞으로 2년밖에 살 수 없을 거라는 말도 듣죠. 고작 21살밖에 안 된 앞날이 창창한 호킹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호킹은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킹을 180도 바꿔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인 제인 와일드였어요. 제인은 호킹이 불치병에 걸린 걸 알고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호킹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그전과는 다르게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이 됐고요. 결국 1965년 제인과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 후로 제인과 세 아이를 낳고 한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사랑의 힘으로 호킹은 그에게 남아있다고 했던 2년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았고 그 후로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종이나 연필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생각하는 힘만으로 머릿속에서 우주론을 만들어 나갔죠. 호킹이 남긴 중요한 업적은 대부분 블랙홀에 관한 것들인데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이 어떻게 블랙홀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뭉쳐지면서 스타, 별이 태어나는데요. 별은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중심으로 계속 눌려서 안으로 꺼지려고 합니다. 이때 별 내부는 온도와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내부의 연료를 태워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다 소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을 이길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별, 그 중에서도 질량이 큰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붕괴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너무 눈부시게 빛나니까 이걸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질량이 큰 별, 태양보다 2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은요. 중력이 너무 커서 폭발이 일어난 후에도 붕괴를 멈추지 않고 한 점으로 뭉쳐져요. 더 이상 압축될 수 없는 한계까지 한 점으로 압축되는데 이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 계산에 성공하긴 했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관측되지도 않았거든요. 왜냐? 빛을 안 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아주 최근에서야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사진을 찍는데 성공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정말 얼마 안 됐죠. 처녀자리에 있는 M87이라는 은하 중심에서 블랙홀을 촬영한 겁니다. 물론 블랙홀은 빛조차 빨아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은 것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은 태양의 약 65억 배입니다. 크기도 무지하게 커서 이 블랙홀 안에 태양계가 일렬로 4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공상과학 같은 믿기지가 않는 그런 관측 결과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냐? 전 세계에 분포된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지구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측한 겁니다. 그렇게 관측된 총 용량이 5페타바이트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위인 기가바이트로 환산하면 50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웹하드로 데이터를 보내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각 관측소의 하드디스크를 항공기로 옮겨서 합칠 정도였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류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블랙홀을 실제로 보는데 성공한 거예요. 아, 정말 지금 떠올려도 현실 같지 않은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블랙홀의 사진을 처음 공개하던 쇼케이스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도 모르게 집에서 비리박수를 쳤죠. 이렇게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론적으로 쌓아올린 지식들이 실제와 꽤 많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어두운 그림자를 실제로 확인한 건데요. 사건의 지평선, 가수 유나님의 곡으로 많이들 아시죠? 사건의 지평선은 한마디로 블랙홀의 경계입니다. 블랙홀과 바깥 세계가 만나는 경계인 거죠. 이 경계를 일단 넘어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도 경계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나님 곡을 보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라는 가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별하면서 우리의 추억을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보내준다. 우리는 추억을 잊겠지만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는 남아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또 제가 블랙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께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힘들었던 이유가 너무 잔인해요. 일단 우리 몸이요. 마치 국수처럼 양쪽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결국엔 호러물이 되죠.
블랙홀의 중심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에 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블랙홀에 뛰어들수록 더 빨리 찢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면요, 블랙홀은 잘 피해서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자,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대략의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스티븐 호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킹이 블랙홀을 포함해서 우주 연구의 대가라고 말씀드렸죠. 호킹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1966년에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프레드 호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를 내놨거든요. 프레드 호일, 빅뱅이라는 말을 어쩌다 보니 만든 분이죠. 대체 호킹이 뭘 반박을 했냐? 1960년대 초반에는 우주론의 관심사가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였어요. 여기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이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시작점이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이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론이 주류였어요. 반대로 빅뱅 이론은 우주엔 시작점이 있다.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하나의 점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다. 빅뱅, 큰 펑,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탄생 이론이죠. 자, 호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주는 어느 한 점에서 시작했을 거라는 빅뱅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왜냐? 그때 호킹은 로저 펜로즈라는 수리물리학자랑 친했는데요. 펜로즈가 증명한 특이점 정리를 보고 우주의 시작점에 대한 힌트를 얻었거든요. 특이점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우주 공간의 한 점을 말합니다. 펜로즈는 별들 중에는 자신의 중력으로 인해서 급격히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형성된 특이점이 블랙홀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호킹은 펜로즈의 연구를 보고 블랙홀에 특이점이 있다면 우주도 특이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되돌리면 우주도 점점 작아질 거라는 거죠. 우주가 점점 수축하고 수축하다가 결국 단 하나의 점으로 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호킹은 이걸 펜로즈랑 같이 계산해서 1970년 호킹 펜로즈 특이점 정리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호킹은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빅뱅 이론에 강력한 근거를 만들어내면서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을 제대로 반박합니다.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에 호킹이 크게 기여한 거죠. 특이점 정리로 유명세를 얻은 호킹은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에 호킹을 스타로 만든 대단한 업적을 내놓는데요.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블랙홀은 빛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에 한 번 들어간 물질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킹이 이걸 뒤집는 연구를 내놓습니다. 블랙홀에서도 빠져나오는 게 있다. 블랙홀 밖으로 입자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호킹의 이름을 따서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는 난로가 열을 내보내는 현상처럼 빛이나 열이 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호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빛이 조금씩 방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호킹 복사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진짜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양자역학에 의하면요. 입자와 반입자라는 쌍이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요. 이게 블랙홀 가까이에서 생겼을 때 하나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나머진 짝을 잃어버리고 블랙홀 밖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방출된 입자가 호킹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과학

과학계에서 충격을 불러왔냐? 그 전까지 블랙홀은 계속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질량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뱉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호킹은 블랙홀에서 입자가 계속해서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홀은 필연적으로 점점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호킹 복사를 블랙홀 증발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블랙홀이 정말 증발하는지는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킹 복사를 통해서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들려면 우리가 아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호킹 복사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존의 블랙홀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을 뒤집은 호킹 복사는 호킹을 물리학계 스타로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인 이유가 뭐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시적인 전체인 블랙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을 접목한 혁신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이에요. 호킹은 이 연구로 32살에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 모임 영국 왕립학회의 최연소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그 후로도 과학계의 커다란 상들을 휩쓸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호킹 복사는 큰 주목을 받은 동시에 커다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호킹 복사가 양자역학의 중요한 원칙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정보라는 건 어떤 입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인간이 DNA라는 정보를 갖고 태어나듯이 입자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정보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입자가 가진 정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로 합쳐지고 분리되고 지지고 복고해도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모든 물질과 정보는 블랙홀 속에 존재하고 있을 거야. 사건의 지평선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킹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들은 손실되고 사라진다. 방출되는 호킹 복사는 에너지만 가졌을 뿐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과학계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 정보 보존 법칙이 깨지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의자가 있습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부수어도 다시 고치면 원래 의자가 되겠죠. 아니면 태워도 이 타고 남은 입자들을 잘 모아서 결국 원래 의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자 수준으로 배열을 다시 해야 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겠지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블랙홀로 의자를 던지면 의자라는 존재 자체가 증발하고 원래 의자로 우리는 복원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양자역학이라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깨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론 전체가 무너지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딜레마를 블랙홀 인포메이션 패러독스,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너드 서스킨드라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서스킨드와 호킹은 무려 20년 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서스킨드의 주장은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가 블랙홀의 경계면인 사건의 지평선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둘의 대결, 어떻게 끝났을까요? 결국 2004년에 호킹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논문을 수정합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가 뭉개진 형태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레너드 서스킨드는 2008년 이 논쟁을 담은 책 블랙홀 전쟁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호킹은 2014년에 한 번 더 논문을 수정했는데요. 사실 블랙홀의 정보 역설은 지금 50년 가까이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호킹도 생전에 역설을 못 풀었고요.
그 뒤로 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렸지만 여러 가설이

말만 나오고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현대물리학은 정보는 결국 보존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 더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호킹은 블랙홀 연구뿐만 아니라 타임머신이나 외계인, 인공지능같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먼저 타임머신, 시간여행에 대한 호킹의 입장은 제가 맨 처음에 살짝 소개를 해드렸죠. 호킹은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미국의 물리학자 킵손입니다. 킵손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자문을 맡았던 분인데요. 호킹이랑은 절친한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킵손은 웜홀을 통해서 과거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웜홀은 우주에 있는 가상의 통로입니다. 우주에 휘어진 3차원의 공간을 이어주고 있죠. 여기서 빛은 우주 공간을 따라 직선으로 달리지만 웜홀을 통하면 빛보다 빠르게 지름길로 여행할 수 있는 거죠. 순간이동하듯이 시공간의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의 웜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진 이론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호킹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과거로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재미있는 건 할아버지의 역설입니다. 호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다고 칩시다. 할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낳기 전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당신이 현재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과거로 가서 내 조상을 죽였다면 나는 존재해선 안 된다. 이게 바로 시간여행이 가능할 때 생길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과학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죠. 호킹은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1985년에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인 CERN, CERN이라고도 하죠. 이곳에 가기 위해 스위스에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호킹이 폐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때 편도선 절제 수술을 했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컴퓨터에 연결해서 기계음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호킹의 병이 악화되면서 가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호킹은 아내인 제인과 약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순탄하진 않았어요. 호킹이 호킹 목사로 유명해지면서부터 너무 바빠졌거든요. 제인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혼자서 아이 셋을 돌보려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아이를 돌봐줄 남자를 들이죠. 조너선이라는 남자분이 일종의 입주 시터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조너선과 제인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제인이 나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도긴 객긴입니다. 왜냐하면 호킹도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자신을 간호해줬던 간호사 중 한 명인 일레인과 러브 다이브를 해버리는데요. 결국 호킹과 제인은 1995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둘 다 각자의 연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각자 사랑을 찾았으니 해피엔딩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호킹은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아내로부터 학대받고 있다. 뭐 땡볕에 내버려뒀다. 이런 뉴스가 막 터져나왔죠. 2004년에 호킹을 돌보던 의료팀에서 일레인이 호킹을 학대한다는 의혹을 폭로한 건데요. 실제로 호킹 박사의 몸에는 폭행 흔적이 있어서 가족들이 수사하기를 원했는데요. 정작 호킹 본인은 구타 사실을 부인했고요. 수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호킹이 침묵했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킹과 일레인은 2006년에 이혼했고요.

0: 호킹은 나중에 자서전에서 일레인과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 그녀가 나를 소생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 모든 위기들은 일레인에게 정서적으로 너무나 버거웠다. 예, 부부 사이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잖아요. 그 영역은 아무튼 둘만의 비밀로 남게 됐습니다. 재밌는 TMI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킹은 한국에도 두 번이나 왔습니다. 1990년과 2000년에 강연을 하러 오셨던 거죠. 특히 2000년에 청와대에서 했던 강연이 유명한데요. 그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루게릭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저는 의욕이 없고 삶도 지루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때이른 죽음에 직면하면서 저는 놀라울 만큼 정신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좋은 것이고 하고 싶은 일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가장 큰 업적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호킹의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킹은 2018년 76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호킹 덕분에 인류는 우주와 블랙홀의 비밀을 한겹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태도를 통해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도 했죠. 호킹이 블랙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아직도 블랙홀은 미지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랙홀에 대해 어떤 사실들이 밝혀질지 여러분도 블랙홀, 우주, 과학에 쭉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의 시간만이 남아있네요. 우리의 피날레를 장식할 분들 누굴까요? 힌트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열심히 달려왔더니 벌써 시즌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20명 정도의 과학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서양에만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슬람 문화권이나 일본, 인도 같은 아시아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과학자들로 피날레를 장식해보고 싶어서 이 두 분을 골랐습니다.

1977년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과학자. 그가 남긴 연구를 발전시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7명이나 돼서 노벨상 메이커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그가 떠난 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대 물리학을 10여 년 앞당긴 천재 벤자민 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서 부끄럽다. 내가 노벨상을 받은 것은 벤자민 리의 공이다. 새로운 이론과 실험 결과들, 벤자민 리는 그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세계 굴지의 과학자들이 극찬한 물리학자 벤자민 리. 리라는 성에서 짐작하셨듯이 대한민국이 배출한 뛰어난 과학자인데요. 한국 출신의 과학자 중 가장 유력한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꼽혔던 이 사람.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이휘소입니다. 보통 한국의 과학자 중에 어떤 분을 알고 있느냐, 좋아하시냐 질문을 드리면 사실 답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휘소 박사님은 아마 성함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앞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극찬을 했듯이 이휘소 박사는 굵직한 발자취를 여럿 남겼습니다. 14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요. 연구자들이 그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만 14,0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론 물리학계의 교과서 같은 연구들을 남긴 거죠. 그럼 이휘소 박사가 어떻게 유력한 노벨상 후보라는 말까지 듣게 된 건지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휘소는 1935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모두 의사였고요. 빼어난 머리를 닮았는지 이휘소도 어릴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10대 중반에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온 가족이 서울에서 마산으로 피난을 가는데요. 이휘소는 부산에 있는 학교로 하루 왕복 6시간씩 기차를 타고 통학하다가 결국 검정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월하게 서울대 화공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죠. 한마디로 모든 시험이 이휘소에겐 쉬웠던 거예요. 그 와중에 공대학생이던 이휘소는 물리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데요. 물리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생의 선발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대학으로 가서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벤자민 리, 벤자민 휘소 리가 그의 영어 이름입니다. 한국 물리학계의 유학 1세대예요. 이때부터 이휘소 박사의 미국 생활이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박사까지 마친 이휘소 박사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미국에 남을지 깊이 고민하는데요. 당시 한국이 군사정권 시절이라 물리학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미국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곳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연구소로 가게 되죠.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오펜하이머 등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연구기관이었어요. 이휘소 박사는 25살에 고등연구소에 입성합니다. 타고나길 머리가 좋아서 탄탄 대로를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휘소 박사는 지독한 노력파이기도 했습니다. 동료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팬티가 썩은 사람이라고 불렸다고요. 아니, 갑자기 웬 팬티? 이 이상한 별명은 이휘소 박사가 한번 자리에 앉으면 엉덩이를 떼지 않아서 붙여진 겁니다. 사적인 모임도 안 가고 옷 갈아입을 틈도 없이 밤낮 없이 연구실에만 붙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점심 먹다가 갑자기 연구실로 사라져서 앉은 자리에서 이틀 만에 논문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진짜 과학에 중독된 수준이었죠. 이휘소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항상 한국의 상황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돌아오진 않았지만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강했습니다. 그렇게 1974년 9월, 떠난 지 20년 만에 잠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국제개발처가 서울대 이공계를 지원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파견된 거였어요. 조국의 과학 발전을 돕고 싶었던 이휘소는 서울대학교의 이공계 교육 증진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 정부는 한국에 800만 달러라는
그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원했는데요. 이 금액으로 열악했던 1980년대 한국 대학원 수준을 향상시킨 거죠. 그런데 말이죠. 희한하게도 이휘소 박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도와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휘소 박사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적이 있어요. 핵무기는 언젠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특히 독재가 행해지고 있는 개발 도상국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휘소 박사가 군사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다는 소문이 난 걸까요? 그건 바로 소설책 때문이었습니다. 이휘소 박사 사후에 출판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휘소 박사를 모델로 한 소설로 수백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는 주인공이 한국의 지하 실험실에서 핵개발에 착수했고 그의 사망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개발을 막으려고 꾸민 일처럼 묘사가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소설은 허구가 더해진 가상의 이야기죠. 그럼에도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현실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책이 데이트를 치면서 이휘소 박사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퍼져나갔고 이휘소 박사의 유족들은 소설의 판매를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법원은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책 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이휘소 박사를 존경할 수 있게 돼서 이휘소 박사의 명예를 더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였어요. 이 일로 유족들은 큰 괴로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후로 유가족들은 큰 상처를 입고 한국 언론과는 일절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일이죠. 이휘소 박사의 생애 후반이 소설에 나올 만큼 드라마틱하긴 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입지를 굳혀가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원인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였는데요. 이휘소 차의 반대편에서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고장나면서 충돌사고가 난 겁니다. 같이 타고 있던 아내와 아이 둘은 경상을 입었지만 이휘소는 병원으로 옮겼음에도 숨지고 맙니다. 그 후 사망을 둘러싼 음모론이 퍼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고 사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사고를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소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아서 2010년에 한국의 방송사에서는 이게 계획된 사고인지 실험까지 해봅니다. 실험 결과 의도적으로 다른 차를 가격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도 유망한 과학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사고라고 믿고 싶지 않으니 이런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휘소 박사가 했던 연구들은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휘소 박사는 대체 어떤 업적들을 남기셨길래 세계적인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걸까요? 우선 이휘소 박사는 물리학 중에서도 입자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입자 물리학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재료를 찾는 그런 순수한 물리학 분야입니다.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 입자들은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에 의해서 원자를 이루고 또 우주 만물을 이룹니다. 그 여러 가지 힘을 우리 과학은 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예전에는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강한 상호작용은 쉽게 말해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을 아주 강한 힘으로 딱 모아주는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은 입자의 붕괴에 관여하는 힘인데요.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력, 다음으로 강한 힘입니다. 이휘소 박사

작가가 한 일이 이런 입자와 입자에 작용하는 힘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려운 연구를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리 양심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이휘수 박사님의 연구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딱 두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휘수 박사는 1973년 당시 세계 최대 입자 가속기가 있었던 페르미 연구소의 이론 물리학 부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입자 가속기라는 건 새로운 입자를 탐색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이미 쪼개질 대로 쪼개진 입자를 더 작게 쪼개는 건 웬만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로 입자들을 가속시켜서 충돌시킨 다음에 새로운 입자를 만들고 찾아내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레이싱카가 긴 레이싱 트랙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한 다음 세게 쾅 부딪혀서 부서지게 하고 부서진 구성품들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휘수 박사는 그전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견하는 논문을 내놓고 입자 물리학 분야의 최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물리학의 가장 핫한 과학, 발견만 하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그것, 참 쿼크에 대한 연구입니다. 쿼크는 기본 입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 중 하나예요. 참 쿼크, 여기서 참은 참 거짓이 아니고 영어로 매력을 뜻하는 참이에요. 이 쿼크가 이론을 이쁘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건데요. 앞글자를 따서 C쿼크라고도 불립니다. 참쿼크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모형이라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표준모형은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입니다. 무슨 암호들이 나열된 것처럼 복잡해 보이죠? 자연계 입자들은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입자는 네 가지 상호작용을 모두 할 수 있는 쿼크와 세 가지 상호작용만이 가능한 렙톤이 있습니다. 이휘수 박사의 연구를 알려면 우리가 이 중에서 집중해야 할 건 쿼크입니다. 쿼크를 자세히 보시면 업, 다운, 탑, 바텀, 스트레인지, 참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휘수 박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쿼크가 업, 다운, 스트레인지까지 이렇게 세 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하나가 더 있다, 참 쿼크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가설이 등장하는데요. 이휘수 박사는 당시 없던 참 쿼크, 시 쿼크를 찾는 방법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은 참 입자를 발견해내기 위한 실험들의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온 지 불과 2개월 후에 다른 두 명의 과학자가 참 입자를 발견해요. 참 입자를 구성하는 참 쿼크의 질량이 이휘수 박사가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지죠. 이 일로 이휘수 박사는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최정점에 올라선 학계의 리더 같은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참 입자를 발견한 두 명의 과학자는 197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휘수 박사가 과학사에 남긴 큰 업적이 있습니다. 1972년에 발표한 게이지 이론의 재규격화에 관련된 논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어 조금 섞인 한국말인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단어부터 하나씩 보면요. 게이지, 눈금, 측정 기준 이런 뜻입니다. 분노 게이지 상승, 이때 등장하는 게이지가 그 게이지예요. 게이지 이론은 입자들의 결합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표준 이론,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대중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게이지 이론으로 뭘 할 수 있길래 그렇게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이런 힘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통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일 이론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인슈타인도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일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비록

죽을 때까지 성공하진 못했지만요. 그런데 이 게이지 이론에 따르면요, 두 가지 힘, 즉 두 가지 상호작용을 통합할 수 있어요.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의 기본 힘을 4개에서 3개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휘수 박사는 이런 게이지 이론의 가능성을 아주 일찍 인식한 분이에요. 그래서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던 스티븐 와인버그의 1967년 논문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걸 재규격화, 즉 수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보완을 해주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있으니까 이휘수 박사님께서 내가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해갖고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다른 과학자들이 이 식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그전까지 그렇게까지 조명받지 않았던 와인버그의 주장이 재조명이 됐고요. 결국 와인버그는 다른 두 명의 물리학자와 함께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199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헤럴드 스토프트와 마르티니스 펠트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은 전자기력과 약한 상호작용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 전기약 작용의 수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상을 탔는데요. 토프트는 이휘수 덕분에 자신들의 수학적 모양이 옳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다면서 수상 소감에서 이휘수 박사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휘수 박사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는데요. 이분들이 상을 탈 때는 이미 이휘수 박사가 세상에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휘수 박사가 살아 있었더라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른다라고 많은 분들이 근거 있는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괴롭고 긴 연구의 공로를 노벨상이라는 사회적인 영예로 돌려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휘수 박사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땠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휘수 박사가 남긴 업적들을 알아봤는데요.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과학자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휘수 박사에 대한 소개는 그가 생전에 남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는가는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 한 국가가 이룩한 영감과 성취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는 후대를 위한 과학적 유산을 남기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 사람, 이휘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 명의 과학자가 더 남았어요. 아마도 한국의 과학자 하면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떠올리실 이름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농업의 아버지,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1898년 일본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에 살았는데요. 한국의 농업에 남긴 업적만큼이나 인생사에 굴곡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우장춘 박사가 일본에서 나고 자라게 된 데는 비극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우범선이 대표적인 친일파였기 때문이죠. 우범선은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의 주범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던 날, 궁의 경비 책임자였는데도 자진해서 일본 자객들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후 일본으로 망명해서 아들인 우장춘 박사도 일본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장춘 박사 친일파의 후손, 비호감 이렇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장춘 박사는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국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대한민국 농업에 헌신했어요. 일본 정부가 창시 개명하라는 걸

거절해서 20년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선 친일파라는 이유로 미움받고 일본에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어요. 거기다 그의 아버지는 우장춘이 5살 때 일본에 온 조선인 자객에게 피살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우장춘은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우장춘은 고아원에 맡겨져 자라는데요. 평생 먹을 감자를 고아원에서 다 먹어서 성인이 된 이후로는 감자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생활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가난과 국적은 학창시절에도 우장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장춘은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도쿄제국대학의 공학부에 지원했는데요. 조선총독부가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공학부가 아닌 농학을 배우는 농과대학에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조선인이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걸 못하게 한 거죠. 그때 농과대학은 농업기술자를 양성하는 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은 본인 인생임에도 원했던 전공을 하지 못하고 농과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당시 농학자에게 최상의 직장으로 꼽히는 국립농사시험장에 입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유전학 연구에 돌입하는데요. 여기서도 전문학교 출신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과를 내도 기피 부서에만 배정이 된 거죠. 우장춘은 이 모든 불이익 속에서 박사학위 논문에 매진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으면 출신의 장벽을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참 박복한 게요. 논문 제출 하루 전날 우장춘이 일하던 곳에서 불이 납니다. 우장춘이 연구한 자료들 그리고 열심히 쓴 논문까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 거죠. 하지만 우장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썼던 논문 주제가 아닌 유채꽃 연구를 하는데요. 6년 뒤 38살에 이 내용을 담은 논문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논문이 우장춘을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장춘 박사를 대표하는 업적, 종의 합성입니다. 종의 합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식물에서 서로 다른 종이 자연 상태에서 교배해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걸 밝혔다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살던 시대에는 서로 다른 종끼리 교배시키면 교잡종이 탄생할 뿐 새로운 종이 탄생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장춘 박사가 깨뜨린 거죠. 그럼 우장춘 박사는 이걸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먼저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시켰는데요. 배추와 양배추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같은 종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을 교배시키면 동물의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식물은 어땠을까요? 우장춘 박사는 서로 종이 다른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시켜서 번식이 가능한 잡종, 유채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는 그 제주도 유채꽃의 유채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또 배추와 흑겨자를 교배하면 갓김치의 갓이 되고 양배추와 흑겨자를 교배하면 에티오피아 겨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보여줍니다. 우장춘 박사는 이렇게 배추, 양배추, 흑겨자가 이리저리 조합되어서 유채, 갓, 에티오피아 겨자라는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삼각형 모양의 도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종의 합성 이론인 우의 삼각형입니다. 우는 우장춘 박사의 성을 딴 거죠. 이건 생물학계에서 기념비적인 연구였는데요. 왜냐? 찰스 다윈, 우리가 6강에서 소개했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밝힌 진화론에서 부족했던 점을 우장춘 박사가 보완한 거거든요. 다윈이 주장한 것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것만이 새로운 종을 이룬다는 것이었는데 이때까지는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우장춘 박사가 적어도 식물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교배를 통해서도 새로운 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진화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종의 합성 이론은 지금까지도 육종학의 초석이 되고 있고요. 우장춘 박사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을 거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왔을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는 우장춘 박사가 종의 합성 이론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들 우장춘 하면 씨 없는 수박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건 오해입니다.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들지 않았어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은 일본의 유전학자 기하라 히토시라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장춘이 씨 없는 수박이랑 연관 검색어가 되었냐? 우장춘 박사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농작물 품종을 개량하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인위적인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거부감, 경계심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새로운 종자에 대한 직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씨 없는 수박 만들기를 시연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생식 능력을 없애서 씨앗을 만들지 못하는 수박을 만들어내고 시식회도 열고 그랬어요. 덕분에 우장춘 박사가 헐값으로 개량된 종자를 나눠줘도 이걸 믿지 않던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자면요.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진 걸 국내에 전파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 있던 우장춘이 어쩌다 한국으로 와서 씨 없는 수박을 전파하게 된 걸까요? 1945년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은 게 계기였는데요. 해방 이후 한국은 엄청난 빈곤과 식량난에 허덕였거든요. 좋은 종자를 심어서 농산물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 세계적인 육종학자로 꼽히던 우장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이때 일본에서 우장춘을 한국에 보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뭘 했냐면 무단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걸려서 조선인 수용소,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1950년, 30년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어렵게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하던 날 우장춘 박사는 이런 소감을 남겼어요. 이제껏 어머니의 나라에서 일본인 못지않게 노력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나라에 뼈를 묻겠습니다. 한국에 온 우장춘 박사는 그 어떤 직책도 욕심내지 않고 오직 농업연구에만 몰두했어요.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 했던 대통령의 뜻도 거절하고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직원 12명이 전부인 작은 연구소였는데 이름만 연구소지 전기도 수도 없는 열악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장춘 박사는 우수한 채소 품종들을 만들고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먼저 한국인의 주식인 김치를 위해 배추와 무 종자를 만드는데요. 그전까지 얇고 부실한 배추를 먹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속이 꽉 차고 잎이 두꺼운 배추 종자를 개발해서 먹게 해줬습니다. 봄동처럼 쫙 펼쳐진 게 아니라 우리 김장 담글 때 쓰는 속이 꽉 찬 배추 있죠? 이런 걸 결구배추라고 하는데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겁니다. 이 배추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생활을 바꾼 과학기술 70선에도 올라있어요. 지금 우리가 제주산 귤을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우장춘 박사 덕분인데요. 제주도를 시찰한 후에 귤을 재배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가 시작이 되죠. 또 강원도 감자에도 우장춘 박사의 공이 묻어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서는 바이러스가 한번 창궐하면 감자 농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요. 우장춘 박사가 병충해에 강한 감자로 개량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장춘 박사는 친일파인 아버지의 굴레를 벗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친일파로 의심받았고요. 정보수사기관에서도 항상 우장춘 박사를 요주의 인물로 주시했죠.
일본 출국도 허락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도 일본에 갈 수 없었고 그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도 갈 수 없었습니다.

건국한 이후로 우장춘 박사가 두 번째 수상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님이었어요. 그날 우장춘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나의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 주었군요. 기쁩니다. 그리고 3일 뒤 우장춘 박사는 향년 61세에 눈을 감았습니다. 우장춘 박사가 한국의 우량 종자를 만들고 보급한 덕분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종자 독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탁의 풍경도 엄청나게 달라졌죠. 우장춘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같은 김치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친일파의 자손이라고 손가락질하기에는 좀 슬픈 기구한 삶이죠. 오늘은 이렇게 이위소와 우장춘, 한국계 과학자 두 분을 소개해봤는데요. 두 사람은 현재 한국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함께 올라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들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과학 환경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수겠죠. 모쪼록 앞으로도 과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과학 시즌 2. 교과서 속 수많은 과학 이론들 뒤에 있는 과학자들을 조명해봤습니다. 저도 정말 보람 있었고요.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궤도였습니다.

0: 인생의 큰 행복, 식도락. 바야흐로 미식의 시대. 그런데 먹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담일 뿐이죠.
1: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영범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위 답답한 증상과 체한 그 느낌이 계속 심해져서 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그 어렵습니다.
2: 30살의 건강검진에서 처음 위염을 발견하고 위염에 관심이 많았으나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르고 방치만 했습니다.
3: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에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너무 위가 딱딱하고 체한 느낌이 들어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 식사 전엔 속이 쓰리고 식후엔 과식하지 않아도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는 이들의 공통점. 바로 위 점막의 염증입니다.
4: 위 표면 점막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자면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내가 불편하거나 소화 안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위암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게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0: 별것 아니라 생각해 방치했던 소화불량과 위염. 위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며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귀촌의 꿈을 이룬 영범님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1: 한 5년. 5년. 네, 5년 됐어요.
5: 원래 여기서 사신 건 아니었고.
1: 그렇죠. 여기 그냥 전원 생활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도 좋은 위치가 나와가지고 구입하고 집 짓고.
0: 은퇴한 지 딱 1년. 그런데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통 먹지 못해 체중이 47kg까지 빠졌습니다.
1: 그러니까 계속 느꼈던 거는 뭐 한 2, 3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딱 그 답답한, 그러니까 체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답답한 게 계속 가요, 그게.
0: 덕분에 짝꿍의 한숨도 늘었습니다. 젊을 적부터 잘 체하곤 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밥이 그게 다인가요?
5: 에? 그게 다예요, 어머님?
6: 네.
5: 아버님 드시는 게?
6: 네, 요만큼. 한 숟가락.
5: 진짜 한 숟가락, 두 숟가락밖에 안 되는데?
6: 네. 제가 먹을 때는 저는 이거 한 숟가락에도 먹을 수 있어요.
5: 아니, 근데 이렇게밖에 안 드신다고요, 평소에?
6: 네. 저것도 어느 날은 또 안 먹는 날, 저것도 다 못 먹는 날도 있어요. 마음도 아프고 저도 스트레스 좀 받자.
0: 숟가락질 세 번을 넘기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슴슴한 음식으로 차려낸 밥상. 한눈에 봐도 참 건강해 보이죠?
1: 먹읍시다. 젓가락이 없네.
0: 하지만 영범님은 늘 그렇듯 음식 앞에서 체할까 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6: 맛있지? 안 맛있어? 난 당신이 맛있게 많이 먹는 게 제일 소원이야. 여보, 내가 음식 만들어서 80% 다 버리는 거 알지?
1: 조금 부족한 듯 할 때가 속이 제일 편해. 요때의 고민인 거야, 이게. 설거지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먹어줘야 되는데.
6: 먹지 마.
1: 근데. 아니야, 근데. 먹고. 최악의 경우는 침만 내려가면 되겠네. 요즘 들어서는 뭐 배에 고픈 거를 못 느껴요. 그리고 뭔가 그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상상해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은퇴해서 이렇게 시골 와서 쉬면은 좋아질 줄 알고 뭐 와서는 이렇게 여기 뒷산이 좋아서 많이 걸었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 살도 좀 빠지고. 그리고 힘도 좀 딸리고.
0: 영범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정밀 검진을 통해 소화기의 이상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위내시경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4: 여러분, 이 내시경 소견으로는 아주 정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점부터 8점까지로 쓰면 한 4점 정도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또 위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시경에서 보통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자기가 들면 피부도 얇아지고 뭐 이런 것처럼 위도 연세가 이렇게 염증이 오래되면 얇아지는 소견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0: 위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
4: 네, 위축성 위염이라는 건 저희가 만성 위염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면 위 표면 상피 세포에 염증이 계속되면 기능이 변화를 하거든요. 기능이 변화한 것 동시에 나중에 그 변화가 너무너무 오래되면 세포 자체가 변화가 돼요.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 벽에 위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걸 위축성 변화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0: 만성위염은 위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생깁니다. 위염은 위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염증이 반복되면서 위점막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위점막이 위축되고 얇아지는 건데요. 심할 경우 위점막에 혈관까지 관찰되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점막 아래에선 위산이나 소화액, 그리고 소화운동을 도와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부분이 위축되면서 소화불량이나 속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부릅니다.
1: 체중이 조금 늘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저도 서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위 근육, 장 이런 것도 다 근육으로 이런 연동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운동력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연세가 드시면 모든 곳의 근력이 굉장히 감소를 해서 근손실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위랑 이제 장의 소화 기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소식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위 기능이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게 조금 더 문제일 것 같아요.
0: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 승현님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2: 원래 이 시간에 아버님이 아침 준비를 하세요?
3: 네, 아침을 이제 아이프 출근 시간에 맞춰서 먼저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닭육수를.
2: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3: 네. 웬만하면은 요리는 원래 그 처음에 육아 시작할 때만 해도 밀키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했는데 맛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어가지고
0: 전날 밤 미리 육수를 만들어둘 정도로 요리에 진심인 이 남자. 지난해 육아휴직을 하며 요리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데요.
3: 와이프 느낌에는 아이도 짜다.
2: 아. 아버지
3: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는 직장 때문에 그 저희 학교 급식을 먹는데 학교 급식 대비해서는 제 음식이 좀 짜다고 하는데
0: 어지간한 국물 요리부터 나물 무치기까지 뚝딱 보통 내공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귀하신 몸에 도움을 요청하신 게 바로 아내분이라고요.
2: 아내분께서 직접 신청하셨다고. 뭐 평소에 남편분 건강에 좀 많이 걱정이 되셨어요?
4: 네, 그렇죠.
2: 왜 뭐 어떤 점 때문에 좀 그러셨어요?
4: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건강검진할 때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문진을 해주실 때 위 상태가 60대, 70대 위처럼 너덜너덜하다고 하시고
3: 그 선생님이 좀
4: 술, 담배를 많이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술, 담배도 전혀 안 하고 그런데 너무 나이가 든 위처럼 너덜너덜하다고 하고
0: 아직 40대 초반인데 60, 70대의 위 상태라니 아내의 잔소리가 길어질 수밖에요.
4: 국물을 좀 많이 국물에 염분이 많아서 나트륨이 많아.
3: 그럼 너만의 과학이잖아. 너만의 과학.
4: 아니 진짜 짜니까 국물이.
0: 아무래도 아침에 입이 깔깔할 땐 뜨거운 국에 말아먹게 되죠. 그런데 평소 식성은 좀 어떠세요?
3: 제가 뭐 요즘 유행하는 아주 매운 음식들을 엄청 좋아해서 엄청 자극적으로 먹지는 않고 사실 뭐 마라탕이나 마라샹궈 같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마라 음식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점심에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마라 소스를 같이 넣어서 먹는다든지 근데 그 얼얼한 맛을 좋아해서 먹는 거지 아주 자극적이고 엄청 맵게 먹는 거는 아닌데
2: 평소에 어떤 거 좀 드시나 보고 싶어서 네.
3: 아 이렇게 보니까
2: 근데 확실히 소스류가 되게 많네요.
3: 소스는 넉넉하게
5: 종류별로 없는 소스가 없는데요? 거의? 뭐 스리라차, 저
6: 마라탕 소스,
3: 네.
6: 혼다시. 아, 동남아가 그냥.
3: 네, 동남아.
6: 냉장고에 있네요.
3: 네.
6: 간간하고 좀 세야 좀 이렇게 좀 맛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3: 아, 예, 그럼요. 예.
0: 요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온갖 소스는 기본, 절임 반찬도 눈에 띄는데요.
3: 그 이런 장아찌류를 예전에 이제 어머니 계실 때는 항상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많이 먹었거든요. 아마 젓갈은 안 먹는데 장아찌류는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6: 마라소스.
0: 아이고, 라면도 짠데 마라소스까지 더 넣는다고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자극적인 맛. 아이고, 안 봐도 그려지시죠? 아, 거기에 김치까지 맵고 짜고 뜨겁고 당장 입에는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위에는 좋지 않을 것 같죠? 거기다가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습관까지. 과연 승현님의 위는 괜찮을까요?

0: 요리왕 승현님과는 반대로 요리가 괴롭다는 혜진님. 17년째 주부이지만 요리 실력이 통 늘지 않아 고민입니다.
1: 제가 항상 소원이 그냥 알약 먹으면 배부른 그거 나왔으면 그런 신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만들기도 싫고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항상 뭐 만들 때도 여기다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놔두고 설탕 두 스푼, 뭐 두 스푼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0: 요리에 자신이 없다 보니 데우기만 하면 되는 밀키트나 레토르트 식품에 기대기도 한답니다.
2: 어머니 보니까 레토르트 식품 같은 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1: 네, 자주 저런 걸로 급하게 먹을 때 있어요. 볶음밥도 냉동돼 있는 거. 볶음밥도 왜 다 자르고 다 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우 볶음밥, 뭐 낙지 볶음밥 이런 건 냉동된 걸로 사서.
2: 냉동으로 파는 거.
1: 네, 이게 제육 볶음 이거 사다 놓은 거거든요.
2: 꺼내주세요.
1: 아, 진짜.
3: 그렇게?
1: 네, 제육 볶음이나 불고기나 이런 거.
3: 이런 거
1: 그냥 간단하게. 와.
0: 미리 양념이 되어 있으니 요리하기 편하긴 하죠. 다만 싱겁게 먹고 싶어도 간을 조절하기는 어렵겠네요. 매콤 짭짤한 제육볶음 바짝 익혀주고요. 가장 평범하고 그래서 침이 고이는 가정식 한상 차림. 대형마트 표 제육볶음에 새우젓으로 간을 한 계란찜. 얼큰한 된장국과 잡곡밥입니다.
4: 된장에 콩고.
1: 짠!
0: 그런데 계란찜이 짜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음식이 좀 짜게 된 모양입니다.
1: 나는 계란찜이 안 짠데.
4: 응? 진짜?
1: 응.
0: 맛을 내는 게 어렵다 보니 양념을 더하거나 미리 양념이 된 밀키트 제품을 선호하는 혜진님.
1: 근데 제가 지금 이 찌개가 엄청 짜다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2: 아, 어머님은?
1: 네. 얘들아, 찌개 짜 어때? 안 짜지?
4: 나는 별로 안 짠 것 같아.
1: 그러니까 저희 입맛이 짠 거에 맞춰져 있나?
0: 승현님과 혜진님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 과식을 하지 않아도 소화가 통 안 된다고 합니다.
1: 거의 일주일에 한 5일, 6일 정도가 늘 체한 느낌,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네, 어제도 그랬고. 막 여기가 답답하고 뭔가 막 너무 체한 것 같아가지고 한 12시까지, 12시 반까지 잠 못 잤어요.
5: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도 그냥 많이 먹은 날 더부룩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많이 먹지 않았어도 그런 더부룩한 느낌이 좀 있고요.
0: 두 분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평소 짭짤한 음식을 선호하는 식성, 그리고 위암 가족력인데요.
5: 어머니가 이제 작년 초에 위암이 발병되시고 이제 투병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암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족력에다가 위염까지 앓고 있고
1: 외가 쪽이 다 위암 저기 가족력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0: 위암 진단 받으셔서 위 절제를 하셨고, 저희 엄마도 항상 저녁에 트림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저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비슷한, 내가 엄마 닮았나? 이제 그러고는 있었어. 가족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1: 비슷한 증상에 위암 가족력이란 공통점을 가진 두 분. 소화기 정밀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비슷했는데요. 먼저 혜진님.
2: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내시경 결과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보면 이게 약간 울퉁불퉁한 소견이 있는데 이게 장상피 화생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거는 위의 위축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위 세포가 바뀌어요. 다른 세포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염증이나 이게 종양 같은 걸 좀 취약한 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 변화가 어느 정도는 또 와 있기도 하거든요.
1: 위축성 위염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장상피 화생이라는 진단. 우리의 위는 자극적인 식습관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 스트레스와 같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염증이 생깁니다. 만약 이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고 위염이 반복되면 위샘이 사라지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 되고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습니다. 위의 점막 세포가 점점 사라지면서 장의 상피 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인데요. 위산 분비도 더 줄어들고 염증에도 취약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위에 비해 위암이 될 확률이 무려 4배나 높습니다.
2: 근데 위염을 방치하게 되면 위선에 있는 상피세포가 장에 있는 상피세포로 변해요. 근데 위의 세포는 기본적으로 소화흡수를 도와주고 분비를 해줘. 위에 있기나 위산을 분비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장세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장세포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흡수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틀리고 기능이 아예 틀려요.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은데 장상피처럼 변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가역적 변화를 넘어서서 그 윗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포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 그 코스를 따라가면 조금 암성 변화에 가까워지는 그쪽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승현님의 상태는 어떨까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일단 네. 예. 이게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다, 네. 이제 가족력이 있다 해서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위가 좀 부어있고, 네. 하얗게 점액질도 많이 껴있고, 네. 발적성 변화가 있거든요. 네. 이건 현재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1: 승현님은 위 상부와 하부 전체에 장상피 화생 변화가 진행된 상태.
2: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력 드시고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예, 헬리코박터균이 항체검사에서 양성이거든요. 그거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으면 아직 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4: 치료는 한번 받았었거든요.
2: 언제 받으셨어요?
4: 한 4년 전 정도에.
2: 선생님, 근데 제 균이 100%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검사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재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됐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보통 수치로 말씀드리면 직계가족이 있으면 보통 두세 배 정도 위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분한테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위암 위험도 조금 많이 감소하거든요. 많게는 50% 정도까지 감소한다는 우리나라 연구가 있어요.
1: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암의 주요 원인인데요.
2: 일단 가장 흔하고 중요한 균의 원인은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감염률이. 마지막 연구에서 거의 40% 가까이 감염돼 있다고 하고요. 위 벽에 있는 점액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위 벽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파괴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위치하면서 위 벽을 자꾸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을 줄 때 계속적인 자극과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1: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에 감염되면 우리의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균은 위 점막과 유벽 사이에 둥둥 떠다니면서 사는데요. 문제는 독소를 내뿜어서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마치 빨대를 꽂듯이 세포에 침입해 서서히 위 전체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위염이 있다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제균 치료를 해도 한 번에 출혈될 확률이 약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치료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제균 치료에 성공해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으니 식사를 할 때 같은 찌개를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습관도 피해야 합니다.
2: 근데 그 저희 24시간 그 소변으로 해서 이제 그 염분 양 측정을 하는데 특히 유일하게 되게 높으세요.
4: 아, 그래요? 네,
2: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보통 이제 짜게 드신다고 말씀하셔도 24시간 소변으로 염분을 측정하면 정상 범위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근데 선생님이 유일하게 높으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말 좀 짜게 드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1: 나트륨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승현님은 정상치를 훌쩍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2: 통에 짠 음식 할 때는 염분 자체에도 너무 고농도로 들어가면 위 점막을 상하게 하고 실제로 헬리코박터균의 성장과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돼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이 촉진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음식이라는 게 다 소금이나 염장식품이 있어요. 김치나 이런 된장 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그리고 국찌개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건더기만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훈연된 음식이나 가공육 같은 음식이나 냉동 음식 같은 수치는 많이 줄이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헬리코박터균, 자극적인 식습관, 흡연 등이 대표적인 위암의 원인인데요. 이를 피하는 것이 위염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습관. 이지은 임상영양사와 함께 위염의 식사요법을 알아봤는데요.
5: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네,
5: 저는 임상영양사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5: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드러운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통곡식 같은 도정에 덜 된 통곡식이라던가 옥수수, 고구마, 현미, 섬유질 자체가 위로 조금 이렇게 네, 긁을 수 있어요. 위 자체에 거친 것들은 조금 위 자체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1: 위염으로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표면이 거친 잡곡밥보다는 흰쌀밥, 질게 지은 밥처럼 부드러운 음식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5: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매운 음식이라던가 카페인, 그리고 술, 탄산음료, 그리고 신과일, 그리고 짠 음식 이런 것들의 섭취를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1: 오렌지, 키위, 토마토처럼 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신과일보다는 배, 참외, 바나나 같은 과일이 좋습니다.
5: 과일도 껍질을, 네, 껍질을 채 드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거든요. 근데 최대한 껍질도 벗기고 드시는 게 네, 최대한 섬유소 자체를 조금 줄여서 드시는 거를 조금 권장드리고 싶고 혹시나 너무 신 과일이다라고 보시면 실온에서 며칠 동안 조금 숙성해서 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 평소 식습관 모니터링 후 내려진 맞춤 솔루션

0: 식사 후 속이 답답할 때 소화시키려고 걷거나 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이런 운동이 자칫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복식 호흡법과 복부 스트레칭 방법, 재활의학과 양은주 교수님과 배워봤습니다.
1: 위의 움직임을 좀 더 촉진시켜주거나 위를 다른 부위들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내가 운동하면 근육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위를 자극시켜줄지에 대한 고민들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금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움직이는 건 호흡인데요. 들숨이, 날숨이 혹시나 한번 맞춰보시면 들숨이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날숨이

0: 주검신경을 항진할까요? 네. 숨을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예, 숨을 들이실 때 심박도수가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후 날숨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더부룩하다, 위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부교감신경 항진시키고 교감신경을 억제해야 위의 움직임들이 더 빨라집니다. 들이마시는 거 네 번. 하나, 둘, 셋, 넷. 잠깐 쉬고 내쉬는 거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만 들이마시기. 하나, 둘,
1: 들숨과
0: 셋,
1: 날숨의 시간을 조절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호흡법. 위가 더부룩할 때 위산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0: 우선은 왼팔을 올려주고 가만히 선 상태에서 왼팔 올려주고 오른팔로는 왼쪽 갈비뼈 한 7번에서 12번 되는 갈비뼈를 지그시 내려준다. 지금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내려주면서 내쉬기 하면서 다 몸통을 오른쪽으로 스트레칭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쭉 스트레칭해주면서 최대한 숨을 내쉬고 갈비뼈 밑으로 쭉 내려주는 스트레칭.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한 번 더 갈비뼈 안쪽으로 늘어주면서 후 내쉬면서 왼쪽으로 스트레칭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면서 들이마시기. 사실 식사를 드시자마자 그 순간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혈류가 다 위로 가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사지의 움직임을 많이 줘서 이제 위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시간들을 조금 지난 다음에 오히려 30분부터 1시간 정도 되면서 점차적으로 위에 이제 활동을 움직임을 더 증진시켜야 될 때는 호흡하면서 이제 복식호흡. 1시간 이후부터는 걷거나 움직일 때 호흡과 함께 해주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게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춰서 하는데 그거를 밸런스 맞게 하는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 좀 숙달이 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앉아서도 하고 뭐 이렇게 걸으면서도 할 수 있겠다.
1: 위염으로 고통받는 귀하신 몸들의 생활 습관 바꾸기 7일차. 먼저 혜진님. 복식 호흡을 통해 흥분된 교감신경을 완화하는 운동법을 수시로 하는데요.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위의 혈류도 증가해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나아졌답니다.
3: 그냥 계속 누르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는 누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좀 답답하네 그러면 이 호흡법을 해요. 저는 너무 이 운동을 알게 돼서 신세계를 발견한 것 같고 이 운동하면서 속 불편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1: 식습관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 그리고 밥, 물을 예전보다는 좀 밥물을 늘려가지고 조금 빡빡하지 않게 약간 질다?
1: 소화를 돕기 위해 거친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단을 바꿨는데요. 과거 즐겨 먹던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질기 지어 먹으니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인스턴트나 밀키트 대신 직접 양념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4: 예전에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 듬뿍 해서 두 스푼을 넣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반으로 줄였어요. 모든 것에. 해보고 있어요. 한 스푼만 넣고 그래서 염도에 정확한 그 숫자를 제가 까먹을까 봐 여기에다가 염도계 그 요거 있잖아요. 써놨어요. 여기 0.3에서 저염이고 보통이고 고염이다. 요 양이면 아주 너무 돼요. 네.
1: 소금보다는 간장을 사용해 염도를 낮췄습니다.
5: 소금이 1g에 간장 5g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에서 쓰실 때 소금 1g을 쓰는 것보다 간장 5g을 쓰시면 돼요. 그럼 난 쇠고기 뭇국을 끓일 때 그냥 너무 하얗게 끓이고 싶다라고 하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조금 포기하시고 그냥 검은

0: 쇠고기 뭇국을 조금 끓이셔서 염분을 낮추시면 돼요.
1: 건강하지만 한결 싱거워진 밥상.
2: 이거 엄마가 했어. 맛을 봐봐. 이번에 새우가루를 넣었거든.
1: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3: 좀 싱겁긴 한데, 근데 배고프니까.
2: 저는 이게 싱겁다, 이꼴 맛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간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1: 위험 관리의 기본 원칙. 가공식품은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이미 양념이 되어 있는 밀키트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귀하신 몸세분 중에 가장 짜게 드셨던 승현님. 요리에 진심인 건 그대로인데요.
4: 지금 이게 만드시는 게 그러면
5: 쌈장이죠.
4: 쌈장이요?
5: 네, 쌈장. 견과류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염도도 줄어들고, 아무래도 쌈장의 고소한 맛이 이제 이런 그 같이 섞는 재료들하고 합쳐져가지고 고소한 맛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1: 짠맛을 줄이는 대신 고소한 맛으로 맛을 낸 저염 쌈장입니다. 염도를 낮추려는 노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 백김치까지 담갔는데요. 새콤하고 개운한 맛으로 미각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4: 김치는 이렇게 드시면 안 싱거우세요? 어떠세요? 입맛에?
5: 엄청 싱겁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엄청 싱겁다고 느끼고 싱거웠는데, 먹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오래 씹으니까 아, 이게 맛이 나더라고요.
1: 라면에 마라 소스까지 넣어 먹던 승현이 맞나요?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식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에 눈뜨고 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던 습관도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사용하던 양념의 절반만 사용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더, 승현님은 평소 고기를 바짝 구워서 드셨는데요. 굽거나 튀기는 대신 삶거나 데치는 방법으로 조리법을 바꿨습니다. 확 달라진 식습관, 증상의 개선으로 이어졌을까요?
5: 그때 처음 촬영하실 때 2주 만에 뭐 얼마나 변하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위염이라는 게 2주 만에 괜찮아질 것 같았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속이 편한 게 생기니까, 속이 편하니까, 그 알려주신 운동이나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속이 편해지니까, 당장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나아지진 않더라도, 아,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게 되더라고요.
1: 마지막 귀화신몸 영범님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식사량이 너무 적고 기력이 없어 고민이셨죠. 뒷산을 걸으며 복식 호흡법을 병행하는 모습인데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우리의 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위의 혈류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가 억제돼 소화불량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복식 호흡법으로 긴장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죠.
6: 그러니까 그 위가 편한 느낌은 확실히 와요, 그게. 그 호흡법으로 하면은.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번 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하고, 특히 이제 산에 올 때는 우선 산 공기도 좋고, 이렇게 들여 마시면은 그 시원한 공기가 폐, 위까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산에 오면은 그냥 혼자 막 그럴 때도 하고, 잠깐 쉴 때. 너무 좋아요, 이게. 예.
1: 소화불량으로 답답했던 속이 편해지면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활력이 생겼죠.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즐거워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셨던 짝꿍, 이제는 어떤가요?
4: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7: 전에는 진짜 너무 조금 먹어서 거의 다 남겼었어요. 세 쪽을 놔도 한 쪽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다 먹어요.
1: 영범님은 과거에도 건강한 식단을 드셨습니다. 다만 섭취량이 너무 적었었죠.
8: 아, 되게 맛있겠다. 미리 먹어보지. 우리 밥 먹기 전에 미리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아.
1: 부족한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솔루션, 버터인데요.
4: 아, 그럼 요거는 일부러 열량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야?
8: 그 영양사님이 제 같은 경우는 버터를 많이 먹어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터는 이게 버터 우유 뭐 그런가? 그전에 조금 먹긴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0: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농축된 열량원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방이죠. 얘네들이 좋은 이유는 다른 지방과는 조금 틀게 간으로 바로 흡수돼요.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조금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버터라던가 치즈, 우유, 뭐 생크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장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무 과하게 드시지는 말라.
7: 느끼하지 않아?
8: 괜찮아.
7: 고기만 해도 느끼하다.
8: 응.
7: 아니, 이 일이 됐나? 네. 엄청 좋아졌어. 당신 얼굴도 달라.
1: 체할 거라는 걱정에서 벗어나니 고역이던 식사 시간이 즐겁습니다. 불과 2주일 전 밥 숟가락으로 세 수저만 먹어도 속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식사량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8: 이렇게 먹고 나니까 힘도 좀 생기고 이제 운동할 때 그전에 좀 힘들다는 느낌인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1: 사실 영범님은 다른 두 분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나쁜 식습관 같은 위험 요소도 없으셨고요. 그럼에도 30년을 달고 살던 소화불량 증상, 솔루션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8: 그래, 처음에는 그 운동 그 동작이 그렇게 심한 동작이 아니라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우선 속이 우선 편안한 느낌이 거의 바로 느껴지고 좀 좋아지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뭐 그냥 저절로 그냥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1: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14일간의 솔루션을 마친 귀하신 몸.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9: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네.
8: 좋았죠.
9: 네. 어떻게 좋으셨어요?
8: 우선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우선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조금 더부룩, 그러니까 조금 더 먹어야 되니까 예. 조금 더부룩한 게는 조금 이제 그 전에 없던 고개 예. 이제 조금 생기긴 했는데. 예.
9: 천천히 늘리시고 조금 이제 그 중간기를 거치셨다가 쉬는 거를 거치셨다가 다시 또 늘리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천천히 계단식으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이거 식생활 늘리는 거에 대해서 또 네. 너무 이제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마음 편히 천천히 하시고
8: 그렇죠.
9: 예, 뭐 그렇게 해서. 예, 예.
1: 증상의 개선과 함께 위점막의 위축 정도를 보여주는 혈청 펩시노겐 검사 결과가 소폭 나아졌습니다.
9: 식사량을 늘리면 저희가 위를 날 소화기계 근육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제 전신의 체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몸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위의 근육도 좋아지고 소화기관의 근육도 좋아지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주간의 식생활을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또 이 기능이 단순 금방 달라지진 않지만 수개월, 수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8: 체하고 그 답답한 느낌이 우선 한 이틀 지난 후부터 바로 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괜찮은데 그 다음 날도 또 조금 더 먹었는데 또 이제 괜찮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방법보다 좀 좋다. 그래서 계속 이 방법 내지는 이런 그 배웠던 요 부분을 계속 해야 되겠다.
1: 승현님은 어떨까요?
9: 선생님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9: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가장 기대가 많이 됐어요.
8: 아, 그랬어요?
9: 예, 왜냐면 정말 가역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 개선 가능한 요소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5: 아, 예. 덜 자극적으로 먹고 그리고 또 운동도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예. 괜찮았어요. 그건 예. 많이 좋았어요. 그건 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9: 선생님 식생활을 많이 이제 조절하셨다고 하는데 예. 유일하게 선생님은 그 24시간 소변에서 염분 농도가 많았잖아요. 예. 완전히 정상으로 떨어져가지고 아, 거의 반 이하로 감소를 했습니다. 아. 예, 선생님 이거는 굉장히 아주 빠르게 선생님이 식생활을 바로바로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1: 네.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보여주는 체내 염분 농도가 정상치 이하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9: 이제 잘 관리를 하시면 이 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내가 20대, 10대 위로 돌아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와 진행을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가족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위험하긴 하지만 더 신경을 쓰시면 오히려 없는 분과 비슷한 정도의 예, 그런 예, 위험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예,
5: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못 살았구나. 네, 이제 정상적으로 먹고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요번에 확실하게 먹으면서 염도를 낮춰서 먹고 또 국물 음식도 자제하고 하면서 이제 먹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먹어야지 정상 수치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1: 마지막 귀하신 몸 혜진님.
10: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그때 소화가 안 되는 증상 굉장히 심하다고 하셨는데 맞아. 거기, 네, 그건 좀 어떠세요?
2: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저도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일주일 7일이면 5일이 밤에 저녁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체한 느낌이 계속 답답해서 꾹꾹 누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저녁에 소화가 안 돼. 체한 느낌이 있는 날 없는 날. 근데 반대로 됐어요. 안 아픈 날이 5일. 그러니까 이틀 정도만 체가 체하는 거예요.
9: 내 몸이 느끼는 변화가 가장 예민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이 그 편하다고 느끼시면 몸은 좋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 예. 아, 저 진짜로 예상을 안 했어요. 사실 2주라는 기간이 짧기도 했고 이 위 운동은 제가 움직여 뭐 제가 지시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그렇게 될까? 나 이렇게 몇 달 동안 또 6개월 넘게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랬는데 저는 지금 조금 얼떨떨하고 조금 신기해요. 네. 그래서 저녁마다 편하게 또 잠을 잘 수 있고 해서 정말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1: 위암으로 가는 길목, 위암의 진행을 멈추고 다스리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헬리코박터균, 나트륨과 가공식품, 훈제식품, 탄 음식 같은 위험 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겁니다. 위에 좋다는 음식을 더 챙겨 먹는 것보다 위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위염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위 점막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제가 이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매일 강조를 드리는 것은 매일 노출, 조금씩 매일 노출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매일 일어나는 너의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정도 조절해서 오랜 기간 나쁜 물질이 노출되냐 좋은 물질이 노출되냐에 따라서 마지막의 결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잘 아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2: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0: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1: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1: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사극이면 사극, 뭐 현대물이면 현대물, 또 공상과학영화, 괴기영화 등등 시대별 또 장르별로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꼭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옷, 의상입니다. 오늘 지난 한 40여 년 무려 150편이 넘는 영화의 의상을 만들어 오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대종상을 6번이나 수상하신 권유진 의상감독님 함께 만나죠.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네.

0: 40년 동안 150여 편. 네. 뭐 대표적인 작품 몇 가지만 꼽으신다면?
1: 글쎄요, 저희 대표적인 거는 제가 데뷔했던 길소뜸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0: 알죠.
1: 네네. 네. 그때는 데뷔할 때 당시 건물 선배님들하고 작업을 해가지고.
0: 임권택 감독님?
1: 네네. 맞죠. 임권택 감독님, 그 다음에 신성일 선배님, 예. 김지미 선배님, 뭐 이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했고요.
0: 그게 몇 년도죠?
1: 86년 정도.
0: 1986년 길소뜸.

0: 데뷔작.
1: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섬에 가고 싶다 있고요. 그다음에 동막골,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0: 놈놈놈.
1: 네네. 변호인도 되고,
0: 네.
1: 국제시장, 크, 범죄와의 전쟁.
0: 예.
1: 제 인생의 길이 남은 이제 그 노량, 명량, 한산 이렇게 있고요.
0: 이순신 삼부작.
1: 네네.
0: 네.
1: 그리고 최정병기 활. 히트를 쳤던 드라마 중에서는 이제 그 킹덤이 있었고요.
0: 킹덤.
1: 네네. 굉장히 고생을 했던 아스탈 연대기도 있었고.
0: 아스날 연계기.
1: 네네.
0: 예.
1: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건그 정도로.
0: 오늘 몇 가지 좀 가져오셨는데,
1: 네네.
0: 지금 바로 요 뒤에 있는 게 이게
1: 네네.
0: 이순신 장군 갑옷 아닙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그죠?
1: 네.
0: 이게 어느 작품
1: 이쪽에
0: 겁니까?
1: 있는 건 이제 그 노량 때 있던 이순신 장군이고요. 요거는 초창기, 전쟁 초창기인 한산 때
0: 네.
1: 있던 이순신 장군 복장이고요.
0: 그리고 명량 때는 또 다릅니까?
1: 명량 때는 찰갑으로 이제 위아래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량 때 위에 있는 갑옷이 밑에도 똑같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게 명량.
1: 네네.
0: 아니, 근데 같은 이순신 장군 3부작을 만들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명량할 때 이제 감독도 꿈이 삼부작이다.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때 당시 전부 다 설마 이큰 작품으로 세 개를 될까 그랬는데 명량이 이제 그 크게 성공을 하고
0: 대성공을 거뒀죠.
1: 예, 그 다음에 감독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거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0: 예.
1: 그래서 야, 이 신념이 대단한 양반이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설마 세개다 만들지라는 몰랐어요.
0: 아무튼 명량, 그다음 한산,
1: 네,
0: 마지막 노량.
1: 노량. 네.
0: 그런데 같은 이순신 장군인데
1: 네.
0: 왜 갑옷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1: 배우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0: 배우 다르죠. 그럼
1: 네.
0: 사이즈만 다르게 하면 되지
1: 아,
0: 않아요?
1: 그거는 이제 관객들한테 죄송하고요. 볼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면 좀그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명량할 때 동래성 지하철 공사인가 찰갑이 출토가 많이 됐어요. 해자에서 그 임진왜란 때 죽은 병사들의 찰갑들이 출토가 많이 돼서 그때 감독님하고 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우리가 다 바꿉시다. 찰갑이 주류다. 그래서 찰갑으로 다 만들었는데
0: 철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
1: 실제로 철로 만들면 이제 배우들이 무겁죠.
0: 너무 무겁죠.
1: 네네. 철에 이제 효과를 내는 가벼운 소재를 썼습니다.
0: 지금 요게 마치
1: 네네.
0: 철 같은데 아닌 거죠?
1: 철이 아닙니다.
0: 그렇죠.
1: 그 피라고 해서 구부렸다 폈다 할수
0: 구부러지기도 하고.
1: 있게 배우가 안 다치게. 저게 이제 철이면 어디 스치면 비고
0: 예죠.
1: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연기자도 안 다치고 그러기 위해서 약간 탄력성이 있는 재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산을 찍을 때는 감독님하고 한산은 임진왜란 초창기니까 그때 방어력이 높고 굉장히 저희 그 병사들이 많이 입었던 장군들이 많이 입었던 두정갑을 씁시다. 이번엔 두정갑이요.
0: 두정갑이란
1: 예.
0: 이름이 있어요?
1: 요런 거, 요것이 두정갑인데요. 이게 징징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징, 이건 못이고 징 안에 이만한 돼지 가죽들이 계속 첩첩이 있어요.
0: 내부에.
1: 네네. 그건 이제 원래 갑옷은 그런데 실제 영화에 쓰는 갑옷을 그렇게 만들면 너무
0: 그것도
1: 무거워서
0: 무거워서.
1: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편들을, 가죽 편들을 다 제거를 하고 안
0: 알겠습니다.
1: 달고 이게 겉 모양만 낸 거죠.
0: 어쨌든 출토된 그런 어떤 그 역사적 고증 그걸 다 통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군요.
1: 그렇죠.
0: 그런 거군요.
1: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 문의 나라라서 무를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를
0: 그랬죠.
1: 봐가지고요.
0: 그랬죠.
1: 그 무, 갑옷에 대한 고증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이 없어요.
0: 기록으로 남기진 않았을 테니까.
1: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조그만 기록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러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 상상을 해야죠, 그건.
0: 유추하고 상상을 해서.
1: 네네.
0: 그 저도 이순신 그 3부작 다 봤는데 네. 제 머릿속에는 우리 이순신 장군의 갑옷보다도 일본 외장들의 갑옷이 정말 네. 화려하고 막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네. 그것도 다 역사적 고증을 거친 겁니까?
1: 그 일본은요. 문보다는 무를 굉장히 높이고 카레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갑옷 모양과 투구 모양을 보면 아 저거 누구 거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0: 그 정도로?
1: 네네. 그래서 일본의 고증을 찾고 이러는 건 큰 문제가 없었고요.
0: 그리고 그럼 그 고증 그대로 만드신 거예요?
1: 그대로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명량 때 예. 구루지마가 입은 갑옷은 자료를 그렇게 찾는데도 구루지마가 없어요.
0: 그래서
1: 일본 자료에. 그거 왜 없을까 해서 일본에 그때 이제 갑옷 공장에 가서 자료를 보고 여태까지 이제 다이묘들에 대한 자료들을 쭉 봤는데요. 예. 이 구루지마가 형제가 있었는데 미치우사하고 구루지마 미치우사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있는데 둘 다 우리나라에서 전사를 했어요. 조선에.
0: 예.
1: 출병을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이묘급이 그때 임진왜 때 전사한 게 두 명밖에 없어서 일본에서 기록을 삭제했을 것 같다.
0: 일부러 없앴다.
1: 창피하니까.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 그래서 갑옷 공방에 가서 이제 자료를 계속 봤더니 한 줄이 딱 있어요. 감은 막 표시가. 그러면 이 갑옷을 어떻게 고증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회의를 감독님하고 하는데 이 구루지마가 무척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서 아마 그 전전 시대인 다케다 신겐이나 이런 사람을 좋아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케다 신겐의 갑옷을 좀 약간 변형시켜서
0: 차용해서 쓰자.
1: 차용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 좋은 생각이라고.
0: 예, 예.
1: 그래서 구루지마가 입었던 그 갑옷은 그 구루지마한 자료가 없어서 다케다 신겐의 갑옷이었습니다.
0: 근데 아무튼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 한국 조선 장군들의 옷보다 일본 장군들의 옷은 정말로 그렇게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화려합니까?
1: 화려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쪽에 일본에서는 그 중요시했던 게 왜 화려하나 했더니 눈에 띄어야 되니까.
0: 눈에 띄면 오히려 표적이 되지 않을까?
1: 아니죠. 공을 세워야 저게 똑같은 옷을 입으면 저게 누구야 이럴 텐데 막 투구도 이상한 거 쓰고 나가서 막 싸우고 눈에 띄면 야, 쟤 누구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문보단 무를 좋아하는 그쪽 이제
0: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네네네. 화려하고 눈에 띄게
1: 네,
0: 그 기록을 다 남기고
1: 그렇죠. 그래서 투구를 보면 전복 모양도 있고 소라 모양도 있고 그래요. 이번엔 저희는 안 나왔는데 네네. 원래 진짜 투구에
0: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보면
1: 네.
0: 아주 화려한 그 용 모양의 금속 공예품들이 있어요.
1: 네네.
0: 이거는 뭡니까?
1: 요거 이제 우리나라 장군들이 이제 갑옷을 입을 때 갑옷 위에 붙이는 견용이라고 그러거든요.
0: 견용.
1: 예, 어깨 견용.
0: 아, 예, 예. 예, 예.
1: 그래서 요렇게 붙는 형태예요. 양쪽에.
0: 알겠어요.
1: 예, 이렇게 양쪽에 붙는데 사실 고증으로 보면은 일자로 생겼어요. 견용이 기다랗게 생겨서 굴절이 되게끔
0: 구부러져요.
1: 네, 여기 이제 그 경첩 같은 걸 달아서 예, 구부러지게끔 예. 돼 있는데 이걸 고증으를 따져서 영화에 그 자리를 쓰자니까 이쁘질 않아요.
0: 그래서 이거는 조금
1: 이거는
0: 상상력이 발휘가 된 거군요.
1: 그렇죠. 굉장히 변형을 하고. 디자인을 한 거죠.
0: 이거 누가 만들어요?
1: 요거는 저희 제 아는 잘 아는 그 주얼리 작가님이 계세요.
0: 금속 공예 작가.
1: 예예예. 예, 예. 그 이은하 선생님이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0: 예.
1: 요거는 명량 때,
0: 예.
1: 요거는 한산 때,
0: 예.
1: 요거는 노량 때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0: 네.
1: 재밌는 거는 용은 여의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0: 입에 물고 있죠.
1: 예. 근데 여의주를 잡으면 그 왕이
0: 그렇죠.
1: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의주를 놓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0: 표현할까 말까.
1: 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 먼저 이제 임란이 발발하고 나서 그 한산이 제일 먼저 전쟁터가
0: 예?
1: 됐거든요.
0: 예.
1: 한산 때는 이제 그 압도적인 승리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 타고 거의 첫 번째 전투니까 예. 압도적으로 이기

0: 해야 된다 그래서 여의도로 입에다 물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벌어졌던 이 명량은 이 이순신 장군이 고초를 겪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해전 12척 가지고 이제
1: 예.
0: 싸운 건데 그래서 용을 그 여의도를 내리자.
1: 밑으로 내리자.
0: 네, 밑으로 내리자 해서 한 거고
1: 자.
0: 이건 이제 물론 감독님하고 그 상상을 한 거지만 노량 때는 다 이겼고 이제 장군도 저걸 더 섬멸해서 더 이상은 여기 넘보지 못하게 하자. 그다음에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갔다 해서 아예 손으로 들고 승천하는 걸로
1: 네.
0: 이렇게 잡은 테마를 잡았습니다. 이걸.
1: 아니, 우리 일반 관객들은 이 갑오대 용이 달렸었는지 안 달렸었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그 용의 여의주를 넣을까 말까, 입에 물까, 밑으로 내릴까, 이걸 다 고민하시는군요.
0: 한 번은 또 촬영하다 여의주가 빠져가지고요. 그걸 또 찾아 헤매고. 사실 그런 세세한 디테일이 좋은 작품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1: 꼼꼼하시네요. 관객들 중에 이런 것 캐치하는 분들 분명히 또 있죠?
0: 있죠.
1: 그죠?
0: 그 소위 그 갑옷 덕후 분들이
1: 예.
0: 많은데요. 이 찰갑만 하더라도 찰갑에 이 모양이 열몇 개가 되는데 이 이음새 이음법도 틀리고 다 틀리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1: 그거 지적하시는 분들 있군요.
0: 막 있어요. 그 얘기를 했죠. 고증이 틀리다 그래서 제 직업이 뭡니까? 저는 의상 디자이너고 그걸 고증대로 한 사람은
1: 역사학자죠.
0: 역사학자죠. 그러니까 나는 디자이너가 박물관 유물을 재현할 수는
1: 예.
0: 없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상상력이
0: 네,
1: 동원돼야죠.
0: 그렇죠. 그래서 견용도 그렇게 하면 너무 이쁘질 않고.
1: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독님 뒤편에 있는 의상 자줏빛에 지금 이게 구멍이 뚫려 있는
0: 아, 예.
1: 저건 제가 기억이 나요. 놈놈놈에 나왔던
0: 네네.
1: 거죠?
0: 네네. 거의 태구 의상입니다.
1: 그죠?
0: 네.
1: 저 구멍 뚫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0: 총알 자국입니다.
1: 총알
0: 네.
1: 자국.
0: 그때 이제 그, 세 명이 대치하고 있을 때, 그때 서로 총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총이 덜 맞은 거고요. 전 초반에 NG가 나서 이제 빼놓은 거고, 이제 후반까지 갔던 총자국 한 열몇 번을 맞거든요. 반지까지. 나중에 신발까지 맞았어요. 맞을 데가 없어서.
1: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총알 바구니 10개 이상 있는 옷도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0: 네네네.
1: 그러면 한 배우의 의상을 한 번씩 만드는 게 아니군요?
0: 아니죠.
1: 몇 번씩
0: 그거는.
1: 만듭니까?
0: 여태 최고로 많이 만들었던 건 역시 놈놈놈 때, 그때 창이, 이병헌 씨가 맡은 역할, 의상을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 양복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한 벌당 여섯 벌씩 만들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서로 총 쏴서 죽는 장면, 이때는 여섯 벌을 다 쏴도 안 됐어요. 모자라가지고, 그때 여섯 벌을 더 만들었어요.
1: 그러면
0: 똑같은 걸.
1: 똑같은 걸 12벌?
0: 네.
1: 그렇게나 필요합니까?
0: 왜냐하면 총을 쐈는데 NG가 나거나 이럴 때,
1: NG.
0: 이럴 때면 다시 입혀야 되는데 그것을 잠깐만 그러고 피가 나오니까 피를 빨고 또 감추는 건 금방 감출 수 있겠는데 세탁하고 그러면 시간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영화 스텝이 한번 나가면 100명이 넘게 나가는데
1: 그 사람들이 계속 기다려야 돼요.
0: 그 인건비 가지고 양복 한벌 만드는 게 낫다. 그래서 빨리빨리 교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총 장면에 있을 때는 보통 4벌 이상 만들고요. 그다음에 칼 쓰는 장면이 있을 때도 4벌 이상. 어떨 땐뭐 격렬한 장면, 전투 장면 같은 거 6벌 정도 이렇게
1: 그
0: 만듭니다.
1: 이순신 장군 갑옷도 6벌씩 그렇게 만드셨겠네.
0: 이순신 장군은 칼을 그렇게 막 휘두르고 그러지
1: 아, 맞아.
0: 않으시니까
1: 지휘를
0: 네.
1: 하니까.
0: 4벌 정도로 네.
1: 그렇군요. 피가 튀기고,
0: 네네.
1: 또 옷이 찢어지고,
0: 찢어지고 터지고 그래야지.
1: 터지고,
0: 네네.
1: 그런 효과를 내야 되고.
0: 네.
1: 그런데 찍다가 NG 나면 다시 멀쩡한 옷을 입고.
0: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렇구나.
0: 또 멀쩡한 옷도 바로 전 단계까지는 낡혀야 되거든요.
1: 아, 좀 낡아 보여야 된다?
0: 그렇죠. NG 바로 전 단계까지. 그
1: 이야.
0: 발자국이 여기 찍혔는데 여기 총을 맞았다. 그럼 그 다음 옷도 발자국은 찍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이고, 야, 그...

0: 그것까지 계산해야 되는군요.
1: 그럼요.
0: 네. 그 놈놈놈 의상, 저 옆에 있는 저 의상은 뭡니까?
1: 저거는 이제 청연이라는 작품인데요.
0: 그 비행사.
1: 네네, 여자 비행사요.
0: 예.
1: 박경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민간 비행사죠.
0: 예.
1: 근데 그 영화 개봉될 때 어떻게 불행히 친일 이슈가 돼가지고 영화 흥행은 안 됐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그 장진영 씨가 입던 마지막 비행 때 입던 옷인데요. 중국에 가서 촬영을 엄청 고생스럽게 했어요. 비행장 촬영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가슴 아팠던 영화고.
0: 네. 제 뒤에 있는 이 옷은 제가 딱 보고 알겠어요.
1: 예.
0: 최종병기 활의 유승용 배우 옷이죠?
1: 네.
0: 하도 독특해가지고.
1: 엄청 무서워했던 옷입니다.
0: 왜요, 왜?
1: 무거워서요.
0: 아, 진짜 무거워요?
1: 네.
0: 저건 금속으로
1: 아,
0: 만들었습니까?
1: 저거는 쇠사슬로 만들었습니다.
0: 실제로?
1: 네. 그래서 첫 번에 입고, 오! 소리 한번 한 다음엔
0: 무지하게
1: 짝뜨지고.
0: 뛰던데. 저걸 입고
1: 그래서
0: 다뛴 거예요?
1: 그때 연기자 승용 씨 얘기를 들어보면 평생에 뛸 거를 이한 작품에 다 뛰었다라고
0: 뛰어.
1: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런데 저렇게 무거운 걸 입고
1: 예.
0: 뛰었군요.
1: 그리고 사슬이다 보니까 그때 변발을 하잖아요.
0: 예.
1: 그럼 머리가 여기까지 긴데 저 사슬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꾸 끼어요, 여기.
0: 그럼 땡기겠네요.
1: 네, 뒤로 땡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다 천을 하나 덮어줘가지고 안 땡기게끔 그렇게 만든 적이 있어요.
0: 한 사람의 옷도 뭐 적으면 네 벌, 많으면 뭐 12벌까지 만드신다
1: 네.
0: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영화 한 편에 들어가는 옷은 모두 몇 벌이라고 봐야 됩니까?
1: 글쎄요, 영화마다 틀린데요. 현재 제일 많이 만들었던 옷은 이제 그 드라마인데,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 때
0: 예.
1: 수량으로는 제일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0: 몇 벌쯤 됩니까?
1: 아직 쉬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만들어대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건. 그리고 그 옷은 어디 기성복 같은 게 아니니까 어디 발주를 때도 없어요. 기원전 뭐 3000년 전이니까 우리 또 연기자는 첫 피팅할 때
0: 예.
1: 옷을 주니까 옷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왜? 난 나뭇잎 3장 주는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어디 맡길 데도 없고 해서 그건 다 만들었고
0: 직접 만드세요?
1: 예.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0: 예.
1: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0: 전부 상상력이죠, 그건.
1: 그때는 정말 상상력이 딸리더라고요.
0: 글쎄요.
1: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왔냐 그러면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의 속도가 내가 옷 만드는 속도를 능가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 나는 무슨 족이야, 나를 기억해줘라고 대본에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 무슨 족 때문에 겁이 확 나는 거예요.
0: 그것도 새로운 옷이 나와요.
1: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고.
0: 예.
1: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봐도 감독님도 모르겠대요. 무슨 족인지 저도 몰라요. 대본을 못 봐서. 그래서
0: 네.
1: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작가님한테 물어보라고. 작가님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족이냐? 무슨 족이냐도 물어봤지만 어디 살고 산에 사느냐? 바다에
0: 그렇죠,
1: 사느냐?
0: 그렇죠. 그건
1: 강에
0: 중요하죠.
1: 사느냐? 이것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스 넘어온 게 바다에 사는 종족이고 수영을 참 잘한다. 이렇게만 온 거예요, 피드백이. 그러면 이제 재료를 갖다가 해산물 쪽으로 찾아야 되겠죠? 조개. 제일 많이 만들었던 게 드라마는 아스달 연대기였고,
0: 영화로는요?
1: 영화로는 제일 많이 만들었던 게 국제시장이죠.
0: 국제시장.
1: 네.
0: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루는 시대 배경이
1: 엄청 길잖아요.
0: 길고,
1: 네.
0: 또 외국 장면도 있고,
1: 그렇죠.
0: 독일,
1: 네네.
0: 이거 나오고,
1: 광부 나오고,
0: 그죠?
1: 간호사 나오고, 그러니까.
0: 그때 몇 벌쯤 만드신 것 같아요?
1: 3,000벌 이상은 만든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그, 흥남부도 철수하는 있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막 배에 기어오르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그 보조 연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네네네.
0: 그것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1: 만들었죠. 만들어서 세팅하고, 그때가 겨울이 아니에요. 배경은 겨울인데, 내 속옷을 만들어 입혀야 되고,
0: 아이고, 더워라.
1: 칭칭 감겨야 되고, 당시 날씨는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었어요.
0: 다행히,
1: 네.
0: 예.
1: 근데 그렇게 만들고, 그때도 아마 보조 출연자들이 800명인가 1000명 정도 나왔어요. 물론 나머지는 CG로 하더라도 어차피 인원수가 많아야지 CG가 정교해지니까.
0: 그럼요.
1: 예. 200명 가지고 하면 어차피 그림은 뭐 너무 이상하니까 많이 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옷 입히기 시작하고 이제 촬영하고 그랬는데 그때 6.25 홍남부도 철수 장면이 있었죠. 파독 광부 있었죠.
0: 독일 광부.
1: 예. 그 다음에 또 베트남 전쟁 있었죠.
0: 아, 베트남도 있었다.
1: 예. 이산가족도 찾기 방송이 있었죠. 이게 하나 끝나면은 여기서 이걸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옷을. 그래서 이거 다 철수. 딱 이쪽 의상.
0: 시대가
1: 그럼요.
0: 바뀌고,
1: 그래서 이것도 철수, 또 이세요, 이 의상에서 그때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0: 그, 뭐, 주연, 조연급 배우들은 다 몸에 맞춰야 되지
1: 그렇죠.
0: 않습니까? 근데 보조 출연자들은 그렇지 하지는 못하죠.
1: 웬만하면 맞춰줘요.
0: 아, 그래요?
1: 예. 웬만하면 맞춰주는데.
0: 800원짜리를 다 맞춰줘요?
1: 아, 근데 그때는 한복 위주니까.
0: 한복은 좀 헐렁헐렁하게
1: 그렇죠.
0: 되니까.
1: 그래도 되고 또 솜바지적 옷이니까 그게 더 훨씬 헐렁헐렁하게 좋죠.
0: 알겠습니다.

0: 영화 의상을 작업한다. 그럼 맨 처음에 영화 시나리오를 먼저 봤습니까?
1: 네.
0: 그다음 이제 작업 순서가 어떻게 돼요?
1: 영화 작업 순서는 시나리오를 봤고요.
0: 네.
1: 이제 그 시나리오를 제가 분석을 해야 돼요.
0: 그건 당연하죠.
1: 분석을 하고 처음에 이제 그 디테일한 그 캐릭터 분석보다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스케일 분석을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예산?
1: 예산도 그렇고 옷도 싸움이 얼마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좀비 같은 그 킹덤 같은 좀비 영화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벌릴 것인지.
0: 그렇죠, 그렇죠.
1: 시나리오에는 수만 명이 몰려오고 있다 그러면 몇만 쓸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0: 그렇죠. 몇백 명 정도로 할 거냐?
1: 네, 몇 명 할 것인가? 그런 건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제작 팀들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연출팀
0: 네.
1: 모이고 제작팀 모여서 이때는 보조 출연이 몇 명인가? 이때는 액션 팀이 몇 명인가? 어떻게든 심할 것인지,
0: 그렇죠,
1: 어떨
0: 그렇죠.
1: 것인지 쭉 조율을 하고
0: 기본 규모가 잡혀야 되니까.
1: 네, 네. 기본 규모를 잡고 아, 이 정도구나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예산을 뽑고
0: 예.
1: 제작부하고 상의를 해요.
0: 왜냐하면
1: 제 예산 규모가 있어야 이 의상에 힘을 주는 농도가 틀리니까
0: 달라지죠.
1: 예, 예. 이걸 쓸 수가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이제 그 연출부는 좀 많이 잡으려고 애를 쓰고
0: 네.
1: 제작부는 줄이려고 애를 쓰고.
0: 그렇겠죠, 그렇겠죠.
1: 저희 회사 이제 꼭 이제 단계가 되고 나서 금액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팀원들 모여서 디자인을 하는 준비를 하는데 주연 배우나 조연 배우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요.
0: 예.
1: 성격도 쭉 나오고.
0: 그렇죠.
1: 근데 밑에 단역은 없어요.
0: 예.
1: 이름만 딱 있고.
0: 그러나 시나리오 대사를 보면 그냥 대충 나오는 거죠.
1: 대충 나오죠, 성격들이.
0: 근데 뭐 대사가 한마디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1: 예, 예, 옆에 이제 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얘를 어떻게 잡을까?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 친구는 어떻게 돼, 성격이?
0: 예.
1: 그러면 연출부도 모르죠. 대본에 없는데. 그럼 그때 놈놈놈 같은 경우 삼국파 하나 있고요. 창의파가 하나 있고. 그러면 삼국파에 30~40명 되고.
0: 그렇죠.
1: 창의파도 30~40명 되는데. 여기 창의파 1, 2, 3, 4, 5, 6 쭉 번호.

0: 있잖아요. 그럼 옆에 오른팔, 얘는 누굴까? B는 누굴까? 옷다
1: 다
0: 틀린데.
1: 달라야죠.
0: 3, 40명이 다 틀린데.
1: 예.
0: 그러면 연출부도 모르겠는데요. 뭐, 진짜 다 힘드니까. 그럼 저희 팀에서 모여서 저희 팀들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자, 1번은, 아, 얘는 조선인이었어. 그러면서 조선인인데 소 잡는 백정, 이었는데 양반의 횡포에 못 이겨서 화가 나서 양반을 죽이고 넘어온 사람이야. 만주에 와서 소매 소를 잡는 일을 하다가 마적단이 됐어. 그래서 얘는 가죽을 많이 써야 돼.
1: 하나하나 만드는 거야.
0: 하나하나 캐릭터를 만들어요.
1: 야.
0: 얘는 그 절에 이제 그 불자였, 아, 불자의 그 스님이었는데 뭔 일이 있어서 절을 불을 지르고 도망갔어. 그래서 승복이 약간 있고 얘는 라마 승이었고 얘는 군대 만주군에 있다 탈영한 애야. 그래서 만주군 목 이걸 하나하나 캐릭터를 넣어요.
1: 이거 뭐 작가나 연출가보다 더한데요.
0: 재밌잖아요, 그게. 그래야지 디자인하기가 편하고요.
1: 하긴 지금 말씀을 듣고서 놈놈놈의 그 이른바 졸개들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데 다 특색 있어요.
0: 네, 그렇죠.
1: 아,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군요.
0: 그 아마 그막 추격신 찍을 때 상국파 한 명이 말에서 떨어져서 나팔 불던 친구가 죽으면서 나팔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만주군 목장이에요,
1: 아,
0: 그게.
1: 맞아요, 맞아요.
0: 만주군 군악대 목장. 그래서 그렇게 다 캐릭터를 넣어서
1: 네.
0: 본인한테도 가르쳐줘요. 너는 누구였는데? 그러면서 사건 경황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자라왔어, 너는. 자랄 때.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해.
0: 연기를 해는 뭐 배우 몫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자기는 옷에 약간의 그 군복들이 약간 있을 거야라든가 뭐 조선 옷이 약간 섞여 있을 거야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그 회의를 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1: 하나하나.
0: 그 캐릭터에 대한 이제 디자인을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자료들을 먼저 수집을 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자료들 이순신 장군이나 이제 그 임진왜란 같은 영화를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논문을 갖다가 또
1: 리서치
0: 예
1: 해가지고
0: 리서치해서
1: 고증을 해야 되니까.
0: 예 한보따리를 저한테 넘기죠. 이제 그 필요한 거한 11편 정도의 논문을 주면은 그걸 이제 쭉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오, 이거 특이하네. 그러면 진짜 말꼬들이 잡는다고 거기 말한줄써 있는 거 보고 꼬투리 잡아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 어머니가 하실 때 어우동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보희 씨 나오고 저희 그 이장호 감독.
1: 이장우 감독이 만든 어우동.
0: 그때 이 단코저고리라고 쫙 붙는 저고리가 있어요. 굉장히 짧고 막 이런 저고리가 어우동이 입었던 거. 그거를 만들 때 무슨 걸 참고했냐면 실록에 요즘 여인네들이 저고리가 점점 짧아지고 치마가 내려가니 괴이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이
1: 그
0: 있어요.
1: 표현을 가지고
0: 그래서 야 이거다. 그래서 점점 짧게. 그래서 이게 보통 이 진동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한복에서는 여자 진동을 보통 22cm 이상으로 봐요. 마른 사람은 22cm 높, 좀 살이 있으면 25cm. 이 정도 잡는데, 그때 만들었던 게 17cm인가 그랬어요. 이보이
1: 더
0: 쉽게.
1: 짧게.
0: 예. 그걸 입으려면요, 손을 뒤로 해가지고 겨우 껴야 입어요. 그힘빡 주면 터져요.
1: 그러겠네요.
0: 이게 꽉 끼니까.
1: 그러겠네요.
0: 이제 그런 걸 논문 쪽에서 하나를 쭉
1: 한 줄의
0: 진짜 예
1: 문장으로?
0: 딱야 이거야 그러고 찾은 경우가 있어요.
1: 그게 새로운 풍속도를 만드신 거예요.
0: 그게 그때 특허를 냈으면 아, 좀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1: 아무튼 그맨첫 작업이 어떤 그 의상의 규모를 잡아서 예산 먼저 확정을 짓고 구체적인 캐릭터 만들기 디자인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웬만한 큰 영화 같으면은 의상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0: 큰여 같으면 한 5억, 6억 정도 되겠죠.
1: 와, 옷값만. 그러겠네요. 허허.
0: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욕심이라는 거는

0: 저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그렇죠. 해주고 싶고 카메라가 좀 더 클로즈업을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좋겠는데 카메라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는 돈이 말해줬다.
1: 돈이 많을수록 가까이 가도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가까이 가도 비늘 하나하나 살아있고 털이 살 바람에 움직이는 모습 같은 거 이런 게 그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1: 네,
0: 하거든요.
1: 네, 네. 근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0: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힘을 나눠야 돼요.
1: 그렇죠.
0: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라는 힘을 나눠야 되는 게 그러니까 보조 출연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1: 미안한 얘기죠.
0: 죄송한 얘기지만 맨 쓰던 옷이 나오고 근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1: 어쩔
0: 거기에
1: 수 없죠.
0: 이제 그건 렌트비니까 네, 그걸 네. 빼서 여기에 힘을 좀 더 실어줘야지 영화가 좀 나오니까.
1: 당연한 말씀입니다.
0: 예. 그래서 그 편성을 어떻게 좀 절묘하게 해주느냐.
1: 예.
0: 이제 클로즈업이 누가 많이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정하고 나면 이제 그 각 인물별 이렇게 이제 단가를 또 우리 회사에 이제 보고 이거 얼마, 이거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는지 옆에서 내가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둘이 싸워요. 또
1: 그러겠죠. 이게 정말 기획과 전략의 싸움이겠어요.
0: 네, 그렇죠.
1: 네, 네.
0: 거기 이제 그 좀 더 아끼려고 그러고.
1: 네.
0: 저는 아끼는 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건 현실성이 없다.
1: 그렇게 뭐 5억, 6억씩 들어간 그 의상들 한번 쓰면 다음에 또 쓰기 어렵잖아요.
0: 그렇죠. 또 쓸 수 있는 거는 오히려 돈 많이 안 드는 그렇죠. 보조 출연자들로서 그러니까. 또 쓸 수가 있죠.
1: 근데 그거 말고 주요 배역들의 옷일수록 못 쓰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거 다 어떻게 해요?
0: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도 야 큰일 났다는 게 이제 혼자 개인적인 힘으로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어머니도 박물관을 하나 하는 게 꿈이었어요.
1: 조금 아까부터 그 어우동 만들 때부터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데
0: 네네네.
1: 이 제목에서
0: 네네.
1: 어머니께서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 영화 의상 감독이셨다면서요?
0: 네네 일대를 하셨죠.
1: 성함이 네. 이해자 윤자.
0: 네네.
1: 예. 예.
0: 그 어머니가 56년도에 데뷔를 하셨고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현장을 기어다니면서 살았고
1: 보셨겠네요.
0: 예, 예. 김지미 선배님 차에다가 소변도 보고 현장에서 이제 기어다니면서 컸고 놀이터가 미싱
1: 예.
0: 다리미 지었고 또 저희 친구들이 저희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게 갑옷 같은 거 죄 입고 돌아다니고
1: 어머님 영향을 받아서 영화 의상 감독이 되신 거죠 결국은.
0: 그렇죠. 영향력이 어머니가 그렇죠? 제일 셌죠.
1: 그렇죠.
0: 네.
1: 어...
0: 어머니가 한번 4시 이두영 감독님 4시 촬영 때인가 쓰러지셨어요. 뇌치료로.
1: 어이고.
0: 그래가지고 뇌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받고 회복실에 계셨는데 가니까 팔다리를 다 묶어놨어요.
1: 왜요?
0: 밤중에 일어나서 영화 현장 간다고 링거 뽑고 다 나가시더래요.
1: 세상에.
0: 그래가지고
1: 그래서 묶어놨군요.
0: 네네. 어... 그래서 제가 이어서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그랬죠.
1: 대를 이어서 하겠다.
0: 예, 그 전까지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1: 네.
0: 그 전까지는 저는 산장지기 하고 싶었고.
1: 산장지기.
0: 예. 산을 좋아했으니까.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아드님의 그 영화 의상 작품을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0: 계속 혼났어요.
1: 그랬겠죠. 처음 칭찬받은 게 아마 있을 거요.
0: 광해 때 처음 광해? 칭찬받았습니다.
1: 광해 된 남자.
0: 네, 광해. 네, 네. 어. 그 전에 거의 40년 동안 맨날 혼났고.
1: 네.
0: 야, 네가 시커멓게 입는다고 옷도 시커멓게 입히냐라고 혼났고. 어머니는 저를 보면 물가에 내놓은 눈 같죠.
1: 항상 불안하시겠죠.
0: 네. 놈놈놈 때도 무슨 의상이 저렇게. 그냥 정신 하나도 없게 만드냐.
1: 괴상망측하다.
0: 저건 뭐냐서부터.
1: 아.
0: 굉장히 이제 그 칭찬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1: 네, 네.
0: 처음 칭찬드는 게 광해 때
1: 라고 하셨죠.
0: 어머니 시사회 때 보시고 의상 곱다, 잘 만들었다, 수고했다.
1: 네.
0: 그래서, 이야,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말 들을 때가 있구나.
1: 그, 저 영화 박물관 얘기하다가 이제 어머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

0: 들여서 만든 그 중요한 의상들이 지금 몇만 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그거 다 어떻게 해요?
1: 정말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힘들고, 보관을 하려면
0: 다
1: 습도서부터
0: 조절해야죠.
1: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0: 곰팡이 필 텐데.
1: 예. 그래서 저도 저희 창고도 지금 그 기존에 쓰는 옷들도 곰팡이 나고 그러면 계속 꺼내서 세탁하고
0: 아이고.
1: 말리고 그거 그 일도 정말 지금 사용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했던 영화들 주연 배우 입던 영화들을
0: 예.
1: 옷을 보관하려면 이걸 어떻게 프랑스처럼 한 번씩 더 만들어서 국가에서 사가지고 가서 국가 그 박물관에 하든지
0: 프랑스는 그렇게 합니까?
1: 네, 두 번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더 만들어야 해서 국가에다
0: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1: 네. 아니면 큰 업체 같은 데서 영화박물관에 해가지고
0: 좀
1: 이걸
0: 관리를
1: 하든지
0: 해주는
1: 관리를
0: 거지.
1: 하든지 그게 저한테 아니 그렇게 옷 많은 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야, 나 죽으면 다 불리려고 갈란다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도
0: 아,
1: 그러죠.
0: 이거 하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 그렇죠.
0: 영화계
1: 그건
0: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예요.
1: 정부나
0: 지자체나 이런
1: 네,
0: 데서.
1: 지자체나 이런 데가 나서서 이걸 하든지 방송국도 힘들죠. KBS나 MBC도 자기네 방송 의상도 커가지고
0: 그것도
1: 너무 포화 상태라서
0: 처치곤란입니다.
1: 죽겠는데요. 예.
0: 알겠습니다. 40여 년 150여 편의 작품 중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영화 의상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1: 첫째는 정말 버라이어티 했던 놈놈놈을 뽑을 수가 있겠죠.
0: 네.
1: 두 번째가
0: 광해.
1: 광해, 예. 세 번째가, 아,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0: 뭐 하나도 놓치기 싫으시죠?
1: 예, 세 번째는 그래도 명량을 봐야 될것
0: 네.
1: 같아요. 처음으로 어머니도 이순신 장군 영화를 하셨는데, 성 이순신과 난중일기 두 작품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세다 했던 건 정말 행운이고요.
0: 그렇죠.
1: 인생의 그 기록작이고요. 그 놈놈놈을 왜첫 번째로 뽑았냐 그러면 한 가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0: 그렇죠.
1: 그러고 그걸 이제 알에서 깨어난 듯이 그걸 느끼게 해준 작품이에요. 색감의 이런 것이 한 색감에 대한 내 가지고 있던 아집이 팍 깨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광해는 실크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좀 해준 작품이고, 그리고 이
0: 이순신
1: 명량,
0: 3부작.
1: 이거는 인생의 정말 행운이고.
0: 10년 걸렸잖아요.
1: 네.
0: 가장 힘드셨던 작품은요? 옷 만드느라고.
1: 최근 걸로 따지자면 아스달이 제일 힘들었고요.
0: 아까 얘기하신.
1: 예. 뒤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예.
0: 알겠습니다.
1: 옛날 걸로 따지자면 옛날에 이대근 선생님이 나왔던 가루지기라고 있어요.
0: 가루지기.
1: 네.
0: 병강쇠
1: 네네.
0: 전공으로.
1: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게 고우영 화백의 그 만화 캐릭터 가루지기. 그걸 똑같이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아니 몸은 배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어깨 이렇게 턱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옷 만드는데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안에 양복에 들어가는 그 어깨심. 이게 한 20개씩 들어가고 나중에 함석까지 써야 되고.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옷 만드는데 제일 고생한 작품인지 그때는 또 쫄병 때고.
0: 앞으로 내가 이거는 꼭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게 있습니까?
1: 영화로 따지자면 영화로 한다면 전까지만 해도 헐리우드 같은 데 한번 진출을 해보고 싶었고 중국 영화나 일본 영화는 해봤으니까
0: 중국 영화, 일본 영화도 하셨군요.
1: 네네 지금 하고 싶은 건 가복공방을 하고 싶고요. 일본도 공방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일본 그러니까 갑옷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고 제가 거래하는 데는 3대째 내려오는 갑옷 공장이에요.
0: 그럼 그게 일반 수요가 있어요?
1: 아, 일본 갑옷은 화려하잖아요.
0: 그래서
1: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서 유럽 사람들이 집안에 디스플레이 하는 용으로 많이 씁니다. 예.
0: 그래요? 우리나라도 갑옷 공방을 하면 그런 수요가 있을까요?
1: 그런 군부대밖에 없겠죠. 장군 기념으로
0: 그러니까요.
1: 그거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영화에 쓰는 우리나라 갑옷을 중국 가서 만들어 오야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0: 국내에서 만들 데가 없어요?
1: 없어요.
0: 영화용으로라도 갑옷 공방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
1: 네.
0: 한번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1: 예, 앞으로 이제 그 저보다는 저희 제자들 좀 더 앞으로 나가고 상도 좀 많이 받고 네. 해외도 진출하고 이렇게 좀 뒷바라지를 제가 해줄 수 있었으면 예. 참 좋겠습니다.
0: 예. 아무튼 앞으로도 더 많은 다채로운 영화에서 아주 독특하고 우리 감독님만의 이 캐릭터가 살아나는 그런 의상들을 우리가 보고 발견할 수 있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들었으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제 극장에 가면 장면 하나하나 배우들의 옷을 더 좀 꼼꼼하게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모두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구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

0: 땅콩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 K-POP의 해외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었답니다. 그 가운데 그 해외 공연 그 매출이 무려 47%나 차지했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공연 시장의 매출이 영화 시장을 넘어설 정도로 그야말로 공연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BTS를 비롯해서 여러 아이돌들의 국내외 공연을 연출해서 이 K-POP 공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공연 연출가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김상욱 감독,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모두 몇백 회의 공연을 연출하신 것 같아요?
1: 저도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600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0: 600회.
1: 네.
0: 몇년 동안?
1: 제가 제 이름을 달고 공연을 연출하기 시작한 거는 2008년이니까 이제 한 10년.

0: 16년 정도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 600회 정도 한 거고, 이 업계에 입문한 거는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무튼 이름을 걸고 한게 16년에 600회.
0: 네.
1: 16년에 600회면은 이게 1년에 30회가 넘네요.
0: 네, 그렇죠. 근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
1: 아,
0: 있었으니까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네.
1: 그때는 아예 못 하셨죠.
0: 그때는 온라인 공연만 그냥 간간이
1: 그냥,
0: 하고 오프라인 공연은 한 2년 넘게 거의 못했던 것 같습니다.
1: 그죠. 그럼 아무튼 평균 잡으면 1년에 40, 50회씩 한다는 얘기네요.
0: 네,
1: 거의
0: 그렇습니다.
1: 매주.
0: 그렇죠. 네.
1: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0: 뭐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1: 회사가
0: 회사
1: 있으시죠?
0: 후배들도 있고 뭐
1: 네.
0: 또 같이 협력사들도 있으니까요. 네,
1: 예.
0: 그렇습니다.
1: 공연,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겠죠?
0: 그럼요. 뭐 정말 2, 300석짜리 작은 공연장부터 5만 명, 6만 명 들어가는 스타디움 공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또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1: 그렇죠.
0: 종류의 아티스트의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1: 그 600회 중에 국내외를 하면은 한 반반씩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0: 예전에는 이제 국내 쪽이 좀 많았는데요.
1: 당연하겠죠.
0: 요새는 해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죠? 그러니까 토탈 해보면 한 반반 되겠네요.
0: 네.
1: 이 제일 많은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제일 큰 공간에서 한 공연이 국내는 어디고 해외는 어딥니까?
0: 국내에서는 제가 2018년하고 19년에 했던 그 잠실 주경기장이고요. 거기가 한 5만 석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BTS
1: 둘다
0: 공연이었습니다.
1: BTS.
0: 네. 그리고 해외에는 사실 이제 그런 스타디움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축구리그 하는 그런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보통 뭐큰 공연장 가면 5만 명에서 한 6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1: 해외 그런 스타디움 공연도 역시 BTS?
0: 그렇죠. 네.
1: BTS 많입니까? 그런.
0: BTS를 이제 코로나 전까지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ATG라는 팀이 미국에 가서 또 스타디움을 몇번 가고 있습니다.
1: 이, 뭐, 2, 300석짜리 공연은 그냥 뭐, 너무 쉽게 하시겠는데?
0: 저도 이제 좀 경력이 쌓였으니까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니까.
0: 지금은 이제 좀 쉽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연출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정량적인 지표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성적인 지표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깊게 파고 들어가면 뭐 작은 공연장도 사실 끝이 없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 아티스트가 어떤 내용의 노래를 하고 또 어떤 토크를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흐름을 가질 건지 이런 것들을 또
1: 그렇죠.
0: 짜야 되는 건 사실 끝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크든 작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뭐, 요즘 국내외에서 인기 있는 우리 저 K-pop 가수 아이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공연을 해보셨겠는데?
0: 많이 했었죠. 예전부터 제가 아이돌들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뭐, BTS랑도 데뷔 때부터 한 6년 반 정도, 한 200회 정도 공연을 했었고, 그리고 뭐 요새는 뭐, ATG라든지, 뭐, 얼마 전에 끝난 뭐, 데이식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상 아이돌이 요새 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제 플레이브라는 팀도 공연을 같이 했고요. 네. 뭐, 예전부터 따지자면 뭐, 2AM, 2PM, 뭐, 원더걸스, 뭐, CNBLUE, 뭐, 이런 팀들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1: 뭐니 뭐니 해도 이제 BTS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데뷔 때부터 같이 하셨어요?
0: 네. 네, 그때, 제가 그 당시 이제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와 그 전부터 사실 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다른 아티스트 공연들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BTS라는 이제 신인 그룹이 나오는데, 그 팀에 이제 쇼케이스를 같이 하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1: 쇼케이스라면
0: 네.
1: 정말 첫 번째 아닙니까?
0: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뷔한다라고
1: 그러니까,
0: 하면서 이제 기자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기자분들 카메라 쫙 이제 깔아놓고 그 앞에서 뭐 두세 곡 정도 하는 그런 진짜 한 30분짜리 그런 조그만 공연이었죠.
1: 예. 그게 첫 출발이었고.
0: 네.
1: 그때부터 BTS는 남다르던가요?
0: 그때 그 쇼케이스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이게 세 곡짜리 하는 그다음에 뭐 중간에 토크 하면은 그래봤자 한 3, 40분 정도 되는 그런 사실 굉장히 작은 쇼잖아요. 근데
1: 그거는 정식 공연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일반 관중이 오는 게
0: 그렇죠.
1: 아니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30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리허설을 7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7시간이요?
0: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거를 뭐 굉장히 오래 돌리는 거죠. 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아예 그 30분짜리가 멤버들의 어떤 몸과 뭐 뇌와 입에 완전히 착 달라붙도록 예. 그렇게 만드는 시간.

0: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쇼케이스를 많이 해봤는데, 다른 신인 아티스트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인텐시브했다? 굉장히 아주 집중된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기억이 납니다.
1: 남다르네요. 그 쇼케이스로부터 시작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5만, 6만 들어가는 대형 스타디움 공연으로까지 어찌 보면 BTS와 함께 이렇게 BTS를 키우신 거네요.
0: 뭐, 그렇기도 하고, BTS가 저를 키우기도 한것 같고요. 네. 서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네.
1: 예.
0: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계단을, 두 계단, 세 계단을 점프를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 계단을 쫙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작은 쇼케이스를 하고, 그게 이제 2013년도였고요. 2014년 10월 달에, 이제 올해가 딱 10년 되는 해인데, 10월 달에 이제 첫 콘서트를 한 거죠. 단독 콘서트를. 예.
1: 예.
0: 그래서
1: 그건 어디서 했어요?
0: 그거는 이제 지금 광장동에 있는 24 라이브 홀이라는, 2,000명 정도 되는, 네. 그런 굉장히 스탠딩으로 2,000명이니까요. 뭐 그렇게 큰 공연장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00명 정도 들어가는 공연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4,000명, 뭐그 다음이 뭐 10,000명, 그 다음에 뭐 고척돔 가서 또 20,000명, 또그 다음이 이제 주경기장 가서 5만 명 이런 식으로 단계에서 어떤 머무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딱 시작하면 그 다음은 무조건 하나 더 업, 그 다음은 하나 더 계단 하나 더, 그 다음 또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어떤 지체되는 시간이 없이 그냥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도 BTS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그 덕분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면서 같이 성장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1: 한
0: 것
1: 단계
0: 같습니다.
1: 한 단계씩.
0: 네.
1: 그러다가 이제 공연장이라기보단 스타디움으로 도약하기 시작한 게 고척돔이 처음이군요.
0: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고척돔이 실내 야구장인데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18,000에서 2만 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 한국에서 했던 그런 스타디움 공연이었고, 그러니까 16년 말부터 이제 17년 10까지 하고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주경기장으로 들어갔죠.
1: 우리 김상욱 감독 입장에서도 일반 공연장이 아닌 이 스포츠 경기하는 그런 곳에서 첫 공연이 바로 고척돔이었습니까?
0: 근데 이제 그 전에 체조경기장이라고 하죠. 현재는 이제 KS포돔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사실 이제 체육관이거든요. 사실상은 이제 정식 공연장이 아니라, 그 전에 핸드볼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체육시설로 따지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네. 그냥 어떤, 사실 그 전에,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처음 고척돔 갔던 게 2016년 말인데, 그 당시만 해도 고척돔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한 가수들도 정말 새 손가락에 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케이팝 아티스트들한테는 여전히 그만명 정도 들어가는 체조 경기장, 예, 그 경기장이 예,
1: 최대였는데.
0: 최대치다, 아니면 그걸 넘어가면 정말 슈퍼스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업계에 깔려 있었는데, 그때 그걸 이제 깨고 넘어가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힘드셨죠? 처음 고척돔 하실 때.
0: 왜냐,
1: 본인으로서도
0: 네.
1: 만명 넘어서 2만 된 거는 처음일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저도 왜냐면 그 전까지, 체조 경기장까지는 사실 저도 그 전에 다른 아티스트들이랑도 공연을 해봤고, 뭐, 굉장히 많은 케이팝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얻을 수도 있고, 레퍼런스를 찾을 수도 있고 한데, 고척돔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 공간의 전체 부피가 이제 관객 수는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거지만 이 부피감은 거의 한 대여섯 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천장도 훨씬 높고 이제 아티스트와 관객들 간의 거리도 엄청나게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만 명에서 2만 명 되는 두 배가 아니라 정말 그
1: 그렇죠.
0: 부피감에 비례했던 것 같습니다.
1: 뭘로 채웠어요, 그래?
0: 굉장히 선이 굵은 연출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를 하나 쓰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떤 경기장에서는 뭐 100대를 썼다면 여기서는 뭐 150대, 200대로는 이제 티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비가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1: 500대 막 이런 식으로.
0: 그런 식으로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공연장에 가면 옆에 이제 아티스트 얼굴이 크게 나오는 이런 스크린을 달잖아요. LED 스크린을 다는데.
1: 워낙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0: 그렇죠. 네.
1: 스크린이 커야죠.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게, BTS라는 팀이 혹은 뭐 다른 나중에 다른 아티스트가 이 고척돔에서 많이 공연을 할 텐데 관객들이 만약에 와서 이 공연장을 봤을 때뭐 가수 아티스트가 안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만약에

0: 내가 이 아티스트의 얼굴을 화면으로도 잘볼수 없다. 너무 작아서 뭐 보는데 재미가 없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 고척돔에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관객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1: 안 오겠죠,
0: 들었어요.
1: 이제. 다시 안 오겠죠.
0: 네.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공연장 답사를 갔을 때 포수 뒤에 있는 그 3층 꼭대기 객석으로 올라갔어요. 가장 먼 곳이죠. 거기 이렇게 멀리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가늠을 했어요. 저쪽에 사람을, 예를 들면 이제 우익수 같은 곳에 사람을 세워놓고, 아, 저 사람이 요만큼인데 어느 정도 사이즈의 저 사람 얼굴이 나와야 이게 내가 여기서 관객이 앉았을 때잘 보일까?
1: 예.
0: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눈대중으로 가늠을 하면서, 네, 그렇게 처음에 이제 사이즈를 정했고,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정한 사이즈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너무 컸던 거예요.
1: 몇 미터, 몇 미터짜리 하는데요?
0: 저는 그때 16m에 9m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척돔 사이즈에서 굉장히 너무 크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약간 제가 우긴 거죠. 그래서
1: 네.
0: 사실 저는 프로듀서로서 뭐 연출도 짜지만 프로듀서로서 이제 뭐 예산 관리를 한 입장에서 그쪽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 어쨌든 다른 쪽은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가치인 것 같다. 관객들의 만족도를 얻으려면. 그래서 굉장히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그때 공연 끝나고 후기에 뭐 그런 것들이 많았죠. 뭐 고척돔 되게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얼굴은 잘 보고 왔다. 얼굴 보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었다.
1: 문제가 없었다.
0: 네, 그런 후기들이 많아서 되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후로는 굉장히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고척돔 공연을 꽤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보다는. 근데 아마 그때 지금의 LED 그 쓰는 스크린들이 그때의 스크린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은 것
1: 그렇겠죠.
0: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좀 기준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델이라는 가수가 뮌헨에서 굉장히 큰 스크린을 이제 달아서 되게 화제가 된 그런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 많은 관객들이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어쨌든 핸드폰이든 뭐 모니터든 그런 어떤 정제된 공간에서 아주 잘 선명하게 내 아티스트를 보던 이런 습관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연장에 갔을 때이 공연장이 크든 작든 내 아티스트 얼굴을 내가 제대로 못 보면 이게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1: 하하,
0: 네.
1: 스크린을 더 키워야 되는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1000석이나 1500석짜리 공연장에서는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카메라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뭐, 뒤에 있는 사람은 좀안 보이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는 다잘 보이니까. 근데,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같은 공연장에 같은 아티스트라 하더라도, 이제 카메라로 아티스트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관객들이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 스크린 없던 공연이 이제 다 생기는군요.
0: 네, 정말 작은 공연장이 아니면, 이제는 이제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얼굴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관객 만족도에 정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새의 경향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1: 그럼 잠실 주경기장이다. 아니면 뭐 영국의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이 또 제일 유명한 데
0: 네.
1: 아닙니까? 한 5, 6만 되는
0: 네.
1: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스크린이 얼마나 해야 돼요?
0: 주경기장 때는 제가 21m에 12m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웸블리 때는 마찬가지로 그 공연장에서 안전 규칙이 허락하는 그 구역 내에 가장 큰 스크린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런던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도시들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그 미국 스태프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니네가 여기 와서 이 공연장에서 가장 큰 그런 스크린을 쓴 팀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스크린을 계속 키워오신 장본인이네, 어찌 보면. 스크린 얘기만 했습니다만, 스크린뿐이겠습니까? 무대. 그것도 또 관객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돌출 무대. 또 공연장 사이즈가 크면 뭐, 심지어는 열기구에 그 가수 태워서 띄우기도 하고, 뭐, 별의별 장치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조명에 뭐에. 그럼 진짜 그런 뭐 주경기장이나 뭐 웸블리 스타디움 같은 데다고 치면 그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0: 뭐 설치비만 따지면 한국은 뭐두 자릿수 될 것 같습니다.
1: 10억 이상.
0: 네, 최소 10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0: 해외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쪽이 물가가 워낙 세고 인건비 자체도 너무 비싸서 뭐 거의 두배 정도는 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붙는 스태프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0: 그렇죠. 뭐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딱 정말 준비 기간 빼고 딱 공연 날 공연장에 몇 명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연출과 프로덕션 파트를 맡고 있는데
1: 예.
0: 그 파트의 사람들만 뭐 적어도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는 될것 같고 그리고 밖에 뭐 운영 요원이라든지 뭐 밖에 MD 부스라든지 뭐 티켓 쪽 이런 스태프들을 다 합치면 아마 최소 1000명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보통 무대 설치 같은 걸 공연 며칠 전부터 합니까?
0: 큰 공연장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빠르면 열흘 전 아니면 늦어도 일주일 전 이렇게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공연장, 뭐 체조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보통 뭐한 4, 5일 정도 잡고 합니다.
1: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전에부터 무대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 스타디움을 일주일 전부터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럼 그 돈도 상당하겠는데요.
0: 그렇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는 일주일 동안 하지만 그 전에 하루 정도를 더 대관을 해서 거기 바닥 보양을 다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 워낙 무거운 장비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잔디라든지 바닥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 시간도 거의 하루를 잡아먹습니다.
1: 국내는 몰라도 해외 공연을 하면 해외 공연의 무대 설치를 위한 기자재 등도 다 한국에서 가져갑니까?
0: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작은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한 5천 명 해외 나가서 이제 5천 명, 3천 명뭐이 정도 투어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주요 감독들만 예를 들면 뭐 메인이 되는 연출 감독, 뭐 무대 감독, 음향, 조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명 내외로 이제 팀을 꾸려서 가는 편이고요. 근데
1: 나머지는 다 현지 조달.
0: 그렇죠. 이제 저희는 전문용어로 이제 테크니컬 라이더라고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기술적인 요청 사항들을 다 쓰는 거죠. 무대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음향은 어떤 회사에서 만든 어떤 장비를 몇 대를 몇 미터 높이에 걸어야 되고 조명은 뭐 이런 타입 몇 대, 이런 타입 몇 대에서 뭐그 타입들을 어떻게 도면에다 다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무대를 설치를 해줘라고 이제 보내는 거죠.
1: 전문 업체가 있겠죠.
0: 그럼요.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미국, 유럽, 일본 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보다 이제 공연 선진국이기 때문에 뭐 장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이제 BTS의 뭐 영국 그 스타디움 공연이 예를 들면 이제 뭐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어요. 의뢰가 딱 왔어요. 그럼 작업을 처음 시작을 뭐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과정을 한번 좀 들려주세요.
1: 네. 한달 전에 만약에 그런 의뢰가 왔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거절을 해야 되고요.
0: 왜요?
1: 한달 만에 준비를 못 하니까요. 네.
0: 그럼 몇달 전에 와야 됩니까?
1: 그런 큰 공연은 정말 짧아도 6개월 전에는,
0: 와.
1: 네, 스타트를 해야,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보통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요새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0: 예.
1: 경우, 그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최소 1년 전에 이미 스타트를 한다, 네, 라고 듣고 있고,
0: 좋아요. 이제 한 10개월 전에 의뢰가 왔어요.
1: 네.
0: 그럼 이제 뭐부터 합니까?
1: 의뢰를 받으면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일은 트랙이 두 개인데요. 첫 트랙은, 그러니까 첫 번째 트랙은 이 아티스트와 어떤 공연을 만들 것인가, 그런 어떤 연출적인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0: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속사와 아티스트와 만나서 뭐 어떤 공연을 만들고 싶냐, 아니면 뭐 공연 제목을 어떻게 하고 싶니라든지, 혹은 뭐 저희가 역으로 공연 제목은 이런 컨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쪽에서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거꾸로 올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 컨셉이라든지 그런 걸 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래들을 어떤 순서로 부를 것인가
1: 그렇죠. 그게
0: 하는,
1: 핵심이죠.
0: 네, 그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짜고, 그다음에 공연이 2시간 반에서 한, 뭐 길면 3시간 반 정도 하는데, 그게 노래만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중간에 뭐
1: 토크도 있고.
0: 토크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굉장히 많이 갈아입거든요. 그러면 그옷 갈아입는 시간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붙이기 위한 어떤 VCR들이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VCR들이 또이 컨셉의 어떤
1: 맞아야죠.
0: 스토리텔링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틀이 좀 완성이 되면 그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등장해서 어떻게 회장할 것인가, 그리고 솔로 무대들은 어떤 순서로 넣을 것인가, 그 솔로의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특수 효과라든지 뭐 그 뒤에 나오는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떤 톤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뭐 조명 색깔은 어때야 되는가, 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무대 디자인은 어떻게 생겨야 이게 이 컨셉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그런 트랙들이 하나가 있고, 이첫 번째 트랙이 어떤 디렉터로서의, 연출자로서의 트랙이라면, 이제 두 번째 트랙은 이제 프로듀서로서 정말 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걸 만들 것인가라든지,
1: 또 비용의 한계가 있으니까.
0: 그럼요. 네, 비용과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 그렇죠.
0: 뭘 수입하려면 이제 그 운송 시간이라든지 통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한국에서 뭘 만들려고 그래도 그 제작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 어떤 기술적인 또 예산적인 시간적인 이런 요소들을 이제 믹스해서 현실적으로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프로듀서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트랙들이 서로 굉장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게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땅바닥에서 뭐한 3m 올라가는 어떤 리프트가 있다. 그럼 이 리프트가 실제로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얼만지, 내려오는 시간이 얼만지, 이게 뭐 20초인지 30초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 음악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뭐 동선이 바뀌어야 될 수도
1: 달라지고,
0: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의 트랙이 서로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어떤 공연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공연 연출가하고 공연 프로듀서가 보통 다른 경우도 있죠?
0: 콘서트 쪽은 여전히 같은 경우가 더
1: 한
0: 많은
1: 사람이
0: 것
1: 다
0: 같아요.
1: 해요?
0: 네.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1: 한
0: 팀이.
1: 팀이?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듀서 역할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특히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 역할을 많이 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제작물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챙겨주면서 이제 저희 회사 후배들이 같이 짜는 이제 연출의 어떤 큰 결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두 트랙이 이제 충돌할 때 어떤 것에 힘을 더 실어줄 것인지,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설명해 주신 가운데 이첫 번째 트랙 연출로서 어떤 노래를 어떤 순서로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아티스트나 기획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걸 이제 짜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그 가수의 모든 노래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0: 그건
1: 기본.
0: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사실 연차가 적은 아티스트는 이제 앨범이 몇개 없으니까 사실 그 파악이 굉장히 쉬운데, 연차가 쌓여 있거나 이미 많이 쌓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게.
1: 그렇죠.
0: 그 리서치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뭐 힘들어도 뭐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1: 특히 어떤 하나의 공연에 서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을 특별히 좀 돋보이는 연출가로 유명하신데, 기억에 남는 독특한 공연 컨셉, 공연 세계관, 그런 걸 담은 공연이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0: 네, 요새는 이제 저희가 에이티즈라는 팀의 공연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그 에이티즈라는 팀이 굉장히 깊은 세계관을 가지고 데뷔할 때부터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앨범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세계관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공연에서는 그 세계관을 더 강화하거나 혹은 그 세계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연출들을 많이 넣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제 BTS도 마찬가지고 에이티즈도 마찬가지고, 사실 원래 그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는 케이스가 많고, 혹은 아예

0: 세계관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2013년에 했던 이제 JYJ라는 팀의 일본 도쿄돔 공연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JYJ라는 팀이 일본에서 굉장히 법적인 문제를 오랫동안 겪다가 이제 그게 해결되고 처음으로 복귀하는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세계관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때는 이제 연출자가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서 그 세계관 안에 모든 것, 요소들을 이제 끼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시간의 흐름,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에 대한 뭐 어떤 고마움,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아티스트가 어떤 끝이 없는 미로를 계속 지나왔을 것 같은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 이두 개를 소재로 이제 전체 컨셉을 잡고 아트웍을 짰었죠. 샌리스트도 짜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공연장에 딱 들어가면 이 커다란 LED가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었어요. 동그랗게 서 있으면 이게 마치 이제 반 잘린 시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딱 12시 자리에 24552라는 숫자를 제가 적어놨어요. 10,
1: 24552?
0: 네, 12가 아니라 24552라는 그 시간을 적어놓고 이제 관객이 입장하면 이제 시계가 쭉 가다가 24552에 딱 치면 이제 땡 소리가 나면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24552라는 숫자를 제가 왜 생각해냈냐면, JYJ라는 팀이 법적 분쟁이 있기 전에 마지막 도쿄돔 공연의 종료 시간부터 지금 이제 복귀하는 첫 도쿄돔 공연의 시작 시간까지의 시간을 다 계산해 봤더니
1: 알겠어요.
0: 24,552시간이었던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연장에 세계관을 넣습니다. 뭐 무대 디자인도 뭐 시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돌출 무대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뭐 T자라든지 십자가 아니라 이제 반원형으로 해서 마치 시계가 이렇게 반으로 꺾여 있는 것처럼 그런 디자인을
1: 모든 걸
0: 한다든지.
1: 시간의 흐름을 담아서.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VCR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뭐 멤버들의 나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안에서 연기하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그 하나의 흐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짰었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런 공연들을 보면 연출자의 의도를 관중들이 다 정확히 캐치해 줍니까?
0: 이게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과는 다르게, 이 연극이나 뮤지컬은 어떤 극을 만들기 위한 희곡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뭐 노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극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
1: 우선
0: 거잖아요.
1: 기본 스토리가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연출자의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사실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어떤 콘서트만을 위해서 곡을 내는 건 아니니까, 예, 그 앨범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끼워 넣고 그 빈틈들을 이제 잘 메꿔 넣으면 어떤 관객들은 끝나고 나서 후기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관객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야, 뭐, 무슨 무대 그 숫자 봤어? 그 숫자 뭔지 알아? 무슨 숫자일까? 그러면 또 어떤 이제 관객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이거 이래서 이런 숫자인 것 같아. 그러면, 아, 그거 맞다, 맞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숨어놓은 것들을 막 발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굉장히 이제 뿌듯하죠. 네.
1: 그런 이제 기본 골격과 뭐 서사와 이게 잡히다 하더라도 또매 순간순간에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깜짝 놀랄 등장이라든지 뭐 깜짝 놀랄 반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막 심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그 BTS 공연을 할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다 끝나고, 정말 앵콜 무대까지 다 끝나고, 이제 멤버들이 안녕 하면서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진 거예요. 근데 노래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 가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라고 할때 이제 멤버들이 열기구에 네 개를 나눠 타서, 네, 이제 열기구를 타고 고척돔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도는 그런 연출을 했었는데, 고척돔이라는 그 공연장의 환경을 최대한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연출이었고, 왜냐하면 고척돔은 3층 관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티스트의 얼굴을 실물로 정말 조그맣게라도 보는 게 거의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그런 팬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그런 열기구 팀을 불러와가지고, 네, 그런 연출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런 생각들, 그런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떠올라요?
0: 뭐,
1: 그게 본업이시지만.
0: 네. 근데 뭐 그런 깜짝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컨셉을 잡는 거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의 원천이 뭐냐고 이제 저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저는

0: 어떤 하나의 소스만으로 어떤 것을 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방면에 얇고 넓은 지식이라고
1: 그렇죠, 그렇죠,
0: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그런 면에 이렇게 열려 있어야 어떤
1: 예.
0: 순간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 해외 유명 스타들의 공연 모습도 거의 대부분 보시겠네요. 봐야만 되고.
0: 네, 뭐, 거기야말로 마치 KBO 리그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보는 것처럼, 네, 저도 뭐, 해외 큰 아티스트 공연들, 네, 종종 챙겨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또 많이 차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저 가수가 저런 장비를 써서 저런 연출을 했어.
1: 그러니까요.
0: 그럼 나도 미국 가면 저거 쓸수 있겠네?
1: 예.
0: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1: 철저히 아까 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뭐 10초, 20초 단위로 장면 전환부터 뭐부터 하나하나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그 결과물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준비된 대로 안될 때가 또 있죠.
0: 아, 네, 불행하지만 있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 그러니까 아찔했던 순간들도 여럿 있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0: 제가 아무래도 BTS와 공연을 가장 많이 했다 보니까 BTS와의 에피소드가 많은데, 2019년도에 유난히 좀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을 할 때, 그 아티스트 중에 이제 지민이라는 멤버가
1: 예.
0: 어떤 큰 투명한 반구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 반구가 싹 사라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연출이 있었는데, 이 반구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1: 그
0: 이제
1: 안에 사람이 있는데.
0: 아티스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날이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장면을 거의 세계에 한 20만 명 정도가 동시 시청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 그 계속 쭈그러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0: 쭈그러드는 거를 한 5초 동안 보고 있다가, 아, 안 되겠다.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빨리 뺍시다. 라고 해서 이제, 다행히 모면을 하긴 했죠. 예, 근데 이제 안에 있던 지민이라는 멤버가 뭐 개의치 않고 잘 퍼포먼스를 끝내줘서 너무 고마웠는데,
1: 예.
0: 사실 그런 순간이 오면은 굉장히
1: 아찔하죠.
0: 뭐 아찔을 하고 일단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저를 보거든요. 네, 다
1: 그렇죠.
0: 연출자를 보게 돼요, 그냥.
1: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대처할까?
0: 예. 네. 뭐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태국 공연 갔을 때는 안무를 하는 무대가 이제 보통 나무로 만들 거거든요. 근데
1: 예.
0: 그 나무가 이제 부셔진 거죠. 그래가지고 뭐 무대 중간에 어떤 막큰 구멍이 생길 뻔한 적도 있었고, 인간의 장점이 나쁜 기억을 빨리 잊을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잊고 다음에는 더잘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공연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무슨 전공을 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까?
0: 저도 뭐 관련 전공이 아니고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저희
1: 예.
0: 회사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뭐 산업공학 하는 친구, 뭐 그다음에 영문과, 뭐 경영학과,
1: 다양하네요.
0: 네.
1: 어쩌다가 공연 연출가가 되셨어요?
0: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저의 10대, 20대가 저를 이쪽 길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0: 네, 일단 음악을 좋아하고. 근데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뮤직비디오 감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는 그리고 또 공연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극, 뮤지컬, 뭐, 콘서트 여러 가지, 또 공연 형태를 좋아했고, 또 하나는 제가 뭔가를 창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글을 쓴다거나, 어떤, 뭐, 누군가에게 어떤 동아리 공연을 만든다거나. 근데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이 음악, 공연 만드는 사람, 음악 공연을 크리에이팅 하는 사람,
1: 연출가죠.
0: 그게 바로 콘서트 연출가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저는 20대 때 그냥 군대 갔다 와서 학교 다니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학교가 전공이 재미없어서, 아, 난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이제 저랑 친한 동아리 선배 누나가 이제 저한테 그 공연 아카데미를 권한 거예요. 야, 이런 게 있는데 너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그때 그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정말 공연장 무대바닥 닦으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때는 이제 그게 그 기회가 나한테 온게 정말 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저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 그 10대, 20대 때 내가 좋아해서 남이 시키지 않고 내가 했던 것들이 모인 것이 바로 내 직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들더라고요.
1: 첫 데뷔, 그 본인의 이름을 걸고 데뷔 무대 기억나시잖아요.
0: 아, 너무 기억납니다.
1: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0: 2008년도 1월 달에 오사카에서 했던 성시경 씨 일본 공연이었거든요. 한 3,000석 정도 되는 홀이었고, 사실 뭐 발라드 공연이다 보니까 뭐 엄청난

0: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대에서. 근데 그 공연을 하는데도 저는 너무너무너무 떨렸고, 심지어 1월이니까 춥잖아요. 근데도 공연하는 내내 등에서 땀이 줄줄 흘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네. 지금까지 본인이 수백 회 넘는 공연의 베스트 3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지?
0: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만약에 내일 은퇴한다고 치고, 지금까지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2019년도 5월 4일 날 미국 LA의 로즈보울에서 했던 BTS의 첫 번째 스타디움 월드 투어. BTS의 첫 번째였지만 그게 K-POP 전체의 첫 번째 스타디움 월드 투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스타디움으로만 도는 투어였는데, 그 공연이 사실 굉장히 힘들게 준비를 했고,
1: 그랬겠죠.
0: 심적으로나 뭐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고,
1: 공연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0: 맞습니다.
1: 거니까.
0: 네. 그리고 또 그게 저희의 홈그라운드인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어서 너무 그 기간이 힘들었지만, 그 공연이 딱 시작됐을 때 정말 너무 어떤,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를 넘어섰구나. 네.
1: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0: 네.
1: 이제 해나갈 수 있는
0: 네.
1: 거니까요.
0: 그 순간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또두 번째, 세 번째는 꼽기 어렵습니까?
0: 뭐, 그럼, 물론 이제 그때 큰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저는 작은 공연들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2012년도에 그 김준수 씨 솔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완전히 제가 세계관을 정말 촘촘하게 짜서 했던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도 개인적으로 성취가 굉장히 컸었고, 이건 뭐 약간 개인적인 일이지만, 원더걸스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서 굉장히 탑스타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막큰 공연장 사는데, 미국에 정말 1,000석짜리, 1,500석짜리 작은 공연장을 20개를 도는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다음 도시 가서 세팅하고 공연하고 짐 싸고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비행기 타고 다음 도시 가고, 이런 거의 정말 논산훈련소급의 그런 스케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공연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1: 알겠습니다.
0: 투어가. 네.
1: 우리나라 공연 뭐 시장, 또 규모, 연출력,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우리도 세계적 수준에 가고 있습니까?
0: 저희가 사실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직 뭐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 한국 시장 자체가 사실 공연 시장으로는 굉장히 작은 시장이거든요.
1: 그렇죠.
0: K-POP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자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저는 인적인 부분, 인력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 그게 뭐 아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 특히 이제 아시아권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1: 어떤 인터뷰에서 본인을 함성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셨던데, 공연 연출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까?
0: 네, 그게 가장 직관적인, 가장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설계해 놓은 어떤 그림에서 그 순간이 됐을 때 함성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1: 그렇죠.
0: 네, 이게 사실 연출자가 보람을 느끼는, 또 일을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꼭 연출해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면요.
0: 저는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을 연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네. 저나 저희 회사가 어떤 아티스트, 어떤 장르의 공연을 의뢰받아도 가장 최적의, 최고의 공연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사람이나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플레이브라는 어떤 가상 아이돌의 공연을 한다든지, 혹은 뭐 잭슨 웨인이라든지 아니면 씬리우 같은 어떤 중국계 가수들의 공연을 의뢰받는다든지, 혹은 뭐 한국 아이돌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꼭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성 가수들의 공연을 의뢰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아티스트의 공연을 의뢰받아도 그 상태에서 최고의 아웃풋을 낼수 있는 그런 회사와 어떤 프로듀서가 되는 게제 꿈입니다.
1: 무엇든지 전천으로 해낼 수 있는.
0: 네, 어떤 공연을 베이스로 한 모든 것. 네.
1: 마지막으로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공연장에 내가 갔어요. 최대한 공연을 즐길 무슨 노하우나 방법.

0: 방법 있습니까?
1: 이거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아티스트들의 어떤 꿈 같은 그런 건데, 요새 관객분들은 공연장에 오시면 다 카메라를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뛰어놀아야 되는 락 공연이든 아니면 뭐 아이돌 공연이든 간에 뭐 발라드, 심지어 발라드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공연을 많이 봤지만 이게 카메라를 들고 공연을 찍는 것보다 그 순간을 내 눈으로 담는 게더 공연을 잘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안 찍어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찍고
0: 그럼요,
1: 있고,
0: 다 올라와요.
1: 그 사람들이 모든 뭐 플랫폼에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귀를 하고 싶으시면 남의 걸 보셔도 되니, 저 같으면 그냥 그 시간에 조용히 핸드폰 내려놓고 온갖 오감을 그냥 다
0: 그렇죠.
1: 집중할 것 같습니다.
0: 절대 핸드폰 찍지 마라. 앞으로도 더 멋진, 더 환상적인 그런 공연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공연 연출가를 함성을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관중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여러분이 꿈을 찾아서 공연장에 가서 마음껏 한번 즐기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2: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Digital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S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6: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우,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1: 승희야, 몇 층 갈래?
2: 1층 갈 거야?
3: 자기가 원하는 층이면 내리고, 원하는 층이 아니면 그냥 서 있어요.
0: 원하는 곳에서 정확히 하차.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간 곳은
2: 손 왔어? 누워.
0: 바로 일하는 아빠의 곁. 아빠 옆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가 하면 단짝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틀어진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강아지 멍구와 고양이 제로 콜라. 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의 그날.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개와 고양이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데요.
4: 일상 생활이 무너진 거니까. 복수하려고 찾으러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0: 그날 이후 계속되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
4: 평상시 지내는 모든 일상이 지금 무너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0: 멍구는 복수의 화신이 돼가고 있는데요. 세기의 단짝과 앙숙,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SNS에서 화제가 된 엘리베이터 타는 강아지.
2: 혹시 몇 층인가요? 얘 몇 층 가는 거예요? 우리 7층 갈 건데 너 7층 갈 거야?
5: 7층 같이 가자.
0: 혼자 엘리베이터 타는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서울 중랑구의 한 동물병원. 오, 그 친구 맞네. 그런데 진짜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네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람이 오자 주섬주섬 자신도 엘리베이터를 탈 준비를 하는데요. 4층에 이어 6층에서도 내리지 않는 세미. 알고 그러는 걸까요? 모르고 저러는 걸까요? 오, 7층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내리는 녀석. 아, 알고 보니 이곳은 동물병원에서 카페가 있는 곳. 다른 친구들도 있고 무엇보다 한편의 세미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라네요.

0: 그런데 강아지가 7층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1: 엘리베이터 타고 싶으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눌러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2: 처음 봤을 때는 저는 길 잃어버린, 그러니까 보호자 잃어버린 강아지인 줄 알고 진짜 놀랐었어요.
0: SNS에 처음 올린 사람도 병원 손님이었다죠? 세미는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병원 건물 전체를 누비고 다닌다는데요.
3: 왜 며칠 갈래?
0: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닌 지도 언 2년 차. 이젠 동물병원 손님들도 그러려니 한데요. 7층에서 지하 1층까지. 세미가 지하 세계에는 또 어떤 일일까요?
4: 너 갔어? 너? 안 해줄 거야?
0: 7층과 더불어 세미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지하 1층. 바로 세미의 보호자이자 수의사인 아빠의 진료실이 있는 곳이죠.
5: 뒤에가 세미 자리예요?
4: 네, 주로 세미가 저 있을 때 여기 같이 앉아있거든요. 놀고 싶을 때는 7층 올라가 놀고 자기 마음대로 병원 돌아다닙니다.
0: 이제 세미 아빠의 본격 진료가 시작됐는데요.
4: 엑스레이 한번 찍자. 다리에 잘 갔는데 알았고. 일로 와보자.
0: 초대형 견이 다가와도 눈 하나 꿈쩍 않는 세미.
4: 세미야, 친구 왔네. 아가 왔다, 아가. 이거 뭐가? 보세요. 덩어리 하나 잡혔지?
6: 응.
4: 덩어리 육아조지. 이쪽은 괜찮아요. 보시고 더 커지거나 그러면 한번 보시고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볼게요. 예예. 예예. 월요일 날 올게요.
7: 완전 큰 대형견인데 세미는 또 가만히 있네요.
4: 얘는 그냥 자자요 지금. 처음에는 오면 경계하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0: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잠이 솔솔 옵니다. 아니 이 병원은 무슨 대형견 전문 병원인가요? 이번에도 세미 몸무게 한 10배쯤은 돼 보이는데요. 우리 아빠만 믿어. 세미 아빠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의사. 특히 외과이다 보니 매일 수술에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들을 돌보는데요. 열일 중인 아빠를 기다리다 지친 세미. 이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럼 이제 다시 7층으로 가는 걸까요? 동물병원에는 이렇게 세미를 위한 방석과 담요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미야, 너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빠 기다리니? 잠시만요, 저도 같이 타요. 세미는 또 몇 층에 가려는 걸까요? 4층? 4층에 아빠가 있나? 이 건물 4층은 치과가 있어서 아빠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데. 잠시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세미. 너 방금 잘못한 거야? 6층에 도착했지만 아까와 달리 전혀 미동을 보이지 않는 세미. 오, 점점 더 내려가는데요? 왠지 사람 마냥 오늘따라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리냐 하고 있을 것 같은 세미. 세미가 내리고 싶었던 곳은 바로 병원 입구. 안내 데스크가 있는 1층이었는데요. 어? 뭘 먹는 것 같은데요?
8: 그냥 돌아다니다가 배고프면 오고 또 심심하면 오고.
0: 아, 1층은 출출할 때 찾는 간식 장소였군요. 야, 세상 똑똑한 세미. 근데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요?
4: 아, 처음에 말렸죠. 이제 혼자 개 강아지 혼자 엘리베이터 타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누르지를 못해서 문제인데 쳐다봐요. 자기 의사가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갔을 때 내립니다, 자기가. 그리고 저희가 감시 카메라가 병원 다 전체를 다 비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측 가능한 범위로 움직이니까.
0: 숨가쁜 오전을 보내고 한숨 돌리

0: 실시간. 우연히 만난 아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1: 왜 여기 있었어, 1층에? 쌤이?
0: 차분한 쌤이와 전혀 다른 모습. 꼬리가 하늘 높이 춤을 추네요. 쌤이야, 아빠 그렇게 좋아? 쌤이를 만나자 패드부터 갈아주는 아빠. 쌤이가 병원에 마킹을 하고 다니나?
2: 이게 자주 갈아줘야 돼요?
3: 자주 갈아줘야지 얘가 깨끗한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6번 정도 갈아줘.
0: 사실 쌤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이랍니다. 처음 쌤이와 아빠가 만난 건 2022년. 그때는 수의사와 생사를 오가는 반려견으로 만났었는데요. 당시 쌤이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3: 일어서지도 못하고 골반골절이 있었고 요도 파열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힘든 수술을 했고
0: 요도가 파열돼 소변도 가릴 수 없었고 양쪽 골반이 다 부셔져서 잘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구사일생, 몇 달간의 재활치료를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오줌이 새는 장애는 영영 안고 살아야 했죠.
3: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졌고 뭐 바쁘시니까 얘를 돌볼 수가 없는데 얘 특수사항이 오줌 패드를 하루에 몇 번은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갈아주려면 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오줌을 범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에서 그냥 이쁘니까 얘가 돌봐주면서 키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에 놓고 가게 되셨어요.
0: 당시 세미의 주치의였던 원장님이 오갈 데 없는 세미의 보호자를 자처하게 된 건데요. 그 후 아빠 껌딱지가 된 세미. 처음엔 병원에 두고 키우려 했지만 밤마다 아빠를 찾는 통에 결국 2년째 출퇴근을 함께하고 있다네요.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세미는 그렇게 아빠의 둘도 없는 반짝이 됐습니다.
3: 보호자가 애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이후로 얘가 갑자기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껌딱지처럼 따라다녀서 제가 저를 찾는다고 애들이 병원 식구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출퇴근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0: 평상시에도 원장님은 개인 연락처로 보호자들과 24시간 상담을 하신다네요.
3: 다 강아지 이름이잖아요. 거의 보시면.
0: 원래 세미의 보호자였던 분들에게도 세미가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를 전해줬었는데요. 30년간 수의사 생활하면서 집에 데려간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네요. 6시면 퇴근 시간 아닌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세미의 뒤를 졸졸 쫓아가 봤는데요. 뭘 그렇게 찾아 헤매나 봤더니 그 끝에 있는 건 우리 아빠. 야, 세미야,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세미가 참 신통방통한데요.
3: 보통 졸졸 따라다녀. 한 6시나 정도 되면 졸졸 따라다닙니다. 가자고.
0: 병원 짬밥 2년, 퇴근 시간도 깨고 있는 세미. 세미의 간절한 눈빛에 아빠도 간만에 칼퇴하는데요.
3: 세미야, 조심, 세미야. 조심하고.
0: 칼퇴 좋아하는 건 개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네요. 룰루랄라. 집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0: 세미도 차를 잘 타는 것 같네요.
1: 네, 세를 차를 좋아하고요. 차를 타면 그냥 앉아있다가 좀 있으면 코 골고 자고 있어요.
2: 자신을 살려준 아빠와 함께라면 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끼는 세미.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산책인데요. 출근 전에도 꼭 산책을 하고 온다네요. 어느덧 노견이 된 세미. 그래도 아빠 덕에 든든할 것 같습니다.
3: 그 세미가 엎드려 들어왔는데 애가 큰 병을 한번 앓았던 애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이 최상의 상태로 살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생각입니다.
4: 아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려요.
2: 그런가 하면 반짝에서 앙숙이 돼버린 개와 고양이도 있다는데요.
5: 아, 이거 진짜 숨 막힌다.
2: 아니, 지금 순식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소나기가 아니라 스릴러 같은데요? 긴급 SOS 제보를 받고 개 멍구와 고양이 제로, 콜라가 사는 세종시로 출동했는데요. 집안 싸움이 벌어진 현장, 과연 설쌤이 화해시킬 수 있을까요?
6: 오늘 갈 집은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함께하면서 생기는 문제라 제가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차서 SOS를 청했습니다.
2: 다리만 보면 설쌤이랑 똑같은데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6: 아,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감사합니다. 이 먼 곳까지 또.
7: 그러니까요.
2: 나은식 쌤, 반가워요.
6: 강아지, 고양이들 같이 이제 같이 살 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7: 그렇죠.
6: 누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7: 근데 완전히 이게 성향이 완전 차이라서.
6: 그렇죠. 우리도 한번 싸우면 다시 친해지기 어렵잖아요.
7: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네. 이런 날에는 걔도 안 싸울 것 같은데.
6: 전 벌써부터 걱정인데 그래도 우리 나은식 선생님이 계시니까 네. 좀 든든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7: 네. 네.
2: 강아지 대통령에 고양이 대통령까지 다 모였으니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데요? 일단 어떤 상황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오늘 둘이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2: 그런데 소리만 들릴 뿐 반려동물은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6: 아, 네. 저 안쪽에 있구나.
8: 네. 아,
6: 네.
2: 안방에 있었구나. 어? 이거 얼핏 보면 약간 감옥 같은 느낌 아니에요?
6: 그러면 좀 만나볼까요?
7: 자기가 만나려고 나오는데?
2: 펜스로도 모자라 블라인드로 시선까지 완벽 차단. 뭔가 범상치 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6: 이게 지금 행동이 이게
7: 저희가 고양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9: 네네, 네, 이렇게 있어요.
6: 지금 벌써 고양이 찾습니다. 우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 지금 고양이 찾느라. 자기 원수 찾느라.
8: 고양이가 소파 뒤로 많이 숨거든요.
7: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찾는 거예요?
8: 네.
6: 이렇게 계속 분리돼서 살았던 건가요, 평소에도?
8: 네, 평소에 멍구가 안방에 있고 고양이는 거실에 나와 있고요.
6: 이거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데?
2: 쫓는 개와 쫓기는 고양이. 그 시각. 고양이 채로 콜라는 방에서 숨죽인 채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그날 그 사건 이후 모든 게 달라졌는데요. 보호자들이 출근한 그 시각, 고양이 채로를 향해 돌진한 멍구.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는데요. 2대1 고양이들의 합동 공격을 받은 멍구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죠.
10: 여기 등에도 핥힌 상처랑 물린 상처.

0: 상처가 있고요. 지금 배에도 물린 상처가 있는데.
1: 꽤 많이 물렸네요.
0: 네. 몽구 데리고 즉시 동물병원으로 갔는데, 꿰맬 자리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고, 항생제 처방이랑 연고 처방만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함께 산 지난 2년간 이렇게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오히려 서로 핥아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요. 평소 아이들의 성향도 순둥순둥이라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거나 공격성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요. 그런데 멍구와 제로, 콜라는 처음에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걸까요?
0: 멍구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키웠고요. 제로콜라는 저희 결혼한 다음에 저희 멍구랑 같이 다니던 단골 애견 카페에서 마당냥이처럼 키우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때 마침 저희가 고양이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보는 중이었거든요.
2: 애견 카페에서 분양을 받아 집으로 데려오게 된 새끼 형제 고양이 제로 콜라. 한 집에 살기 위해 합사 훈련도 했었고 큰 문제 없이 오순도순 잘 살았었는데요. 지금은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0: 이거 싸운
3: 그날 사건.
4: 제가 누구예요?
3: 제로예요.
2: 그날의 사건을 한번 짚어보기로 했는데요.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멍구. 제로에게 몇 차례 위협을 가합니다.
0: 이게 미용한 지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4: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3: 네, 맞아요.
4: 밖을 주시하는 거 보니까 밖에 뭐가 있네요.
3: 뭐 왔어요. 이사차가 왔어요.
2: 평소에도 소리에 민감하다는 멍구. 미용에 이사소음까지 겹쳐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됐는데요.
4: 울었네요. 핥힌 게 아니라 이번에.
0: 핥힌 작업도 있고 물린 작업도 있어요.
4: 아니 멍구가 엄청 놀랐겠는데 진짜?
0: 네.
2: 싸움을 건 건 멍구였지만 실제 타격을 하진 않았는데요. 한껏 털을 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콜라. 고양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멍구는 분한지 도망간 고양이를 향해 한참을 울부짖습니다.
4: 이 미용이라는 이슈가 고양이한테 되게 크거든요. 고양이들이 보통 자기 가족이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페로몬이거든요. 근데 목욕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죠. 한마디로 뭐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전신 성형을 하고 온 거죠. 거다가 쫓아오니까 이제 긴장감이 더 올라가고.
2: 이 싸움에 불을 붙인 건 바로 수적으로 고양이가 우세했다는 점. 평소에도 찰싹 붙어 다니는 의좋은 형제 고양이라는 게 이를 더 키웠다는군요.
4: 제로 입장에서는 방어적인 공격성의 발동이 된 거고, 콜라 같은 경우 그냥 숨어버리거나 도망가면 되는데, 이제 제가 형제잖아요. 같이 이제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참견하는 느낌이 있어요.
2: 그런데 여기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고양이 제로, 콜라에 비해서 몸짓도 훨씬 크고 힘도 센 멍구는 그날 왜 당하고만 있었던 걸까요?
5: 강아지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축화의 역사가 좀 더 기니까 바이팅 이니비션이라는 게 있어요. 무는 강도의 조절. 그러니까 사람한테 물 때도 자기가 진짜 세게 물면 송곳니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뭔가 그동안 진화되어 온 사람과 함께 산 역사가 좀 더 기니까 무는 강도를 좀씩 조절해요. 얘가 맘먹고 무는 애였다면 고양이들 다 다쳤습니다.
4: 맞아요.
5: 네, 다 다쳤어요.
4: 착하네요.
5: 둘 중에 하나라도 뭐 목을 물고 흔든다든지 이런 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물리고만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도.
2: 알고 보니 극한의 상황에서도 꾹 참았던 멍구. 멍구야, 형 눈물 날 것 같다. 문제는 그날 이후 멍구가 복수의 화신이 됐다는 건데요. 틈만 나면 고양이를 수색하는 통에 집안은 살얼음판. 집안은 원수를 만나는 외나무다리로 변했습니다.

0: 경고. 경고 안 돼. 경고 그만해.
1: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봅니다.
2: 멍고!
3: 멍고의 복수심을 잠시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건 간식인데요.
1: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손, 턱, 코. 빵. 옳지. 내 간식 치우면 또 갈 거야.
2: 바로 진짜 바로 가.
3: 그렇다고 간식을 하루 종일 줄 수도 없고 저 마음속 분노를 어찌해야 할까요? 멍구가 문 밖에서 계속 자신을 찾자 다급해진 고양이 제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와, 문을 부수고 나갈 줄이야. 이번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도망가는 제로를 향해 때는 이때다. 돌진하는 멍구. 제작진마저 당황시킨 긴급 상황.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외나무 다리에서 후다닥 도망가는 고양이 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번에도 복수에 실패한 멍구의 울분은 더 커져만 갑니다. 모두들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중. 고장난 문이야 고치면 되지만 철친지 원수가 돼버린 개와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분노의 화신이 된 멍구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고양이들. 언제 기습 공격이 닥칠지 모르니 내일이 전쟁터인데요.
1: 안 좋은 문 사이를 두고서라도 얼굴을 마주치며 멍구가 많이 흥분하고요. 고양이들도 흥분해서 꼬리펑이랑 등 털 세우고 막 경계하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3: 신혼도 좋지만 아이들이 위험하다 보니 결국 공간을 분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로 안방은 남자 보호자와 멍구가, 거실은 여자 보호자와 고양이들이 생활한답니다.
1: 멍구 그 물그릇 좀 갖다 줘.
3: 개와 고양이를 모두 지켜야 하는 보호자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1: 아예 안 나왔어? 안 나왔고.
3: 국방에 갇혀야 하는 남자 보호자와 남편을 가둬야만 하는 여자 보호자.
1: 물 먹어.
3: 만두까지 넣어주면 완전 올드보이인데요.
4: 그
2: 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닫아놓고서.
3: 안방에서 수용생활 중인 멍구. 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1: 그때 이후로 계속 안방에서 멍구랑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더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몰라서 그게 좀 많이 답답해요.
3: 그래도 아이들 걱정이 먼저인 보호자들. 좁은 공간에서도 멍구가 심심하지 않도록 틈나는 대로 놀아주는데요.
1: 뽀뽀, 뽀뽀, 뽀뽀. 멍구야, 너 근데 제로 물려고 했어? 제로한테 가까이 가면 제로가 공격하잖아.
3: 멍구 입장에선 답답하지만 제로 콜라 입장에선 이때가 가장 안전한 시간. 강아지 편만 들 수도 없고 고양이 편만 들 수도 없는 보호자들. 아,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하니 정말 머리 아프시겠다.
5: 멍구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를 거실에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2: 멍구는 저희랑 같이 자는 공간이니까 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양이들은 이제 더 예민하면은 밥을 안 먹고 그거를 더 이렇게 케어해주기가 좀 강아지보다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강아지를 안에 두게 된 거고, 고양이를 이제 일단 밖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게 됐습니다.
3: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갇힌 채 살아야 할까요?
6: 저는 이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7: 저도 이게 잘못.

0: 이게 아이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고요?
1: 본의 아니게 가해를 가하긴 했지만 얘네들이 오히려 방으로 들어가서 편하게 있는 게 중요한데 지금 거꾸로 거실에 고양이 있고 멍구를 가져놓으니까 멍구 입장에서 더 답답하고
2: 맞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오래 살면 살수록 다시 못 만나요.
0: 공간 분리를 거꾸로 했다면 보호자들이 생활하기도 훨씬 나았을 거라는데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여자 보호자.
3: 어. 너 문 좀 잠깐 열어봐.
4: 여기 오빠 초등학교에 이거 그 갈색깔 입술 바르는 거랑 그거 두 개 갖다 줘.
5: 화장대 다 치웠잖아.
4: 화장대 있어.
0: 아, 참 웃기고도 슬픈 현실이네요.
4: 아니 오빠 거기 오른쪽 말고 왼쪽 끝에.
5: 여기 열어?
4: 왼쪽 아니. 어 그거 두 개 다. 어 그래.
0: 잠시 볼 일이 있어 남편 면회원 아내. 여보, 내 마음 알지? 우리 곧 만나.
5: 형고.
0: 문이 닫히자 서운한 기색이 역력한 멍구.
5: 형고, 일로와. 형고.
0: 엄마도 보고 싶고 거실도 그리운 멍구. 멍구와 남자 보호자는 과연 언제쯤 저 문을 나설 수 있을까요?
5: 이 미안한데 나 물 한 병만 갖다 줄래?
0: 내 집에서 물 한 잔 마시기가 이렇게 어려울 일일 줄이야.
5: 고마워.
0: 날도 더운데 얼음이라도 타서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후 멍구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드디어 독방에서 나가는 남자 보호자. 안방조와 거실조 교대 시간입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은 남자 보호자와 멍구 전단마크에 들어간 여자 보호자. 엄마는 제로 콜라 말고 멍구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알지? 차별 대우로 아이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 많이 쓰시네요.
5: 콜라? 추르 먹을까? 추르?
0: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리운 아빠 목소리. 몸은 여기 있지만 멍구의 신경은 온통 거실에 가 있는데요.
6: 멍구 제로 콜라 중에 누가 제일 안쓰러우세요?
3: 사실 멍구가 제일... 안쓰럽죠. 안쓰러운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데 자기들이 더 무서워하고 지금 도망가고 쟤는 이제 피해자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몽구가 약간 복수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계속 얘를 더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0: 갇혀있는 만큼 고양이에 대한 몽구의 미움도 더 커지는 걸까요? 거실에 있는 콜라를 보자 광분하는 멍구. 이에 질세라 콜라도 곧바로 공격 자세를 취하는데요. 결국 걸어서는 못 나가네요.
5: 멍구 가자. 산책 가자.
0: 멍구의 산책 시간을 기다리는 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 집안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죠. 집에서와 밖에서의 성격이 딴판인 멍구. 이렇게 말 잘 듣고 예의 범절까지 갖춘 게가 없습니다.
5: 보통은 한 시간 정도 했는데 요즘 격리하고 난 후로는 답답할까 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해주고 있어요.
0: 보호자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앙숙이 돼가는 개와 고양이. 매일 싸움 말리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0: 인지, 고향이 어디 있어?
1: 고향이 여기 있어.
0: 둘 다 안 있어? 광고 안 돼. 광고 들어가자.
2: 안방으로 연행되는 멍구. 산책은 짧고 독방 생활은 깁니다.
3: 항상 얘기하는 게 강아지의 견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와 묘생에서의 고양이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틀리거든요. 강아지는 1번은 무조건 보호자예요. 고양이는 안타깝게도 보호자가 아니에요. 보호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함. 내가 안전하게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돼야지 보호자가 나오거든요.
2: 견생에서 보호자가 1순위인 멍구. 그렇다 보니 멍구의 행복은 곧 엄마 아빠의 관심인데요. 아무리 간식과 장난감을 넘치게 준다 해도 혼자 있으면 금세 외로움을 느끼는 멍구. 남자 보호자가 방을 비운 사이 멍구는 20분째 쉬지 않고 짖고 있었습니다.
4: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 있을 때도 계속 만성 스트레스예요. 오직 고양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5: 맞아요. 계속 문 앞에서
4: 네
5: 소리 듣고 냄새 맡고.
4: 이 안에 있을 때도 그냥 얌전히 있어 보여도 그 아닌 거예요. 막 안에서 울분이 막 그냥 죽어 가라
3: 나와 어. 나와
4: 내가 나가기만 해봐 니네 이러고 있는 거죠.
2: 사실 38선을 허물기 위해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5: 멍구 괜찮아.
2: 오가는 간식 속에 서로 눈빛 교환하기.
1: 열어볼게.
5: 잠깐만. 열어. 멍구 엎드려.
1: 열어봐.
5: 멍구 엎드려. 그렇지.
2: 그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긴장했는지 입맛이 뚝 떨어진 제로 콜라. 대망의 블라인드 걷기. 과연 그 결과는?

0: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훈련. 마음의 문은 더 굳게 잠깁니다.
1: 물론 지금 그 전에 잘 지냈던 걸 보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진짜 PTSD예요.
2: 그럴 것 같아.
1: 저는 우선 연습을 하더라도 하나씩 해봐야 되거든요.
3: 그쵸, 맞아요.
2: 아, 한 마리씩.
3: 맞아, 네. 같이 하는 것보다.
1: 처음에 콜라랑 연습을 해보는 것도.
3: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네. 아, 진짜 예전처럼 지내면 좋겠네요.
4: 가장 첫 번째로 같은 공간에 있는 연습을 해볼 건데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1단계 정도만 한번 해볼 겁니다.
0: 제로에 비해 온순한 편이라는 콜라. 예전에도 멍구와 사이가 더 좋았다는데요. 콜라야, 오늘 잘 좀 부탁할게.
3: 일단은 고양이는 시각적인 게 되게 중요해서 시야를 다 차단을 할게요.
4: 네.
3: 사람이 최대한 안 보이는 선으로.
1: 옳지.
0: 나쌤은 케이지 안의 콜라가 괜찮은지 스트레스 시그널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케이지 안에 콜라가 있다는 걸 인지한 멍구는 어느새 야수로 변신하고 맙니다.
4: 계속 꽂혀있는 거 말고 자기 스 빠져나오는 걸 연습시켜줘야 돼요.
0: 멍구야,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싫어? 생각보다 훨씬 깊은 멍구의 상처.
4: 흥분도가 너무 강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리고.
0: 그 사이 나쌤은 계속 간식을 주면서 콜라를 안심시키는데요. 예상보다 더 심한 멍구의 저항에 높이 조정.
4: 잠깐 풀게요.
0: 목줄을 하면 좌절감 때문에 오히려 흥분도를 올릴 수 있어서 풀어줬는데요. 아, 가을이 오고 안간 힘을 쓰네요.
4: 옳지. 옳지. 자, 보호자님들도 좀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고양이한테 관심 안 보이고 돌아오기만 하면 칭찬하면 돼요. 조금 움직이면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움직이면서 고양이 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돌면서 지금 계속 똑같은 거 해주세요.
2: 옳지.

0: 옳지. 네, 좋아요. 이런 거. 방금 되게 좋은, 오늘 하루 만에는 되게 좋은 반응이에요. 펑구 일로. 펑구 일로.
1: 조금 더 가까이 한 단계 낮춰봅니다.
0: 옳지. 담요 빼고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평소 블라인드만 살짝 걷어도 적을 향해 돌진하려고 했던 멍구. 보호자들은 매일 싸움 말리기 바빴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 우리 멍구가 달라졌어요.
0: 옳지! 맞추세요. 이거는 칭찬 많이 받아야 돼. 오케이.
1: 멍구가 진정될 때까지 잘 기다려준 콜라. 칭찬해.
0: 지금 눈빛도 좋고요. 근육 긴장도도 좋고요. 딱 제가 오늘 이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딱. 옳지. 콜라랑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얘가 좋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할 때 이런 간식들은 아껴두실 거고 하루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 한다라고 한다면 딴 때는 간식 거의 못 먹고 콜라나 제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만 이 놀이가 시작돼야 돼요.
1: 이제는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로 했는데요.
0: 옳지! 옳지!
2: 네, 잘했어.
0: 멍구랑 같이 돌아보세요. 옳지! 맞다, 따라. 옳지! 좋아요.
3: 이거 멍구?
0: 괜찮아요. 네, 그 옆에 있는 거 먹는 것도 전 좋다고.
3: 멍?
0: 옳지!
1: 점점 마음의 빗장을 푸는 멍구.
4: 보자님, 보통 TV 보실 때가 많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도 관심이 있는지 볼게요.
0: 지금 조금 흥분했어요. 움직여서. 불러보세요.
2: 멍구?
0: 옳지.
3: 옳지.
0: 두 분 저기 소파에 앉아서 얘도 올라오게 해주세요. 남자 보호자님이 네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멍구가
3: 멍구
0: 왔어요.
3: 멍구 이리 와.
2: 이리 와.
1: 이게 얼마만에 센터 자리야.
0: 오케이.
1: 고양이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일단 자신이 센터랑 흐뭇한 멍구.
0: 그렇지. 네 좋아요 좋아요. 이런 상황.
1: 긴 조연 생활 뒤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4: 지금 콜라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흥분도가 없는 거고 지금 멍구 입장에서는 사랑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0: 움직이지만 않으면 예전처럼 다시 친해지고 같은 공간에 있고 이게 좀 가능해요. 근데 이거 먼저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자고요.
1: 반짝에서 앙숙이 된 개와 고양이의 관계 개선 프로젝트. 다음 솔루션은 공간 분리인데요. 안방에서 거의 감금 생활을 했던 멍구와 넓은 거실에서 더 불안했던 제로 콜라.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불행하게 했는데요.
0: 우선은 공간은 바뀌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4: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안전가옥 같은 데거든요. 베이스 캠프. 그게 거실이 아니라 저는 안방이 됐든 뭐 다른 방이 됐든 서재가 됐든 그걸 한 군데 정하는 게 제가 봤을 땐 1번일 것 같습니다.
3: 네. 고양이들이 방에다 넣어놓으면 문만 닫으면 너무 그 야옹야옹 하는 게 너무 심하거든요.
4: 근데 저는 보호자님들이 가둔다. 격리한다. 마치 뭐 감옥에 가뒀다. 약간 이런 표현. 그러니까 분리와 격리는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공간을 만약에 그러니까 분리라는 개념에서 접근하려면 저 안에는 고양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안전한 베이스 캠프는 오히려 고양이들에게 자유를 주는 공간. 언제든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다면 외나무 다리에서 굳이 물고 뜯는 싸움을 택할 일도 없어진다네요.
4: 아이가 조금 있기 편한 데다가 이런 데다가 배치를 좀 할게요.
1: 네. 이젠 고양이들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겠네요. 화장실은 물론 캣타워와 장난감까지. 오히려 안 나오려고 할까 봐 걱정인데요.
3: 저도 이렇게 아까처럼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진짜 너무 감동받았고 저희가 뭘 잘못

0: 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알수 있어서 앞으로 알려주신 것들 좀잘 따라가지고 열심히 연습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게
1: 네.
0: 예, 노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 설쌤과 나쌤의 콜라보 솔루션이요. 확 달라진 공간. 무엇보다 그간 위축돼서 장난감에 시큰둥하던 제로 콜라가 냥냥펀치를 날리며 다시 활발해졌는데요. 안전한 방뇨창 넘어 함께 보는 바깥세상. 야, 오붓하기 짝이 없네요. 덕분에 보호자도 웃을 일이 늘었다죠? 이들의 합사훈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앞에 있어도 예전처럼 짖지 않는 멍구. 자유를 되찾고 훨씬 편안해졌는데요. 멍구야, 용서하면 네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단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고

0: 그냥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전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3, 6학년 일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길길.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0: 일을 맡으세요.
1: 어? 꽃미나, 처음 보는 나무야.
2: 어? 정말이네?
3: 할아버지! 마당에 처음 보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4: 할아버지가 심어놓았지. 과일나무란다.
1: 과일나무? 어떤 과일나무일까? 감이 열리면 감나무.
3: 귤이 열리면 귤나무.
1: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 초콜릿이 열리면 초콜릿나무.
5: 장난감이 열리면 장난감나무.
3: 정말 그런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2: 맞아.
1: 어? 정우마, 열매가 있어. 어? 사과잖아. 그럼 이건 사과나무?
3: 그래, 맞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6: 와, 사과나무다.
1: 가을이 되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3: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
1: 하나, 둘, 셋, 넷.
7: 바꿔라, 한글!
2: 나무가 사라지고 사과만 남았네.
1: 사과나무가 있어야 사과를 잔뜩 먹을 수 있는데.
3: 나무를 찾아야 해.
1: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응.
6: 한글용사, 아이야!
8: 어? 이?
9: 야!
8: 훈민정음, 안녕?
6: 안녕?
8: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사과나무가 사과로 바뀌었어.
1: 나무가 필요해.
9: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나무를 찾으러 떠나자.
1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6: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자.
1: 여기 한글 나무가 있어.
2: 천지? 한글 나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소용없지. 한글은 꼼짝 못할 거니까.
1: 헛! 웃다!
3: 오! 밧줄이 한글 나무를 묶었어.
4: 한글

0: 나무가 꽁꽁 묶였어.
1: 어쩌지?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묵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풀다!
1: 아니, 나의 묵다 공격을 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돼!
0: 한글 나무가 파괴됐어. 우가 사라졌어.
4: 걱정 마. 우리에겐 아용사가 있어.

0: 무.
1: 저장 완료. 나 무.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나무 한글 카드가 생겼네. 나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나무! 나무! 어떤 나무를 만들어 볼까? 아항! 감나무! 감나무! 감나무! 감이 열리는 감나무! 귤나무! 귤이 열리는 귤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 아함!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네. 어떤 사과가 맛있을까?
1: 사과나무에 나무 먹어야지. 냠! 냠냠!
0: 사과 맛있겠다. 후민 정음이랑 같이 먹어야겠지. 오잉! 나무가 어디로 갔을까? 사과만 남았네. 아가! 한글 사과나무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사과나무! 사과나무!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기역이 와를 만나 과,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미음이 우를 만나 무, 사과나무. 자, 이젠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과나무.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과나무. 끝.
1: 자두와 나무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자두나무.

0: 살구나무. 한번 더 들어보세요. 자두와 나무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히히.
1: 사과나무. 할아버지가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과나무를 사과로 바꿔라 한글! 사과나무가 사과가 되었어요. 천지가 묵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나무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과나무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비옷.
2: 정음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기다려.
3: 응, 나 옷 좀 입고.
2: 빨리 입고 나와.
3: 응.
2: 난 옷을 이렇게 입었지. 옷.
3: 이제 가자.
2: 난 옷을 이렇게 입었어. 정음아, 속옷이 삐져나왔어.
3: 응? 속옷?
2: 응.
3: 속옷?
2: 속에 있는 옷은 속옷!
3: 아, 히! 속옷! 히! 야!
4: 짠!
2: 이제 안 보여?
3: 고마워! 짜잔!
2: 이번엔 겉옷이 삐뚤어졌어.
3: 겉옷?
2: 응. 겉에 입는 옷은 겉옷!
3: 재밌다. 위에 입는 옷은 윗옷, 아래에 입는 옷은 아래옷, 겉에 입는 옷은 겉옷. 단추를 잘못 채웠네.
4: 짠.
3: 짜잔. 이제 됐다. 놀이터 가자.
2: 가자. 비가 내리려나 봐.
3: 이럴 줄 알고 내가 챙겨놓았지. 조금만 기다려. 짠! 비가 올 때 입는 옷은 비옷! 비옷 입고 가자!
5: 바꿔라! 한글!
2: 비가 쏟아진다! 비옷이 비로 바뀌었어!
3: 어떡해!
2: 위도 나래옷 다 젖겠네!
3: 속옷까지 젖겠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훈민정은 안녕?
2: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비옷이 비로 바뀌었어!
3: 옷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옷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한글을 찾자. 사막에 왔어. 천지? 시간이 없어. 한글 옷은 어디에 있지? 찾았어. 모래 언덕 위에 한글 옷이 있어. 천지?
1: 용케도 찾았군. 하지만 순순히 줄 순 없지. 모래바람이 너를 덮칠 것이다. 불가!
0: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어 몸을 가눌 수가 없어.
1: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불가!
0: 아영사가 위험해.
2: 모래바람을 멈춰야 해.
0: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불가에 맞서는 난 말은 뭐지?
0: 끝이다!
2: 괜찮아?
0: 괜찮아.
1: 아니, 나의 불다 공격을 그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0: 한글 옷이 파괴됐어.
2: 옷에 오가 필요해.
0: 내가 옷을 쓸 수 있어.
1: 히엇!
0: 주사라, 한글!

0: 저장 완료! 온! 혼린자문의 손으로!
1: 옷 한글 카드다! 옷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할아버지 차례! 옷! 옷! 어떤 옷을 만들어 볼까? 겉! 겉옷! 겉옷! 겉에 입는 겉옷! 잠옷! 잠옷! 잘 때 입는 잠옷! 잠옷! 비옷! 비옷! 비가 올 때 입는 비옷! 아하! 밖에 비가 오니까 비옷 입고 나가봐야지!
1: 비옷에 옷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아차차! 친구들에게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오잉.

0: 피만 남았네. 옷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비옷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비옷. 비옷.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읍이 이를 만나 비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오가 받침 시옷을 만나 옷 비옷.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비옷. 친구들 따라해봐요. 비옷. 끝.
1: 속과 옷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잠옷. 속옷. 한번 더 들어보세요. 속과 옷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잠옷, 속옷. 힛.
0: 비옷. 훈민이와 정음이가 비옷을 입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비옷을 비로 바꿔라 한글. 비옷이 비가 되었어요. 천지가 불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그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옷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비옷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훈민정음이 비옷을 입어요.
2: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5: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라쿤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어, 나 갈래. 나.
2: 짜잔 용도 나. 유후.

0: 재밌다 진짜.
1: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나요.
0: 웃어봅시다. 웃어봐요. 더 크게. 더 크게.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안피를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책 가방.
1: 선미나 도와줘.
2: 책이네.
1: 할아버지랑 도서관에 책 반납하러 가려는데 들기 힘들어.
2: 정음아, 잠깐만. 가방에 넣어서 가. 가방. 책을 가방에 넣으면 도서관까지 쉽게 옮길 수 있지.
1: 떨어뜨리지도 않고?
2: 응. 책을 가방에 넣으면 자. 야! 책가방!
1: 우와! 책가방을 메고
2: 자.
1: 자. 오, 편하다.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올게.
3: 바꾸라 한글.
2: 책이 떨어졌어. 가방이 없어.
1: 책가방. 가방이 없어지고 책만 남았어. 나는 책가방이 필요해.
2: 가방을 찾아야 돼.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1: 응.
2: 한글용사 아이야.
3: 어?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책가방이 책으로 바뀌었어.
1: 가방, 가방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가방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1: 책이 떨어졌어.
0: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2: 한글을 찾자. 쓰레기장으로 왔어. 저기 한글 가방이 있어. 하!
3: 돌아와. 하!
2: 천지?
0: 한글 가방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가져갈 수 없지. 쓰레기 괴물이.

0: 먹어 치울 것이다.
1: 쓰레기 괴물?
0: 헛! 배고프다!
1: 뭐든지 먹어 치우잖아. 어? 쓰레기 괴물이 한글 가방도 먹으려고 해. 안 돼! 한글이 쓰레기 괴물의 입속으로 들어갔어. 한글을 먹어버렸어.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배고프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배부르다!
2: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
0: 아니, 나의 배고프다 공격을 배부르다로 막아내다니. 제법이군. 하지만 한글은 파괴되었다.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한글 가방의 가가 파괴되었어. 아가 사라졌어. 한글 방어에 성공했으니 내 텔레파시가 닿을 거야. 아용사, 도와줘.
3: 내가 왔어.

0: 완료! 가! 하! 훈민정음의 손으로!
1: 가방 한글 카드가 생겼네. 가방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사랑의 막차!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가! 방! 가방! 가방! 책! 가방! 책가방! 책가방! 이건 할아버지의 책가방이에요. 무슨 책이 들어있을까? 오호! 이건 훈민이와 정우미에게 읽어줄 그림책이 들어있고, 요리책도 있어요.
2: 책가방에 가방 먹어야지. 냠. 냠냠. 슝.
1: 아하. 오잉. 책만 남았네. 가방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책가방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책가방. 자, 이제 순서대로 써볼게요. 치읓이 애를 만나 채. 채가 받침 기역을 만나 책. 기역이 아를 만나 가.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바가 받침 이응을 만나 방. 책가방.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책가방. 친구들 따라해봐요. 책가방. 끝.
2: 책과 가방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책가방. 손가방.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책과 가방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책가방. 손가방.
1: 책가방. 정우미가 책을 가방에 넣었어요. 책가방을 메고 도서관으로 가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책가방을 책으로 바꿔라 한글. 책가방이 책이 되었어요. 천지가 배고프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배부르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가방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책가방이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책가방을 메요. 훈민정음이 책가방을 메요. 훈민정음이 책가방을 메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쑥떡. 훈민아, 정우마, 쫄깃쫄깃한 떡 먹으렴.
0: 우와! 떡이다, 떡! 이야, 쑥으로 만든 떡이네. 맛있어. 쑥으로 만든 떡은 쑥떡. 쫄깃쫄깃해. 맛있다.
3: 바꿔라 한글.
0: 어? 어? 이게 뭐야? 쑥. 떡은 어디로 간 거야? 쑥떡이 쑥으로 바뀌었어. 우리는 쑥떡을 먹고 싶은데 떡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욕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쑥떡이 쑥으로 바뀌었어.
7: 떡이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떡을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4: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0: 한글을 찾자.
1: 저기 한글 떡이 있어.
2: 쉽게 찾았군.
3: 어서 한글을 찾으러 가자.
0: 천지?
4: 한글 떡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돌아갈 수 없지. 헛! 같이 가!
1: 우리가 갇혔어.
3: 내가 순간이동으로 나가볼게.
4: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2: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3: 친구들, 도와줘. 가치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1: 풀리다!
0: 친구들, 도와줘서 고마워.
4: 아니, 나의 가치다 공격을 풀리다로 막아내다니. 어?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선생님! 한글이 또 파괴됐어.
2: 떡에 어가 없어.
1: 내가 뿅망치로 어를 만들게.

0: 저장 완료. 떡 훈민정음의 손으로.
1: 떡 한글 카드가 생겼네. 떡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짠.

0: 찌똥 많이 먹어. 고마워.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우! 떡! 떡! 아함, 어떤 떡을 만들어 볼까? 콩! 떡! 콩떡! 콩떡! 콩으로 만든 콩떡!

0: 하트로 만든 팥떡! 팥떡! 다음은 아항! 쑥떡! 쑥으로 만든 쑥떡! 쑥떡! 맛있겠다!
1: 쑥떡에 떡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오, 맛있어. 오잉. 쑥만 남았네. 떡은 어디로 갔을까? 아가. 한글 쑥떡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쑥, 떡, 쑥떡, 순서대로 써볼게요.

0: 쌍시옷이 우를 만나 수, 수가 받침 기역을 만나 쑥. 쌍디귿이 어를 만나 떠, 떠가 받침 기역을 만나 떡, 쑥떡.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쑥떡. 친구들 따라해봐요. 쑥떡. 끝.
2: 꿀과 떡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콩떡, 꿀떡.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꿀과 떡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콩떡, 꿀떡. 히히.
0: 쑥떡. 훈민이와 정음이가 쑥떡을 먹어요. 쑥떡은 쫄깃쫄깃해.
3: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쑥떡을 쑥으로 바꿔라 한글. 쑥떡이 쑥이 되었어요. 천지가 갇히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떡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쑥떡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쑥떡을 좋아해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7: 화이팅!
6: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화이팅!
8: 우리 모두
9: 화이팅!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14: 여긴 뽀로로방.
13: 안녕.
1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13: 우리 집에 또 놀러와.
14: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5: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6: 다들 뭐 먹는 거지?
17: 이게 뭐예요?
1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9: 남반구는 북반구와
20: 모든 과목은 1키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얼굴엔
3: 순한킹킹.
1: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1: 솔.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잡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4: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5: 내일 떠나자.
16: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17: 베이비 핑크.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8: 물은 소중해요.

0: 도대체 안 나오는 거야? 아, 목 말라.
1: 아, 찡간찡간하고 입을 헹궈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서 못했거든.
0: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아, 큰일 났네. 저거 어떡하지?
2: 뭐야.
0: 아, 저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1: 설마.
3: 맞아.
1: 아, 어떡하지? 왜 그래?
0: 어떡하지?
2: 아니, 도대체 왜 여기도 저기도 물이 왜 안 나오는 거야?
1: 아니야.
4: 그러니까, 불편해, 불편해. 너무 불편해.
1: 불편해.
5: 왕룡지킴이다. 등장이요.
1: 아니다.
5: 아, 맞다. 큰일이야, 큰일. 지금 전 세계에 비도 안 내리고 강물, 바닷물이 막 줄어들고 있어. 이러다 물이 다 없어지면 모든 곳은 사막이 되고 식물들과 동물들이 다 죽고 말 거야.
2: 사막이 되고
1: 식물들과 동물들이 다 죽어. 아, 어떡해.
4: 안 돼.
5: 없으면 얼마나 편한데.
6: 맞아. 손도 안 씻어도 되고
5: 얼굴도
6: 안 닦아도 되고
7: 진짜 편하고 좋아.
4: 그래서 너네 얼굴이
5: 얼굴이? 왜? 우리 얼굴이 왜?
4: 왜냐니.
5: 예뻐? 알아.
4: 뭐야 갑자기 또?
1: 누구야?
8: 물이 모두 없어지면 생명체가 사라지고 번개학교는 물론 지구마저 내 손에 들어올 것이다. 남아있는 모든 물을 없애줄 블랙 대마왕이여 출동하라.

0: 물과 바닷물을 날려버려.
1: 지구의 물이 사라지면 모든 생명체가 사라질 거야.
0: 그렇다. 아시랄 대장이 하도 부탁을 했어. 지구에 물을 없애버리러 왔다.
2: 물이 없으면 귀여운 강아지도 예쁜 꽃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전부 사라지고 말 거야. 블랙 대마왕, 어서 물을 다시 돌려줘.
0: 돌려줘. 뭐야? 잡아와라.
3: 이달을 놔줘. 알아챘다.
4: 좋아. 그럼 내 바람을 받아라. 분다 분다 바람
0: 분다 분다. 귀찮은 녀석들, 너희 몸속의 물도 말려주마.
5: 뭐?
0: 말라라 말라.
2: 안돼! 아, 친구들이 말라가고 있어! 안되겠어! 얼른 봉근이를 불러야 해!

0: 맵대마와?
1: 왜? 날 본 적이 있나?
0: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넌 내가 상대해주마. 받아라! 예, 주먹! 야, 뭐야? 이거 너?
1: 야, 어차피 야. 너도 생명체. 말라라 말라! 랜터!
0: 이럴 수가. 말씀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1: 이제 다 끝났지.
0: 빠져나가고 있어.
2: 도개맨이 말라가고 있어.
1: 계속 말라가고 있어.
2: 알아차차
1: 로봇이라서 몸의 수분이 없고 번개맨을 처리한 다른 방법으로 혼내줘.
3: 지금 친구들의 응원의 힘이 필요해요. 모두 번개맨을 외쳐요.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번개맨!
4: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번개 총탄!
1: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0: 빛은 어둠보다 강한 법. 온 우주의 빛을 모아 번개
1: 나는 빛보다 강한 어둠.
2: 내가 받아라.
0: 좋아, 빛입니다. 한 번 더. 번개
1: 방심을 했어.
2: 야, 번개맨, 블랙 대마왕이 사라졌어요.
0: 괜찮아?
2: 야, 아, 괜찮니? 정말.
5: 안 되겠다.
0: 아차차.
2: 아차.
6: 아차차.
2: 티도 안 보고 도망가야 돼. 아!
6: 전 앞도 안 보고 도망가. 야,
7: 번개맨. 그래도 몸이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3: 그런데 세상의 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0: 블랙 대마왕이 없앤 물부터 다시 되돌려야겠어. 소중한 물은 다시 우리에게로. 번개 파이어!
7: 피자!
3: 한테서 없어지니까 얼마나 물이 우리한테 소중했는지 알게 됐어요. 다들 그렇지?
0: 그래 맞아. 너희들이 물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지키는 만큼 지구도 건강해질 거야.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쉽게 사용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물 아껴 쓰기로 번개맨과 약속!
2: 약속!
0: 좋아요. 자,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야!

0: 오늘도 환경 지킴이 이다가 문제를 도와줄 거예요.
1: 네, 아빠 우리 함께 불러요.
0: 좋아요.
1: 이다 나와라. 나와라.
0: 우와.
1: 안녕.
0: 이다, 오늘은 무슨 문제예요?
2: 얼마 전 강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줍다가 발견한 것들이야.
3: 와, 놀이병도 있고 버려진 신발에 칫솔까지.

0: 잘 봤지? 하나, 둘, 셋, 짠!
1: 오, 바뀌었다. 어?
0: 과연 빈 유리병은 모두 몇 개일까요?
2: 어? 아, 나 봤는데? 어, 몇 개더라, 몇 개더라? 자, 보기 나와주세요.
3: 한 개! 빈 유리병은 한 개였어! 무슨 소리? 두 개, 두 개 하고!
4: 하나도 둘도 아닌 정답은 셋! 세 개야!
2: 어, 과연 몇 개일까요?
1: 네, 우리 친구들 기억했죠? 기억난 네. 친구들은 힘차게 번개배를 불러줘요!
5: 번개배!
6: 카드 뒤쪽에 유리병이 총 몇 병이 있었죠?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1: 저요.
6: 자, 힘차게 손 들어주세요.
1: 저요.
6: 예쁜 빨간 머리핀을 한 우리 친구. 정답은요? 몇 병이죠?
7: 세 병이에요.
6: 세 병? 확실한가요?
7: 네.
6: 세 병. 정답입니다. 유리병이 3개 있었죠. 잘했어요. 우리 친구 번개민이 선물을 드립니다. 멋졌어요.
1: 자, 이다 두 번째 문제.
0: 두 번째 문제. 강에서 나온 후 바닷가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바닷속엔 이런 것들이 있더라.
2: 어? 어떻게 어떻게? 플라스틱 빨대에다가 버려진 그물, 위험하다. 우와. 깨진 그릇까지 있네.
0: 잘 봤지? 하나, 둘, 셋, 짠!
1: 바뀌었다.
0: 과연 플라스틱 빨대는 모두 몇 개일까요?
1: 예!
2: 와, 플라스틱 빨대! 자, 보기 나와주세요.
3: 세 개! 플라스틱 빨대는 세 개야!
8: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였는데?
4: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정답은 오, 다섯 개야.
2: 과연 몇 개였을까?
1: 허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와. 그러면 힘차게 번개맨을 불러줘요!
5: 번개맨!
6: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1: 저요.
6: 어느 친구가? 와, 우리 친구 아주 열정적으로 번개맨을 부르던데 과연 정답은요? 정답 몇 개였죠?
7: 네 개예요.
6: 빨대 네 개 맞나요?
7: 네.
6: 네 개. 정답입니다.
2: 정답.
6: 맞아요. 빨대는 총 네 개가 있었죠. 우리 친구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또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2: 감사합니다.
6: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2: 안녕. 우리는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온다!
1: 이다와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끝!
9: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6: 피터팬. 옛날 먼 옛날 웬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10: 졸려. 이제 자야겠다.
11: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10: 넌 누구니?
11: 난 요정 팅커벨. 피터팬의 친구야.
10: 팅커벨? 피터팬?
11: 우리 좀 도와줄래? 응? 지금 피터팬이 위험해.
10: 어? 어떻게?
11: 내 손을 잡고 레버랜드로 가자.
10: 어?
11: 자.
10: 이렇게?

0: 그렇게 웬디는 틴커벨을 따라 환상의 나라 네버랜드로 떠났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여기야. 저기 배가 보이지?
2: 응.
1: 해저 쿠쿠선장의 배야. 저기에 피터팬과 아이들이 갇혀있어.
2: 얼른 구하러 가자.
1: 이 소리는?
2: 어?
1: 어서 숨어.
2: 알았어.
3: 나는 사나운 악어. 좋아, 후쿠 선장 기다려라. 후쿠 선장.
2: 이게 무슨 소리야?
1: 후쿠 선장의 손과 시계를 꿀꺽 삼킨 악어야. 움직일 때마다 뱃속에서 시계 소리가 나.
2: 알겠어.
1: 후쿠 선장은 저 시계 소리가 나면 깜짝 놀란다고.
2: 응?
1: 그럼 배로 갈까?
2: 응.
1: 따라와.
2: 괜찮아.
4: 드디어 피터팬을 내가 잡다니. 10년 묵은 능가가 나오는 기분이야.
2: 우린 반드시 탈출할 거야.
5: 흥, 우린 반드시 탈출할 거야. 네, 그러세요. 얘들아, 가자.
2: 풀어줘. 어서.
5: 시끄라.
2: 얘들아, 괜찮아. 나갈 수 있어.
1: 혹시 모르니까 넌 여기 있어?
2: 응.
1: 내가 먼저 갈게.
2: 조심해.
1: 피터팬. 얘들아.
2: 얘들아. 틴커벨이 왔어. 틴커벨.
4: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얘들아. 틴커벨을 잡아.
6: 예.
2: 틴커벨. 틴커벨 조심해.
7: 자, 이리 와.
1: 거기
7: 있어.
2: 아니, 위험해.
4: 이건 악어 뱃속의 시계 소리. 도망가자. 도망가.
2: 얼른 풀어주자.
1: 그래.
2: 얘들아, 얼른 나와. 어서, 어서 나가. 다행이야.
1: 다행이야.
2: 고마워. 그런데 넌 누구?
1: 아, 난 웬디라고 해.
2: 웬디?
1: 응.
2: 웬디, 입으로 시계 소리를 내다니. 정말 대단한데? 고마워.
1: 얘들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도망가자.
2: 그래, 어서 가자.
1: 어서 얼른 가자.
4: 야!
1: 손자!
4: 입으로 낸 시계 소리로 감히 날 속여.
2: 얘들아, 어서 피해. 여긴 내가 막을게.
4: 막았냐? 얘들아, 잡아! 잡아! 이런 쓸모없는 곁은 제법이군. 어딘 내 칼도 받아봐라.
2: 물론이지. 자!

0: 만만치 않구나.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
1: 비장의 무기?
0: 이건 어떠냐?
1: 준이!
0: 안 보일 거다.
2: 스테파페, 괜찮아?
1: 눈이 앞에 보이질 않아.
2: 비겁하다, 선장.
0: 비겁해? 그래, 나 비겁해. 어쩔래?
2: 내가 대신 싸워주마. 야! 야! 야! 야! 야!
0: 내 모자. 이거 좀 위험했는데. 좋았어. 장난은 여기까지. 받아라.
2: 적당아! 회장! 괜찮아?
0: 이제 넌 끝이야.
2: 잘못했...
0: 아니, 또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날 속이려지러. 아고다, 너 연기 잘하는데 전에 어떻게 배우 해볼 생각 없나?
2: 아니요, 진짜 아고예요.
0: 그래? 어디? 어? 없잖아.
2: 뒤에 있잖아요.
0: 진짜 소리가 들려. 어? 피터팬도 여기 있고 너도 여기 있으면 팅커벨이 내는 소린가? 내가
1: 야! 우기상이야! 우기상이야! 잘못됐다! 안 그랬지?
3: 내가 이번에 한 입에 삼켜주겠다!
2: 그럼 이제 나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어?
1: 그럼 우리 함께

이렇게 웬디의 모험은 끝이 났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좋아요. 지금까지 창의와 혁신으로 빛나는 송파에서 보이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아주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0: 친구들 안녕.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Music Box. Music Box.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콩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8: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9: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바뀌었어. 바뀌었어. 어, 시야 바뀌었어. 색상도 바뀌었어. 뭐야?
1: 색깔도 바뀌었고.
0: 박스가 너무
2: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3: 어떤 소리지?
0: 안녕하세요.
4: 날 따라와 봐라. 날 따라와.
0: 야, 이거 뛰어넘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4: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아봐라.
2: 힘들어. 어, 얘 많이 힘들대.
4: 힘들어. 숨차. 숨차. 안아줘. 고마워. 뽀뽀. 앉아봐. 힘드니까 좀 앉아봐.
0: 저 아저씨는 누구지? 처음 본 아저씨인데?
4: 누가? 이 아저씨? 가만. 나도 처음 본데. 아저씨 누구예요?
2: 나? 나 누구냐고?
5: 네.
2: 나는 훈이 아찌야.
5: 훈이야?
2: 훈이.
5: 훈이
2: 아찌. 아저씨를 좀 귀엽게 훈이 아찌.
5: 훈이 아찌.
2: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5: 뭐게 왜?
2: 특별한 뮤직박스를 이 훈이 아찌가 준비했지.
0: 잠깐 박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 자, 잠깐만. 가만 있어. 내가 준비했어. 잠깐만 기다려. 여기 있다. 자, 같이 들어.
0: 어쩐지 여기에 뭐가 있다 했다. 진짜 잠깐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보물상자 아니지? 나무로 돼 있네.
4: 거꾸로 돼.
2: 야, 이거 쓰고 있으니까 야, 니네들 용감한 기사로 변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훈이 아찌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놀이 한번 해볼까?
0: 뮤지컬 놀이? 나 뮤지컬 알아.
2: 뮤지컬 뭔데?
0: 근데 알려주기가.
2: 이 훈이 아찌가 설명해줄게. 뭐냐면 뮤지컬은 멋진 캐릭터가 되어서 노래로 이야기하는 걸 뮤지컬이라고 그래. 노래로 이야기하는 거. 어때? 이제 우리가 이 용감한 기사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책 속에 나오는 기사가 떠오르네. 책 속에 나오는 기사. 내 이름은 돈키호테. 너희들은 나의 친구 산초를 닮았군. 그래, 지유시오, 산초가 되어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을래? 돈키호테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 용감해지고.
6: 네, 알겠습니다.
7: 아하, 좋다.
2: 자, 친구가 되면은 이렇게 신호를 하면은 후와 라고 외쳐줘야 돼.
5: 네.
2: 할 수 있겠어?
5: 네.
2: 자, 한번 해볼까?
6: 후하!
2: 어우, 잘했어. 자, 좋아.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7: 나는 나 돈키호테, 뮤직박스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거친.
0: 왜 이래?
2: 좀 심심해. 좀 심심하지 않니?
5: 네.
2: 이 뮤지컬에는 바로 음악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 그러지 말고 음악을 한번 찾아볼까?
5: 네.
2: 자, 가보자. 따가닥
0: 아닌 것 같아요.
2: 응?
0: 아닌 것 같아요.
2: 시우가 한번 찾아볼까? 시우?
0: 시우야, 빨리.
2: 시우가.
7: 뮤직박스!
2: 이 음악 좋긴 좋은데, 내가 한번.

0: 찾아볼까 한번? 나한테도 기회를 줘봐. 훈이 아저씨한테도.
1: 네, 기회를 줄게요.
0: 나는 찾은 거 이거. 한번 들어볼까?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이게 낫네, 이게 나.
0: 오,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음악이야. 우리 기사한테 딱 어울리는 리듬이야. 어? 다시 한 번. 뮤직박스, 뮤직박스.
1: 우와!
0: 그렇지, 우와! 우와!
1: 내가 저거 왠지 저거에서 용가는 소리 날 것 같다고 생각해.
0: 그러니까. 일단 앉아.
1: 앉자. 앉아.
0: 자, 근데.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한테 이게 딱 맞는 음악을 들려주는 걸까?
1: 일단 열어.
0: 일단 이게 뭐지?
1: 이거 지도지도! 보물지도!
0: 어?
1: 보물지도!
2: 보물지도!
1: 이거 보물지도예요!
0: 맞아요! 이거만 보고 어떻게 지도인 줄 알아?
1: 여기!
0: 야, 진짜 신기하다!
1: 여기 안에 봐봐요! 지도예요!
0: 난 이거 두루마리 휴지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두루마리 휴지야!
1: 아니야, 이거 지도예요!
0: 이거 키친타월이야!
1: 아니에요, 지도예요!
0: 아, 니네는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잘하니! 한번 볼까?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1: 무슨 지도 아니야? 이거 지도 같은데, 이거는.
0: 무슨 지도인 것 같아?
1: 글쎄, 이거 보물지도 같은데.
0: 어?
1: 보물지도?
0: 보물지도? 어떤 지도인지 한번,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
1: 네.
0: 응? 이걸 보고, 어? 어떤 지도일까? 그림
1: 알겠어요!
0: 뭔데?
1: 여기 박스가 있으니까 박스를 찾는 거 아니면 마녀를 부진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 뺏지받는 건가? 아니면 말 타고 가야 되는 건가? 여기
0: 말이 한 마리 있고?
1: 여기에 뭔가
0: 여기 뭐야?
1: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
0: 이거 훈이 아치 아니야? 그리고 이거 머리가 긴 거 보니까 지우 같고 이거는 시우 같고 이거 마법사 같아. 이 마법사, 못된 마법사가 뮤직박스를 가다뒀어. 어? 그래서 우리 이 용감한 기사 세 명이 말을 구해서 뮤직박스를 구하러 가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도 있고 음악도 있으니까 우리 주인공이 떠날 때가 됐네. 어?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준비됐어요?
1: 네.
0: 다 같이 시작!
1: 좋아!
0: 좋았어.
1: 빨리 가자, 가.
0: 좋아. 나는 더 이상 군이가 아니야. 무적이겠어. 뮤직박스. 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뮤지컬 무대를 만들어도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 사람을 연기할 터이니 모두 한번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훈이가 아니라 무적의 기사 뮤직박스 던키호테로.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빵! 자 오늘의 박스는 뭘까요? 응? 어? 우와 박스맨 왔다!
1: 박스맨. 아유 박스맨 고마워.
2: 아이고 맨날 수고가 많아 더운데. 아이고 잘 가요 박스맨.
0: 뒤에 조심하고 뒤에 조심하고. 자.
3: 먹었어 다 있어.
0: 와. 오. 오늘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까? 어?
3: 흔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0: 궁금할 땐 어떻게? 흔들어보면 되지. 뮤직 박스. 뮤직 박스.
3: 와 슬라임 아니에요 이거? 헐 슬라임 아니고?
4: 전 돼지 같아요.
0: 돼지?
3: 네.
0: 돼지 소리가 났어?
3: 네. 돼지 똥 싸는 거는 돼지.
0: 어, 자 그럼 한번 뜯어보자. 오늘은 바로
3: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오늘은 바로 주물국 주물짱. 자 아저씨가 한번 열어볼게. 뭘까?
3: 뭐예요?
5: 어휴, 뭐야. 이거 애기들이 만져도 되나? 어, 진짜? 아, 나 걱정되는데?
3: 이게
5: 조금, 뭐야, 좀. 아, 뭐라고 표현하기. 막 끈적끈적 하면서도 막 미끌미끌, 응? 막, 아, 뭐라고. 한번 만져볼래?
0: 그러면, 자, 시우부터. 어? 눈 감고, 눈 감고, 손만, 손만 싹 집어넣어서 맞춰보는 거.
3: 아, 손, 아
0: 눈 감아, 눈 감아야 돼. 자, 살짝만. 눈 감고, 눈 감고.
3: 뭐지요?
4: 뭐, 젤리 같은 건데, 뭐지? 너무 조글조글.
0: 젤리.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 몰라, 이거 어떡해.
3: 아,
0: 한번 만져봐. 살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 살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 빨리 한번 만져봐. 보면 안 돼. 눈 감고.
3: 젤리는 아니겠지.
0: 눈 감고, 꼭 감고.
3: 우와, 대박. 진짜 좋다. 이거 슬라임 같아.
0: 진짜?
3: 응, 슬라임.
0: 아, 진짜?
3: 자. 슬라임 같아.
0: 그럼 한번 꺼내볼까요?
3: 네, 슬라임.
0: 지우 말이 맞을까? 아니면 돼지가 맞을까? 자자자자자자자자자.
4: 슬라임 있는데 여기
3: 집에 슬라임 있다고
0: 이거 봐봐 되게 예쁘지.

0: 알록달록하고 조금씩 아주 다르게 생겼어.
1: 이거 슬라임 원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맞춘 그래? 거예요.
0: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부터 한번 가지고 놀아볼까?
1: 그래.
0: 이거부터.
1: 그다음 또 바꾸는 거예요?
0: 그럼. 한번 만져볼까?
1: 우와, 진짜 느낌 좋다.
0: 느낌 좋아?
1: 전 지금 꺼내고. 이거 완전 느낌 좋아.
0: 이거 소리가 무슨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 그만. 잠깐.
1: 사람이 없으면 위험해.
0: 야, 무슨 소리? 무슨 소리가 들릴까 지금?
1: 소리가 들렸다고 이상하다 소야.
0: 봐봐. 그래서 후니아찌가 아주 고성능 마이크를 준비했어. 이거는 뭐든지 잘 돼요. 자, 조용. 조용. 자. 여러분 들려요?
1: 들려요.
0: 앉아서 봐봐. 봐봐. 봐봐.
1: 들려요, 저. 와, 대박.
0: 그치?
1: 대박.
0: 더 느낌나게 소리 내볼게. 꾸, 심, 심. 꾸, 심, 심. 꾸, 심, 심. 꾸, 심, 심. 와. 야, 슬라임이 이런 리듬도 숨어 있었네. 다른 리듬도 한번 찾아볼까? 다른 리듬도 한번 찾아볼까?
1: 네.
0: 자. 쭉. 쭉.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주물. 한번 해볼까?
1: 네, 네.
0: 자, 후니아 칠 자리에 리듬에 맞춰 준비 시작. 쭉, 쭉, 시탁, 시탁.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주물. 한번 더. 쭉, 쭉, 시탁. 시작! 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주물. 어때? 재밌지? 어? 야, 근데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1: 진짜요?
0: 또 다른 슬라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슬라임 재밌지 않아? 또 다른 슬라임. 자, 선물이에요. 자, 선물 여기 있습니다. 선물 여기 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요, 이 슬라임.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어? 한번 봐볼까?
1: 네. 우와, 이거 이번에 구슬이 들어가 있어.
0: 구슬? 한번 그냥
1: 쭉쭉쭉.
0: 아, 야, 안에 이 느낌이 뭐야?
1: 구슬 느낌 같은데.
0: 우와. 한번 들어볼까?
1: 그럼.
0: 자, 이제 이 소리다. 봐봐, 얘들아. 와작?
1: 와작.
0: 응? 와작? 야, 이 와작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것도 느낌 있게 한번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 한번 해볼까? 느낌 있는 소리로 리듬을 한번 찾아볼까? 와작, 심심, 와작, 심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시작, 시작, 어덕, 어덕, 어덕, 어덕, 어덕. 얻어, 얻어, 얻어. 한번 해볼까? 자, 따라해봐. 와작, 심, 심. 와작, 심, 심.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시익. 오, 생각보다 힘이 센데?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자, 시익. 자! 아, 잠깐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슬라임하고, 지금 이 슬라임하고 합치면 또 무슨 소리가 날까? 어?
1: 부드럽고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0: 나는 한번 합체를 했으니까 합체된 소리를 너희들한테 한번 들려줄게. 아주 느낌 있게. 주물, 주물, 주물, 주물. 얻어, 얻어, 얻어, 얻어. 이번엔 주물, 굽. 주물, 짝. 주물, 꼭 주물 자.
2: 슬라임 음악회를 시작하겠어요. 누가 멋진 소리를 낼까? 첫 번째. 어? 큐브를 닮았네?

튜브 슬라임 따닥따닥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눈소리가 나는 사박사박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물 같은 찰방찰방을 소개합니다. 우와! 또 다른 친구들이 왔네. 모두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소리. 음악에 맞춰 함께 노래해봐요. 꾹, 심, 심, 꾹, 심, 심, 우드드드드드드드드드, 따닥, 따닥, 사박, 사박, 찰방, 찰방. 예!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6: 얼굴엔
9: 순하게
6: 진물엔
10: 답답한 말
11: 순하게
12: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3: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6: 지당하신 말씀
1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8: 아빠, 저게 뭐야?
19: 글쎄.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래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뽀록뽀록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중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